0: What are you saying? Speak to me in English.
1: Okay. From now, I'll be careful.
0: Promise?
1: Promise. Oh, okay. 깜깜이 싫어.
0: Next time you better knock.
1: 어머머머.
2: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3: 주세요.
4: Mom, can you knock before you come in? I'm sorry. I should have knocked. I'm 13 now. Please respect my privacy.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지금 갑자기 확 문을 열고 엄마가 들어온 거예요.
5: 아유.
2: 그래서 엄마 들어오시기 전에 노크 해줄 수 있어요?
5: 네. 좀
2: 약간 살짝 짜증이 나 있는 느낌.
5: 조금 예민한 톤이에요.
2: Yes.
5: 예, 그러니까 약간 그대로 중학생 딸의 빙의에서 얘기하자면 엄마 들어오시기 전에 노크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약간
2: 지금
5: 이런 톤이에요.
2: 엄마에서
5: 예,
2: 느꼈습니다.
5: 엄마. 예. 예, 그죠? Mom, can you before you come in?
2: Mm-hmm.
5: 여기서 한번 끊어보고.
2: Alright. Mom, can you 뭐뭐?
5: 예, 그렇죠. 노크 할 수 있어요?
2: 뒤에가 뭐예요?
5: 들어오기 전에.
2: Okay.
5: 당신이 들어오기 전에.
2: Okay, okay.
5: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노크하다가 들어가야겠네요. 노크. 예. Can you knock?
2: 오.
5: 예.
2: 와, 단어는 진짜
5: K 무금.
2: 믿고 보는 슬기심이라고 하셨습니다. K를 넣네요. 오케이.
5: 네.
2: 자, 보겠습니다. Mom, can you knock? 언제요? Before you come in? 정답?
5: Yes.
2: 맞습니다. 크낙이 아니겠죠, 당연히.
5: 네, 그렇죠.
2: 다행히도 우리도 노크라고 쓰잖아요, 노크.
5: 맞아요.
2: 근데 누군가 예전부터 뭐 크노크 잘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죠?
5: 그렇죠.
2: 우리가 뭔가를 알다라고 할 때 크노우라고 안 하고 우리
5: no라고
2: 하듯이 K는 묵음이 되겠습니다. 근데
5: 에?
2: 노크보다는 knock 이런 식으로 O의 강세가 가면 여러분들 대부분은 이 모양이 벌려지게 돼 있죠.
5: Knock.
2: 그래서 knock 이렇게 하지 마시고 knock 이건 절대 안 되고요.
5: 네?
2: 가보겠습니다. Knock, knock,
5: knock, knock.
2: 좋아요. So can you knock 해줄 수 있어요? Before you come in. 자, 근데 여기서 저는 끝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5: 네.
2: 오늘은 다행히도 그냥 knock 할 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 뭔가에다가 노크를 하는 거, 뭐 문에 노크를 하는 건지, 뭐 벽에 하든지 이렇게 쓸 때는 전치사 하나가 필요합니다.
5: 어, 그래요?
2: 네. 아. Knock the door이라고 쓰면 안 돼요.
5: 예.
2: 뭘 써야 될 것 같아요?
5: On.
2: Why?
5: 우에다 하는 거니까.
2: 우에다가요?
5: 위에다 하는 거니까.
2: 맞죠. 그
5: 예.
2: 면에다가
5: 그쵸.
2: 하는 것이기 때문에
5: 예.
2: Right? Knock on을 쓰는 게 맞아요.
5: 네.
2: So 만약에 여기에 door이라는 the door이라는 단어 들어갔다. 그러면은 knock on the door 이라고 해야지
5: the
2: knock the door이라고 하시면
5: 오,
2: 안 됩니다.
5: 네.
2: Alright. So 이렇게 예문으로 같이 사실 교재에 필기해 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5: 네네.
2: So 여기는 지금 the door가 있으니까 on. So hey, someone is knocking on the door.
5: 오.
2: 누가 the door에다 이렇게 하고 있어. 그
5: 야.
2: 면에다가 그쵸?
5: 그렇죠.
2: Right. 물론 the door가 없으면 그냥 someone is knocking이라고도 가능하겠죠.
5: 네.
2: 자, 그리고 보세요. Can you knock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뒤에 뭐뭐 하기 전에라고 하려고 무슨 단어 나왔어요?
5: Before.
2: Before 나왔습니다. 자, before는 뭐뭐 전인데
5: 네.
2: 뒤에 시간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 한데 you come in 이건 뭐예요? You come in.
5: 문장인데요.
2: 맞아요.
5: 평서문?
2: That's right.
5: 네.
2: So before 평서문이라고 하면 그 평서문이기 전에
5: 아.
2: 라는 느낌. So come in 들어오기 전에
5: 그렇죠.가
2: 되는 거죠.
5: 네.
2: 예를 들어 당신이 여기 음? 도착하기 전에 내가 여기 도착하기 전에 get을 써보세요.
5: 예.
2: get이 도착하다죠?
5: 그렇죠. Before you get here.
2: 그렇죠. Before you get here. get은 원래 get to가 도착하다인데 here는 to가 필요 없습니다.
5: 네.
2: So before you get here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다시 한번 두 번째는 제가 예문을 만들어 보긴 할 건데 이거랑 똑같습니다. 내가 들어오기 전에
5: 아 before you come in.
2: 자 문장 만듭니다 이제.
5: 네.
2: 나한테 전화해. 너 여기 도착하기 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미리 나가 있게.
5: 그렇죠.
2: 시간, 저는 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5: 예.
2: 팍팍팍 하고 가는 거 좋아해서.
5: 맞아요.
2: 나한테 전화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5: Call me.
2: Call me. 내가 여기 도착하기 전에.
5: Before you get here.
2: 그렇죠. Hey, call me before you get here.
5: 맞아요.
2: 내가 미리 나가게, right?
5: 5분 전에 전화해. 도착 5분 전에.
2: 오,
5: 이런 느낌으로.
2: 쓰기 너무 좋죠.
5: 네.
2: So how about this? 입는 거는 put on 동작.

0: 창조할 때
1: 저.
0: 벗는 건 뭘까요?
1: Put off. Get off.
0: Take off.
1: Take off. 다 틀렸네요.
0: 다 틀렸네요. Take off입니다. 그러면 예. 너 신 벗어 내가 들어오기 전에.
1: 아하.
0: 자, 외국인 친구인데
1: 예.
0: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1: 그렇죠.
0: 자, 한국에서는 신발을 벗어야 되는 걸 모르는
1: 거니까. 모르죠.
0: 자, 알려주세요.
1: 예.
0: 당신의 신발을 벗으세요. 일단
1: Take off your shoes.
0: 당신이 들어오기 전에
1: Before you come in.
0: 그렇죠.
1: Yes.
0: Take off your shoes before you come in.
1: Mm-hmm.
0: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1: Yeah.
0: 문장이 엄청 길어졌죠, 그렇죠?
1: 와.
0: 얘는 심지어 더 길어졌어요.
1: 이렇게?
0: 얘는 반반 정도 되네요.
1: 예.
0: So, before 같은 경우에는 거의 확장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 네. 오케이,
0: 그래서 문장 두 배, 세 배 길게 말하는 것은 엄청난 매직일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1: 오케이.
0: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Hey, call me before you get here.
1: Call me before you get here.
0: Oh, take off your shoes before you come in.
1: Oh, take off your shoes before you come in.
0: 자, 이번에는 부탁하는 느낌.
1: 네.
0: Mom, can you knock before you come in?
1: Mom, can you knock before you come in?
0: 자, 이랬을 때,
1: 네.
0: 어, 이제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약간 네. 섭섭할 수 있지만,
1: 그쵸.
0: 어, 그래, 이제 그럴 때가 왔구나 하면서,
1: 네.
0: 아이고. 미안, 놓고 했어야 했는데.
1: 아, 진짜. 라고 합니다. 너무 멋진 엄마입니다.
0: Right.
1: 저 같으면은, 뭐, 여기가 내 집이지, 네 집이야? 이거 바로 나오거든요.
0: 약간 현실적인 느낌인가요?
1: 네, 그러니까 이런 그 대화나 이런 것들 보면서 많이 배워요, 저도.
0: Okay. 네. 약간 calm하고,
1: 그쵸.
0: 아, 인정해줘야 된다.
1: 이해해주려고 노력하는 거. I should have knocked. 내가 노크를 했어야 됐는데, 이건가 보네요. 아, 그럼 여기 미안은 무조건, 우리는 미안해는 무조건 I'm sorry죠, sorry.
0: I'm sorry. Okay. S-O-R-R-Y. 맞습니다.
1: Yeah.
0: Okay. 자, so I'm sorry. 이거는 미안한이지만 원래는 기본적으로 마음이 안 좋은 이런 네. 뜻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아, 마음이 안 좋아, 안 됐어, 뭐 미안해, 후회가 돼 이런 거에도 다 쓸 수 있는
1: 네.
0: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1: 네.
0: 대신에 발음할 때 소리는 좀 심하죠. 소리는 아니니까 써에 가깝게 입모양 살짝만 벌려주고 발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 yes.
0: 소리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Sorry, sorry.
1: Sorry, sorry.
0: 그렇죠. I'm sorry. I should have not. Hold on. 여기 지금 should have이라고 했죠? Apostrophe
1: 네.
0: VE가 있는데 이거를 풀면 어떻게 될까요?
1: Should have.
0: 그렇죠. Should have. Should have를 붙인 게 should have. Should have입니다.
1: 네.
0: Okay? 그래서 읽을 때는 여기에 리을 비슷하게 가주면 빠르게 할 수 있죠.
1: Should have.
0: Should have. 이러면 너무 오래 걸리고 딱딱하고 불편해요.
1: 네.
0: So should have처럼 should have. Should have. Should have.
1: Should have.
0: 이렇게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패턴 때문에 그래요.
1: 네.
0: 바로 should have pp라고 아. 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 할 때는 대부분 사람들, 원어민들을 oh, I should have 이렇게 안 해요. I should have done something.
1: 아하.
0: 그렇게 하면 더 편한 게 should have하고 얘만 바꿔주면 되거든요.
1: 그쵸.
0: 자, 이 should have pp는 사실 어떻게 보면 you know, technically 따지면 왕초보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투, 이런 의미의 패턴을 할 수 없으면 소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1: 그렇죠.
0: 자, 나 뭐뭐 했어야 됐는데. 아, 내가 거의 갔어야 됐는데. 아, 너 나 깨워줬어야 됐어.
1: 맞아요.
0: 이런 말은 결국에는 그렇게 했단 얘기 아니에요.
1: 못했대요.
0: 못했다.
1: 네.
0: 후회, 원망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1: 그렇죠.
0: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1: 네.
0: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필수로 왕초보 영어지만 해야 돼요.
1: Yes.
0: So, again, should have로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하실 때는 should have 추천을 드려요.
1: 네.
0: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아, 내가 두 번 확인을 했어야 됐는데 이러면서 생각 이런 거예요. 가방에 여권을 두고 넣고 온 줄 알았는데
1: 아.
0: 잘못 엉뚱한 걸 본 거예요. 내가 본 거는 여권이 아니었던 거죠. 지갑을 보고 내가 갖고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1: Yes.
0: 그랬을 때 두 번 영어로 보여요. 두 번.
1: Twice.
0: Twice. 그러면 아, 내가 두 번 확인했어야 했는데.
1: Oh, I should have checked twice.
0: 그렇죠. Oh man, I should have checked twice.
1: Yeah.
0: 이렇게 쓰는 거겠죠. 자, how about this? 아, 너 그거 팔았어야 됐어. 이런 거 있죠. 인형 같은 건데 collector's item 같은 거 있단 말이에요.
1: 네.
0: 근데 그게 한참 가격이 나갈 때 팔지 못한 거예요.
1: 그쵸.
0: 그랬을 때 아, 너 그거 팔았어야 했어. 팔다가 sell인데
1: 예.
0: PP 형태가 뭐예요?
1: Sold?
0: Sold예요.
1: 어.
0: 그럼 너 그거 팔았어야 됐어.
1: You should have sold it.
0: 그

0: You should have sold it. Why didn't you sell it? 이런 느낌.
1: 네.
0: Should have. 너무 잘해줬습니다. Should have 줄이는 거 아주 추천한다. Yes. 여러분, 읽을 때 실제로 안 그랬으니까 약간 아쉽죠?
1: 그쵸.
0: 그 뉘앙스 살려서 한번 해볼게요. Oh, I should have checked twice.
1: I should have checked twice.
0: You should have sold it.
1: You should have sold it.
0: There you go. 그리고 나중에, 오늘 아니지만 부정도 가능해요.
1: 네.
0: I shouldn't have done something. 이거는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실제로는
1: 해버렸네요.
0: 그것도 살짝 연습 추천입니다.
1: Yes.
0: 읽어볼게요. Oh, I'm sorry. I should have knocked.
1: I'm sorry. I should have knocked.
0: 실제로는 knock을 안 한 겁니다.
1: 그렇죠.
0: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Mom, can you knock before you come in? Mom, can you knock before you come in? 'I'm sorry, I should have knocked.'
0: 네, 와 이랬을 때 딸이 얘기하는 거예요.
1: 네.
0: 저도 이제 13살이에요. 오. Privacy 존중해 주세요.
1: 야.
0: 이게 미국에서는 더 심해요.
1: 오.
0: 미국에서는 더욱더 어렸을 때 뭔가 본인이 성인에 가깝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1: 그래요.
0: 그것도 그렇고 이게 법 자체도
1: 네.
0: 이미 10대에 운전을 하기 시작하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네. 약간 좀 인디펜던트한 거 있죠. 독립적인 걸 중요하다 보니까 네. 이거는 거기선 더 심합니다.
1: 그렇군요. Yeah. I am 13 now. 나 이제 13살이에요. Please, my privacy. 존중해달라. 에, 존중해달라. 존중하다에 뭔가 여기 앞에 들어가면은 에, please랑 같이 해가지고 약간 공손한 표현으로 저는 respect.
0: 이것도 사실 외래어로 많이 쓰죠.
1: 맞아요.
0: Right?
1: 저는 그래서 이제 뭐
0: 힙합 같은 데 특히
1: 네, 존경하는 분들 만나면 저 진짜 완전 respect해요.
0: respect해요.
1: 네, 이렇게 또
0: okay.
1: 쓰기도 해요.
0: Alright.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m 13 now. Please respect my privacy. 정답?
1: Yes.
0: 맞습니다. R-E-S-P-E-C-T 막 노래도 있잖아요.
1: 네.
0: Respect 한다는 것은 뭔가를 존중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1: mm-hmm.
0: 약간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1: 그렇죠?
0: Admire이라는 아! 동사가 있어요.
1: 예예예. 예, 예.
0: 얘는 공경하다인데 사전에 찾으면 이게 둘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럴 수가 있어요.
1: 그죠?
0: 자, respect보다 사실 admire는 더욱더 강합니다.
1: 뭔가 우러러보는 느낌.
0: 맞아요. 네. 정확히 그거예요. respect는 상대방의 뭐 privacy를 인정해주는 정도.
1: 예.
0: 아니면 부모님을 respect 한다는 거. 부모님의 의견을 나도 귀담아 듣고 이런 거. 인정해준다는 느낌이 좀 강한데,
1: 네.
0: admire는 진짜 감탄하면서. 진짜
1: 뭔가 이런 BGM이 깔려야 될 것 같은
0: 딱 그거예요. 와, I admire you.
1: 예.
0: 나는 못할 것 같아요.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라는 식으로
1: 말해줘요. I admire you.
0: Oh, no. 막 이러면서, right? So, 그 정도의 좀 강력한 게
1: 네.
0: 있다. Admire는 굉장히 우러러보는 겁니다.
1: Mm-hmm.
0: 자, 근데 여기서는 respect를 좀 해줘라. 난 좀 인정해줘라.
1: Yes.
0: My privacy를. 근데 다행히도 어떻게 보면 privacy는 이것도 한국에서 프라이버시라는 말이 많이 쓰이지 않나요? 그렇죠? 외래어로.
1: 그쵸.
0: 그래서 다행인 겁니다.
1: 예.
0: 그렇죠? 나의 사적인 그런 스페이스 같은 거죠. 그렇죠? 나에게도 좀 여유 공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privacy. 대신에 발음할 때 V가 나왔습니다.
1: 네.
0: 프라이버가 아니라 입술이 붙으면 안 되죠. 자, V는 F와 비슷하게 입술이 붙으면 안 돼요.
1: 예.
0: 그래서 아랫입술 위에 윗니를 살짝 올리고 바람을 뿜는 겁니다. 그래서 V, V 해보세요.
1: V,
0: mm-hmm.
1: V.
0: 그렇죠. 그래서 privacy 이제는 no, no.
1: 네.
0: Privacy, V-C.
1: Privacy
0: 이렇게 돼야 됩니다.
1: 네.
0: 자, 여기 보세요. 어려운 구조 아니죠, 솔직히 말해서.
1: 맞아요.
0: 나는 13살, right?
1: 네.
0: 제발 나의 privacy, respect 해달라.
1: 네.
0: 명령어처럼 쓴 거고요, 그렇죠?
1: 네.
0: 근데 앞부분에 please가 들어왔습니다.
1: 그렇죠.
0: 많은 분들이 please를 너무 관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유 그거 너무 교과서적이다. 1번. Right?
1: 예.
0: 굳이 이런 걸 쓰는데 이걸 한번 쓰느냐 마느냐가 진짜 상대방의 리액션이 달라져요.
1: 그래요.
0: 저도 실제로 그 이민 생활을 하면서 이걸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1: 네.
0: 그래서 please 그다음에 명령문을 쓰면 강하지 않아요. 그죠? 부드러워지죠. 훨씬. 네. Right?
1: 간곡한 뭔가 부탁을 하는 듯한.
0: That's right. 네. 명령문 앞에 붙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면 밖에서 기다려. 이렇게 하면 너무 딱딱하죠.
1: 그렇죠.
0: 그럼 그 앞에 넣는 거예요.
1: Please wait outside.
0: Exactly. Please wait outside. 자, 이번에는 조용해 주세요.
1: Please be quiet.
0: 그렇죠. Please be quiet. 이거를 그냥 be quiet 하면 오 싸움이 날 수도 있어요.
1: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근데 딸들한테 그렇게 해야 돼.
0: 아이한테 be quiet.
1: Be quiet.
0: 그렇죠, 그렇죠. 네. Right. 근데 타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라면
1: 그쵸.
0: 오 그거는 그렇죠. 무리예요. So 읽어보겠습니다. Please wait outside.
1: Please wait outside.
0: Please be quiet.
1: Please be quiet.
0: 본문 읽어볼게요. I'm 13 now. Please respect my privacy.
1: I'm 13 now. Please respect my privacy.
0: 네, 자 이랬을 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존중을 정말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 그래 이제부터는. 더 주의할게 야. 라고 하는 거야. 오히려 그렇게 되면 상대방에서도 막 흥분을 했다가 내가 좀 너무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1: 그렇죠. 저는 엄마의 이런 태도, 이 부모님의 이런 태도를 리스펙트 하게 되네요.
0: Oh, respect.
1: 예. I will be more from now on. 지금부터는
0: 나는 더 뭐 할 거다.
1: 주의한다.
0: 주의한다.
1: 이렇게 끝내도 되겠네요.
0: 그게 좋을 것 같아요.
1: 네. 그럼 주의하다. 주의하다. 조심하다 이거잖아요. 나는 I'll be more careful 이겠네요. 조심하는 거니까요. 네, careful.
0: 명령으로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1: 예예예. 예, 예, 예.
0: Be careful 이렇게 하는 거 들어봤을 그쵸, 겁니다.
1: 그쵸, 그쵸.
0: So C A R E F U L 이라고 spell out을 했는데 맞는지 볼게요.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1: 오.
0: 맞죠?
1: 네.
0: 조심하는, 주의하는 그런데 발음도 주의해야 합니다.
1: 그렇죠, 그렇죠.
0: 자 R. L 다 들어갔어요.
1: 어.
0: So careful 이러면 절대 안 되죠.
1: 아.
0: Right? F를 일단 신경 쓰는 것도 있지만은
1: 네.
0: 혀가 뒤로 당겨졌다가 앞쪽으로 펴져야 되는 게 다 돼야 돼요. So careful, careful 이렇게 해야 되지 careful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care 할 때 이미 혀는 뒤쪽으로
1: care.
0: 당겨져 있어야 돼요.
1: Yes.
0: So care 하고 R 할 때 혀가 뒤로 갔다가 L는 앞쪽으로 혀를 이렇게 뻗치는 거라고 했었죠.
1: 네.
0: So, Fall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careful, careful, careful,
1: careful, careful.
0: 오, 좋아요.
1: Yes.
0: 오, 너무 좋았어요. Alright, so careful 할게요. 저 뒤에 from now on 있잖아요.
1: 예.
0: 솔직히 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1: 저는, 저는 좋아하는 노래 제목이에요.
0: from now on.
1: 예, from now on 이 노래 있어요.
0: 더 해주시겠어요?
1: 거기밖에 몰라요.
0: 알겠습니다.
1: 예, 거기만 들려요.
0: 오케이. So, from now on 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이렇게 아마 암기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죠?
1: 네.
0: 자, 이게 사실은 from now까지만도 틀린 건 아닌데
1: 그래요?
0: on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지속된다라는 뉘앙스를 줍니다. 실제로 영어에서 그렇게 앞으로도 많이 쓸 거고요.
1: 네.
0: 오케이.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예를 문장 뭐 뒤에 넣을 수도 있고 앞에 넣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will 써서 나 공부 이제부터 열심히 할래요.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나 열심히 공부할래요. 그러면은
1: I will study hard
0: 이제부터
1: from now on.
0: From now on. I'll study hard from now on.
1: 오.
0: 자 이번에는 from now on을 앞에 한번 써볼게요.
1: 네.
0: 이제부터 나는 좋은 학생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1: from now on
0: 나는 will 쓸게요. 나는 좋은 학생이 될 거예요.
1: I will be a good student.
0: Yes, yes,
1: wow.
0: yes. Alright. 이런 느낌. So 뒤에 들어가도 되고 앞에 들어가도 되지만
1: 네.
0: 만약에 그랬을 때는 앞에 쓰고 comma를 찍어주세요.
1: 아하.
0: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1: 네.
0: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I will study hard from now on.
1: I will study hard from now on.
0: From now on, I will be a good student.
1: From now on, I will be a good student.
0: 네, 이런 거 이제 응용해도 되죠. 뭐 I will, from now on, I'll be a good husband. I'll be a good wife. 둘이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죠.
1: 좋네요.
0: 자, 그리고 참고로 있잖아요. From now on을 암기만 하지 마시고 아깝잖아요.
1: 네.
0: 응용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는 from now on이면 오늘부터는 뭘까요?
1: From today on.
0: 쓰면 돼요. From today on. 그리고 이 순간부터, 이 순간 뭘까요?
1: 이 this, 순간.
0: This?
1: This moment.
0: Yeah. 그럼 이 순간부터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1: From this moment on.
0: This from this moment on.
1: Yeah.
0: You know? 아, 그 순간부터 난 그녀에게 말했다. 뭐 이러면 from that moment.

0: canon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yeah. 창의적으로 만드셔야 돼요. 오케이? Okay? 자, 읽어보겠습니다.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1: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0: All 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빅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I'm 13 now. Please respect my privacy. I'm 13 now. Please respect my privacy.
0: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네, 미션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미안, 노크 했어야 했는데.
1: Oh, I'm sorry. I should have knocked.
0: 네, 두 번째는요. 이제부터 더 주의할게.
1: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0: All 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Mom, can you knock before you come in? Mom, can you knock before you come in?
2: I'm sorry. I should have knocked. I'm sorry. I should have knocked.
3: I'm 13 now. Please respect my privacy. I'm 13 now. Please respect my privacy.
2: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0: 네, 입으로 직접 영작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쉽진 않겠지만 여러분 보고하셔도 괜찮고요.
1: 네네.
0: Should have PP 줄여서 should have PP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네. 아쉬운 느낌, right? 자, 아, 내가 노크 했어야 했는데, 아, 내가 노크 할 걸 이런 느낌이죠.
1: I should have knocked.
0: 그쵸? I should have knocked. 두 번째, 너 그거 팔았어야 했어. 넌 그것을 sold 했어야 됐다.
1: You should have sold it.
0: 그렇죠. Oh, you should have sold it. Mm-hmm. 오, 샀어야 했어. You should have bought it, right?
1: 예. Yeah.
0: 자, 이번에는 내가 두 번 확인했어야 했는데, 아
1: I should have checked twice.
0: Twice.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 I should have knocked. You should have sold it. I should have checked twice.
0: Very good.
1: Yeah.
0: 자, 다음은요. From now on, 이제부터, 사실은 이제부터 계속인 겁니다. 오케이?
1: Okay? 네.
0: 가볼게요. 이제부터는 열심히 공부할게요. Will. 순간 의지를 살리면서 나 열심히 공부할게요. 이제부터는.
1: I will study hard from now on.
0: I will study hard from now on. 두 번째, 이제부터 더 주의할게. I로 쓸게요. I'll be 이러면서.
1: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0: 좋습니다.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뭐
1: yes.
0: careful 대신에 다른 형용사 이런 거 써도 되겠죠.
1: 네.
0: I'll be nice 뭐 이런 식으로.
1: I'll be more beautiful from now on.
0: 깜짝이야. 아, 변할 수 있는 거군요. 오케이. 세 번째입니다.
1: Yes.
0: 이번에는 from now on을 앞에 써볼게요. 이제부터는 좋은 학생이 될게요.
1: From now on, I'll be a good student.
0: 아주 좋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 I will study hard from now on.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From now on, I will be a good student.
0: 어,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Mom, can you knock before you come in?
5: I'm sorry, I should have knocked.
4: I'm 13 now. Please respect my privacy.
5: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0: 미션 해결할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해결!
2: Mom, can you knock before you come in?
6: I'm sorry. I should have knocked.
2: I'm 13 now. Please respect my privacy.
1: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2: You should be.
1: Yeah, knock.
0: Great job, you guys.
6: Wow.
0: 아, 월요일 깔끔하게 시작합니다.
6: 정말.
0: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6: 나 3개월 있다가 돌아와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m coming back in 3 months.
0: Okay, very nice.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이죠. 조금 수준이 있었죠?
6: 맞아요.
0: Should have PP. 요거 사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아, 내가 널 도와줬어야 했는데 실제로는 못 도운 느낌.
6: 그렇죠.
0: 아, 내가 널 도와줬어야 했는데 네.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6: 열심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여러분들 왕초보 영어 이렇게 시청하시면서 문법 관련해 가지고 같이 병행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진짜 실력이 두세 배로 빠르게 됩니다.
6: 와우.
0: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6: See you every day. Bye.

0: 내 마음에 깊이 들어와 자리한 사람, 가족, 친구, 연인일 수도 있고요. 이런 소중한 사람이 한시라도 눈에 안 보이면 걱정되고 조바심 날 거예요. 난 너 없이 못 살아. 는 영어로 I'll die if you're not with me. 같은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Kevin, what happened?
2: I hurt my arm while working out. Sorry to worry you.
1: You should be careful.
2: 크리스틴, it's not that serious, but I need to get a Gibbs for 2 weeks.
1: Gibbs? What's that? A kind of surgery?
2: They will put a hard bandage on my arm. Let me show you a picture.
1: Aha! I got it. You need to get a cast. Let's hurry and get a cast for you.
2: The doctor said to wait.
1: Wait? For how long? Will he do it today? We need to do it right away.
2: Why the rush?
1: I want to be the first person to write on your cast. You know, a get well soon note.
2: You're so funny.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닉콜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케빈이요. 운동을 너무 열심히 했는지 팔을 다쳤다고 합니다. 소식을 듣고 놀라서 달려온 크리스틴. 너무 걱정이 된 나머지 갑자기 베스트프렌드 고백도 하게 되고요. 또 우리말로 깁스라고 부르는 석고붕대의 바른 영어 표현도 알려주게 됩니다.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 녹여놨거든요. 한 장면씩 보면서 재미있는 영어 배워볼게요. 병원에 앉아있는 케빈입니다. 크리스틴이 놀라서 막 달려오죠. Kevin, what happened?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이제 들어왔어요. 팔이 뭔가 아픈지 이렇게 그쵸, 대고 있죠. 그랬더니 이제 운동을 하면서 while working out, 운동을 하면서 팔을 다쳤다고 걱정시켜서 미안하다고 케빈이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우리 크리스틴이 나는 너 없이 못 살아. 오늘의 표현입니다. 난 너 없이 못 살아. 기억나시나요? That's right. I can't live without you. I can't live without you. 라는 표현이네요. 이 문장은

나는 can't 할 수 없다 라는 뜻이죠. live, 살다, without은 없이 라는 뜻이고 you, 너 다 붙여보면 I can't live without you. 우리말 그대로 나는 너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다 라는 뜻입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많이 하는 말이죠. 자, 이 문장 같이 말해볼게요. I can't live without you. 자, 이 중에서 노란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는 느낌으로 다시 말해보겠습니다. I can't live without you. 좋습니다. 나는 너 없이 못 살아. 왜 못 사는가 봤더니, 그죠? You're my BFF 라고 했네요. You're my BFF가 뭘까요? 너는 내 베프라고. 베프 아시죠? 베프는 우리가 best friend를 줄여서 우리말식으로 줄여서 베프라고 부르는데요. 영어로는 BFF라고 합니다. 어떤 말의 약자냐면 best friends forever이에요. 최고, 가장 가까운 친구는 영원하다 이런 뜻이죠. best friends forever이라고 해서 우리말로 베프는 BFF입니다. 혹시나 best friend라고 해서 BF까지만 줄이면 또 안 돼요. 그 말은 boyfriend로 또 착각할 수 있거든요. You're my BFF. 너는 내 베프라고. 아, 너무 마음이 좀 따뜻하죠? 괜찮아, 크리스틴. 조금만 다친 거라서 근데 깁스만 하면 돼. 라고 케빈이 안심을 시킵니다. 깁스.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 크리스틴은 깁스가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케빈이 이렇게 팔에 두르는 거다, 딱딱하게 하는 거다라고 설명도 하고 사진도 보여줍니다. 아, 그러면 이게 깁스가 아니라 캐스트를 말하는 거구나 하고 이제야 크리스틴이 알아들었네요. 우리 흔히 깁스라고 부르는 석고 붕대죠. 단단하게 이렇게 고정시켜 놓는 이 석고 붕대는 캐스트. cast가 올바른 영어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디 어디에 깁스를 하다라고 하려면 get a cast on. get a cast on 하고 신체를 얘기하면 되겠죠. 지금 케빈 같은 경우에는 팔에 깁스를 하니까 I got a cast on my arm. I got a cast on my arm 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크리스틴이 아, 캐스트, 그럼 빨리 가가지고 이렇게 깁스 캐스트 하러 가자. 막 서두르죠. 왜 이렇게 서두를까요? Why the rush? Why the rush? 라고 왜 이렇게 서둘러? 케빈이 물어보죠. 자, 여기서도요. 왜 이렇게 서두르니? 다양한 표현이 있을 수 있지만 why the를 써줬네요. why the 하고 뭐 이렇게 붙여주면 왜 이렇게 뭐뭐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말이죠. why the rush 같은 경우에는 rush가 서두름을 뜻하는 말이에요. why the long face? 이런 말도 있어요. Why the long face? Long, 긴 face는 얼굴이잖아요. 말 그대로. 이거 뭐예요? 울상. 왜 이렇게 울상을 하는 거야? Why the long face? 이런 표현도 있고요. Why the frown? Frown은 찌푸린 표정입니다. Why the frown? 왜 찌푸리고 있어? 이렇게도 사용할 수가 있겠네요. 크리스틴이 서두르는 이유는요. 여기 그 깁스하고 나면 어서 나 메시지 써주잖아요. 그 노트를 자기가 제일 먼저 쓰고 싶다는 그런 이유입니다. 황당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재밌는 친구 크리스틴이죠. 자, 이렇게 우리 카툰 각 장면 살펴봤고요. 이제는 우리 오늘의 한 문장 난 너 없이 못 살아! 한 번 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 번. 난 너 없인 못 살아. I can't live without you. I can't live without you. 비슷한 표현 있습니다. 너는 나의 전부야. You mean everything to me. You mean everything to me. 말 그대로죠. everything이라고 고백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 표현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늘 마음에 떠오르는 말이죠. 넌 내 전부야. 어떻게 말한다고요? You mean everything to me. You mean everything to me. 비슷한 표현 또 있습니다.

넌 내게 세상의 전부나 마찬가지야 라는 표현인데요. 세상, 세계, world 사용해서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할 수 있겠네요. 상황에서 사용해 볼게요. 부모님이 사랑하는 아이에게 늘 해주는 말이죠. 넌 우리에게 전부야. 넌 나에게 세상의 전부나 마찬가지야.

0: FM to EBSC 초등 발음 클리닉. 저는 여러분의 발음 고민 해결사 헤일리 선생님이에요. 자, 오늘도 우리가 흔하게 실수하는 발음 선생님이랑 같이 완벽하게 교정해 볼 건데요. 먼저 오늘 다룰 표현들 원어민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얼마나 잘 들리는지 우리 테스트도 해보고요. 한번 같이 가볼까요? Let's take a listen.
1: Bought. We bought some food. Thought. I thought you knew. Brought. I brought cookies.
0: Okay, 오늘 다룬 표현들 어떤 것들 나왔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확인해 볼게요. 자, 이런 동사 과거형들이 나왔습니다. 조금 어렵게 생겼는데 bought, thought, 그리고 brought. 자, 이 단어들 여러분, 뜻은 선생님이 이따가 정확하게 알려주기로 하고요. 일단 발음 규칙 잘 확인할 수 있겠죠? 맞아요. 모두 다 지금 이렇게 O, U, G, H, T라는 단어들, 글자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발음 실수가 꽤 흔해서 선생님이 준비를 한 거거든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단어예요. 이렇게 다섯 글자 O, U, G, H, T 있으면요. 많은 친구들이 이거 OAT 이렇게 발음 실수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예전에 배웠던 기억하나요, 여러분? 떡 발음. 이렇게 떡이 조그마하면 입모양 너무 조그맣고요. 맛있는 떡인데 아쉽다고 했었죠? 이거 nope. 떡이 좀 크고 늘어나면 좋다고 했었어요. 마치 이렇게요. 우리의 입모양도 이 떡을, 큰 떡을 받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아, 이렇게 크게 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발음은 아, 이렇게 발음하는 이 모양 그대로 가져갈 거거든요. 자, 무슨 말인지 단어들에 적용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단어는 우리 사다라는 단어 있죠? buy. 이 단어의 과거예요. 그래서 샀다가 되면서 발음은 지금 이 부분 옷 이렇게 발음되지 않고 화끈하게 입 확 벌려주세요. 그래서 bought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bought 아니고요. 그리고 bought 아니죠. bought도 아니에요. 그냥 어, 이 발음, 이 떡 발음 그대로 유지하면서 마지막에 T 처리만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bought, 샀다. 우린 음식을 좀 샀어. 우리 먹을 거리 좀 샀어 라고 말할 건데요. We bought some food. We bought some food가 아니라 We bought. bought some food 라고 해줘야 정확한 영어 발음이에요. We bought some food. 이 발음 실수하고 있었다면 오늘로써 여러분 확실하게 교정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단어는 이건 뭐의 과거죠? 친구들, 생각하다. think의 과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건 생각했다 하면서 thought 이렇게 발음이 돼요. 역시 thought 아니고요. thought 아니고 그냥 어 발음 길게 넣어주면 돼요. thought, 생각했다. 이렇게 한번 말해볼게요. 난 네가 알 거라 생각했어. 난 네가 아는 줄 알았지. 이렇게 지금 둘 다 그래서 동사 과거로 나올

0: 올 거거든요. I thought you knew. 나는 생각했다. 네가 알고 있을 거라고. I thought you knew. 오케이? Thought 아니고요. 자, 마지막 단어는 뭐의 과거인지 아는 친구? 맞아요. Bring, 가져오다 또는 가져가다. 이 단어의 과거. 가져왔다. Brought 이렇게 발음돼요. 이것도 너무 생긴 것만 보면 뭔가 brought, brought 어떻게 발음해야 되지 싶은데 똑같이 어 발음인데 앞에 br만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Brought. 오케이. 예문 볼까요? 내가 쿠키 좀 가져왔어. 우리가 친구네 집에 놀러 가거나 어디 여행 같이 갔을 때 이런 말할수 있겠죠. 내가 쿠키 좀 bring 해왔어. Brought, 가져왔어, 싸왔어 이런 말로요. I brought cookies라고 해주면 돼요. I brought cookies, not I brought or brought 이런 식으로 잘못 발음하지 말고요. I brought. 이제까지 발음했던 이 발음 그대로 유지하면 됩니다. 앞에 br만 붙여주면 똑같은 거예요. I brought cookies. 자, 그럼 우리 이 발음 이제 확실하게 입에 붙이러 한번 가볼까요? Let's practice the pronunciation together. Alright, 우리 이 발음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여러 번 따라 말해볼게요. 첫 번째 단어, 샀다. 듣고 바로 따라해주세요. Bought. One more time. Bought. Good job. 이거 bought 아니라고 했죠? 자, 두 번째는 생각했다로 갈게요. Thought. 좋아요. 한번 더. Thought. Very good. 자, 마지막 단어는 앞에 이제 br로만 바뀌고 발음 계속 똑같아요. 가져왔다. 해볼까요? Brought. Very good. 다시 한번. Brought. 좋아요. 정말 잘했어요. 이제 우리 이 단어들 문장 속에서 만나볼까요? 첫 번째 문장. 우리는 음식을 좀 샀어. We bought some food. 좋아요. One more time. We bought some food. 아주 잘했어요.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서 난 네가 알 거라 생각했지 해볼 거예요. I thought you knew. Great. I thought 아니죠? One more time. I thought you knew. Very good. 마지막 문장. 내가 쿠키 좀 가져왔어. 해볼 거예요. 자, 이거 brought. 발음 길게. I brought cookies. Good job. One more time. I brought cookies. Awesome. 정말 잘했어요. 이제 우리 이 많은 발음들 다 옷 발음 또는 아웃 이렇게 발음하지 않을 수 있겠죠? 정말 흔한 실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제대로 발음하면 영어 원어민들이 영어 좀 제대로 배웠군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처음에 배웠던, 들었던 영어 원어민 발음 한번 다시 들어보러 가볼까요? 듣고 큰 소리로 따라 말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Let's do it one last time.
1: Bought. Bought. We bought some food. We bought some food. Thought. Thought. I thought you knew. I thought you knew. Brought. Brought. I brought cookies. I brought cookies.
0: 영어 발음이 고민인 여러분을 위해서 저 헤일리 선생님은 언제나 여기 이곳 EPSC 초등 발음 클리닉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0: 이상한 음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0: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1: 로봇카 플리랑 꼭꼭 약속!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영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단어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Breakfast. B-R-E-A-K-F-A-S-T. Breakfast. Breakfast. Lunch. L-U-N-C-H. Lunch. Lunch. Dinner. D-I-N-N-E-R. Dinner. Dinner.
0: 같이 오늘의 주제 알아봐요. 오늘은 meals, 식사예요. meals가 식사란 뜻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 종일 맛있는 걸 많이 먹죠. 자, 어떤 식사가 있는지 같이 알아봐요. 첫 번째는 breakfast, 아침 식사예요. 일어나자마자 우리는 아침을 먹죠. 보세요. Wow, this looks very delicious. We have eggs, 계란 있고요. Yogurt, sandwich. Wow, I'm hungry. Okay, next, lunch, 점심 식사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점심을 맛있게 먹죠. What did you have for lunch today? 오늘 점심 뭐 먹었나요? 그 다음은 dinner, 저녁 식사예요. 우리 가족끼리 모여서 아주 즐거운 저녁 식사를 하죠. What are they eating now? Wow, it's chicken. I love chicken.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그럼 단어 발음과 강세 같이 연습해봐요. 아침 식사, breakfast. break에 세게 한번 말해보세요. breakfast. 점심 식사, lunch. 쉽죠? lunch. Good job. 저녁 식사, dinner. 여기는 앞에 D에 강세를 넣어보세요. dinner. Good job, everyone. 이제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들어볼까요?
1: breakfast. breakfast. lunch. lunch. dinner. dinner.
0: 이제 예문으로 단어를 적용시켜봐요. What did you have for breakfast? 아침에 무엇을 먹었어? 친구들은 아침에 뭐 먹었나요? Sunny는 cereal 먹었어요. I had cereal for breakfast. What about you? Okay, now let's practice this sentence. What did you have for breakfast? Good job. Okay, now let's try this one. Let's have lunch together tomorrow. 우리 내일 같이 점심 먹자.

0: 친구들끼리 약속 잡을 때 이렇게 말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 let's have 뭐뭐 먹자란 뜻이에요. 점심 먹자, let's have lunch. Okay, now, how about you try 큰 소리로 let's have lunch together tomorrow. 와우, 아주 잘했어요. Okay, now, let's try this. Mom, what's for dinner? 엄마, 오늘 저녁은 뭐예요? 우리가 배고플 때 점심 메뉴가, 점심이 아니라 저녁 메뉴가 궁금하죠? 그럼 엄마한테 이렇게 영어로 물어보세요. 그럼 엄마가 깜짝 놀라실걸요? 자, 여러분, 같이 따라해볼까요? Mom, what's for dinner? Very good, everyone. 이제 우리 다음 단어 배워봐요.
1: Dessert. D E S S E R T. Dessert. Dessert. Snack. S N A C K. Snack. Snack. Bowl. B O W L. Bowl. Bowl.
0: Now, let's have a look at this one. Dessert. 디저트, 후식. Wow, it looks so yummy. 아주 맛있어 보이죠? And very sweet. 달달해 보여요. 아, 먹고 싶네요. 그 다음은 snack. 간식이란 뜻이에요. 친구들, what's your favorite snack? 가장 좋아하는 간식 뭐예요? I love chocolate. Do you? Snack. 그 다음은 bowl, 그릇이에요. 우리는 그릇에 cereal도 먹고, rice도 먹고, 그쵸? Bowl.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디저트, 후식, dessert. 마지막 dessert에 힘을 줘보세요. Dessert. 간식, snack. Snack. 그릇, bowl. Bowl. 아주 잘했어요. 그럼 이제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들어볼게요.
1: Dessert. Dessert. Snack. Snack. Bowl. Bowl.
0: Now, let's practice some sentences together. I'll have some fruit for dessert. 후식으로 과일 좀 먹을게. 친구들, 후식 나왔죠? Dessert.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점. 먹다는 뭐였죠? Eat. 하지만 이렇게 have 쓸수 있다는 점. Don't forget, everyone. Okay, now I want to hear you say it. 같이 따라해 보세요. I'll have some fruit for dessert. Very good. Okay, our next sentence. It's time for some snacks. 간식 먹을 시간이야. Yes, it's my favorite part. 가장 좋아하는 시간. 자, it's time for 뭐뭐 할 시간이야. 한번 외워보세요. Okay, now let's say it all together. It's time for some snacks. Very good. Here is our last sentence for today. Can I have one more bowl of rice? 밥한 그릇 더 먹어도 될까요? 친구들, 때로는 우리가 식당 가서 조금 모자랄 때 있어요. 그럼 영어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Can I have 먹어도 될까요? 라고 잘 공손하게 묻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이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Can I have one more bowl of rice? Wow, that was great. 아주 잘했어요. 자, 여러분, 그럼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복습하는 시간 가져봐요.
1: Breakfast. Breakfast. Lunch. Lunch. Dinner. Dinner. Dessert. Dessert.

0: Snack, snack. Bowl, bowl.
1: 친구들, did you have fun today? 이렇게 저와 함께 매일매일 연습하면 여러분도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Have a great day,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Goodbye.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냄기에 불꽃이 원래 파란색인데요.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 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불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유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유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Unit 51. OU.
1: Let's go! Phonics OU. Ow, ow, ow. Ow, house.
2: Ow, house.
1: Ow, mouse.
2: Ow, mouse.
1: Ow, cloud.
2: Ow, cloud.
1: Ow, ground.
2: Ow, ground.
1: Ow, couch.
2: Ow, couch.
1: Ow, shout.
2: Ow, shout.
3: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올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친구들, 오늘도 두 알파벳이 만날 때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는지 배워볼 거예요. 어 소리가 나는 알파벳 O와 아 소리가 나는 알파벳 U가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우리 친구들 잘 듣고 따라해봐요. 아우 아우 아우 Good job! 그럼 아우 소리가 나는 단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단어는요. 집, house예요. 아우 소리 들렸죠? 우리 모두가 사는 따뜻하고 소중한 집, 영어로 house. house. house. Very good. 그 다음 단어는 G, mouse예요. 아우 소리 들렸나요? 찍찍하고 우는 동물이고요. 꼬리가 길어요. G, 영어로 mouse. mouse. mouse. Very good. 또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아, 구름. cloud도 아우 소리가 나네요. 하늘에 볼 수 있고요. 솜사탕처럼 둥둥 떠다니는 구름. 영어로 cloud. cloud. cloud. That was very good. 다음 단어는 땅, ground이에요. 우리가 발을 디디고 설 수 있는 곳, 땅. 영어로는요, ground. ground. ground. 너무 잘했어요. 다음 단어는 소파, couch이에요. 여기 아우 소리 들렸나요? 우리가 거실에서 아주 편한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죠. 소파 다른 말로는 couch. couch. couch. Good job. 아우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소리 지르다 shout이에요. 아우 소리 들렸나요? 우리가 큰 목소리로 소리 지를 때는요. 영어로 shout, shout.

0: Shout! Great job! Wow! 이렇게 아우 소리 나는 단어가 많아요. 너무 신기하죠?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친구 로그과 함께 재미있는 fun playtime을 가져볼게요. Let's go! Hi, Logan!
1: Hi.
0: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친구들, 소리 나는 알파벳 O와 아 소리 나는 알파벳 U가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난다 그랬죠?
1: Ow.
0: That's right. Ow. 자, 그럼 세 번 발음해 볼까요?
1: Ow, ow, ow.
0: That's right. 너무 잘했어요. 자, 첫 번째 단어는 바로 우리 모두가 사는 따뜻한 집. 영어로 뭘까요?
1: Of course, house.
0: Of course, house. 너무 잘했어요. 근데 여기에 아무것도 없네요. 우리 집 그림 같이 한번 그려볼까요?
1: A brown.
0: Brown.
1: This is a tent.
0: A square. Chimney for you. 친구들, 우리 집 한번 볼까요? 와우, 너무 잘했죠? 자, 그럼 집 세 번 발음해 주세요.
1: Ow, ow. House, ow, ow, house, ow, ow, house.
0: Very good. Ow 소리가 나는 다음 단어는 Logan, this is a quiz. 맞춰봐요. 동물이고요. 칙칙 소리가 나요. 뭘까요?
1: Mouse.
0: That's right. G, mouse. 그럼 우리 로건이가 칙칙 소리 한번 내볼까요?
1: 칙칙칙.
0: 와우, 너무 잘하는데요. 자, 그럼 G 세 번 말해주세요.
1: Ow, ow, mouse. Ow, ow, mouse. Ow, ow, mouse.
0: Very good. 다음 단어는 우리가 하늘에서 볼 수 있고요. 아주 솜사탕처럼 둥둥 떠다니는 건데 뭐죠?
1: 구름.
0: 구름. 영어로 뭐죠?
1: Cloud.
0: That's right. Cloud. 자, 그러면은 여기 구름이 있는데요. 한번 색칠해줘 보세요.
1: How's it going? On dark blue.
0: 와우! 자, 이렇게 구름이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아요. It's beautiful. 자, 로건, 그럼 구름 세 번 말해주세요.
1: Ow, ow, cloud. Ow, ow, cloud. Ow, ow, cloud.
0: Great job! Ow! 소리가 나는 다음 단어는요. 로건, 우리가 밟고 있는 곳 어디죠?
1: Ow, ow, ground. Ow, ow, ground. Ow, ow, ground.
0: Excellent! 다음 단어는 우리가 거실에 푹신푹신한 소파에 앉죠? 여기서 앉아서 TV도 보는데 영어로 뭐죠?
1: Couch.
0: That's right. Couch. 여기 아우 소리 들렸죠? 자, 그러면은 couch를 같이 쓸 건데요. 써니가 이렇게 미리 붙여놨어요. 로건이가 아우 소리만 붙이면 돼요.
1: Go. 스케이트보드.
0: Good job! 이렇게 단어가 완성됐네요. 자, 세 번 읽어주세요.
1: Ow, ow, couch. Ow, ow, couch. Ow, ow, couch.
0: Excellent! Ow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큰 소리로 소리 지르다예요. 영어로 뭐였죠?
1: Shout.
0: That's right. 친구들, ow 소리 들렸죠? 로건이는 언제 shout 해요?
1: When excited.
0: 아, when I'm excited. 아주 신날 때 소리 지른대요. 자, 그럼 우리 힘차게 세 번 발음해 볼까요?
1: Ow, ow, shout. Ow, ow, shout. Ow, ow, shout.
0: Great job! We did it! 너무 잘했어요. 그럼 우리 배운 단어로 신나게 노래 불러볼까요?
1: Let's
0: chant!
2: Let's go! Phonics O-U. Ow, ow, ow. Ow, house.
1: Ow, house.
2: Ow, mouse.
1: Ow, mouse.
2: Ow, cloud.
1: Ow, cloud.
2: Ow, ground.
1: Ow, ground.
2: Ow, couch.
1: Ow, couch.
2: Ow, shout.
1: Oh, sure.
0: 여러분들 오늘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ow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ow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0: 저는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업업 시켜준 케일린쌤이에요. 자, 이번 주는 우리가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걸 한번 영어로 해볼게요. 오늘은 행복이란 감정 어떨까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 듣고 오겠습니다.
1: Week 32 Expressions of Emotions I can express that I'm happy.
0: 워밍업부터 우리 같이 시작해볼까요? Look at the picture. Oh, the three kids are on the phone together. 자, 셋이서 전화를 하고 있는데요. 저 여자친구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어요. What is she curious about? Well, the person who got a present is showing them. 지금 누군가가 선물을 받았잖아요. 선물 들고 너무 기뻐하고 있네요. 우리 친구들도 선물 받으면 행복하죠, 그쵸? 그런데 여기 남자친구는 좀 질투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쵸? 자, 행복함, 질투하는 이 감정, 이런 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일단 오늘의 대화를 듣고 오겠습니다.
1: Guess what? I got a puppy.
2: Wow, that's amazing.
1: I'm really happy.
2: Can I come see the puppy?
1: Yes, of course.
0: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대화 내용을 볼게요. Guess what? I got a puppy! 라고 했는데 Guess what? 이 표현은 어떤 일이 있었을 것 같아? 의 느낌의 표현이에요. 뭔가 좋은 소식이 있거나 아니면 선물이 있거나 이럴 때 내가 뭐 말할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Guess what? Guess what? 자, 그러면서 얘기한 게 I got a puppy 라고 얘기를 했죠. 자, I got 다음에 어떤 반려동물이 오면 나 그 반려동물을 입양했어 라는 뜻이 돼요. 사실 get라는 단어는 정말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입양하다의 의미도 있는 거죠. 혹은 뭐 받다의 의미도 여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근데 이제 과거에 받은 거니까 과거 형태인 got로 바꿔준 거고요. 자, I got 다음에 다양한 반려동물을 넣어볼까요? I got a cat. 나 고양이를 입양했어. 고양이를 받았어. 이런 느낌의 표현이겠죠. I got a cat. 개코, 도마뱀 키우는 친구들 요즘 많더라고요. I got a gecko. 그냥 gecko라고 하면 돼요. I got a gecko. 잘했어요. 혹시 앵무새 키우는 친구 있나요? I got a parrot. 앵무새가 parrot이죠. I got a parrot. I got a parrot. Good job. 와, 정말 대단하다. 너무 좋겠다. 라는 말을 이렇게 해요. Wow, that's amazing. That's amazing은 어떤 놀란 소식을 들었거나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쓰는 표현이겠죠. That's amazing. I'm really happy. 자, 여러분 정말 행복할 때 딱 이렇게 말하면 돼요. I'm really happy. Happy라는 표현 자체가 행복한이라는 뜻이죠. Really는 정말로 한 번 더 강조를 해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I'm really happy. 나 정말 기뻐. 정말 행복해 라는 의미입니다. 자, really 어떤 뜻이었다고요? 정말로 강조를 해줄 때 쓰는 거고요. 그래서 I'm really 다음에 어떤 상태가 오면 나는 정말 이런 상태야, 이런 기분이야 라는 말이 되죠. 예를 들어 happy의 반대, 슬프다, 나 정말 슬퍼 라고 할 때는 I'm really sad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우리 가장 슬펐던 때를 기억하면서 해볼까요? I'm really sad. 더 슬퍼야 돼요. I'm really sad.

0: 잘했어요. 정말 신이 났을 때, excited, 신난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우리가 놀이동산에 왔어요. 동물원에 왔어요. 우리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에 왔어요. I'm really excited 이라고 하면 되죠? 자,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I'm really excited. 요 기분이 바로 저와 함께 영어 공부할 때 나는 그런 기분이죠? 네. I'm really excited. 밤 10시다. 나 정말 졸려. 라고 할 때는 I'm really sleepy. 라고 하면 되겠네요. Sleepy가 졸린이라는 표현이니까요. I'm really sleepy. I'm really sleepy. 자, 그리고 배가 꼬르륵 소리가 날 때, 나 정말 배고파. I'm really hungry 라고 하면 되겠죠? I'm really hungry. 엄마 밥 주세요. I'm really hungry.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내일 만나자고? 안 돼. 나 정말 바빠. I'm really busy 라고 하면 돼요. busy가 바쁜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큰 목소리로 따라 해볼까요? I'm really busy. I'm really busy. Good job. 그래서, 나 정말 이런 상태야. 정말 이런 기분이야. 라고 할 때는, I'm really 뭐뭐라고 하시면 돼요. Can I come see the puppy? 내가 와서 강아지를 봐도 돼? 라는 질문이에요. 자, can I come see 뭐뭐는 내가 뭐뭐를 와서 봐도 돼? 라는 뜻인데, 사실 come하고 see는 둘다 어떤 행동을 나타내주는 단어거든요. So 원래는 중간에 and, 그리고라는 단어가 들어가도 돼요. Can I come and see 뭐뭐가 되죠? 그런데 생활 영어에서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볼게요. 내가 와서 너의 방을 봐도 돼? Can I come see your room? 이 되겠죠. Can I come see your room?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Can I come see your room? Good job. 저도 와서 콘서트를 봐도 될까요? Can I come see the concert? Can I come see the concert? 그리고 제가 와서 영화를 같이 봐도 될까요? Can I come see the movie? Can I come see the movie? 라고 말하면 되겠죠? 제가 와서 정원을 보러 가도 될까요? Can I come see the garden? Garden이 바로 정원이라는 뜻이에요. 그 정원을 보러 오는 거니까 the garden이라고 하는 거고요.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Can I come see the garden? Good job. Yes. Of course. 네, 물론이죠. 라는 표현이네요. 자, 이렇게 yes, of course. 이런 간단한 표현들은 매일매일 사용해 보세요. 오늘의 대화 다시 한번더 들어보겠습니다.
1: Guess what? I got a puppy.
2: Wow, that's amazing.
1: I'm really happy.
2: Can I come see the puppy?
1: Yes, of course.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Level Up 시간이에요. Now the friends are talking on the phone. 그쵸? 전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친구가 Guess what?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거 뭐가 있게? 약간 내가 무슨 말할 것 같아? 약간 요런 느낌의 표현이라고 했죠. 정말 좋은 소식을 정하기 전에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Guess what? Guess what? 잘했어요. 자, gift 그리고 present 둘다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자, 선물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guess what 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죠. I got a gift. 자, 아까는 I got 다음에 반려동물이 왔었는데 반려동물 말고도 뭐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받았다의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I got a gift. I got a gift 라고도 할수 있지만 선물은 또 present가 있으니까 I got a present. I got a present. 이렇게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자, jealous. 자, 요 표현은 질투심이 나는, 뭐 질투 나는 이라는 뜻이에요. jealous. 그래서 나 질투 나 라고 할 때는 I'm jealous 라고 하시면 돼요. 아까 I'm happy 있었죠? 물론 우리는 I'm really happy 이렇게 배웠지만 I'm jealous 라고 하면 나 질투 나 라는 뜻이에요. 나도 선물이 받고 싶은가 봐요, 우리 남자친구는. 자, 아까 I'm really happy 우리 연습했었죠? 선물을 받은 친구는 이렇게 얘기를 하겠네요. I'm really happy. 우리 친구들도 선물 받았다 생각하면서 I'm really happy. I'm really happy. Good job. 그리고 너무 신이 나잖아요. really 대신에 so를 넣어도 상관없어요. I'm so excited. 이런 식으로요. I'm really excited. I'm so excited. 다 같은 말입니다. What is inside? 라는 표현은 안에 무엇이 있는지 라는 뜻이에요. 요거는 what's inside로 줄일 수 있는데, can I come see? 뒤에 붙이면, can I come see what's inside? 안에 뭐가 있는지 내가 와서 봐도 돼? 라는 질문이죠. Can I come see what's inside? Can I come see the present? 라고 해도 돼요. 물론 박스 안에 있는 거를 보고 싶은 걸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 있는 게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Can I come see the present?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물론 대답은 Yes, of course. 이렇게 대답을 해주겠네요. Yes, of course.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감정을 표현하는 걸 배웠죠. I'm really happy. I'm jealous. 다 잘 기억나죠? 많이 연습해 주세요. It's volume up time. Are you ready? Okay. Do you hear the beat? Let's start to chant. Puppy. Puppy. I got a puppy. I got a puppy. Yay! That's amazing. That's amazing. Happy. Happy. I'm really happy. I'm really happy. Excited. Excited. I'm really excited. I'm really excited. Yoo-hoo! Can I come see the puppy? Can I come see the puppy? Yes, of course. Mm-hmm. Yes, of course.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express that I'm happy. 내가 행복한 거를 표현할 수 있다 였는데 여러분 할 수 있죠? Check. 어떻게 하면 돼요? I'm really happy. Very good. 자, 이 밖에도 jealous, excited 많이 연습해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Bye bye.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주말 잘 보내고 왔어요? 선생님이랑 이번 주에는 the three R's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Three R's는요, reduce, reuse, recycle의 약자로 환경을 아주 지키는 중요한 방법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첫 번째 수업으로 reduce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32. The three R's. Reduce, reuse, recycle. Monday. What is reduce? I can say what reduce means.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궁금하죠? 쌤이랑 얼른 보러 갑시다. 빠바밤.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오, 여자아이가 뭔가 할 때 대단한 결심을 갖고 써내려가는 것 같은데요. She's making a reduce challenge plan. 자, 뭔가 reduce를 challenge를 하려는 것 같아요. reduce가 무슨 뜻인지 궁금하죠? 쌤이 알려줄게요. 빠밤. 자, reduce는요. 바로 줄이다, 감소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뭔가를 너무 많이 쓰는 것보다 좀 줄여서 사용한다는 뜻이겠죠? 자, 우리 한번 발음해 볼게요. reduce, reduce. 시작! reduce, reduce. 좋아요. deuce 소리를 내주는 거야. reduce가 아니라 reduce. 오케이? 줄이다, 감소시키다. 오케이. 자, 그리고 또 무엇이 보이냐면요. 아, 뭔가를 좀 이렇게 적게 사용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reduce가. 자, less라는 단어도 소개할게요. less는 더 적은, 더 작은 양을 뜻해요. 그래서 use less 하게 되면은 더 적게 사용하다라는 뜻이에요. use less랑 바로 reduce랑 동일한 표현이 되겠죠? 자, less 한번 발음해 볼게요. less, less. 좋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은요. turn off 나왔어요. turn off. 전기나 기기 등을 끄다라는 뜻이에요. turn off. 어, 티처, 그럼 반대로 키다는 뭐예요? turn on이에요. turn on, turn off. 오케이? 자, 오늘은 turn off 소개할게요. turn off, 끄다. 발음해볼까요? turn off. 자, 그림을 보니까 여자아이가 뭔가 끄는 스위치 그림이 있죠? turn off. Alright. 자, 다음 마지막 단어입니다. 자, paper 나왔어요. paper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일 텐데 종이라는 뜻입니다. paper, paper. 발음해 볼게요. 그냥 paper 아니지? paper. 좋아요, 얘들아.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단어 4개였고요. 우리 친구들 영어 지문 한번 들어보고 오세요.
2: Reduce means to use less. I can reduce in everyday life. 1. I turn off the lights to save electricity. 2. I use less paper when I draw. When we reduce, we save the earth.
0: 잘 들어봤어요. 이번에는 read and speak time 가져볼게요. 빠밤. 첫 번째 문장입니다. reduce means to use less. 어, 우리 초반에 다뤘던 단어들이 다 모여 있어요. 자, 볼게요. reduce. reduce의 뜻은 줄이다 라는 거였죠. 뭔가를 사용하는 것을 줄이다. okay. reduce, 줄이다. alright. 그 다음은 use less. 하게 되면 덜 사용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 발음 잘해줘야 된다. useless 하게 되면 필요하지 않은 아주 쓸데없는 이란 뜻이 돼요. 그래서 발음을 잘해야 돼요. useless 조금 띄어서 useless 하게 되면 덜 사용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한번 put together 해서 해석을 해보자고요. 짜잔! reduce means to use less. 자, reduce 줄이다의 뜻은 뭔가를 덜 사용하다라는 뜻이에요. 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친구들 읽어볼게요.

Reduce means to use less. 시작. Reduce means to use less. Useless 하면 안 돼요. 그럼 필요 없느냐? Use less. Okay, 좋아요. 두 번째는 I can reduce in everyday life. 나왔어요. 우리 또 해석해보죠. 짜잔. 자, can은 할수 있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 알지요? 자, reduce는 줄이다라는 뜻이었고요. Everyday life 볼게요. Everyday life 하면 일상생활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뜻이 될것 같아? 좀 감이 오나요? 자, 나는 할수 있어요. 무엇을 할수 있을까? Reduce. 나는 줄일 수 있대요. 언제? 일상생활에서. 나는요, 일상생활에서 좀 줄였을 수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자, I can reduce in everyday life. 읽어볼게요. 시작. 천천히. I can reduce in everyday life. Okay, life. No, life. All right,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I turn off the lights to save electricity. Oh, electricity 선생님은 저번째 알려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볼게요. 짠! 일단 turn off는 끄다예요. 반대로 키다는 turn on을 썼었죠? turn off는 끄다. Okay. 자, light는 뭘까요? light는 전등입니다. 빛이란 뜻도 갖고 있는데 우리 방에 있는 전등 있죠? 그것도 light라고 할 수 있어요. light. Okay. save는요, 절약하다라는 뜻이에요. save, save.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단어가 있죠? electricity. electricity. 선생님이 무슨 뜻이죠? 알려줬던 것 같은데 전기라는 뜻입니다. electric city, electric city. All right. 자, 그럼 한번 또 해석을 해봅시다. I turn off the lights to save electricity. 나는 무엇을 끈대요? 전등을 꺼요. 왜? To save electricity. 전기를 절약하기 위해. 나는 전기를 절약하기 위해 전등을 꺼요 라는 뜻이겠죠. 어우, 중요해요. 그쵸? 항상 전등을 끄는 습관이 있으면 좋겠죠? 자, 우리 친구들 읽어볼게요. I turn off the lights to save electricity.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읽고 있는 거 맞지? 선생님 혼자 하는 거 아니죠? 자, 그 다음은 I use less paper when I draw. 나왔어요. 오, 오케이. 해석해 봅시다. use less. 선생님 아까 알려줬죠? use less 하면 덜 사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draw는, paper 먼저 할게요. paper는 종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draw는 그리다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use less paper draw. 한번 해석해 볼게요. 짜잔. I use less paper when I draw. 자, 해석을 해보면 나는 종이를 덜 사용해요. 언제? 내가 그릴 때. 나는 내가 그림을 그릴 때 종이를 좀 덜 사용해요. 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 그려놓고 다른 종이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종이를 덜 사용하면서 아껴가면서 사용한다는 뜻이겠죠. 자, 다시 읽어볼게요. I use less paper when I draw. 자, 우리 친구들 잘해요. Ready, set, go. I use less paper when I draw. 좋아요. 자, 마지막. When we reduce, we save the earth. When we reduce, we save the earth. Okay. 자, save가 무슨 뜻이었죠? 그쵸? 자, 지키다란 뜻입니다. 아까 save가 무슨 뜻으로 쓰였냐면요. 어떤 뜻이었냐면 좀 아끼다란 뜻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키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그리고 earth는요, 지구예요. Okay. 자, 해석해 봅시다. When we reduce, 우리가 좀 감소하면, 우리가 좀 아꼈으면 we save the earth. 우리는 지구를 지킬 수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무분별하게 쓰지 말고 아껴서 쓰라는 거겠죠? Alright. 자, quiz time 가져볼게요. Choose a good way to reduce. 자, 좀 줄여 쓰는 좋은 방법을 골라보래요. 오케이. 이게 OX네요. 자, 이게 좋은 행동인지 아닌지를 보자. I turn on the lights all the time.
Turn on이 무슨 뜻이었지? 키다라는 뜻이었죠. Lights and

전등이었고요. All the time은 항상이야. 자, so I turn on the lights all the time. O or X? I'll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Is that a good way to reduce? No, I don't think so. X가 돼야 되겠죠? I turn off the lights가 reduce 하는 방법이겠죠? So X. All right. 자, number 2. I draw on both sides of the paper. 자, both sides 하면은 양면이란 뜻입니다. I draw on both sides of the paper. Is that a good way to reduce? 그게 좋은 방법일까요? Reduce 하는데? Okay, O or X. I'll give you 3 seconds. 3, 2, 1. The answer is, of course it's a good way. 자, 그냥 한 면만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both sides를 쓰고 버리면은 좋은 reduce 하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O입니다. Alrighty. 자,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볼게요. Reduce means to use less. 자, reduce, 감소한다는 뜻은 사용하는 것을 좀 덜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I can reduce in everyday life. 나는 일상생활에서 줄였을 수 있어요. I turn off the lights to save electricity. 자, 나는 전기를 아끼기 위해 전등을 turn off 꺼요. I use less paper when I draw. 나는 그림을 그릴 때 종이를 덜 사용해요. When we reduce, we save the earth. 우리가 줄여서 사용할 때 우리는 지구를 지킬 수 있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머리에 쏙쏙 들어왔나요?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이었습니다. 신나는 Chant and Move Time!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Drop the beat! Reduce, reduce. I can reduce. Reduce, reduce. I can reduce. I turn off the lights. I turn off the lights. I use less paper. I use less paper. Yes, I reduce. Yes, I reduce. Good job, everyone. Excellent. 우리 친구들, 카툰 톡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빠바밤! This is today's picture. 자, reduce challenge를 하고 있죠? 자, 디테일한 상황을 지켜볼게요. 쩝! My reduce challenge. 나의 줄여쓰기 challenge. Okay. I turn off the lights when I don't need them. 나는 전등을 꺼요. 내가 필요하지 않을 때, 내가 사용하지 않을 때 전등을 꺼요. 라는 뜻이 되겠죠? Turn off the lights. Alright. I use both sides of the paper. 나는 종이의 양면을 사용해요. Both sides of the paper. Okay, I take a short shower. 나는 샤워를 빠른 시간에 해요. 빠른 시간에 샤워를 한다는 거겠죠. 그것도 중요하겠다, 그쵸? Okay, I ride my bike. 나는 자전거를 타요. 그러면 또 나쁜 대기오염을 줄일 수가 있겠어요, 그쵸? Alright. I can reduce in everyday life. 나는 일상생활에서 줄여 쓸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끝나네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도 reduce challenge 할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가 Cartoon Talk이었습니다.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what reduce means. 나는 reduce의 뜻을 말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Use less, 덜 사용하다란 뜻이었죠?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내일도 만나서 우리 즐겁게 영어 공부하자. Bye bye, butterfly.

Thank you.

Ha ha ha!

0: 엄마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셨다.
1: 택배 아저씨가 마침 우리 집 택배를 갖고 계시더라고.
0: And 내리지 말고 그냥 달라고 했지.
1: 그런데 택배를 받으려니 손이 부족하지 뭐야.
0: 이야기가 점점 산으로.
2: Mom, we're talking about the bottle.
1: 그래서 네 병을 장바구니... 하! 엄마는 뭔가 생각난 듯 부엌으로 달려가셨다.
0: Where's my shopping?
1: 두리번거리던 엄마는 갑자기 냉장고 문을 여셨다.
0: Mom, what are you doing?
2: I found it! It's in the fridge!
1: 병이 왜 거기에 있어요? 장 본 걸 봉지째로 넣었나 봐.
0: Here it is.
2: 아, 우리 엄마 좀 누가 말려줘요.
1: Hi,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영어 친구 니콜 선생님이에요.
0: Finally,
1: 병을 찾았어요, 친구들. 그런데 병이 상상도 못한 곳에서 나왔어요. 어디 있었다고요?
0: 냉장.
1: 어떻게 됐나 봤더니 이제 엄마가 병을 받아서 엘리베이터 올라오다가 택배 아저씨를 만났죠. 택배 아저씨가 이제 마침 택배를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냥 주세요. 내리지 마세요 하면서 받으려고 보니까 뭐 장바구니도 있고 병도 있고 못 받잖아요. 병을 장바구니에 넣었어. 그리고 택배를 받고 들어와서 장바구니 장본 걸 그대로 냉장고에 넣으시면서 병도 같이 들어간 거죠. 이제 미스터리는 풀렸고 병은 찾았으니까 hopefully 다음 시간에는 정말 우리 병 속에 든 걸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drawing quiz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선생님이 그린 그림을 나타내는 영어 문장 일기에서 찾았나요? That's right. That's great 였죠. 선생님이 엄지를 이렇게 그려줬으니까 친구들 쉽게 맞췄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의 일기 엄마는 못 말려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기 읽기를 도와줄 단어 배워볼게요. 오늘의 단어. 오늘도 단어 4개 준비되어 있네요. 친구들 잘 듣고 소리, 글자 맞춰가면서 단어 찾아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0: talking. Talking. Talking.
1: 소리 들렸어요? 맞아요. T의 소리였죠. 두 번째 단어는
0: shopping. Shopping.
1: Sh. 소리 들었다면 SH 보고 찾을 수 있겠죠. 세 번째 단어는
0: found. Found.
1: 두 단어 다 앞에 F가 있기 때문에
0: found.
1: 끝소리로 찾아주면 되겠네요. 마지막 단어는
0: fridge. Fridge.
1: 하나 남았으니까 금방 찾았어요. 이제는 단어 그림 보면서 뜻도 찾아볼게요. 첫 번째 단어, 장본 물건이 가득하네요. 쇼핑, 쇼핑한 물건 또는 장보기, 장본 물건 다 되는 단어 찾아볼까요? 그래요. 우리말로도 쇼핑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0: shop.
1: Shopping. 냉장고다. 냉장고 친구들 찾을 수 있나요? 조금 어려워 보이고 복잡해 보이는 단어예요. 여기 있어요. 같이 말해봐요.
0: Fridge. Fridge.
1: 냉장고. 냉장고는 원래 refrigerator이라고 긴 단어도 있는데 우리 친구들 오늘은 짧은 단어 배워볼게요.
0: Fridge.
1: 친구들이 만나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야기하고 있는 That's right, talking. 끝에 ing 빼고 talk가 이야기하다 라는 거잖아요. ing 붙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talking. 마지막 단어 찾았다.
0: Found.
1: Found. 자, 이제는 단어 두 번씩 같이 읽어볼게요. 빨간 점 부분 강조하면서
0: Talking, talking, shopping, shopping, found, found, fridge, fridge.
1: Good job! 자, 단어 배워봤으니까 이제는 일기 속의 영어 문장들도 쏙쏙 뽑아서 배워봐야죠. 첫 번째 문장은 and, air. 이건 사실 문장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단어기는 한데요. 이 and가 친구들, 그리고, 그래서, 그런 다음에 뭐 이런 뜻이 다 될 수 있어요. 지금 지훈은 병을 못 찾아서 마음이 막 급하고 막 언짢는데 엄마가 계속 막 택배 아저씨 얘기하고 근데 또 들어는 드려야 되겠고 그죠? 그래서 엄마가 택배 아저씨를 만났잖아 막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지우가 그래서요 가 and 에요 and 그래서 택배를 갖고 계시길래 내가 받으려고 막 또 엄마가 계속 얘기하시죠. 지우가 참다 못해서 엄마, 우리 지금 병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라고 약간 짜증을 냈어요. 약간 짜증. Mom, 엄마, we're talking about the bottle. We're talking. 이 부분 친구들 잘 볼게요. Talk는 이야기하다잖아요. Talking이라고 ing을 붙여줬어요. 그리고 앞에 we're이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About. 뭐에 대해서? The bottle. 그 병에 대해서 우리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엄마, 우리 지금 병 얘기하고 있잖아요. 라는 게 바로 Mom, we're talking about the bottle. 이 되는 거죠. 친구들도 지우의 마음을 조금 담아서 얘기해 볼게요. Mom, we're talking about the bottle. Mom, we're talking about the bottle. 좋아요. 짜증이 좀 났어요. 근데 엄마는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막 하더니 갑자기 아! 장바구니! 뭐가 생각이 나셨어요. 그러더니 부엌으로 가서 막 갑자기 장바구니를 또 찾으시는 거예요. 장 본 거, 그죠? Where's my shopping? 내가 장 본 거 어딨지? Where's는 where is가 붙은 거예요. 한 단어가 됐어요. 그래서 where's라고 하면 어디에 있지? 물어보는 말 my, 나의 shopping. 쇼핑 친구들 잘 봐주세요. 쇼프까지가 물건을 사다, 장을 보다, 쇼핑하다 동작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잉 붙여주면 뭐뭐 하고 있는, 알고 있죠? 장 보고 있는, 물건을 사고 있는 그런데요. 그런 뜻 말고 마지막 뜻이 하나 더 있어요. 쇼핑이라는 것이 그런 행동도 될 수 있어요. 장 보기, 쇼핑하기, 그리고 장을 본 물건, 쇼핑한 물건. 그래서 친구들 단어를 외울 때 영어 단어, 한국어, 영어 단어, 한국어 이렇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외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쇼핑이라고 했을 때 뭐 장보기 이렇게만 외우지 말고 뭔가 물건을 사는 그 이미지를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그걸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의 쇼핑은 장본 물건이다. Now, where's my shopping? 내가 장본 거 어디 갔지? 그러더니 엄마가 갑자기 아! 또 하면서 냉장고 문을 여시는 거예요. 지호 입장에서는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짜증이 또 날만 하죠. Mom, what are you doing? What? 무엇을? Are you doing? 당신은 하고 있는 건가요?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Mom, what are you doing? 너무 막 짜증이 났어요, 드디어. 근데 엄마가 뭐라 그래요? I found it! 찾았다! 라고 하셨어요. 친구들 found 보세요. 어디서 본 단어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맞아요. find랑 비슷하죠. find는 찾다예요. 그쵸? 근데 found는 이미 찾았다, 찾았다 라는 뜻으로 I found it을 쓸 수 있어요. I found it, 찾았다. 어디에 있었어요? It's in the fridge. 냉장고 안에 있어. 어떻게 병이 냉장고까지, 그죠? It's in the fridge. Fridge는 냉장고, in은 안에. 요거 우리 친구들 알고 있죠? 냉장고 안에 있네. 엄마 너무 기뻐요. 지우랑 지율이는 너무 황당한데. 그러면서 여기 있어. Here it is. 이렇게 엄마의 기쁜 외침이 오늘의 마지막 영어 문장이에요. 자, 그럼 친구들 우리 책 속에 있는 영어 문장들은 다 꺼내봤어요. 그 중에서 4개 골라서 리듬 살려서 읽어보고 신나게 챈트도 불러봐요.

리듬 살려 말하기. 오늘의 첫 번째 문장은 We're talking about the bottle. Wow, the longest sentence ever. 우리 지금 이 리듬 살려 말하기에서 본 것 중에 가장 긴 문장 같아요. 그쵸? We're talking about the bottle. 자, 이 긴 문장에서 두 개만 친구들을 강조해 볼게요. 두 개. 뜻을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 두 개만 찾아봐요. 맞아요. 이야기하고 있는 뭐에 대해서요? 병에 대해서. We're talking about the bottle. We're talking about the bottle. 조금 빠르게 말을 해야 되겠죠. 해볼게요. We're talking about the bottle. 좋아요. 잘했어요, 친구들. 두 번째는 Where's my shopping? 이네요. 두 군데 찾아볼까요? 강조할 부분. 어딨지? 창본고. Where's my shopping? Where's my shopping? 좋아요. 세 번째 문장은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이에요. 여기도 두 개만 찾아볼게요. 뜻을 강조할 거. 그렇죠. 무엇을 하고 있는지.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이렇게 마지막 문장은 I found it. 이에요. 하나만 고른다면? 그렇죠. 찾았다. I found it. I found it. Very good. 자, 그럼 우리 리듬 그대로 살려서 chant 불러볼게요. Here we go. We're talking about the bottle. Where's my shopping? What are you doing? I found it. Yay! 오늘의 드로잉 퀴즈. 오늘도 선생님이 일기에서 한 문장 뽑아서 그림 그려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알아 맞춰주면 좋겠어요. 자, 여기. 이게 뭘까? 이렇게 손잡이가 있고 열림이 이렇게 생기겠죠. Wow, that's really hard to draw. 자, 열려있어요. 이렇게 냉장고 안이 열려있고 선반이 있는데 여기 병이 있대? 어디 갔는지 몰랐던 게 냉장고 안에 있네. 야, 이거를 발견한 기쁜 친구가 외치는 말. 있어. 자, 이 말을 우리 오늘의 일기에서 찾아주세요. 크게 외쳐보는 게 1번, 홈페이지 가서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써보는 게 2번, 3번은 뭘까요? 맞아요. 그 문장을 나라면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할까? 그림 실력 뽐내는 거 3번. 우리 친구들의 정답과 그림 실력 모두 모두 기다릴게요. 오늘도 잘했어요, 친구들. 오늘 일기에서는 드디어 병을 찾게 됐어요. 병은 진짜 황당하게도 냉장고 안에 있었죠. 자, 우리 너무 오랫동안 이제 병 속에 무엇이 있는지 진짜 지도가인지 기다려왔는데 다음 일기에서는 그 비밀이 밝혀질지 기대하면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일기로 만나요. 안녕.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티셔츠 어딨지?
1: Regina, what are you doing? Are you looking for something? Are you looking for something?
0: 그게 무슨 말이지?
1: What does that mean? Let's find out.
2: 여러분, 안녕, 반가워요. 믿음, 소망, 자랑, 미소랑이에요. Hi, I'm 미소랑. And I'm here to help. 안녕하세요. 오늘은 친구가 막 두리번두리번 거리면서 뭘 찾고 있을 때 친구한테 가서 야, 너 뭐 찾고 있어? 이걸 영어로 물어볼 거예요.
1: But to do that, we need to go to our magic box and see what's inside. I'm going to grab two cards. Let's see what the first card is. Here is the first card. All right. Two words on this card.
2: 단어가 두 개 있죠? 첫 번째, 스펠링. 철자를 소리내서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볼게요.
1: L-O-O-K-I-N-G F-O-R Once again, L-O-O-K-I-N-G F-O-R Now the sounds,
2: 소리.
1: L,
2: L, L 오가 두 개 있으니까 우, 우 이런 소리 나고 K-I-N-G 우리가 자주 했었던 단어인데 King,
1: King
2: F, F, F 아랫입술이 윗니에 닿았다가 떨어지죠 F
1: and R,
2: R 그래서 합치면 Looking
1: for,
2: Looking for,
1: looking for,
2: looking for. Your turn. Looking for, looking for. All right, I'll put looking for back in the box and grab the second card. This is the second card, just one word on this card, but it's a long word. 카드에 단어가 하나가 있지만 엄청 기네요.
1: Let's spell it out.
2: S-O-M-E
1: T-H-I-N-G Once again, S-O-M-E T-H-I-N-G
2: Alright, 첫 번째 여기 처음 네 글자만 먼저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1: S-O
2: 그래서 some, some 이런 소리 나고요. 뒤에 ing는 ing, ing 이런 소리 나죠?
1: thing,
2: thing이 돼요. th는 혀가 윗니 아랫니 사이로 나왔다가 들어가야 돼. thing,
1: thing
2: 이렇게요. 합치면 something,
1: something,
2: something,
1: something.
2: Your turn. Something,
1: something.
2: Alright, I'll put something back in the box next to looking for. Let's take a closer look at those two cards and see what they mean. Alright, magic card number one, looking for. Looking for. Looking for는 찾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look for something이라고 하면 무엇을 찾다 라는 뜻이 돼요. Looking for, looking for. Look 자체가 보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 보는 거죠? 무엇을 찾으려고 보는 거. Alright. So looking for sounds like the following words. For, door, and floor. For, 네 개. Door, 문, and floor, 바다. So let's read those words out. Looking for, door, and floor. Once more, looking for, door, and floor. Let's sing looking for, 찾다. Looking for, looking for, looking for. Four sounds like four. Four sounds like door.

0: 반짝반짝 샤이니와 함께해요. 예이! 자,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굉장히 나이는 어린데 벌써 똑똑하고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그러한 아이 본 적 있습니까? 손, 손, 손. 네? 여러분이 그런 아이라고요? 어머, 역시. 자, 여러분 역시 특별합니다. 제 주변에도 실제 그런 아이가 있어요. 7살밖에 안 되는데, 어머, 막 고래, 바다 생물, 상어, 종류 다 알고, 다 구별하고, 크기가 얼마나 되고 이런 걸 다 알고, 정말 놀라운 친구인데요. 그런 친구를 보고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띵! 그는 7살인데 7살밖에 안 됐는데도 아주 영리하다, 똑똑하다, 지적이다 이런 말이죠. 와, 이런 말을 과연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문장이 조금 길죠? 여러분 걱정되시나요? 에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먼저 단어 친구들부터 만나봐요.
1: 단어부터 알아야지.
0: 자, 여러분 오늘 단어들 크게 불러봅니다. 단어야! 짠! Oh! Quiet! Quiet! 라는 단어군요. 여러분 이거 quiet 아닙니다. Q-U-I-E-T 요 끝에 있는 두 개 스펠링이 순서가 바뀌면 quiet, 조용한 이라는 말이 돼요. 그거 아니에요. 얘는 순서가 Q-U-I-T입니다. 자, quiet 하면 자 여기 사진을 보십시오. 얘네 키가 꽤나 비슷하지 않나요? 그죠? 꽤나 둘 다 작아요. 자, 이렇게 꽤 이런 말입니다. 꽤나 어느 정도라고 할 때 우리가 꽤 이런 말이죠. 그는 꽤 부지런해. 그는 꽤 똑똑해. 뭐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quiet 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quiet, quiet, quiet, quiet. Very good. And next. Oh, 나왔다. genius. genius. 여러분, 책을 읽고 있는데 머리에 속에서 지금 뚜뚜뚜뚜 이거 다 계산하고 뚱뚱뚱뚱뚱뚱 이런 게 다 지금 돌아가고 있어. 이런 사람 보면 너무 신기하죠. 저는 절대 지니어스는 아닙니다, 여러분. 지니어스 하면 누구야? 천재. 어우, 정말 대단하죠. 우리 지금 샤이니와 함께 공부하는 친구 중에도 지니어스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 지니어스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따라서 말해 볼게요. genius. genius. genius. Very good. And next. Although. 나왔다. 여러분, 이 단어를 모르면 오늘 공부를 마무리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자, although. 사진 한번 보실까요? 예를 들어 지금이 한국 계절 11월이라고 칩시다. 11월? 날씨가 좀 쌀쌀해질 때잖아요. 날씨가 추움에도 불구하고 꽃이 만개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자,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라고 할 때 우리가 although 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이거 발음하실 때 although, though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돼요. 해볼게요. although, although, although. Very good. And next. intelligent 라는 단어군요. 자, 이 여성분 보세요. 오, 어때 보여요? 굉장히 책을 읽는 모습이 안경까지 탁 쓰고 이렇게 되게 우아하게. 그렇군. 다 이해했어. 알겠어, 알겠어. 굉장히 지적어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이렇게 지적인, 총명한, 똑똑한이라고 할 때 intelligent 라는 단어를 씁니다. 지능이 아주 높은 것을 의미해요. 자, 여러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intelligent, intelligent, intelligent, intelligent. Very good. 자, 이렇게 우리 어휘들 살펴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영어에 반해봐요.
1: Do you happen to know that little boy?
2: Oh, that's my son.
1: Oh, is he? I think he's a genius.
2: Thanks. Although he's only 7, he's quite intelligent.
0: 네. 와, 어머니가 굉장히 뿌듯하실 것 같아요. 마지막은 굉장히 좀 자랑하는 듯한 말로 들리기도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자세히 어떤 내용인지 봅시다. 폼. 지금 예를 들어 놀이터예요. 놀이터 옆에 벤치가 있잖아요. 와, 벤치에 남성분과 여성분이 앉아서 대화를 합니다. 놀이터에서 노는 친구들 중한 명을 가리키면서 남성분이 말하는 거죠. Oh, do you happen to know that little boy? 라고요. 여러분, 우리 배운 거 나왔네요. 기억하세요? Happen to. Happen to. 하면 혹시라는 의미 있다. 기억나세요? 그래요. 당신 혹시 저 little boy, 작은 소년, 즉저 꼬맹이 남자애 아십니까? 라는 거죠. 혹시 저 꼬맹이 아세요? 놀이터에서 막 놀고 있는 아이 중에 저 꼬마 아이 혹시 알아요? 라는 거죠. 여러분 복습도 되고 좋네요. 그래요. 이렇게 하나 잘 기억해 두면 다음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비로소 진짜 제 것이 되는 거죠. 말해 볼게요. Oh, do you happen to know that little boy? Oh, 저기요, 저기요. Do you happen to know that little boy? Do you happen to know that little boy? Very good. 잘하셨어요. 그랬더니 비가 대답을 합니다. Oh, that's my son. 와, 쟤요? 제 아들이에요. 그렇구나. 아들도 거기서 놀고 있었던 거예요. 제 아들인데요? 어렵지 않죠? 따라해 보세요. Oh, that's my son. Oh, that's my son. Very good. 잘했어요. 자, 그랬더니 A가 말합니다. Oh, is he? 그래요? 여러분, 여기 is he 다음에 생략된 말은 무엇일까요? 그쵸. 그가 당신의 아들인가요? 이 말을 하는 거니까, is he your son? 그쵸. 뒤에 Your son이 생략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굳이 말안 해도 다 아니까 그냥 짧게 is he? 하고 끝낸 거죠. 그래요? I think he's a genius. 내 생각엔 말이죠. 그애저 꼬맹이 genius. 천재예요, 쟤. 와. 언제 본적 있나 봐요, 그렇죠? 말해 볼게요. Is he? I think he's a genius. Oh, is he? I think he's a genius. Very good. 자, 이런 말을 들으며 어머니가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Thanks. 아유, 감사해요. 좋게 얘기해 주시고 좋게 봐주시니까 감사하죠, 당연히. 그렇죠? Thanks. 감사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 Although he's only seven, he's quite intelligent.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although. 우리 어떤 말이었는지 기억하세요? 뭐뭐해도 불구하고, 그쵸? 그가 고작 7살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즉, 쟤 그냥 7살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는 꽤나 똑똑해요. 와, 7살밖에 안 됐는데도, 그렇죠. 우리 아들이 좀 많이 알고, 그렇죠? 이런 말입니다. 와, 자, 여러분, 따라서 말해볼게요. Thanks. Although he's only seven, he's quite intelligent. Thanks. Although he's only seven, he's quite intelligent. Oh, thanks. Although he's only seven, he's quite intelligent. 잘했어요. 자, 여러분, 뭐뭐해도 불구하고라는 although 이용해서 우리 더 많은 문장들 만나 봅니다. 오케이. 그래요. 나 잠깐만. 이거 필요했는데 만년필. 와, 뭐라고? 5만 원? 무슨 펜 하나에 5만 원이야? 비싸다. 근데 어떡하지? 너무 마음에 들어. 이거 딱내 디자인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Although it's expensive. I'll buy it. 그것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거 살 거야. 비싸지만 살 거야. 이런 말이죠. 그래요. 평소에 아끼다가 정말 본인이 원하는 거 있으면 가격에 크게 신경 안 쓰고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말해볼게요.

0: Although it's expensive, I'll buy it.
1: Although it's expensive, I'll buy it. 가격. Although it's expensive, I'll buy it.
0: Although it's expensive, I'll buy it. Very good. How about this one? Oh, 그녀는 아픈데도 학교에 갔대요. Oh, although she was sick, she went to school.
1: Although she was sick, she went to school.
0: Although she was sick, she went to school. Okay, how about this one? 그는 부자인데도요, 행복하지 않아요. Although he's rich, he's not happy.
1: Although he's rich, he's not happy. Although he's rich, he's not happy.
0: Very good. 자, 우리 친구들 잘 따라해 보셨죠?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영어로 말해봅니다.
1: 혹시 저기 저 꼬마 아이 아세요?
0: Speak.
1: Do you happen to know that little boy? Oh, 제 아들이에요.
0: Speak.
1: Oh, that's my son. 아, 그래요? 제가 보기엔 저 아이 천재예요.
0: Speak.
1: 감사해요. 일곱 살밖에 안 됐는데 꽤 똑똑하긴 해요.
0: Speak.
1: Thanks. Although he's only seven, he's quite intelligent.
0: 둥둥둥둥둥둥. 영어의 반응은 퀘스트 타임입니다. 여러분 문제 풀어볼까요? Here we go. 그는 고작 7살임에도 불구하고 꽤나 영리하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은? 3, 2, 1, 띵! Okay, the answer is... Although, 말해볼게요. Although he's only 7, he's quite intelligent.
1: Although he's only 7, he's quite intelligent.
0: Although he's only 7, he's quite intelligent. Very good. And next.
1: 그는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대요. 여러분, 두 단어 중에 어떤 게 맞을까요?
0: 3, 2, 1, 띵! The answer is 불구하고니까. Although he's rich, he's not happy.
1: Although he's rich, he's not happy.
0: Although he's rich, he's not happy. Okay, and next question. 자,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3, 2, 1, 띵! 바로 천재! Genius!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뭐뭐인데도 불구하고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라고 하는 although를 배웠습니다. 보통 이러면 아마도 이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일 때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Although 이용해서 많은 문장들 만들어 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0: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1학년의 지원생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미래 시제를 will 사용해서 표현하는 거 지금까지 복습을 했는데요. 기억하시나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미래를 표현하는 방법, be going to, 기억을 하시나요? 이 둘 사이의 차이점도 기억을 하시는지요? 자,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볼 겸 퀴즈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그럼 문제 치시죠.

be going to 뒤에 뭘 쓰는지가 꽤나 중요했던 그런 문제들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자, 핵심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be going to 뒤에는 동사 원형입니다. 그래서 미래 시제는 오히려 쉽습니다. will, be going to 둘다 뒤에 동사 원형을 써야 하기 때문이죠. 빌려오는 will이든 빌려오는 be going to든 이 둘을 빌려놓고 나서 그냥 동사 원형만 쓰시면 미래 시제가 완성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be going to 사용하실 때 당연히 be는 동사 be 그대로 쓰시면 이상하겠죠? 그죠? 앞에 있는 주어에 맞춰서 am, are, is 중에 하나로 맞춰서 주는 센스 발휘하셔야겠고요. 자, be going to 동사 원형으로 미래 시제를 표현할 수 있다. 요거를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고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나는 주말 내내 집에 있을 것이다. 인데요. 자, 선생님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아무리 be going to 동사 원형이라 할지라도 그냥 be를 놔두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쵸. 자, be는 앞에 있는 주어에 맞게 am, are, is 중에 하나로 바꾸셔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I이기 때문에 I am 이렇게 am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칭에 따라서 비동사 바꿔줘야겠고요. 앞에 주어가 you라면 you are going to, he is going to, she is going to, it is going to 이렇게 써주셔야겠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마이크는 그의 친구들과 영화를 볼 예정이다.인데, 요거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둘다 가능한 것 같기도 하고, 심지어 첫 번째 거에 강력한 끌림을 느낄 수 있어요. Will going to 뭔가 굉장히 미래적이죠? Will 들어가면서 딱 going to, going to, will going to 이런 느낌 올수 있는데요. 자, 맞는 형태를 써야죠. will 쓸 거라면 will 뒤에 동사 원형을 쓰셔야겠고, be going to를 쓸 거면 be going to를 다 쓰고 동사 원형을 써야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게 맞는 형태가 되겠고요. 지금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will 쓰고 뒤에 동사 원형이 아니죠. 그냥 ing가 쓰였죠. 이건 너의 맛도 나의 맛도 아닌 뭔가 전혀 이 형태를 알수 없는 이상한 문법입니다. 그래서 생긴 건 그럴듯해 보이나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법이었고요. 두 번째 것처럼 쓰시는 게 미래 시제를 올바르게 쓴 형태가 되겠고, is going to 쓴 다음에 watch 하고 동사 원형 나온 것까지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will과 be going to 비교하는 거 한번 짚고 갈게요. will 같은 경우는 be going to에 비해서는 조금 불확실하고 먼 미래를 뜻했습니다. 또한 will은 주어의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어요. I will do my best. 이런 식으로 나는 나의 최선을 다할 거야. 이런 다짐을 will은 나타내기도 했고요. 반면에 be going to는 will보다는 조금 더 확실한 미래입니다. 가까운 미래고요. 의도된 계획이나 예정을 뜻하는 게 be going to였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 풀죠. 그들은 테니스를 칠 예정이다. 인데요. 자, 요것도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하는 문제입니다.

0: to 다음에 뭘 쓴다고요? 동사원형을 쓴다고요? play 쓰시면 되는데 많은 친구들이 앞에 going to 요런 게좀 이제 현혹을 하는 느낌인가 봐요. 그래서 they are going to playing 약간 going playing 이렇게 ing의 라임을 맞추는 게 끌리나 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ing를 고르고자 하는 친구들이 조금 보이던데 그럼 안 됩니다. be going to 동사원형. be going to 동사원형. 이렇게 다 쓰셔야 뭐뭐 할 예정이다라는 미래 시제의 의미가 완성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우리는 리스닝 포인트로 넘어가도록 하죠.
1: Listening point one. I am going to be at home all weekend. I am going to be at home all weekend. Listening point two. Mike is going to watch a movie with his friends. Mike is going to watch a movie with his friends. Listening point three. They are going to play tennis. They are going to play tennis.
0: 자, be going to, 그 다음에 동사 원형까지가 하나의 미래 시제의 형태이기 때문에 청크가 조금 깁니다. 그걸 잘 들어주셔야 해요. I am going to be, 빠르죠? am going to be, 요게 하나의 미래의 시제. at home all weekend. I am going to be at home all weekend. 나는 주말 내내 집에 있을 것이다. 두 번 드릴게요.
1: I am going to be at home all weekend. I am going to be at home all weekend.
0: 자, 그 다음은 이제 am이 아니라 is로 바뀐 경우죠. Mike is going to watch. is going to watch 볼 예정이다 입니다. Mike is going to watch a movie with his friends. Mike is going to watch a movie with his friends. 마이크는 그의 친구들과 영화를 볼 예정이다. 두 번 드릴게요.
1: Mike is going to watch a movie with his friends. Mike is going to watch a movie with his friends.
0: 이제는 are 사용했습니다. They are going to play, are going to play tennis. 이렇게요. They are going to play tennis. 그들은 테니스를 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두 번 듣겠습니다.
1: They are going to play tennis. They are going to play tennis.
0: Speaking point입니다. 자, 나는 주말 내내 집에 있을 것이다. 선생님의 주말 계획이기도 한데요. 자, 이거 한번 입 밖으로 내어봅시다. 나는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예정이다. 입니다. I am going to be. I am going to be. 나는 있을 것이다. I am going to be. I am going to be. 나는 있을 것이다. I am going to be. I am going to be. 집에 주말 내내. At home all weekend. At home all weekend. 자, 전체 문장 가볼게요. I am going to be at home all weekend. I am going to be at home all weekend. 그렇죠. 좋습니다. 자, 한 번 더요. I am going to be at home all weekend. I am going to be at home all weekend. 아주 잘했습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마이크는 그의 친구들과 영화를 볼 예정이다. 인데요. 마이크는 볼 예정이다. Mike is going to watch. Mike is going to watch. 마이크는 볼 예정이다. Mike is going to watch. Mike is going to

0: tennis.
1: 한 번 더.
0: They aren't going to play tennis. They are going to play tennis.
1: 만약 축구라면?
0: They are going to play soccer. They are going to play soccer.
1: 이런 식으로 바꿔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복습할 겁니다. 한국어, 영어 번갈아 보여드릴 테니까 말하는 시간 가질게요.

0: 리딩 시간입니다. 먼저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전체 질문 듣고요. 해석은 그 다음에 직접 선생님이 해드릴게요.
1: What is everyone going to do this summer? Dan is going to visit Spain with his family. Jessica is going to spend time at summer camp with her sisters. I am going to go to America with my uncle. I hope everyone else is going to do something great.
0: 선생님이 be going to가 뭔가 미래의 계획, 예정된 일을 표현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질문도 그에 걸맞게 여름의 계획을 서로 얘기하는 그런 느낌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질문이죠. What is everyone going to do? Be going to do?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무엇을 모든 사람들이 할 예정입니까? 이번 여름에. 그러니까 각각의 사람들이 뭘할 예정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번 던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사람들이 뭘 할지가 나올 텐데요. Dan is going to visit. Dan은 방문할 예정입니다. Spain. 좋겠다. 스페인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With his family. 그의 가족과 함께요. Jessica는요. is going to spend time,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at summer camp, 여름 캠프에서요. with her sisters, 그녀의 자매들과 함께 여름 캠프에 가서 시간을 보낼 예정이래요. 그것도 참 재밌겠다, 그쵸? 자, 그 다음 거 보기 전에 단어 보죠. uncle, 요 단어, 많은 친구들이 Hey, uncle. 뭐, 이런 걸로는 들어봤을 텐데, 삼촌이라는 뜻입니다. 따라하죠? 삼촌, uncle. 자, I. 나는요, am going to go. 갈 예정입니다. To America. 미국에 갈 예정입니다. With my uncle. 내 삼촌과 함께 미국에 갈 예정이래요. 다들 참 다채롭네요. I hope. 나는 희망합니다. Everyone else, 모두가요, is going to do, 하기를요, something great. 뭔가 멋진 것을 할 예정이기를 희망합니다. 라고 하면서 글을 마무리하네요. Dan은 가족들과 스페인 가고요. 제시카는 자매들이랑 여름 캠프 가고요. 나는 내 삼촌이랑 미국 가고요. 뭐 이런 각각의 계획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전체 질문,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들어볼게요.
1: What is everyone going to do this summer? Dan is going to visit Spain with his family. Jessica is going to spend time at summer camp with her sisters. I am going to go to America with my uncle. I hope everyone else is

0: going to do something great.
1: Riley입니다. 첫 번째 주어 동사 찾죠? 나는 새 스마트폰을 살 예정이다. 자, 오늘은 be going to를 쓸 겁니다. 나는, I, 요게 주어겠고요. 동사는 살 예정이다, 이겠는데요. 자, 그러면 사다를 먼저 떠올리면 buy겠죠? 살 예정이다는 go, be going to buy를 쓰면 될 텐데 앞에 주어가 I니까 I am going to buy 쓰고 뒤에 스마트폰을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I'm going to buy a new smartphone 이렇게 쓰면은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그들은 내일 조부모님 댁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어는 그들은, 그러니까 they, 그리고 동사는 방문할 예정이답니다. 그러니까 방문하다를 먼저 생각을 해야겠죠. 동사 원형을 먼저 떠올려야 되니까 visit, 그리고 방문할 예정이다. be going to visit, 그들은이니까 they are going to visit. 요거를 합치면 요렇게 됩니다. They are going to visit 까지 잘 썼고요. 그 조부모님 댁은 their grandparents 라고 쓰시면 되고요. 내일은 맨 뒤에 붙입니다. 그래서 tomorrow 이렇게 쓰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몇몇 조언을 줄 것이다 인데요. 주어는 그는이고요. 동사는 줄 것이다네요. 그러면 주어 he, 그 다음에 줄 것이다에서 동사가 주다죠. 그러니까 give. 근데 요거를 be going to, be going to give, is going to give 써서 이렇게 he's going to give, 그리고 그들에게 them, 그리고 몇몇 조언이라는 거는 some advice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be going to 첫 번째 복습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도 마저 be going to 복습할게요. 다음 시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학영어 클리어 2학년의 인정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오형식 동사의 마지막 출제 포인트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형식 동사의 목적격 보어 자리에 오늘은 또 어떤 형태가 올까? 그 마지막 시간,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자, 오늘 듣기 문제는 바로 목적 파악하기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가 전화를 건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주겠습니다. 남자가 전화를 건 목적일 수밖에 없는 그 멘트가 딱 나오는 그 순간이 있죠. 많이 풀어서 여러분도 잘알 텐데 잘 들어보고 그 부분에 집중해서 정답 찾아보겠습니다. 1번은 숙제에 대해 물어보려고, 2번은 여자를 집으로 초대하려고, 3번은 잃어버린 노트북을 찾으려고, 4번은 여자에게서 노트를 빌리려고, 마지막은 로봇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라고.

0: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어볼게요. Listen up.
1: Hey Liz, it's Mark.
2: Oh, hello. What's up?
1: Not much. I'm just wondering if I left my notebook at your house.
2: Is it the blue one with robot stickers?
1: Yeah, that's it. Can I come over there so I can get it?
2: Sure, Mark. No problem.
0: 찾으셨나요? 남자가 전화를 건 목적이었고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어렵지는 않았죠?
1: Hey, Liz. It's Mark.
2: Oh, hello. What's up?
0: 첫 번째 문장에는 What's up? 너무너무 많이 들었던 그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What's up? What's up? 인데 연음되면서 What's up?처럼 들리죠? 무슨 일이야? 라는 뜻이에요. 마크야, 무슨 일이야? 라고 했어요. 마크가
1: Not much.
0: 별건 아닌데, 요거야. 큰일은 아닌데.
1: I'm just wondering if I left my notebook at your house.
0: 들으셨나요? I'm just wondering if I left. I'm just wondering if. 라고 좀 빠르게 지나갔는데요. 자, 빈칸은 wondering 그리고 if 였어요. 그리고 이때 if가 만약이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들? wonder if. 그러면 인지 아닌지 궁금하다. 다시. 이때 if는 whether과 같은 뜻이에요. 뭐뭐인지 아닌지란 뜻도 쓰일 수가 있죠. 아, 나 그냥 뭐뭐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그래서 뒤에가 I left my notebook at your house. 그랬으니까 아, 나 그냥 혹시 내 공책을 너네 집에 두고 왔나 싶어서 그래서 연락한 거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1: I'm just wondering if I left my notebook at your house.
0: 한 번 더.
1: I'm just wondering if I left my notebook at your house.
0: 그렇죠? I'm just wondering if I left my notebook at your house. 그랬더니
2: Is it the blue one with robot stickers?
0: Is it the blue one with robot stickers? 한 번 더. Is it the blue one with? 전치사 들렸고요. Robot stickers. 그래서 우리도 스티커라고 하죠. 영어도 거의 비슷하게 들렸습니다. 아, 로봇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이 파란색이니 너의 공책이 이런 얘기죠. 자, 이 문장 다시 들어보죠.
2: Is it the blue one with robot stickers?
0: With 이렇게 짧게 들렸고요. 자, 그랬더니
1: Yeah, that's it.
0: 어, 그거 맞아.
1: Can I come over there so I can get it?
0: Can I come over there so I can get it?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빈칸에는 come over. 그래서 들르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Can I come over there? 너네 집에 내가 가도 될까? 들러도 될까? 그 다음에 들어갈 빈칸의 연결어가 so, 접속사 들으셨나요? So I can get it? 그랬는데 이때 so는요, 문장 중간에 들어가 있는 so는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o I can get it? 그랬으니까 야, 그럼 그 노트 받으러 내가 가도 될까? 이런 의미였어요. 자, 이어서 들어보시고요. 그 문장이 여러분 귀에 바로 해석이 되어 들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1: Can I come over there so I can get it?
0: 그렇죠?
2: Sure, Mark. No problem.
0: 자, 문제 없지 라고 할 때 우리 두 단어로 No problem. 한 번 더. No problem. 이 말 많이 하죠? 요거 승낙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No가 있다고 해서 안 돼가 아니라 아, 물론이지 마크야. No problem. 문제 없지. 언제든 와. 요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남자가 전화를 건 목적은요. 잃어버린 노트를 찾기 위해서 여자네 집에 두고 왔는지 혹시 확인하면서 잃어버린 노트 찾으러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3번이었습니다. 우리 단어 공부하고요. 오늘 마지막 5형식의 목적격 보어 자리 출제 포인트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행위자를 나타내는 전미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행위자를 나타내는 전미어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은 IST입니다. 이것도 단어에서 은근히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끝에 IST를 붙여서 역시나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만들어줄 수가 있겠고요. 첫 번째 단어는 journalist. 그 단어 어디서 많이 봤어요, 쌤? 직업 같은 거에 나왔던 단어 같은데? 맞습니다. 이때 이 journal이요. 말 그대로 우리가 journal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신문을 뜻하고요. 여기다가 IST를 붙여서 journalist.

기자가 되게 되면 바로 언론인이 되겠습니다. 언론인, 기자를 저널리스트라고 하죠. 역시나 이 직업도 그냥 저널리스트라고도 우리가 많이 외래어처럼 말을 하니까 이 단어 기억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단어는 psychologist. 한 번 더. psychologist입니다. 이때 psychology,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psychology가 심리학이죠. 심리학. 여기다가 IST를 붙이게 되면요. Y는 좀 탈락이 돼버리니까 Y가 I로 바뀐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러면서 스펠링은 psychologist 이렇게 되고요. 당연히 얘는 누구겠니?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 즉 심리학자가 되겠죠. 발음 한번 해보죠. psychologist. psychologist. 자, 이번에는 relative. 한번 더 발음은 relative입니다. 자, 이때 얘는 relate라고 하는 동사의 IV가 합쳐지는 형태인데요. relate 그러면 관계가 있다 또는 관련을 짓다라는 동사입니다. 거기다가 IVE를 붙이면 서로 관계 있는 사람. 관계 있는 사람이 누굴까? 바로 친척이 돼요. relative. 나랑 관계 있는 사람, 친척 또는 인척. 이 되겠습니다. 자, IVE도 이렇게 행위자를 나타내는 전미어로도 쓰이지만 품사를 형용사로 만들어주는 전미어로도 정말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는 형용사로도 볼 수가 있고요. 형용사의 뜻으로는 상대적인, 전혀 다른 뜻이기 때문에 두 개 다 기억해 주세요. 명사로는 친척, 인척, 형용사로는 상대적인 이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5형식의 출제 포인트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요. 이 내용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수동이면 서술어에 상관없이 무조건 과거분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서술어는 여기서 동사를 말해요. 동사랑 상관없이 무조건 과거분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선택지 좀 잘 보면서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틀린 거를 골라볼게요. 여러분들 정답 한번 찾아보시고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번은 I'll have my black coat washed tomorrow. 2번 My brother didn't leave my door closed. 3번 He had his house painted. 4번은 I got my hair cutting at this hair salon. 5번은 I saw my name written on the list 입니다. 정답 찾았을까요? 일단 동사들은 좀 익숙하죠? have, live, had, get 동사의 과거, saw, see의 과거 뭔가 5형식 동사들이 출동해 있고요. 자, 정답이 하나예요. 눈에 띄는 게 하나 보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5형식 동사의 구조 다시 한번 그런데 오늘은 그 모든 게 싹 사라지고 갑자기 이 모든 동사들의 다 이 자리가 PP를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우리가 여태까지 쭉 봤었던 뭐 명사, 형용사, 투부정사, 원형 부정사, 뭐 ing 얘네들을 쓸 수 있는 전제 조건은 사실은 이 목적어와 보어의 관계가 능동이었던 거예요. 우리 원래 뭐 영어를 공부할 때 다 능동을 기본으로 배우잖아. 그러니까 수동태가 있는 거고 다음 시간부터 수동태를 보긴 할 건데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능동이 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어가 이 행위를 직접 할 수 있는 거, 그때를 베이스로 배운 거고 영어에서는 항상 얘가 이 행위를 직접 할 수 없는 상태가 나와요. 이게 또 한국말에는 잘 쓰지 않는 구조라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하는데 즉 얘가 이 행위를 당하는 관계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직접 할 수 없으니 우리 그러면 당하는 거? 수동? 그거는 PP로 나타냈잖아. 그래서 이때는 PP를 쓴다. 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Liz had, have의 과거 형태죠. Her eyes tested at the hospital.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일단 have는 사역동사의 구조였고요. 목적어에 그녀의 눈이 나왔습니다. 해석을 해보면 Liz가 하게 했어. 시켰어. 누구한테? 목적어가 눈들에게. 그녀의 눈들에게. 뭘 시킨 거야?
병원에서 테스트를 받아보게 시켰다라는 거

진짜 눈한테, 야, 너 테스트 받고 와. 이렇게 해서 눈이 막 자기가 직접 테스트를 받고 이게 아니라 그냥 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테스트를 당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그 관계를 잘 생각을 해 보시면 이 자리가 PP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때 ED 형태가 과거 동사는 절대 아닌 거 아셔야 되고요. PP다. 왜 PP냐? 이 아이즈 입장에서 테스트 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 되는 거니까 요 개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자리는 당연히 her eyes testing 불가하고요. her eyes test 얘가 사역이니까 원형 이것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her eyes to test 당연히 안 됩니다. 자, 이번에 지각 동사가 보여요. Jason heard his name called from somewhere. 무슨 뜻이야? 제이슨은 어딘가로부터 그의 이름이 불리는 걸 들었다. 자, 이 자리도 지금 PP를 쓰고 있고요. 이름 입장에서 보라고. 그럼 이름은 부르니 불리니? 아, 이름은 불릴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때도 called라고 하는 PP 형태가 맞고, calling, call, to call, 전부 다안 된다. 라고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정답 확인해 보죠. 자, 그럼 1번에 일단 동사는 사역동사야. 그럼 무조건 원형이다. 이제 아니지. 우리는 목적어의 관계도 파악을 합니다. My black coat 입장에서 보는 거지. 이 블랙 코트, 내가 입고 있는 옷 입장에서 세탁이 되니, 세탁을 하니, 옷은 세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PP 형태를 쓰는 게 맞고요. 내 블랙 코트를 내일 세탁할 거다라는 해석인데요. 정답이, 요거는 틀리지 않았죠? 자, 이번은 live라고 하는 동사가 보이고 목적어를 어떠한 상태로 남겨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형용사를 쓸수 있는 동사인데요. 형용사에는 ing나 pp도 포함이 되고요. 근데 문 입장에서 봤을 때내 동생이 문을 닫은 채로 남겨두지 않았다. 즉 문을 닫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 이런 해석이 되는데요. 문은 자기 스스로 닫히는 자동문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 내용이 아니잖아. If my brother에 의해서 문이 닫혔느냐, 닫히지 않았느냐 수동의 관계입니다. 그쵸? 그래서 PP 형태를 써주는 게 맞게 되겠죠. 자, 3번은 have 역시나 사역동사의 과거 형태가 나와 있는데요. 목적어가 집이야. 그럼 그가 집이 페인트칠 되게 시킨 거겠죠. 집이 페인트칠을 스스로 할 수는 없습니다. 역시나 PP 형태 잘 쓰고 있고요. 자, 4번은 get동사인데요. 사실 get동사는 보어 자리에 투보 정사를 쓰는 동사이긴 한데 어찌됐든 그거랑 상관없이 목적어가 보어와 관계가 수동이면 그냥 PP예요. 그래서 I got my hair. 내 머리카락이 목적어 자리에 왔습니다. 이 미용실에서 내 머리카락이 잘라지게 했다. 뭐 직역하면 좀 어색하지만 그렇게 되는데요. 머리카락 입장에서 스스로 잘리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 잘림을 당하는 거죠. 이 자리도 PP가 와야 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컷의 PP 형태는 역시나 컷이죠. 이렇게 바꿔주면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은 써. 지각동사입니다. 뭐 지각은 원형이나 ing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 더 추가가 된 거지. 자, 목적어와 목적보어 관계를 따집니다. 내 이름이 명단에 쓰여져 있는 걸본 거죠. 이름 입장에선 직접 쓰는 게 아니라 이름은 쓰여져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PP 형태를 써주는 게 맞더라. 여기까지 알면 우리 이제 오형식의 보어 자리는 정복을 한 거예요. ing, 투부정사, 원형부정사, PP까지 목적어와의 관계로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워낙에 또 다양한 형태들이 왔기 때문에 우리 총정리 문제를 쭉 풀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형식의 동사, 다시 총집합을 했는데, call name, 명사를 쓰는 동사들이었고요. 뭐, make, find, consider, 주로 형용사, want, expect, advise, 미래지향적, 투부정사, have, make, let, 사역동사는 원형, see, watch, hear, feel, 지각동사는 원형이나 ing. 그리고 이 모든 건 목적어와 목적보의 관계가 능동일 때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더라. 오늘 배운 건이 관계가 수동일 때는, 당하는 입장일 때는, 동사와 상관없이 PP를 써주면 되겠더라. 까지. 마무리해보고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밑줄 친 부분에서 틀린 걸 바르게 찾아 고쳐볼게요. 일단 동사를 찾아야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뭐 해야 돼? 그렇죠. 두 개의 관계도
파악을 해야 합니다. She felt her shoulder. 그녀의 어깨가 뭐 하는 걸 느낀 거냐? 그녀의 엄마에 의해서 어깨는 가만히 있어. 근데 엄마에 의해서 터치가 된 거, 만져진 걸 느꼈다. 겠죠? 어깨는 가만히 있었는데 만져진 거니까 PP 형태가 맞습니다. Touched by her mother. 그쵸? 자, 이번은 they expect me do something important for our class. 자, 이거는 해석이 뭐야? 그들은 예상합니다. 내가 뭔가 중요한 걸 우리 반에서 우리 반을 위해 할 거라고인데요. 내가 하는 거야. 능동이고요. expect는 원형이 아니라 그렇죠? 투부정사를 보어로 취하는 동사였습니다. 기억 떠올리시고요. 자, 3번은 The movie made him famously. 그 영화가 그를 유명하게 만들었다. 유명하게 만든대요, 쌤. 아니지, 얘들아. 우리 목적격 보어의 부사 자리는 뭐다? 형용사다. 해석에 속지 말자. 바꿔야겠지? famously를 famous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My English teacher allowed me looking up the word in the dictionary. 자, 우리 allowed도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대표 동사였고요. 내가 사전에서 단어를 찾아보다란 뜻이죠. look up, 찾아보는 걸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직접 찾는 거라 능동이 맞고요. to look up, 고쳐주면 되겠죠. 자, help 동사는 원형이나 투부정사, 그가 숙제하는 걸 내가 도왔다, 이니까 to finish 또는 finish만 정답이 되고 이디 형태는 어색하겠습니다. 자, 6번은 get동사입니다. 근데 get동사는 to가 맞긴 한데요. 목적어가 my bicycle이야. 그 자전거 입장에서는 fix 하는 게 아니라 fix가 돼야 돼요. I got my bicycle fixed at the store. PP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keep 동사입니다. You should keep the food warmly. 그 음식을 따뜻하게 유지해야 한다. 따뜻하게? 부사 맞네요. 아니죠. 목적격 보어 자리는 항상 형용사입니다. warmly를 warm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5형식의 목적격 보어 자리 마무리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내용의 출제 포인트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Have a nice day. Bye bye.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고민 지우는 지우쌤입니다. 오늘도 쌤과 함께 영어 걱정 클리어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번 시간도 우리 사진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쌤이 싫어하는 동물 중에 하나죠. 곤충 중에 하나인데 요거 딱 잡고 싶게 생겼네요. 이런 모기를 영어로는 mosquito라고 합니다. 자, 스펠링도 함께 체크해 볼게요. mosquito. mosquito는 모기고요. female. female는 여성 혹은 동물에서는 암컷이라는 의미가 있죠. 다음 단어 bite. bite는 동사로 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실은 명사로도 쓰이면요. 뭔가 물기 혹은 뭔가 벌레나 곤충한테 이렇게 물려서 생긴 자국을 또 bite라고도 해요. 자, 뒤에 이어서 다음 단어 볼게요. breath라는 단어와 breathe라는 단어를 함께 볼 텐데요. 자, breath는 숨이라는 명사이고요. 뒤에 나와 있는 이 단어는 동사입니다. 호흡하다 혹은 숨쉬다라는 건데 발음이 약간 좀 다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 단어의 TH는요. 무성음이라고 해서 breath, breath라고 발음이 되고요. 이 뒤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이 TH는 the 사운드 유성음으로 발음을 해야 돼요. 그래서 breathe, breathe 명사는 breath, breath. 동사로는 breathe로 된다라는 것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단어 sweat. sweat는 명사로도 땀이란 뜻이 있고요. 동사로도 땀을 흘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음 단어 adult. adult는 어른이라는 뜻이죠. 선생님이 앞에서 보여주었던 그 그림을 떠올리면서 방금 배웠던 단어들이 어떤 흐름으로 쓰이는지 listening clear로 내용 먼저 체크해 볼게요.
1: Mosquitoes are very dangerous. They kill about 72,000 people a year. About 3,200 kinds of mosquitoes live on Earth. About 200 of them bite people, and only females bite. How do mosquitoes find people? They smell our breath and sweat. When we exercise, we sweat. We breathe out more air. Then the mosquitoes find and bite us. They take our blood. Also, heavy people and children get more mosquito bites. Usually, heavy people breathe out more air, and children sweat more than adults.
0: Reading Clear 시간입니다. 자, 얘들아, 여기 그림 보이죠? 선생님 일부러 귀여운 걸 찾아봤어요. 우리 지금 mosquito에 대해서 오늘은 다룰 건데요. 모기를 이렇게 그림을 이미지를 찾아보니까 약간 너무 혐오스러운 그런 사진들이 많더라고. 그좀 귀여운 걸로 최대한 찾았습니다. 자, 이런 모기를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mosquito라고 해요. 다시 이렇게 볼게요. Mosquitoes are very dangerous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모기는요, 매우 위험하대요. They kill about 72,000 people a year. 자, 모기가 아주 작은 그러한 일종의 벌레잖아요. 일종의 곤충인데, 1년에 약 7만 2천 명의 사람들을 죽인대요. About 3,200 kinds of mosquitoes. 약 3,200가지의 종류의 그런 모기들이요. Live on Earth.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습니다. About 200 of them, bite people. 자, 3,200여 가지 종의 모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종이요? 200개의 그 종이 사람들을 문대요. And only females bite. 그런데 암컷만이 우리 인간들을 문다라고 하죠. How do mosquitoes find people? 그런데 이 모기들이요, 어떻게 사람들을 찾을까요? They smell our breath and sweat. 자, 여기서 they는 당연히 mosquitoes가 되겠고, 여기서 성별을 굳이 따지면은 무는 것은 암컷만 문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female mosquitoes smell our breath. 자, 일단 뭘 맞고요? 맞아요. 우리의 어떤 숨의 냄새를 맡고, 그 다음에 땀 냄새를 맡아서 사람들을 찾는데요. When we exercise, 우리가 운동을 할 때, we sweat. 운동하면 땀이 나죠? We breathe out more air. We breathe out more air. 자, 운동할 때 땀이 나요. 그리고 숨이 차기 때문에 당연히 더 많은 숨을, 더 많은 공기를 들이마시려고 하겠죠. 그럼 다시 뭐예요? 다시 내뱉는 양도 훨씬 더 많아지게 되겠죠. Then, 그러면 the mosquitoes find and bite us. 맞아요. 뭔가 땀을 흘리게 되고 숨을 더 많이 내쉬게 될 때, 그때 뭐 하게 된다? 모기들은 우리를 발견해가지고 and bite us, 우리를 문답니다. They take our blood. 자, blood는 피죠. 그래서 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맞아요. 우리 피를 뺏어가요. Also, heavy people and children get more mosquito bites. 자, 여기서 heavy people은 약간 비만인 사람들이 되는 거죠. 뭔가 좀더 뚱뚱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요. get more mosquito bite. 자, 여기서 bite라는 것은 명사로 쓰인 걸 우리 알수 있습니다. 뒤에 이렇게 S의 형태가 붙어서 뭔가 복수형으로 만들어 주었네요. 자, 그런 경우에는 뭐다? 그렇죠. 뭔가 단수형, 복수형으로 쓸수 있다는 것은 명사라는 거니까 모기한테 더 많이 물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mosquito bites 보다 모기한테 물린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로 뚱뚱한 사람들, 그리고 어린이들이 더 많이 물린대요. Usually, heavy people breathe out more air. 보통 비만인 사람들이요, 더 많은 숨을 내쉰대요. And children sweat more than adults. 그리고 어린이들이 어른들보다 더 많이 땀을 흘린대요. 자, 그게 바로 뭐다? 조금 더 많이 모기에 물릴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한테 높다? 약간 비만인 사람들, 그리고 어린이들.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우리 true or false로 정리해 볼게요. Let's start with number one. Mosquitoes are not very dangerous. 자, 얘네들이요.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아요. Is it true or false? 그렇죠. 정답은 false입니다. 자, 우리 앞에 글의 도입부에서 약 7만 2천 명의 사람들이 모기 때문에 매년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위험한 거죠. 여기서는 not이 부분이 틀렸네요. 2번 볼게요. There are about 3,200 kinds of mosquitoes on Earth. 지구상에는 약 3,200종의 모기들이 있답니다. That is true. 그렇죠. 이렇게 숫자 정보가 나오면은 선생님들은요, 학교 시험에서 이런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로 내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에요. 자, 3번 볼게요. About 200 kinds of mosquitoes bite people. 약 200여 종의 모기들이요, 사람들을 문답니다. 자, 정답은 당연히 true이죠. 정확하게 숫자가 언급이 되었었고요. 4번. Only male. 자, 봐봐, 얘들아. 여기서 male이란 단어를 보면요. 우리 앞에서 female 기억나죠? 자, female은 여성 혹은 암컷이란 뜻이고요. FE가 빠지면 male, 남성 혹은 수컷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male mosquitoes bite people. 주로 수컷들이 뭐 한다? 수컷의 모기들이요, 사람들을 뭅니다. 라는 것은 정답은 false죠. 주로 female mosquitoes가 문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틀린 거죠. false입니다. 자, 이제 우리 또 발음 연습을 해봐야죠. 선생님이 지금 뽑은 포인트는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스피킹 클리어에서 우리가 연습할 부분은 요 th 발음이에요. th 발음. 자, 그 다음에 th 발음과 일반적인 이런 트 사운드를 보았을 때, 실은 이런 t 사운드는요, 터라고 해서 왜 우리말에 약간 티그처럼 그와 비슷한 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발음은 우리말에 있어요, 없어요? 이 발음은 우리 발음에 없죠. 그래서 th는요, 혀의 끝부분을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가볍게 물고 나서 the라고 발음을 내주는 유성음, 혹은 앞에서 우리 했던 것처럼 숨이라는 명사에서 했던 것처럼 뭔가 소리가 나지 않는 무성음으로 라는 사운드가 나야 합니다. 자, 여기에선 둘다 전부 다 유성음으로 발음하시면 되고요. then 같이 해볼게요. then 혀의 끝부분이 어디에?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막 거기 사이 들어가면서 소리를 the라고 내야 되기 때문에 then the mosquitoes find and bite us. they라고 하시면 돼요. 자, d나 혹은 t가 아니라 they then the라고 해서 반드시 혀의 끝부분이 살짝 나와줘야 돼. 알겠죠? 자, 여기서 그렇게 연습을 유성음으로 된 이런 TH 발음 함께 발음해 봤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여기에요. Take our blood. 우리의 피를 가져갑니다. 라는 그런 뜻이었었는데, 여기서 보았을 때, take our를 빠르게 하면 어떻게 되죠? take our. 이렇게 뒤에 끝 사운드가 크 사운드로 끝나고 뒤에는 모음이 따라 붙기 때문에 take hour를 빠르게 하다 보면 take hour, take hour. So they take our blood. 다시 they take our blood라고 해서 take our, take our 이렇게 발음하는 연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전체 문장 함께 소리내서 발음해 볼게요. Then the mosquitoes find and bite us. They take our blood. 자, 이 두 문장 원어민 소리로 지금 체크해 볼게요.
1: Then the mosquitoes find and bite us. They take our blood.
0: 네, 자, 오늘은 한 문장이 아니라 두 문장이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지금 이 문장 소리 내서 발음해 보세요. 영어도 배우고 상식도 쌓이고 Into the World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여름이면요, 모기 때문에 많이 힘들죠. 그런데 모기가 우리의 땀 냄새나 우리의 숨 냄새를 맡고 찾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 또한 거기서 찾을 수 있겠죠. 자, 여기 볼게요. How to prevent mosquito bites. 모기한테 물리는 걸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피할 수 있는지 혹은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볍게 볼게요. 자, 먼저 얘네들이요, 냄새를 맡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냄새를 활용해서 모기가 싫어하는 향을 가지고 이러한 방충의 역할을 하는 것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use an effective repellent 라는 뜻은 repellent는 방충제라는 뜻이어서요. 일종의 모기를 방지하는 스프레이 같은 걸로 예방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웬만하면 어디에서 머물러라? Stay indoors during peak biting hours. 한창 모기가 활동하는 그런 시간에는 주로 실내에 있는 것이 당연히 야외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모기를 물리지 않는 데에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맞아요. Wear the right clothes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적절한 옷을 입음으로써 역시 모기를 좀 피할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주로 뭔가 light color, 뭔가 밝은 색깔의 옷을 입는 게 조금 더 좋다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웬만하면 long sleeves, 긴팔이라든지 long pants 같은 걸 뭔가 기장이 긴 옷을 입으면서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자주 씻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앞에서 보았을 때 비만인 사람들이 더 숨을 많이 내쉰다고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찾아보니까 몸이 얘들아 뚱뚱해지면요. 우리 몸에서 더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한대요. 그러면 심장이 더 빨라지면서 심장박동수가 더 빨라지면서 거기에 따른 산소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많이 쉬고 더 많이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모기들을 더 많이 끌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 살을 빼는 것도 이러한 것의 하나의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Into the World에서 모기를 물리는 방법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았고요. 이어서 우리 Grammar Clear로 어법 정리해 볼게요. 다음 밑줄 친 ABC의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 쓰시오. 이번에는 서답형 문제입니다. 자, 일단 A번의 위치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B번의 위치, C번의 위치를 같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방금 그 공통으로 자리에 들어갈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 쓰라고 쌤 힌트를 줬었는데요. 실은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출제 의도는,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More예요. 자, More는 기본적으로 much라는 아이의 비교급으로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자, 일단 뜻은요, 더 많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more라고 하면 더 많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주로 부사로도 쓰일 수가 있고 아니면 이거 자체가 어떠한 명사가 더 많다라는 것을 뜻해주는 그래서 형용사로서 많은이라는 의미로도 쓰여요. 그래서 주로 뭔가 비교급에서 쓰일 때는 비교 표현과 뒤에 than이라는 이 표현이 마치 하나의 세트처럼 쓰이게 되죠. 그래서 A something, A is more than B라고 보았을 때 A가 B보다 어찌어찌하다라고 했을 때 이런 두 가지 대상이 나와서 비교를 할 때는요. 이와 같은 비교급과 than이 같이 세트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사로서 이거 자체가 더 많이란 의미를 가질 수가 있고 세 번째는 more 자체가 형용사로서 단순히 형용사로서 많은 무엇 무엇이라는 많은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A번 같이 가볼게요. We breathe out blank air. 자, 실은 이 문장은요. 바로 앞에 내용을 좀 봐야 돼요. 앞에 내용은 뭐였냐면 When we exercise. 우리가 운동할 때, when you exercise, we sweat. 우리는 땀을 흘립니다. 라는 그런 문장이었었고요. We breathe out blank air. A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자, 땀이 나면요. 당연히 뭐예요? 맞아요. 운동할 때 땀이 나면 더 숨을 많이 들이쉬어야 되니까 여기서는 그런 말이어서요. 형용사로서 more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죠. 자, 됐나요? 자, 다시 앞에 내용은 뭐였다고요? When we exercise, we sweat 라는 그런 말이었고 그럼 운동할 때 우리는 더 많은 숨을 내쉬니까요. 더 많은 이란 의미의 more가 air 앞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보다 더 많은 공기를 내쉽니다. 숨을 내쉽니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air라는 것은 공기
라는 그러한 명사이기 때문에 명사의 의미를 꾸며서 more air, 더 많은 공기 형용사처럼 A가 쓰일 수 있네요. 자, B번 확인할게요. Also, heavy people and children get more mosquito bites. 자, 좀 더 살집이 있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이 더 잘 모기에 물린대요. Usually, heavy people breathe out blank air. 자, 일반적으로 비만인 사람들이 뭐 한다? 아, 빈칸 하는 공기를 내쉰대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도 당연히 문맥상 뭐가 들어가야 맞아요? 명사 앞에 꾸며주는 자리, 형용사의 자리로서 더 많은 숨을 내쉽니다. 누가요? 약간 살집 있는 사람들이 breathe out more air 라고 써야 맞죠. 자, 그래서 B번에도 역시 more라는 I가 들어가야 되죠. 자, 여기서도 형용사로 쓰였다라는 거 체크할 수 있고요. 이제 C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C번에서는 and로 시작을 하죠. And the children sweat blank than adults. 아, then이 나왔네. 자, then은 무언가 비교급 표현에서 많이 보일 수 있는 아이인데 뭔가 비교를 할 때 A보다 B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뭔가 비교급의 표현에 쓰이는 then이다 라는 걸 알면 되고요. 해석이 어떻게 되죠? Children, 그렇죠. 아이들이 sweat, 땀을 흘린대요. 아이들이 땀을 흘린대요. Then, adults, 누구보다? 그렇죠. Adults라는 어떤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어른보다요, 빈칸하대요. 그래서 여기 지금 들어갈 표현은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또 땀을 더 많이 흘린다라는 말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much의 비교급으로 more를 쓰는 것이 맞는 거죠. 자, 지난 시간 OS 퀴즈 정답 확인해 볼게요. 관계대명사 which는 that으로 대체할 수 없다. 자, 정답은 x죠. 당연히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실제 원어민들도 이렇게 많이 쓰기도 하고요. 자, 오늘의 OS 퀴즈는 이건데요. more는 수나 양이 많음을 나타낼 수 있다. 자, 정답이 O인지 X인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이번 시간은요, mosquito bites에 대해서 함께 다뤄보았습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so far. I'll see you guys right next time. Bye bye.

0: coupon expired yesterday, the 7th.
1: Huh? What are you talking about? Look at the calendar. Today is the 7th.
0: What? It's not the 8th? Wow. Whew. What a relief. The deadline is the 8th. I still have a chance. I thought today was the 8th.
1: Thank goodness. Since you scared me so much, you should buy dinner.
0: But you should use your coupon before it expires.
1: Oh, yeah.
2: All right. 카툰 재밌게 잘 보셨나요? 복습 들어가 보겠습니다. Let's go. 뭔가 좀 긴박한 상황인 것 같네요. 자, 케빈이 얘기를 합니다.
3: I'm in big trouble. 아, 큰일 났어, 큰일 났어. What am I going to do? 어떡해, 나 어떻게 해야 돼?
2: 그러자 크리스틴이, What's the matter, Kevin? 무슨 일이야, Kevin?
3: Oh, I forgot today was the deadline for my job application. Oh, 나 오늘 입사 지원서 마감일인 걸 오늘 깜빡했어. I really want to work for this company. 나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었는데.
2: 그러자 크리스틴이 What time is your deadline? 아니, 마감 시간이 언젠데?
3: You just found out about this?
2: 이거 지금 알게 된 거야? 그러자 케빈이
3: 6 o'clock. 6시. I thought it was tomorrow. 난 내일인 줄 알았거든.
2: 그러자 크리스틴이 시간을 확인하죠.
3: It's 5:57 right now.
2: 지금 오후 5시 57분이야.
3: Christine, I'm so stupid. Christine, 나 진짜 바보야. I missed the boat. It's all over. 끝났어.
2: 자, 오늘의 핵심 표현 나왔습니다. Miss the boat. I missed the boat. 보트? 배를 놓치다? Miss the boat. 배를 놓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I missed the boat은 나는 기회를 놓쳤어 라는 뜻입니다. 배를 놓쳤어가 아닌 기회를 놓쳤어 라는 뜻입니다. 한국에서는요, 기회를 놓쳤다는 표현을 버스가 떠났다 라고 하는 것처럼 미국에서는요, 배를 놓쳤다, missed the boat 라고 표현을 합니다. 꼭 외워두세요. 참 재밌죠? 자, 크리스틴이 얘기를 합니다.
3: Kevin, you'll get another chance.
2: Kevin, 다시 기회가 올 거야.
3: Listen, let's have dinner.
2: 우리 그냥 저녁 식사하러 가자.
3: Dinner is on me.
2: 내가 저녁 쏠게.
3: I have to use a meal coupon that expires today.
2: 아, 오늘 유효기한 끝나는 이 meal coupon. 이거 써야 돼. 그러자 케빈이,
3: Really? Oh, thanks.
2: 고마워.
3: Wait, the coupon expired yesterday, the 7th.
2: 근데 이거 쿠폰 이거 어제 끝났는데? 7일. 그러자 크리스틴이,
3: What are you talking about?
2: 무슨 말 하는 거야?
3: Look at the calendar. Today is the 7th.
2: 저기 달력 봐봐. 오늘이 7일이거든? 그러자 케빈이,
3: What? It's not the 8th?
2: 오늘 8일이 아니고?
3: Oh, what a relief. Oh, 다행이다. The deadline is the 8th.
2: Oh, 마감일은 8일이었어.
3: I'll still have a chance.
2: 아직 기회가 있다고.
3: I thought today was the 8th.
2: 난 오늘이 8일인 줄. Oh. 그러자 크리스틴이
3: Thank goodness.
2: 진짜 다행이다. Since you scared me so much. 너 오늘 나 깜짝 놀래켰으니까
3: You should buy dinner.
2: 너가 오늘 저녁 사. 그러자 케빈이
3: But you should use your coupon before it expires.
2: 근데 너 이거 쿠폰 써야 돼. 이거 저녁 쿠폰. 오늘까지잖아. 네. 아주 재밌게 카툰을 봤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표현 디테일하게 배워보러 가볼까요? Let's go, go, go. 네, 여러분. 오늘의 핵심 표현 디테일하게 배워보러 가보겠습니다. Come on in, Jamie! Jamie? Jamie?
4: Oh, I'm sorry! I'm sorry!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영단어 믹스앤맷 지치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전치사로 시작하는 시리즈 계속하고 있죠? 오늘은 in으로 시작하는 친구들 만나볼 겁니다. 자, 한번 그럼 다이얼로그 들어볼게요. Remember to be extra polite when you're in front of adults. 특히나 어른들 앞에서는 매우 매우 정중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라. Great point. Also, be sure to mind your manners in public. 좋은 지적이야. 그리고 또한 너 공공장소에서 매너를 지키는 거 항상 명심해야 한다. We're just worried.

쓰고 약간 사랑을 담은 잔소리가 들어가 있는 대화였습니다. 자, 오늘 배울 이두 표현 같은 경우는 아마 in front of는 여러분 초등학교 때도 배웠을 거고요. in public은 살짝 뭔가 어디서 들어봤더라 싶을 수 있는데 오늘 쌤이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in front of는요, 뭐뭐 앞에 혹은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아주 쉬워요. 여러분, 우리, 뭐라고 생각할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막 이제 놀이공원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하다 못해 어느 건물에 들어가면 건물에 로비가 있고 보통 프론트 데스크라고 하는 데가 있죠. 거기 가면은 막 직원분들이 안내해 주시잖아요. 그 프론트가 요 프론트예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건물이나 놀이공원 같은 데 들어가서 제일 처음 마주하는 제일 처음 직원이 있는, 제일 처음 내가 문의를 할수 있는 공간이 거기잖아요. 그러니까, 아, 프론트 데스크. 아, 프론트는 뭔가 제일 앞에 있는, 제일 그 건물에서 먼저 마주치게 되는 그거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면, in front of가 뭐뭐의 앞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잊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앞에 in과 뒤에 of를 붙이는 거둘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우리 아까 전에 dialogue 이렇게 나왔죠. 특히나 어른들 앞에서는 매우 매우 정중해야 된다,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in front of가 어떤 장소의 앞에서도 될수 있고, 사람의 앞에서도 될 수가 있습니다. 위치를 뜻하는 표현이어서 그런 거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아까 adult도 사람이고요. Please don't stand in front of me. 이렇게 얘기하면, 제 앞쪽에 서지 말아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뭐, 이런 경우는 많은 게 있겠죠. 특히나 요즘은 이제, 이렇게, 뭐랄까, 거리 두기 같은 거 하면서 이렇게 줄 간격이 넓다 보니까, 뭐, 중간에 살짝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다거나, 뭐 이제 그런 경우에 이런 문장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아니요, 뭐, 앞분이 너무 키가 크시다거나, 뭐, 이런 다양한 이슈가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표현은 in public입니다. 사실 우리 public이라는 단어는 어디선가 많이 들어봤어요. public. 아, 그, 뭐, 이런 거 얘기하면 갑자기 특정 화장품 브랜드를 떠올리는 친구들도 있고요. 뭐, 그, N으로 시작하는 그런 화장품 브랜드 여러분 많이 쓰죠? 자, 그래서 요 public이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를 알면 아주 편하게 외울 수 있는 표현입니다. public은 공공의. 한마디로 사적인 게 아니에요. 프라이빗한 게 아니고 public은 공공의라는 뜻이고 혹은 불특정 다수의 대중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public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장소 요 안에서 혹은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 안에서 라는 뜻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고요. 한국어로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공공장소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아까 이렇게 나왔죠. 매너를 공공장소에서 꼭 지켜라. 한마디로 막 요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공공장소에서 막큰 소리로 막내 지하철인데 여기가 무슨 내 집인 마냥 막 노래 부르고 이러면 되겠어요? 뭐 그런 것들을 꼭 지켜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요것도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문입니다. I like to exercise in public 이라고 했는데 나는 공공장소에서 운동하는 게 좋아. 공공장소에서 운동한다고? 자, 요런 거는 보통 공원 같은 데서 운동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공원도 공공장소의 하나니까 그런 뭔가 탁 트인 공간에서 운동하는 걸또 좋아하는 사람들은 요런 문장을 쓰겠죠. 자, 그리고요. 요거가 바로 이제 사람 앞에서와 관련된 예문입니다.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은 have a horror 하면 뭔가 공포를 갖고 있어요. of speaking in public. 공공장소에서라고 하기보다는 여러 사람 앞에서라고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잘 모르는 불특정 다수의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하는 거에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몇몇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배웠습니다. 우리 한번 퀴즈풀러 넘어가 볼게요. 믹스 앤 매치 퀴즈 타임! 자, 여러분 오늘도 네 문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 거 볼게요. 자, 너희 집 앞에는 뭐가 있어? 자, 사람 혹은 어떤 사물, 공간 앞입니다. In
front of 이렇게 사용하는

0: 중요하다고 했죠. 앞뒤에 in과 of가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하고요. 요 같이 한번 읽어보자. What's in front of your house? What's in front of your house? 그래요. 그래서 뭐 선생님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저희 집 앞에는 편의점이 있어요. 뭐 이제 이런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문제 보죠. 카페테리아 앞에서 기다려줘. 자, 앞에서라는 표현 이제 통째로 그쵸? In front of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Cafeteria라는 단어는요. 보통 뭔가 이렇게 카페이면서 살짝 스낵도 곁들여 먹을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고 해요. 자, 그럼 세 번째 문제 볼게요. 공공장소에서 소란 피우지 말아라. 자, 공공의 혹은 불특정 다수의 대중을 일으키는 표현. 그쵸? public이라고 하시면 되죠. 요거를 일으키는 표현이니까요. 자, make a scene이라고 하면은 어떤 광경을 연출하다라고 직역이 될 텐데 꼬라지 봐라. 약간 요런 느낌으로 막 난동을 피우는 걸 make a scene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볼게요. 여러 사람 앞에서 노래를 불러야 하는 건 정말 쑥스러운 일이었다. 이거 교과서에 나와 있는 누군가의 일기였습니다. 자, 공공장소에서? 그렇죠. In public 들어가면 되고요. Embarrass라는 단어가 당황스럽게 하다 이런 뜻인데 앞에 주어 it 사용해서 뒤에는 ing를 쓴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대화 한 번 더 읽어보고 수업 마칠게요.
1: Remember to be extra polite when you're in front of adults. Great point. Also, be sure to mind your manners in public. We're just worried since you'll be away at college now.
0: 자, 이렇게 해서 오늘 in으로 시작하는 표현을 봤습니다. 맨 처음에는 사람이나 사물이나 공간 앞 위치를 뜻하는 in front of를 봤죠. 뭐뭐 앞에서라는 뜻이었고요. 공공의 대중 그런 의미의 단어와 합쳐져서 그쵸, in public이라는 단어 봤습니다.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죠. 저희 다음 시간에도 재미나게 공부해봐요. 안녕!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영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단어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Breakfast. B-R-E-A-K-F-A-S-T. Breakfast. Breakfast. Lunch. L-U-N-C-H. Lunch. Lunch. Dinner. D-I-N-N-E-R. Dinner. Dinner.
0: 같이 오늘의 주제 알아봐요. 오늘은 meals, 식사예요. meals가 식사란 뜻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 종일 맛있는 걸 많이 먹죠. 자, 어떤 식사가 있는지 같이 알아봐요. 첫 번째는 breakfast, 아침 식사예요. 일어나자마자 우리는 아침을 먹죠. 보세요. Wow, this looks very delicious. We have eggs.

0: 라니꾸요? 요구르트? 샌드위치? 와우, I'm hungry. Okay, next. Lunch. 점심 식사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점심을 맛있게 먹죠. What did you have for lunch today? 오늘 점심 뭐 먹었나요? 그 다음은 dinner. 저녁 식사예요. 우리 가족끼리 모여서 아주 즐거운 저녁 식사를 하죠. What are they eating now? Wow, it's chicken. I love chicken.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그럼 단어 발음과 강세 같이 연습해봐요. 아침 식사, breakfast. break에 세게 한번 말해보세요. breakfast. 점심 식사, lunch. 쉽죠? lunch. good job. 저녁 식사, dinner. 여기는 앞에 D에 강세를 넣어보세요. Dinner. Good job, everyone. 이제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들어볼까요?
1: Breakfast, breakfast, lunch, lunch, dinner, dinner.
0: 이제 예문으로 단어를 적용시켜봐요. What did you have for breakfast? 아침에 무엇을 먹었어? 친구들은 아침에 뭐 먹었나요? Sunny는 cereal 먹었어요. I had cereal for breakfast. What about you? Okay, now let's practice this sentence. What did you have for breakfast? Good job. Okay, now let's try this one. Let's have lunch together tomorrow. 우리 내일 같이 점심 먹자. 친구들끼리 약속 잡을 때 이렇게 말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 let's have 뭐뭐 먹자란 뜻이에요. 점심 먹자, let's have lunch. Okay, now how about you try 큰 소리로 Let's have lunch together tomorrow. 와우, 아주 잘했어요. Okay, now let's try this. Mom, what's for dinner? 엄마, 오늘 저녁은 뭐예요? 우리가 배고플 때 점심 메뉴가, 점심이 아니라 저녁 메뉴가 궁금하죠? 그럼 엄마한테 이렇게 영어로 물어보세요. 그럼 엄마가 깜짝 놀라실걸요? 자, 여러분, 같이 따라해볼까요? Mom, what's for dinner? Very good, everyone. 이제 우리 다음 단어 배워봐요.
1: Dessert. D E S S E R T. Dessert. Dessert. Snack. S N A C K. Snack. Snack. Bowl. B O W L. Bowl. Bowl.
0: Now, let's have a look at this one. Dessert. 디저트, 후식. Wow, it looks so yummy. 아주 맛있어 보이죠? And very sweet. 달달해 보여요. 아, 먹고 싶네요. 그 다음은 snack. 간식이란 뜻이에요. 친구들, what's your favorite snack? 가장 좋아하는 간식 뭐예요? I love chocolate. Do you? Snack. 그 다음은 bowl. 그릇이에요. 우리는 그릇에 cereal도 먹고, rice도 먹고. 그쵸? Bowl.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디저트, 후식. Dessert. 마지막 dessert에 힘을 줘보세요. Dessert. 간식, snack, snack. 그릇, bowl, bowl. 아주 잘했어요. 그럼 이제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들어볼게요.
1: Dessert, dessert, snack, snack, bowl. Bowl.

0: let's practice some sentences together. I'll have some fruit for dessert. 후식으로 과일 좀 먹을게. 친구들, 후식 나왔죠? Dessert.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점, 먹다는 뭐였죠? Eat. 하지만 이렇게 have 쓸 수 있다는 점. Don't forget, everyone. Okay, now I want to hear you say it. 같이 따라해 보세요. I'll have some fruit for dessert. Very good. Okay, our next sentence. It's time for some snacks. 간식 먹을 시간이야. Yes, it's my favorite part. 가장 좋아하는 시간. 자, it's time for 뭐뭐 할 시간이야. 한번 외워보세요. Okay, now let's say it all together. It's time for some snacks. Very good. Here is our last sentence for today. Can I have one more bowl of rice?
1: 밥 한 그릇 더 먹어도 될까요? 친구들, 때로는 우리가 식당 가서 조금 모자랄 때 있어요. 그럼 영어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0: Can I have 먹어도 될까요? 라고 잘 공손하게 묻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이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Can I have one more bowl of rice? Wow, that was great.
1: 아주 잘했어요. 자, 여러분, 그럼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복습하는 시간 가져봐요.
2: Breakfast. Breakfast. Lunch. Lunch. Dinner. Dinner. Dessert. Dessert. Snack. Snack. Bowl. Bowl.
0: 친구들, did you have fun today? 이렇게 저와 함께 매일매일 연습하면 여러분도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Have a great day,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Goodbye.

쌓이는 이해, 터지는 실력. 안녕하세요. 포텐 영문법의 저는 김재희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은 현재 완료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아, 현재 완료. 이름만 들어도 벌써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현재 완료가 무엇인지 알고 나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의 미션부터 알아볼까요? 주어진 동사를 사용해서 현재 완료 시제 문장을 완성해주세요. My parents blank to the supermarket. 빈칸에 들어갈 말 무엇일지 오늘 공부 마치 치고 나서 다시 한번 돌아올게요. 자, 현재 완료라고 하는 말은요, 과거와 현재를 모두 다 품고 있는 시제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서 나는 서울에 살아. 나는 서울에 살아는 현재 시제죠. 그런데 나는 서울에 살았어라고 하면 과거 시제입니다. 그런데 나는 10년 동안 서울에 계속 살아오고 있어 라고 한다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 살고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럴 때 현재 완료를 쓸수 있어요. 과거도 들어있고, 현재도 들어있고, 과거, 현재를 모두 품은 시제가 바로 뭐다? 현재 완료다. 그래서 현재 완료의 핵심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이라는 의미입니다. 과거의 일이 지금하고 관련이 되어 있을 때, 과거가 지금하고 어떻게든 연관이 되어 있을 때, 그때 사용하는 거예요. 뜻이 네 가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현재 완료의 구체적인 뜻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현재 완료의 형태, 그리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연관이 되어 있다는 이 가장 핵심적인 의미만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완료의 형태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현재 완료는 have나 has 그 뒤에 과거 분사라고 부르는 I를 써요. 과거 분사는 우리가 줄여서 짧게

사실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과거 분사 형태를 아는 것이 오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일단 have has는 어떻게 구분해서 쓰냐?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has를 쓰고요. 3인칭 단수가 아닐 때는 have를 씁니다. 이거 어디서 본것 같은데요? 그쵸? 우리가 일반 동사 현재형일 때 3인칭 단수 주어에 따라서 다르게 썼던 것처럼 have나 has도 마찬가지입니다. 3인칭 단수 주어는 has를 쓰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have를 써줘요. 그러면 그 뒤에 붙는 이 pp라는 아이는 도대체 무엇이냐?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동사의 pp 형태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과거형 만들 때처럼 규칙 동사, 불규칙 동사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먼저 규칙 동사는 우리 과거형 만들 때의 규칙이랑 똑같이 동사 원형에 ed나 d를 붙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동사 원형 live, 살다라는 뜻이죠. 과거형일 때는 lived, d만 붙여서 적어줬어요. 과거 분사 pp도 마찬가지로 lived, lived 같은 형태를 지닙니다. 다음으로 ask 물어보다 과거형으로 쓸때 ed를 붙여서 asked라고 하는데요. 과거분사 pp도 똑같이 s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study 공부하다는 y로 끝나고 그 앞이 자음이니까 y를 i로 바꾸고 ed를 붙여서 과거형 만들어줬죠. 과거분사도 마찬가지로 studied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동사의 PP형이 규칙 동사일 경우에는 D 혹은 ED를 붙여준다라는 거꼭 챙겨두세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불규칙 동사죠. 이 불규칙 동사도 동사의 과거형 마찬가지로 외워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다 따로따로 외우자니 너무 기억할 게 많아져요. 그래서 보통은 동사 원형, 과거형, 과거 분사를 3단 변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go, went, gone 이렇게 하나의 세트로 기억하시면 기억할 게 조금 더 줄어들겠죠? go, went, gone 이렇게 여러분이 리듬감 있게 읽어보면서 또 여러 번 적어보면서 이 표정도는 꼭 외워두셔야 돼요.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사 원형 go, 가다의 과거형은 went, 과거 분사는 gone입니다. go, went, gone. 다음으로 do, 하다의 과거형은 did, 과거 분사 PP형은 done. 그래서 do, did, done.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eat, 먹다의 과거형은 ate, 과거 분사 PP형은 eaten. 같이 읽어볼게요. eat, ate, eaten. 다음, see는 보다라는 뜻이죠. 과거형은 saw, 과거 분사는 seen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see, saw, seen. write, 쓰다. 과거형은 wrote, 과거 분사 PP형은 written이에요. 3단 변화 읽어볼게요. write, wrote, written. have, 가지다의 과거형은요, had이고요. 과거 분사 PP형, 똑같이 생겼습니다. 과거형과 똑같이 had라고 써주면 돼요. 3단 변화 읽어볼까요? have, had, had. 다음으로 give, 주다라는 뜻의 동사죠. 과거형은 gave라고 쓰고요. PP형은 given이라고 합니다. 3단 변화 읽어볼게요. give, gave, given. lose. 잃다라는 뜻, 과거형은 lost이고요. 우리 아까 봤던 have, had, had처럼 과거형과 과거분사 형태는 똑같습니다. lose, lost, lost. 잃다, 잃었다, 그리고 과거분사 PP, lost라고 적어주세요. where, 입다의 과거형은 wore 이렇게 써주고요. PP형은 worn이에요. 3단 변화 읽어보겠습니다. where, wore, worn. run, 달리다. 달리다는 독특하게 동사 원형과 PP 형태가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run, ran, run. 과거형은 ran으로 달라졌는데 과거 분사형은 다시 동사 원형으로 돌아오는 형태입니다. come도 마찬가지예요. 오다. come, came, come. 오다, come. 그리고 과거형은 came이라고 쓰고 PP형은 다시 동사 원형과 똑같이 come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PP 형태 따로 외우지 말고 과거형이랑 같이 3단 변화로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 과거분사 PP는 우리가 이후에 배울 수동태에서

또 등장하거든요. 우리 그때도 봐야 되는 친구들이니까 지금부터 친해지도록 합시다. 자, 오늘 우리 현재 완료의 기본이 되는 현재 완료 형태를 배워봤는데요. 과거 시제하고 비교해서 의미를 구분해 보면 과거 시제는 지금과 관련 짓지 않고 과거에 끝난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동사의 과거형 사용하고요. 예를 들면, She lost her wallet yesterday. 그녀는 어제 그녀의 지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지금은 잃어버린 상태인지 전혀 알수 없는 거예요. He was sick 2 days ago. 그는 이틀 전에 아팠다. 지금 아픈 상태인지는 전혀 알수 없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자주 사용되는 부사는 yesterday, last week, in 2020, 2 days ago와 같은 부사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완료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 지금 현재와 연관이 되어 있을 때 써요. Have나 has PP를 써주고요. She has lost her wallet 하면 그녀는 그녀의 지갑을 잃어버렸다. 지금도 현재까지도 잃어버린 상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He has been sick for a few days. 그는 며칠 동안 아파왔다. 며칠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아픈 상태라는 의미예요. Ever, never, already, yet, or since 이런 부사와 함께 쓰이는데요. 우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my parents 주어가 My parents 3인칭 복수니까 have를 써줘야겠고요. go의 PP 형태는 gone이었습니다. go, went, gone. My parents have gone to the supermarket 하면 우리 부모님은 슈퍼마켓에 가시고 지금 현재 안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현재 완료 조금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화재 시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탈출 수단 완강기. 하지만 사용법을 몰라 탈출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고들. 건물 화재 시 완강기를 이용한 탈출 방법을 알아봅니다. 완강기는 10층 이하 건물 벽면에 설치되어 있고 벨트 고정링, 속도 조절기, 고리, 로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 시 먼저 벽면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급니다.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아래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로프를 떨어뜨립니다.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착용 후 벨트 고정링을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벨트가 풀리지 않게 양팔을 벌린 상태로 벽면을 짚으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때 팔을 들거나 로프를 잡으면 안 됩니다. 완강기 사용법을 기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세요.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46강인데요. 오늘은 우리에게 친숙한 인터넷 관련 영단어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학습 목표부터 살펴볼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인터넷은 우리의 삶을 매우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친구에게 메시지나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고 블로그나 웹사이트에 사진을 공유할 수도 있어요. 또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도 있어요. 오늘은 인터넷과 관련된 단어를 알아봐요. 네, 오늘은 인터넷과 관련된 필수 영단어들을 공부해 볼 텐데요. 자, 먼저 3개 영단어, 그림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단어를 보시면요. 메일이나 편지를 보내다 할 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보면요. 우리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잖아요. 이렇게 정보라는 단어까지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또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인터넷으로 사진을 공유하고 여럿이서 같이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공유하다 라는 단어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단어부터 바로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단어 읽어볼까요? send, 보내다 입니다. 발음할 때는 send, S-E-N-D 이고요. 우리 친구들이 교환

상단에 오른쪽에 이렇게 선이 나와 있죠. 꼭 직접 써보시면서 스펠링을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send, 쌤이랑 같이 써볼게요. S, E, N, D. 읽을 때는 send, 보내다입니다. 우리 이메일이나 편지 혹은 택배까지도 보내다라고 할때이 send를 써주시면 되는데요. 자, 예문 한번 살펴볼게요. I will send you an email 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메일을 뭐할 것이다? send니까 보낼 것이다가 되겠죠. 이렇게 send you an email 하면 너에게 이메일을 보내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send me a message 하면 무슨 뜻일까요?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읽어볼게요. Did you send me a message online? 이라고 했으니까 너는 나에게 온라인으로 메시지를 뭐 했니? send, 보냈니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같이 채워주셨다면 send 정리하고 바로 다음 단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단어는 share, share, 공유하다 혹은 나누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 단어에 이렇게 SH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발음하죠? 쉬,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share, share,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발음을 잘 떠올리면서 오른쪽에 스펠링 정확하게 써볼게요. share, S, H, A, R, E. 읽을 때는 share. 네, share이라는 단어는요, 하나의 물건이나 대상을 여럿이서 공유하고 나누다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Let's share the photos online 이라고 하면, 온라인으로 사진들을 모아자, 공유하자라는 의미가 되겠죠? Let's share the photos online. 사진들을 온라인으로 공유하자라는 의미고요. 자, 두 번째 예문에 보시면, share your idea라고 했습니다. 자, 아이디어를 쉐어한다는 것은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것일까요? 네, share 한다는 건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공유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Thank you for sharing your idea 하면 너의 아이디어를 공유해줘서 고마워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share이라는 단어 기억하셨죠? 자, 그러면 우리 바로 다음 단어 information 보겠습니다. information 하면 정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 단어를 우리 두 부분으로 좀 뜯어서 살펴보면요. inform 이 단어가 알려주다라는 동사예요. inform 하면 알려주다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뒤에 있는 이 asia는요, 명사를 만들 때 뒤에 붙여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information이라는 건 알려주는 것, 즉 정보가 되겠죠? 자, 이렇게 잘 기억하면서 강세 한번 살펴볼게요. information에서 강세는 asian에 들어갑니다. information이 되는 거예요. information 같이 따라해 볼게요. information. 자, 오른쪽에 써 보겠습니다. I N F O R M A T I O N 이렇게 해서 information 써 주셨죠? 자, 우리 정보 예문 살펴보겠습니다. If you need more information, Call us anytime 이라고 했는데요. 자, if you need more information 무슨 뜻일까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이 되겠죠? Call us anytime 우리에게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라는 의미고요. 하나 더 살펴보면 This website has useful information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useful 이라는 건 유용한 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useful information은 무슨 뜻일까요? 유용한 정보가 되겠죠? 자, 빈칸 채워볼게요. This website has useful information 이라고 하면 이 웹사이트에는 유용한 정보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Affirmation. 자주 나오는 단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서 끝나면 조금 아쉬우니까 우리 친구들이 함께 알아두면 좋은 인터넷 관련 영단어 잠깐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우리 인터넷이라는 단어 쓸줄 알아야 합니다. 인터넷이라고 하고요. 과거에는 주로 첫 글자를 이렇게 대문자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오늘날에는 소문자로 쓰기도 한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또 여러분, 오른쪽으로 가보면 이메일 나와 있죠? 이메일, 이메일이라고 읽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링크나 연결 주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링크 접속하면 인터넷 창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어요. 그 링크를 영어로 링크라고 하고요. 또 오른쪽에 댓글이나 의견이라는 단어 나와 있습니다. 읽을 때는 comment, comment 이렇게 읽어요. 자, 그리고 우리 비밀번호라는 단어 password, password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social media 혹은 SNS라는 단어는 social media라고 읽습니다. 자, 우리가 SNS라고 흔히 말하지만 사실 원어민들은 SNS라고 말하진 않고요. 이 소셜 미디어라는 표현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주 쓰이는 인터넷 영단어 정리해 보았고요. 자, 이어서 오늘 배웠던 영단어들 정리해 보면 먼저 무엇을 보내다라고 할때 send, 그리고 정보 information, 마지막으로 사진을 공유하다 share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0: Hello, everyone! This is Kevin, and this is Sports English! 우리가 좋아하는 스포츠의 역사부터 다양한 표현들과 동작을 영어를 통해 한번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오늘 과연 어떤 스포츠를 만나보게 될까요? I'm so curious. Let's find out! 함께 가시죠! Let's go! 자, 오늘의 스포츠는 과연 뭘까요? 와우, 그림을 보니까요. 경기장이 있고요. 라켓이 있고요. 오, 공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의 스포츠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테니스! 빠밤! 좋습니다. 오늘 테니스와 관련된 정보와 역사, 그리고 다양한 표현들 배워보러 가볼까요? Let's go! 경기장 중앙에 네트를 설치하고 양쪽에서 라켓으로 공을 주고받으며 펼치는 이 경기 테니스. 테니스의 유래는 명확하진 않지만요. 귀족들과 성직자들 사이에서 정말 유행한 라뽐무라는 경기를 시초로 보고 있답니다. 테니스는요. 포인트, 게임, 세트, 매치 이렇게 4단계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요. 이 경기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뜻합니다. 그리고 먼저 4포인트를 따낸 사람은 한 게임을 얻게 되고요. 6게임을 얻은 사람은 바로 세트를 얻게 됩니다. 테니스의 용어 매치는요. 최종적으로 완결된 형태라는 뜻인데요. 즉 포인트, 게임, 세트를 차곡차곡 쌓여가는 경기를 뜻합니다. 좋습니다. 바로 오늘 배워볼 표현 넘어가 볼까요? Let's go! Compete, 경쟁하다, 뭐뭐와 겨루다. Compete, 경쟁하다, 뭐뭐와 겨루다. Serve, 제공하다, serve. Serve, 제공하다, serve. Send, 보내다, 전하다. Send, 보내다, 전하다. 좋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표현 한번 배워볼까요? Compete, 경쟁하다, 뭐뭐와 겨루다. 문장 함께 볼게요. We are ready to compete with all comers. 우리는 모든 참가자들과 겨룰 준비가 되어 있다. 따라해볼까요? We are ready to compete with all comers. 너무 완벽한데요? 잘했어요. 두 번째 표현, serve, 제공하다, serve, 문장 볼게요. His form in serving at tennis is very good. 그가 테니스 칠 때 서브하는 방식이 아주 좋다. 따라볼까요? His form in serving at tennis is very good. 완벽했어요. Perfect. 자, 이 마지막으로 send, 보내다, 전하다. 문장 볼게요. They send and receive a ball over a net. 그들은 네트 너머로 공을 보내고 받는다. 이것도 따라해볼까요? They send and receive a ball over a net. 아주 잘했어요. 자, 방금 배운 표현들 정리해볼까요? Let's go! Compete. 경쟁하다, 뭐뭐와 겨루다. Compete. 경쟁하다, 뭐뭐와 겨루다. Serve. 제공하다, serve. Serve. 제공하다, serve. Send. 보내다, 전하다. Send, 보내다, 전하다. 좋습니다. 오늘 배워본 단어들을 활용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첫 번째 문장, 문제 드릴게요. We're ready to blank with all comers. 자, 블랭크에 뭐가 들어갈까요? 3, 2, 1. Compete! 아주 잘했습니다. We're ready to compete with all comers. 따라해볼까요? 그렇죠. 우리는 모든 참가자들과 겨룰 준비가 되어 있다. We're ready to compete with all comers. 아주 잘했어요. 자, 두 번째 문제. They blank and receive a ball over a net. 자, 네트 너머로 공을 주고 받다. 주고, 주고. 3, 2, 1. 정답은? Send. 완벽했어요, 여러분. 아주 잘했습니다. They send and receive a ball over a net. 해볼까요? 너무 잘하신다. 아주 잘했어요.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His form in blank at tennis is very good. S로 시작하는 네, 시작할 때는 바로 3, 2, 1. 정답은 serving. 그렇죠. serve. His form in serving at tennis is very good. 그가 테니스를 칠때 서브하는 방식이 아주 좋다였죠.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오케이. 자, 지금까지 배운 표현들 원어민 발음으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Let's go!
1: A sports game in which players compete as they send and

0: Receive a ball over a net installed in the center using rackets. A tennis match begins with a serve, and players must hit the ball inside the baseline, sideline, and center mark. The golden rule in tennis is to keep your eye on the ball. In tennis, 0 points are called love.
1: A sports game in which players compete as they send and receive a ball over a net installed in the center using rackets. 라켓을 사용하여 중앙에 설치된 네트를 통해 공을 주고받으며 겨루는 스포츠입니다. A tennis match begins with the serve and players must hit the ball inside the baseline, sideline, and center mark. 테니스 경기는 서브로 시작되며 선수들은 베이스라인, 사이드라인, 센터마크 안에서 공을 쳐야 합니다. The golden rule in tennis is to keep your eye on the ball. 테니스의 황금 룰은 눈을 공에서 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In tennis, 0 points are called love. 테니스에서 0점은 love,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네, 여러분, Sports English 재밌으셨나요? Me too. 너무 재밌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칼튼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칼튼 잉글리쉬.0의 닉콜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케빈이요. 운동을 너무 열심히 했는지 팔을 다쳤다고 합니다. 소식을 듣고 놀라서 달려온 크리스틴. 너무 걱정이 된 나머지 갑자기 베스트프렌드 고백도 하게 되고요. 또 우리말로 깁스라고 부르는 석고붕대의 바른 영어 표현도 알려주게 됩니다.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 녹여놨거든요. 한 장면씩 보면서 재미있는 영어 배워볼게요. 병원에 앉아있는 케빈입니다. 크리스틴이 놀라서 막 달려오죠. 케빈, what happened?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이제 들어왔어요. 팔이 뭔가 아픈지 이렇게 그쵸, 대고 있죠. 그랬더니 이제 운동을 하면서 while working out, 운동을 하면서 팔을 다쳤다고 걱정시켜서 미안하다고 케빈이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우리 크리스틴이 나는 너 없이 못 살아. 오늘의 표현입니다. 난 너 없이 못 살아. 기억나시나요? That's right. I can't live without you. I can't live without you. 라는 표현이네요. 이 문장은 I, 나는 can't 할 수 없다 라는 뜻이죠. live, 살다. without은 없이 라는 뜻이고 you, 너. 다 붙여보면 I can't live without you. 우리말 그대로 나는 너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다 라는 뜻입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많이 하는 말이죠. 자, 이 문장 같이 말해볼게요. I can't live without you. 자, 이 중에서 노란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는 느낌으로 다시 말해보겠습니다. I can't live without you. 좋습니다. 나는 너 없이 못 살아. 왜 못 사는가 봤더니, 그죠? You're my BFF 라고 했네요. You're my BFF가 뭘까요? 너는 내 베프라고. 베프 아시죠? 베프는 우리가 best friend를 줄여서 우리말식으로 줄여서 베프라고 부르는데요. 영어로는 BFF라고 합니다. 어떤 말의 약자냐면 best friends forever이에요. 최고, 가장 가까운 친구는 영원하다 이런 뜻이죠. best friends forever이라고 해서 우리말로 베프는 BFF입니다. 혹시나 best friend라고 해서 BF까지만 줄이면 또 안 돼요. 그 말은 boyfriend로 또 착각할 수 있거든요. You're my BFF. 너는 내 베프라고. 아, 너무 마음이 좀 따뜻하죠? 괜찮아, 크리스틴. 조금만 다친 거라서 근데 깁스만 하면 돼. 라고 케빈이 안심을 시킵니다. 깁스.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 크리스틴은 깁스가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케빈이 이렇게 팔에 두르는 거다, 딱딱하게 하는 거다라고 설명도 하고 사진도 보여줍니다. 아, 그러면 이게 깁스가 아니라 캐스트를 말하는 거구나 하고 이제야 크리스틴이 알아들었네요. 우리 흔히 깁스라고 부르는 석고붕대죠. 단단하게 이렇게 고정시켜 놓는 이 석고붕대는 캐스트. cast가 올바른 영어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디 어디에 깁스를 하다라고 하려면 get a cast on. get a cast on 하고 신체를 얘기하면 되겠죠. 지금 케빈 같은 경우에는 팔에 깁스를 하니까 I got a cast on my arm. I got a cast on my arm 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크리스틴이 아, 캐스트, 그럼 빨리 가가지고 이렇게 깁스 캐스트 하러 가자. 막 서두르죠. 왜 이렇게 서두를까요? Why the rush? Why the rush? 라고 왜 이렇게 서둘러? 케빈이 물어보죠. 자, 여기서도요. 왜 이렇게 서두르니? 다양한 표현이 있을 수 있지만 why the를 써줬네요. why the 하고 뭐 이렇게 붙여주면 왜 이렇게 뭐뭐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말이죠. why the rush 같은 경우에는 rush가 서두름을 뜻하는 말이에요. why the long face? 이런 말도 있어요. Why the long face? Long, 긴 face는 얼굴이잖아요. 말 그대로. 이거 뭐예요? 울상. 왜 이렇게 울상을 하는 거야? Why the long face? 이런 표현도 있고요. Why the frown? Frown은 찌푸린 표정입니다. Why the frown? 왜 찌푸리고 있어?

이렇게도 사용할 수가 있겠네요. 크리스틴이 서두르는 이유는요. 여기 그 깁스하고 나면 어서 나 메시지 써주잖아요. 그 노트를 자기가 제일 먼저 쓰고 싶다는 그런 이유입니다. 황당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재밌는 친구 크리스틴이죠. 자, 이렇게 우리 카툰 각 장면 살펴봤고요. 이제는 우리 오늘의 한 문장, 난 너 없이 못 살아! 한 번 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 번. 난 너 없이 못 살아. I can't live without you. I can't live without you.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너는 나의 전부야. You mean everything to me. You mean everything to me. 말 그대로죠. Everything이라고 고백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 표현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늘 마음에 떠오르는 말이죠. 넌 내 전부야. 어떻게 말한다고요? You mean everything to me. You mean everything to me. 비슷한 표현 또 있습니다. 넌 내게 세상의 전부나 마찬가지야 라는 표현인데요. 세상, 세계, world 사용해서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할 수 있겠네요. 상황에서 사용해 볼게요. 부모님이 사랑하는 아이에게 늘 해주는 말이죠. 넌 우리에게 전부야. 넌 나에게 세상의 전부나 마찬가지야. 어떻게?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Excellent. 이번 시간에는 팔을 다친 케빈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 깁스라고 부르는 석고붕대의 발음 표현, 그리고 나는 너 없으면 못 살아, 너는 내 전부야, 이렇게 따뜻한 말까지 함께 배워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요, 재미있는 카툰과 또 생생한 영어 표현으로 만나요. 안녕.

0: 달다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다니면서 식물의 관심이 높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 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꽃들이 후다닥 폈다 져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벌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1: 하! Welcome to Sesame Street!
2: Today's show is about habitats.
1: That's right! All about habitats! Yay, habitats! Woo-hoo, habitats! Elmo loves habitats!
2: Yeah.
1: What's a habitat?
2: I thought Elmo knew.
1: No idea.
2: Oh, well, a habitat is a place where animals live and can find food and water and a place to sleep.
1: Oh, like the forest where Mr. Bear lives.
2: Right, Elmo.
1: Yeah, good to know. Oh, come on, let's see some more habitats on Sesame Street. Elmo forgot.
2: It's okay.

0: H is for habitat. The letter H.
1: Fish.

0: AI 친구들, 생각이 톡, 발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또 AI 팬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말하기 실력을 쑥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봐요. 저는 아직 꿈이 없어요. 친구는 커서 무엇이 되고 싶은지 궁금해요. What do you want to be? 너는 무엇이 되고 싶니? 난 의사가 되고 싶어. 클릭.
1: What do you want to be?
2: I want to be a doctor.
1: Why do you want to be a doctor?
2: I want to help sick people.
0: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친구들? 자, 오늘도 우리가 함께 채워볼 빈칸이 세 개가 있어요. 되다, 그리고 의사, 왜, 이렇게 세 개의 단어 떠올리면서 체크해 볼게요. 먼저 여자애가 물어보죠. What do you want to 되다예요. 되다, 무엇무엇이 되다, 또는 어떠어떠하게 되다. 이 되다는, 맞아요, 친구들. 친구들이 알고 있는 이 be라는 말이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be라는 말은 누가가, 문장에서 누가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am, are, is로 바뀐다는 것도 알고 있나요? I am, you are, he is, she is. 하지만 이렇게 물어보는 말 want to be, to 뒤에 있을 때는 be 모양 그대로 써서 되다라는 뜻 전할 수 있어요. What, 무엇이, do you, 너는 want to be, 되고 싶니가 되겠죠. 장래 희망, 내가 커서 무엇이 되고 싶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남자의 대답이 I want to be a 의사. 의사는 그렇지, doctor. doctor이에요. or 만나서 소리 나는 거. I want to be니까 나는 되고 싶어. 무엇이? A doctor.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 왜 의사가 되고 싶을까? 바로 물어보죠. 왜?

0: 왜? 하고 물어보는 말은? 그렇지. Why? 알고 있죠? Why? Why do you want to be a doctor? 너는 왜 의사가 되고 싶은 건데? 이유를 물어봤더니, I want to help sick people. Want to. 계속 나오고 있어요. I want to. 뭐 하고 싶다고요? Help. 도와주고 싶대. 누구를? Sick people.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네요. 좋아요. 그럼 우리가 완성한 이 대화를 리듬에 맞춰서 함께 읽어볼게요. 첫 번째 문장, What do you want to be? 에서 어디 강조하고 싶어요, 친구들? 그렇지. 물어보는 말인 what은 항상 강조해요. 그쵸? 그리고 원하다. 이거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만 더 강조해 볼게요. 사실 이 단어는 강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되다라는 말도 여기선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what do you want to be? 이렇게 강조할 수도 있고요. What do you want to be? 이렇게 그냥 말할 수도 있어요. Want to be 자체를 묶어서도 많이 우리가 보고 듣고 하기 말하고 하기 때문에 여기 be 부분은 꼭 강조를 하지 않아도 강조를 해도 돼요. 우리는 하는 걸로 연습해 볼게요. What do you want to be? 좋아요. 그러면 대답.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 되고 싶다. 그치? Want. 그리고 또 be. 무엇이? 의사. I want to be a doctor. I want to be a doctor. 나는 말이지. 이렇게 강조하고 싶으면 I want to be a doctor 해도 괜찮아요. 선생님 가장 기본을 친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문장. 너는 왜 의사가 되고 싶은데? 여기는. 그렇지. 왜 중요하죠? 되고 싶다 중요하죠? 의사 중요할 거예요. Why do you want to be a doctor? Why do you want to be a doctor? 좋아요. 마지막 문장. 나는 아픈 사람을 돕고 싶다. 여긴 어디 강조할까요? 하고 싶어. 돕다. 아픈 사람. 이게 중요하겠죠. I want to help sick people. I want to help sick people. Awesome. 이 리듬 기억하면서 앱으로 함께 체크해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줘요. 자, 친구들 앱 준비됐나요? 오늘도 스피킹 누르고요. 친구 누르고 씬 9 대화 한번 연습해볼게요. 잘 듣고 리듬 살려 말해보기.
1: What do you want to be?
0: What do you want to be?
1: I want to be a doctor.
0: I want to be a doctor.
1: Why do you want to be a doctor?
0: Why do you want to be a doctor?
1: I want to help sick people.
0: I want to help sick people. Well done. 친구들도 좋아요. 이제는 우리 talk more 시간이에요. 대화 속에 있는 문장 중에 하나를 콕 뽑아서 그 문장을 더 많이 나만의 문장으로 만들어 보는 거죠. 오늘 우리가 도전할 문장은 I want to be a 직업이에요. 친구들도 나 크면 뭐 되고 싶다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꿈 또는 장래희망이라고 말하는데 그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떤 종류의 직업인 걸알수 있죠. 여기 보면 I want to be a 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어를 고르거나 언을 고르라는 거예요. 직업을 나타내는 단어의 첫 소리가요. A, E, I, O, U 이 모음의 소리를 가지고 있으면 an 붙여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a 붙여주면 돼요. 잘 모르면 우리 연습하면서 친구들 다시 한번 이해하는 시간 있을 거예요. 대화 속에 있는 문장은 I want to be a doctor이에요. 나는 의사가 되고 싶다. 그럼 우리 친구들도 I want to be 생각하면서 문장 만들기 도전. 나는 가수가 되고 싶어 말하고 싶어요. I want to be a 다음에 당연히 가수만 넣어주면 되겠죠. 가수는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노래하다라는 동작이 sing, 그리고 거기다 er 붙이면 노래하는 사람이 되니까 singer이 되겠죠. 나는 가수가 되고 싶어. I want to be a singer. I want to be a singer. 좋아요. 두 번째 문장. 나는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 요즘 남자친구들 꿈 중에 축구 선수 많더라고요. 축구를 하는 사람이 축구 선수예요. 그러면 축구인 soccer.

0: soccer. 그리고 운동 같은 거 하다는 play. 거기다 er 붙여서 soccer player. 이 축구 선수겠죠. 그럼 문장 만들어요. I want to be a soccer player. I want to be a soccer player. 좋아. 마지막. 나는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어. 우주 비행사라는 말 친구들 알고 있나요? 아, 몰랐다면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우주 비행사는 astronaut. astronaut.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잘 보니까 첫 소리가 아, 저 모음의 소리예요. 그래서 an 붙여줬어요. I want to be an astronaut. I want to be an astronaut. Awesome. 오늘도 잘했어요,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 우리 want to be, 여기서의 be는 그렇지, 되다. want to be를 사용해서 너는 무엇이 되고 싶니? 나는 뭐뭐뭐가 되고 싶어. 이렇게 나의 꿈, 장래 희망 말하기 연습해 봤어요. 오늘 우리 앱에 보면은요, 클릭하지 않은 다른 대답 있거든요. 그거 우리 친구들 클릭해서 또 다른 꿈으로 대화 나누기 연습해 봐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대화 연습으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1: Oh,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 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Picture. D. Daisy digs in the dirt.

0: D. Drew dives on the slide. D. Dakota adores dancing. D. Dave drives his car. D. What does Delilah play?
1: I hope you had a great time with me. Let's get together again next time. See you soon!
2: Robocopoly 안전 스쿨.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집 안에 숨는다. 2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2번. 실내에 숨으면 불 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3: 불이 나면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해요.
2: 로봇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tim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자, 이번 주는 우리가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걸 한번 영어로 해볼게요. 오늘은 행복이라는 감정 어떨까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 듣고 오겠습니다.
1: Week 32. Expressions of emotions. I can express that I'm happy.
0: Warm up부터 우리 같이 시작해 볼까요? Look at the picture. Oh, the three kids are on the phone together. 자, 셋이서 전화를 하고 있는데요. 저 여자친구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어요. What is she curious about? Well, the person who got a present is showing them. 지금 누군가가 선물을 받았잖아요. 선물 들고 너무 기뻐하고 있네요. 우리 친구들도 선물 받으면 행복하죠, 그쵸? 그런데 여기 남자친구는 좀 질투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쵸? 자, 행복함, 질투하는 이 감정, 이런 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일단 오늘의 대화를 듣고 오겠습니다.
1: Guess what? I got a puppy.
2: Wow, that's amazing.
1: I'm really happy.
2: Can I come see the puppy?
1: Yes, of course.
0: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대화 내용을 볼게요. Guess what? I got a puppy! 라고 했는데 Guess what? 이 표현은 어떤 일이 있었을 것 같아? 의 느낌의 표현이에요. 뭔가 좋은 소식이 있거나 아니면 선물이 있거나 이럴 때 내가 뭐 말할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Guess what? Guess what? 자, 그러면서 얘기한 게 I got a puppy 라고 얘기를 했죠. 자, I got 다음에 어떤 반려동물이 오면 나 그 반려동물을 입양했어 라는 뜻이 돼요. 사실 get라는 단어는 정말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입양하다의 의미도 있는 거죠. 혹은 뭐 받다의 의미도 여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근데 이제 과거에 받은 거니까 과거 형태인 got로 바꿔준 거고요. 자, I got 다음에 다양한 반려동물을 넣어볼까요? I got a cat. 나 고양이.

고양이를 입양했어. 고양이를 받았어. 이런 느낌의 표현이겠죠? I got a cat. 개코, 도마뱀 키우는 친구들 요즘 많더라고요. I got a gecko. 그냥 gecko라고 하면 돼요. I got a gecko. 잘했어요. 혹시 앵무새 키우는 친구 있나요? I got a parrot. 앵무새가 parrot이죠. I got a parrot. I got a parrot. Good job. 와, 정말 대단하다. 너무 좋겠다라는 말을 이렇게 해요. Wow, that's amazing. That's amazing은 어떤 놀란 소식을 들었거나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쓰는 표현이겠죠? That's amazing. I'm really happy. 자, 여러분 정말 행복할 때딱 이렇게 말하면 돼요. I'm really happy. Happy라는 표현 자체가 행복한이라는 뜻이죠. Really는 정말로 한번더 강조를 해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I'm really happy. 나 정말 기뻐. 정말 행복해라는 의미입니다. 자, really 어떤 뜻이었다고요? 정말로 강조를 해줄 때 쓰는 거고요. 그래서 I'm really 다음에 어떤 상태가 오면 나는 정말 이런 상태야, 이런 기분이야 라는 말이 되죠. 예를 들어, happy의 반대, 슬프다, 나 정말 슬퍼 라고 할 때는 I'm really sad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우리 가장 슬펐던 때를 기억하면서 해볼까요? I'm really sad. 더 슬퍼야 돼요. I'm really sad. 잘했어요. 정말 신이 났을 때, excited, 신난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우리가 놀이동산에 왔어요. 동물원에 왔어요. 우리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에 왔어요. I'm really excited 이라고 하면 되죠. 자,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I'm really excited. 요 기분이 바로 저와 함께 영어 공부할 때 나는 그런 기분이죠? 네. I'm really excited. 밤 10시다. 나 정말 졸려. 라고 할 때는 I'm really sleepy. 라고 하면 되겠네요. sleepy가 졸린이라는 표현이니까요. I'm really sleepy. I'm really sleepy. 자, 그리고 배가 꼬르륵 소리가 날 때, 나 정말 배고파. I'm really hungry 라고 하면 되겠죠? I'm really hungry. 엄마 밥 주세요. I'm really hungry.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내일 만나자고? 안 돼. 나 정말 바빠. I'm really busy 라고 하면 돼요. busy가 바쁘다.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큰 목소리를 따라해 볼까요? I'm really busy. I'm really busy. Good job. 그래서 나 정말 이런 상태야, 정말 이런 기분이야라고 할 때는 I'm really 뭐뭐라고 하시면 돼요. Can I come see the puppy? 내가 와서 강아지를 봐도 돼? 라는 질문이에요. 자, can I come see 뭐뭐는 내가 뭐뭐를 와서 봐도 돼라는 뜻인데 사실 come하고 see는 둘다 어떤 행동을 나타내 주는 단어거든요. So 원래는 중간에 and 그리고라는 단어가 들어가도 돼요. Can I come and see 뭐뭐가 되죠. 그런데 생활 영어에서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볼게요. 내가 와서 너의 방을 봐도 돼? Can I come see your room? 이 되겠죠? Can I come see your room?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Can I come see your room? Good job. 저도 와서 콘서트를 봐도 될까요? Can I come see the concert? Can I come see the concert? 그리고 제가 와서 영화를 같이 봐도 될까요? Can I come see the movie? Can I come see the movie? 라고 말하면 되겠죠? 제가 와서 정원을 보러 가도 될까요? Can I come see the garden?
Garden.

0: 정원이 바로 정원이라는 뜻이에요. 그 정원을 보러 오는 거니까 the garden이라고 하는 거고요.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Can I come see the garden? Good job. Yes, of course. 네, 물론이죠 라는 표현이네요. 자, 이렇게 yes, of course 이런 간단한 표현들은 매일매일 사용해보세요. 오늘의 대화 다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1: Guess what? I got a puppy.
2: Wow, that's amazing.
1: I'm really happy.
2: Can I come see the puppy?
1: Yes, of course.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Level Up 시간이에요. Now, the friends are talking on the phone. 그렇죠? 전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친구가 Guess what?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거 뭐가 있게? 약간 내가 무슨 말 할 것 같아? 약간 요런 느낌의 표현이라고 했죠. 정말 좋은 소식을 정하기 전에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Guess what? Guess what? 잘했어요. 자, gift 그리고 present 둘 다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자, 선물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guess what 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I got a gift. 자, 아까는 I got 다음에 반려동물이 왔었는데 반려동물 말고도 뭐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받았다의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I got a gift. I got a gift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선물은 또 present가 있으니까 I got a present. I got a present.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자, jealous. 자, 요 표현은 질투심이 나는, 뭐 질투나는 이라는 뜻이에요. jealous. 그래서 나 질투나 라고 할 때는 I'm jealous 라고 하시면 돼요. 아까 I'm happy 있었죠? 물론 우리는 I'm really happy 이렇게 배웠지만 I'm jealous 라고 하면 나 질투나 라는 뜻이에요. 나도 선물이 받고 싶은가 봐요, 우리 남자친구는. 자, 아까 I'm really happy 우리 연습했었죠? 선물을 받은 친구는 이렇게 얘기를 하겠네요. I'm really happy. 우리 친구들도 선물 받았다 생각하면서 I'm really happy. I'm really happy. Good job. 그리고 너무 신이 나잖아요. really 대신에 so를 넣어도 상관없어요. I'm so excited. 이런 식으로요. I'm really excited. I'm so excited. 다 같은 말입니다. What is inside? 라는 표현은 안에 무엇이 있는지 라는 뜻이에요. 요거는 what's inside를 줄일 수 있는데 can I come see 뒤에 붙이면 can I come see what's inside? 안에 뭐가 있는지 내가 와서 봐도 돼? 라는 질문이죠. Can I come see what's inside? Can I come see the present? 라고 해도 돼요. 물론 박스 안에 있는 거를 보고 싶은 걸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 있는 게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Can I come see the present?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물론 대답은 Yes, of course. 이렇게 대답을 해주겠네요. Yes, of course.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감정을 표현하는 걸 배웠죠. I'm really happy. I'm jealous. 다 잘 기억나죠? 많이 연습해 주세요. It's volume up time. Are you ready? Okay. Do you hear the beat? Let's start to chant. Puppy. Puppy. I got a puppy. I got a puppy. Yay! That's amazing. That's amazing. Happy. Happy. I'm really happy. I'm really happy. Excited. Excited. I'm really excited!

I'm really excited. Yoo-hoo! Can I come see the puppy? Can I come see the puppy? Yes, of course. Mm-hmm. Yes, of course.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express that I'm happy. 내가 행복한 거를 표현할 수 있다 였는데 여러분 할 수 있죠? Check. 어떻게 하면 돼요? I'm really happy. Very good. 자, 이 밖에도 jealous, excited 많이 연습해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Bye bye!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주말 잘 보내고 왔어요? 선생님이랑 이번 주에는 The Three R's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Three R's는요, Reduce, Reuse, Recycle의 약자로 환경을 아주 지키는 중요한 방법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 우리 친구도 오늘은 첫 번째 수업으로 Reduce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32. The three R's. Reduce, reuse, recycle. Monday. What is reduce? I can say what reduce means.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궁금하죠? 쌤이랑 얼른 보러 갑시다. 빠바밤.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여자아이가 뭔가 할 때 대단한 결심을 갖고 써내려가는 것 같은데요. She's making a reduce challenge plan. 자, 뭔가 reduce를 challenge를 하려는 것 같아요. reduce가 무슨 뜻인지 궁금하죠?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빠밤. 자, reduce는요. 바로 줄이다, 감소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뭔가를 너무 많이 쓰는 것보다 좀 줄여서 사용한다는 뜻이겠죠? 자, 우리 한번 발음해볼게요. reduce, reduce. 시작! reduce, reduce. 좋아요. reduce 소리를 내주는 거야. reduce가 아니라 reduce. 오케이? 줄이다, 감소시키다. 오케이. 자, 그리고 또 무엇이 보이냐면요. 뭔가를 좀 이렇게 적게 사용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reduce가. 자, less라는 단어도 소개할게요. less는 더 적은, 더 작은 양을 뜻해요. 그래서 use less 하게 되면 더 적게 사용하다라는 뜻이에요. use less랑 바로 reduce랑 동일한 표현이 되겠죠? 자, less 한번 발음해 볼게요. less, less. 좋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은요. turn off 나왔어요. turn off. 전기나 기기 등을 끄다라는 뜻이에요. turn off. 티처, 그럼 반대로 키다는 뭐예요? turn on이에요. turn on, turn off. 오케이? 자, 오늘은 turn off 소개할게요. turn off, 끄다. 발음해볼까요? turn off. 자, 그림을 보니까 여자아이가 뭔가 끄는 스위치 그림이 있죠? turn off. Alright. 자, 다음 마지막 단어입니다. 자, paper 나왔어요. paper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일 텐데 종이라는 뜻입니다. paper, paper. 발음해볼게요. 그냥 paper 아니지? paper. 좋아요, 얘들아.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단어 4개였고요. 우리 친구들 영어 지문 한번 들어보고 오세요.
2: Reduce means to use less. I can reduce in everyday life. 1. I turn off the lights to save electricity. 2. I use less paper when I draw. When we reduce, we save the earth.
0: 잘 들어봤어요. 이번에는 read and speak time 가져볼게요. 빠밤. 첫 번째 문장입니다. Reduce means to use less. 우리 초반에 다뤘던 단어들이 다 모여 있어요. 자, 볼게요. Reduce. Reduce의 뜻은 줄이다 라는 거였죠. 뭔가를 사용하는 것을 줄이다. Okay. Reduce, 줄이다. Alright. 그 다음은 use less. 하게 되면 덜 사용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 발음 잘해줘야 된다. useless 하게 되면 필요하지 않은 아주 쓸데없는 이란 뜻이 돼요. 그래서 발음을 잘해야 돼요. useless 조금 띄어서 useless 하게 되면 덜 사용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한번 put together 해서 해석을 해보자고요. 짜잔! reduce means to use less. 자, reduce 줄이다의 뜻은 뭔가를 덜 사용하다 라는 뜻이에요. 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친구들 읽어볼게요. Reduce means to use less. 시작! Reduce means to use less. Useless 하면 안 돼요. 그건 필요 없느냐? Use less. 오케이, 좋아요. 두 번째는 I can reduce in everyday life 나왔어요. 우리 또 해석해 보죠. 짜잔. 자, can은 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 알지요? 자, reduce는 줄이다라는 뜻이었고요. everyday life 볼게요. everyday life 하면 일상생활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뜻이 될 것 같아? 좀 감이 오나요? 자, 나는 할 수 있어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reduce. 나는 줄일 수 있대요. 언제? 일상생활에서. 나는요, 일상생활에서 좀 줄였을 수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자, I can reduce in everyday life. 읽어볼게요. 시작. 천천히. I can reduce in everyday life. Okay, life. No, life. Alright,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I turn off the lights to save electricity. Oh, electricity 선생님은 저번주에 알려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볼게요. 짠! 일단 turn off는 끄다예요. 반대로 키다는 turn on을 썼었죠? turn off는 끄다. Okay. 자, light는 뭘까요? light는 전등입니다. 빛이란 뜻도 갖고 있는데 우리 방에 있는 전등 있죠? 그것도 light라고 할 수 있어요. light. Okay. save는요, 절약하다라는 뜻이에요. save, save.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단어가 있죠? electricity. electricity. 선생님이 무슨 뜻이죠? 알려줬던 것 같은데 전기라는 뜻입니다. electricity. electricity. Alright. 자, 그럼 한번 또 해석을 해봅시다. I turn off the lights to save electricity. 나는 무엇을 끈대요? 전등을 꺼요. 왜? To save electricity. 전기를 절약하기 위해. 나는 전기를 절약하기 위해 전등을 꺼요. 라는 뜻이겠죠. 어우, 중요해요. 그쵸? 항상 전등을 끄는 습관이 있으면 좋겠죠? 자, 우리 친구들 읽어볼게요. I turn off the lights to save electricity.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읽고 있는 거 맞지? 선생님 혼자 하는 거 아니죠? 자, 그 다음은 I use less paper when I draw. 나왔어요. 오, 오케이. 해석해 봅시다. use less. 선생님 아까 알려줬죠? use less 하면 덜 사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draw는 paper 뭔지 알게요. paper는 종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draw는 그리다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use less paper draw. 한번 해석해 볼게요. 짜잔. I use less paper when I draw. 자, 해석을 해보면 나는 종이를 덜 사용해요. 언제? 내가 그릴 때. 나는 내가 그림을 그릴 때 종이를 좀 덜 사용해요. 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 그려놓고 다른 종이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종이를 덜 사용하면서 아껴가면서 사용한다는 뜻이겠죠? 자, 다시 읽어볼게요. I use less paper when I draw. 자, 우리 친구들 잘해요. Ready, set, go. I use less paper when I draw. 오, 좋아요. 자, 마지막. When we reduce, we save the earth. When we reduce, we save the earth. 오, 오케이. 자, save가 무슨 뜻이었죠? 그쵸? 자, 지키다란 뜻입니다. 아까 save가 무슨 뜻으로 쓰였냐면요. 어떤 뜻이었냐면, 좀 아끼다란 뜻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키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그리고 earth는요, 지구예요. 오케이, 자 해석해 봅시다. When we reduce, 우리가 좀 감소하면, 우리가 좀 아껴 쓰면, we save the earth, 우리는 지구를 지킬 수 있어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무분별하게 쓰지 말고 아껴서 쓰라는 거겠죠? Alright, 자 퀴즈 타임 가져볼게요. Choose a good way to reduce. 자, 좀 줄여 쓰는 좋은 방법을 골라보래요. 오케이, 이게 OX네요. 자, 이게 좋은 행동인지 아닌지를 보자. I turn on the lights all the time. Turn on이 무슨 뜻이었지? 키다라는 뜻이었죠. Lights는 전등이었고요. All the time은 항상이야. 자, so I turn on the lights all the time. O or X? I'll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Is that a good way to reduce? Think so. X가 돼야 되겠죠? I turn off the lights가 reduce 하는 방법이겠죠? So X. Alright. 자, number two. I draw on both sides of the paper. 자, both sides 하면은 양면이란 뜻입니다. I draw on both sides of the paper. Is that a good way to reduce? 그게 좋은 방법일까요? Reduce 하는데? Okay. O or X. I'll give you 3 seconds. 3, 2, The answer is, of course, it's a good way. 자, 그냥 한 면만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both sides를 쓰고 버리면은 좋은 reduce 하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O입니다. Alrighty. 자,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볼게요. Reduce means to use less. 자, reduce 감소한다는 뜻은 사용하는 것을 좀덜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I can reduce in everyday life. 나는 일상생활에서 줄여 쓸수 있어요. I turn off the lights to save electricity. 자, 나는 전기를 아끼기 위해 전등을 turn off 꺼요. I use less paper when I draw. 나는 그림을 그릴 때 종이를 덜 사용해요. When we reduce, we save the earth. 우리가 줄여서 사용할 때 우리는 지구를 지킬 수 있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머리에 쏙쏙 들어왔나요?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이었습니다. 신나는 Chant and Move Time!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Drop the beat! Reduce, reduce. I can reduce. Reduce, reduce. I can reduce. Turn off the lights. I turn off the lights. I use less paper. I use less paper. Yes, I reduce. Yes, I reduce. Good job, everyone. Excellent. 우리 친구들, 카툰 척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빠바밤! This is today's picture. 자, reduce challenge를 하고 있죠? 자, 디테일한 상황을 지켜볼게요. 쩝! My reduce challenge. 나의 줄여쓰기 challenge. Okay. I turn off the lights when I don't need them. 나는 전등을 꺼요. 내가 필요하지 않을 때, 내가 사용하지 않을 때 전등을 꺼요. 라는 뜻이 되겠죠? Turn off the lights. Alright. I use both sides of the paper. 나는 종이의 양면을 사용해요. Both sides of the paper. Okay, I take a short shower. 나는 샤워를 빠른 시간에 해요. 빠른 시간에 샤워를 한다는 거겠죠. 그것도 중요하겠다, 그쵸? Okay,
I ride my bike. 나는 자전거를 타요. 오, 그러면 또 나쁜 대기오염을 줄일 수가 있겠다.

알겠어요. 그쵸? Alright. I can reduce in everyday life. 나는 일상생활에서 줄여 쓸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끝나네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도 reduce challenge 할수 있겠어요? 여기까지가 Cartoon Talk이었습니다.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what reduce means. 나는 reduce의 뜻을 말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Use less, 덜 사용하다란 뜻이었죠?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내일도 만나서 우리 즐겁게 영어 공부하자. Bye bye, butterfly.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이번 주에는 비행기로 여행하기를 주제로 영어를 배워볼 거예요. 우리 공항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죠? 바로 탑승 수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체크인 카운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배워볼게요.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30. Traveling by plane. Monday. How many bags are you checking? I can check in and ask for the seat I want.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럼 그림을 먼저 보시죠. 타다! 오, 이 체크인이라고 써져 있는 이 체크인 카운터에서 탑승 수속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죠? 자, 그럼 우리 오늘 어떤 단어를 한번 배워볼까요? 네, 첫 번째 단어는 바로 check-in입니다. check-in이 무슨 뜻일까요? 네, 탑승 수속을 하다, 짐을 붙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체크인을 하는 곳은 체크인 카운터라고 하는데요. 이 카운터에서 우리 여권도 보여주고 그리고 비행기 티켓도 받고 또 짐도 붙이고 하잖아요. 이 모든 과정을 체크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따라해보세요. check-in, check-in, check-in. Very good. 네, 그럼 두 번째 단어로 넘어가서 이제 이 친구가 손에 들고 있는 passport라고 써져 있는 이것 무엇일까요? 네, 바로 여권이에요. 우리가 다른 국가에서 신분증처럼 쓸 수 있는 게 바로 여권이죠? 자, 그럼 따라해보세요. passport, passport, passport. 네, 여행할 때 passport 잃어버리면 정말 큰일이에요. 자, 세 번째 단어는 우리 체크인 카운터의 직원이 손에 들고 있는 boarding pass입니다. boarding pass는 바로 비행기 탑승권이에요. 여기서 board는 비행기나 배처럼 커다란, 거대한 이 교통수단에 올라타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pass는 그리고 티켓 뭐 이런 거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비행기에 올라탈 수 있게 해주는 표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자, 따라해보세요. boarding pass, boarding pass, boarding pass. Excellent. 마지막 단어는 luggage. 바로 이 그림에도 보이는 짐, 수하물입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luggage는 이 짐 전체를 다 이렇게 일컫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가방 하나, 두 개 이렇게 셀 때는 one luggage, two luggages 이렇게 셀 수가 없어요. 하나씩 셀 때는 그냥 one bag, two bags, three bags 이렇게 하고 전체 짐 수하물을 가리킬 때는 luggage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luggage, luggage, luggage. Excellent. 자, 우리 단어들도 배웠으니까 그럼 today's dialogue 듣고 올게요.
2: Can I see your passport, please?
1: Sure. Here you are.
2: How many bags are you checking?
1: Just one. I'd like a window seat, please.
2: Sure. Here's your boarding pass.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 key expression은 바로 Can I see your 땡땡 please? 입니다. 땡땡을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공항 직원이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 공항에서 보여줄 게 굉장히 많잖아요. 여권도 보여줘야 되고 탑승권도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무언가를 보고 싶을 때 남에게 정중하게 부탁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Can I see your 땡땡? 그러면 무엇을 보여주시겠어요? Please가 들어가니까 또 굉장히 정중하겠죠? 네, 그래서 뭐뭐를 보여주시겠어요? 뭐뭐를 보여주세요 라는 의미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처음에 여권을 보여주시겠어요? 로 한번 이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Can I see your 여권? 여권이 영어로 뭐였죠? 3, 2, 1. 네, passport였죠? 네, Can I see your passport, please? 따라해보세요. Can I see your passport, please? Can I see your passport, please? 네, 여권 말고 탑승권을 보여주시겠어요?는 어떻게 말을 할까요? 탑승권은 boarding pass였죠? 네, 그럼 따라해보세요. Can I see your boarding pass, please? Can I see your boarding pass, please? 네, 티켓이라는 단어 아니어도 boarding pass 하면 아, 탑승권 머리에 기억해 두세요. 신분증을 보여주시겠어요?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신분증은 영어로 ID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Can I see your ID, please? Can I see your ID, please? Excellent. 그럼 우리 두 번째 표현으로 넘어가 볼게요. 짜잔! 붙이실 가방은 몇 개인가요? 라는 의미를 가진 질문. How many bags are you checking? 네, 여기에서 how many이니까 몇 개라는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how many bags? 네, 여기에서 우리 아까 짐, 수하물 단어 배웠죠. 왜 luggage? How many luggage로 왜안 하고 how many bags로 했을까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luggage는 셀수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how many, 몇 개를 뜻하는 거니까 bag을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checking, check는 여기서 확인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check-in 할 때처럼 그 짐을 붙이다 해서 check이에요. 자, 그럼 따라해보세요. How many bags are you checking? How many bags are you checking? How many bags are you checking? 네. 그럼 여기에 질문은 어떻게 답을 하면 될까요? I'm checking 땡땡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방 하나를 붙여요 하면 I'm checking one bag 하면 돼요. 따라해 보세요. I'm checking one bag. I'm checking one bag. 만약에 두 개를 붙이면 I'm checking two bags. I'm checking two bags. 근데 만약에 짐을 하나도 붙이지 않는다 하면 no bag. I'm not checking any bags 라고 하면 되겠죠. I'm not checking any bags. I'm not checking any bags. I'm not checking any bags. Very good. 자, 그럼 세 번째 표현으로 넘어가 볼게요. 땡땡 자리로 부탁드려요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I'd like a 땡땡 seat, please 라고 하면 됩니다. 우리 여기 I'd like는 굉장히 많이 다루었던 표현이죠. 바로 I would like를 줄임말이에요. I'd like. 그래서 저는 I want 땡땡 자리를 부탁드려요. I want 저는 이거를 원해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중하게 상대방에게 말하는 표현이에요. I'd like a 땡땡 seat, please. 그럼 이 빈칸에는 어떤 자리, 내가 원하는 자리를 말을 해주면 되는데, 창가 자리로 부탁드려요 하면 window seat라고 하면 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I'd like a window seat, please. I'd like a window seat, please. I'd like a window seat, please. 네, 복도 자리로 부탁드려요는 aisle seat이라고 우리 배웠죠? I'd like an aisle seat, please. I'd like an aisle seat, please. 앞쪽 자리로 부탁드려요는요. I'd like a front seat, please. I'd like a front seat, please. Very good.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붐붐, chant, music, start! Can I see your passport? Can I see your passport? How many bags are you checking? How many bags are you checking? Just one. Just one. I'd like a window seat. I'd like a window seat. Good job! 우리 스피킹 연습하면서 레벨업 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체크인 카운터, 공항에서 체크인 카운터에서 체크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 이 대화를 어떻게 시작할까요? 먼저 공항 직원이 여권을 보여주시겠어요? 하면서 시작합니다. Can I see your 땡땡, please. Can I see your? 보여주시겠어요? 무엇을? 여권이죠. 여권을 빈칸에 넣어주세요. 3, 2, 1. 네, 여권은 passport. 그래서 Can I see your passport, please? Repeat after me. Can I see your passport, please? Can I see your passport, please? Very good. 그래서 이제 대답으로 네,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할게요. Sure. 네, sure. 땡땡, you are. 자,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줄 때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땡땡, you are. 무엇일까요? 여기 있습니다. 가 힌트예요. 3, 2, 1. 네, here you are 하면서 건네주죠? 자, 따라해보세요. Sure, here you are. Sure, here you are. 네, 그럼 또 직원이 또 이렇게 여쭤보시네요. 붙이실 가방은 몇 개인가요? 붙이실 가방은 몇 개인가요? 그래서 How many bags are you? 땡땡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빈칸에 알맞은 표현을 넣어주세요. 3, 2, 1. 짐을 붙이다는 check, checking이 들어가야 됩니다. How many bags are you checking? How many bags are you checking?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만 붙인대요. Just one. 창가 자리로 부탁드려요. 라는 말을 한번 해볼게요. I'd like a 땡땡 please. 그러면 창가 자리, 창가 자리를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3, 2, 1. Window seat였죠? 네, 따라해보세요. Just one. I'd like a window seat, please. Just one. I'd like a window seat, please. 그래서 네, 여기 탑승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Sure, here's your 땡땡. 탑승권, 영어로 뭐라고 하더라? 3, 2, 1. Boarding pass였습니다. Sure, here's your boarding pass. Sure, here's your boarding pass. Excellent, 너무 잘했어요.

0: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우리 오늘은 공항에서 탑승 수속할 때 필요한 표현을 한번 배워봤는데요. 체크인을 하고 있다. 근데 창가 자리에 앉고 싶다. 그러면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I'd like a window seat, please.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죠? 오늘 배운 표현들 쉽고 유용한 표현들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바이.
1: ...마다 10명 가까이 목숨을 잃는 벌쏘임 사고. 벌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7월부터 9월까지는 1년 중 벌쏘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며 피해 사고도 함께 증가하게 되는데요. 벌쏘임 사고는 예방과 더불어 사고 이후 대처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벌쏘임 사고 시 다음과 같이 대처하세요. 첫째, 벌집을 건드렸다면 벌집에서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즉시 대피합니다. 둘째, 벌에게 쏘였다면 카드 등을 이용해 벌침을 긁어내듯 제거합니다. 셋째, 벌에 쏘인 상처는 깨끗한 물과 비누로 씻고 얼음 주머니 등을 이용해 진정시킵니다. 넷째, 검증되지 않은 민간 요법은 따라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벌 쏘임 사고 후 무증상 시에도 1시간 이내로 병원에 방문합니다. 안전한 야외 활동을 위한 벌 쏘임 사고 대처 요령 꼭 기억하고 슬기롭게 대처하세요.

0: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 쌤, 줄리입니다. 여러분은 도움을 요청할 때 영어로 어떻게 얘기하나요? 혹시 help만 외친 사람 있나요? Come on, you can do better than that. 그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요. 조금 더 길게 문장으로 어떻게 얘기할까요? Can you help me? 라고 얘기한 친구들 있나요? Very good. 잘했어요. 자, 근데 오늘 선생님하고 강의를 들은 친구는 도움을 요청할 때 쓸 수 있는 다양한 표현들을 오늘 배우게 될 겁니다. 준비됐나요? Are you guys ready? 준비됐다면 오늘의 학습 목표 들어볼게요.
1: Week 30. Helping others. Monday. Asking for help. I can use expressions when asking for help.
0: It's brain up time, everyone. Let's learn today's vocabularies. 오늘의 단어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Here'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자, 그림 속에 나오는 인물들 혹은 동물들 무엇이나요? What are they? 맞아요. A mouse and a gorilla. 자, 이 친구들이 지금 체육 선생님인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we're at a gym. 체육관에 있고요. 지금 보니까 이 나무판으로 만든 상자들이 많이 놓여 있고 And we have many, 아, 보니까 여러 가지의 이제 운동 물품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What is happening? 지금 이 생쥐 선생님이 얼굴이 빨개요. I think she needs some help. 아, 도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상자들을 옮겨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상자들을 알고 있나요? 이름을? 자, 이렇게 나무판으로 만든 상자들은 영어로 우리가 crate라고 합니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crate, crate, good. 그리고 이 나무 상자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나요? 맞아요. 운동 물품들이 담겨져 있죠. 물품도 우리 배워볼게요. supply, supply, very good. 자, 마지막으로 이 도움이 필요한 선생님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어요? Where is she pointing at? 어디를 가리키고 있나요? 맞아요. 바로 storage room, 창고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상자들을 다 옮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Storage room, storage room. Very good. 자, 우리 대화문을 함께 듣고 만나도록 할게요.
2: Oh no, I can't move at all.

0: I need some help.
1: What's wrong?
0: These crates are too heavy. Could you give me a hand?
1: Sure. Where do you want me to move them?
0: Can you please take these supplies to the storage room?
2: Welcome back, everyone. It's Focus on Time. 여러분, today's dialogue 잘 듣고 왔나요? 자, 우리 today's dialogue 속에서 중요한 패턴들이 있죠? Let's learn them.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표현은요. I need, 자, 여러분, 혹시 need의 뜻을 알고 있나요? 맞아요. 무엇이 필요해요? 라는 뜻인데요. I need 뒤에 명사를 넣으면 나는 무엇이 필요해요?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빈칸을 채워봐야겠죠? 나는 도움이 좀 필요해요 입니다. 아, 무엇이 도움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첫 번째 표현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도움이 좀 필요해요 인데요. 도움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맞아요. 바로 help 이고요. 약간의 도움. 여기서는 도움이 좀 필요해요 라고 했죠? help 앞에는 some을 쓰면 됩니다. 우리 문장 읽어볼게요. 나는 도움이 좀 필요해요. I need some help. I need some help. Good. 자, 이번엔 다른 단어를 우리가 사용해 볼게요. 나는 조언이 좀 필요해요 입니다. 자, 우리 좀이란 단어는 some을 쓰면 되는 거고요. 조언은 영어로 어떤 단어일까요? 바로 advice 입니다. 그래서 some advice를 넣어서 let's read 읽어볼게요. 나는 조언이 좀 필요해요. I need some advice. I need some advice. Great. Our second one, 우리 두 번째 표현입니다. Could you give a hand? 자, 여기 hand, 손이 나오는데 과연 이게 어떤 뜻인지 궁금하지 않나요? 자, could you give, 그 다음에 사람을 뜻하는 단어, 그 다음에 a hand를 넣게 되면 좀 도와주실래요? 라는 의미가 돼요. 여기서 a hand는 직접적인 손이 아니라 도움의 손길이라는 표현 알죠? 그런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도움을 뜻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빈칸을 채워볼게요. 저 좀 도와줄래요? 입니다. 자, 이 빈칸은요, 사람을 뜻하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나, 저를 뜻하는 단어를 넣으면 됩니다. 어떤 단어를 넣어야 될까요? 맞아요. 바로 me를 넣으면 됩니다. 읽어볼까요? 저 좀 도와줄래요? Could you give me a hand? Could you give me a hand? Good. 자, 이번엔 다른 단어를 사용해 볼게요. 이 상자를 옮기는 것 좀 도와줄래? 라는 문장입니다. 일단 나를 도와주는 게 맞기 때문에 Could you give me a hand?가 들어가고 이 상자를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with 뒤에 이 상자라는 단어를 넣으면 됩니다.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될까요? 맞아요. This box를 사용하면 됩니다. Let's read. 읽어볼까요? 이 상자를 옮기는 것 좀 도와줄래? Could you give me a hand with this box? Could you give me a hand with this box? Great. Our last one, 마지막 표현입니다. Can you please these supplies to the storage room? 자, 여러분 여기서 supplies는 어떤 단어죠? 우리가 방금 배웠는데 맞아요. 물품인데 복수 형태로 썼어요. 우리 S로 끝나죠? 물품들입니다. 그리고 storage room은 어떤 뜻이었죠? 창고였어요. 자, 표현은요. Can you please 그리고 뒤에 동사 원형을 넣어서 무엇 무엇을 해줄래요? 라는 뜻이 됩니다. Let's fill in the blank. 빈칸을 채워야겠죠? 이 물품들을 창고로 가져다 줄래요? 라는 문장입니다. 무엇을 가져가다 라는 의미인데 어떤 동사를 써야 될까요? 바로 take를 쓰시면 됩니다. Let's read. 읽어볼까요? 이 물품들을 창고로 가져다 줄래요? Can you please take these supplies to the storage room? 한 번 더. Can you please take these supplies to the storage room? Very good. 자, 다른 단어를 사용해 볼게요. 쓰레기를 주워줄래? 입니다. 자, 무엇을 줍 싶다라는 동사를 사용해야 돼요. 어떤 단어일까요? 사실은 단어 두 가지가 같이 사용이 돼서 무엇을 줍다라는 의미가 돼요. 바로 pick up입니다. 읽어볼까요? 쓰레기를 주워줄래? Can you please pick up the trash? Can you please pick up the trash? Great work, everyone! It's beat and speak time, everyone! Are you ready to chant along with me? Let's start the music! I need some help. I need some help. Could you give me a hand? Could you give me a hand? Can you please take these supplies? Can you please take these supplies? Good job, everyone! It's build-up time, everyone! Let's review today's dialogue. 오늘의 다이로그를 한번더 복습해보는 시간입니다. Here was a picture. 오늘의 그림이었죠. What was happening? 어떤 상황이었나요? 맞아요. 두 체육 선생님이 이제 체육관에서 물건을 이제 옮기는 상황인데 이 생쥐 선생님이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었죠. 자, 우리 대화문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Our first sentence 같이 읽어볼까요? Oh no, I can't move at all. 안 돼. 저 전혀 움직이지 못하겠어요. 라는 문장입니다. 다음 문장 볼까요? I need, 이거를 옮길 수가 없으니 이게 좀 필요해요. 라고 얘기하는 문장이죠. 바로, 맞아요. Some help. I need some help. 저는 도움이 좀 필요해요. 라는 문장입니다. 자, let's read one more time. 한 번 더 읽어볼까요? Oh no, I can't move at all. I need some help. Good. 자, 이번엔 다른 단어를 우리가 사용해 볼 거예요. 시간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문장을 읽어 볼 건데, 시간이라는 단어도 같이 읽어 볼까요? Time. Time. Good. 자, 빈칸 속에 time을 넣게 되면 어떤 뜻이 되나요? 나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라는 문장입니다. Let's read. I need some time. I need some time. Good. 자, 우리 고릴라 선생님의 답변입니다. What's wrong? 무엇이 문제죠? 라는 문장이었죠? 한 번 더. What's wrong? Good. These crates are too heavy. 자, 여러분, crates 기억하나요? 맞아요. 나무 상자들. These crates라고 하니까 이 나무 상자들은 are too heavy. 너무 무거워요. 라는 문장이죠. 다음 문장. Could you give me? 자, 좀 도와줄래요? 라는 문장인데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힌트를 주자면 선생님이 들고 있는 건 손이죠. 맞아요. A hand. Let's read. Could you give me a hand? 좀 도와줄래요? 라는 문장입니다. 자, 우리 these부터 한 번 더 읽어볼게요. These crates are too heavy. Could you give me a hand? Good. 우리 답변 볼까요? Sure. 당연하죠. Where do you want me to move them? 아, 지금 이 상자들을 제가 어디로 옮기길 원하시나요? 라는 문장입니다. 우리 sure부터 한 번 더 읽어볼게요. Sure. Where do you want me to move them? Good. 자, 여러분 여기서 them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맞아요. 이 나무 상자들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생지 선생님의 답변. Can you please these supplies to the storage room? 자, 어디로 옮기길 원한다? 이 물품들을 창고로 이제 가져다 줄래요? 라는 문장입니다.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가져가다. 어떤 단어였죠? 맞아요. 바로 take를 넣으면 됩니다. Let's read. 읽어볼게요. Can you please take these supplies to the storage room? 한 번 더. Can you please take these supplies to the storage room? Well done,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팬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That's it for today, everyone.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하고 배운 내용 기억하죠?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nglish.

0: Welcome back to All in One 재능영어.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1: 얘들아, 주말 잘 지냈어요? 쌤 안 보고 싶었어? 눈 깜빡할 사이에 주말 지나가지 않았어? 그거 알아? 쌤이 주말 빨리 지나가도록 마법 뿌려놨어. 왜 그러냐고? 너네가 보고 싶어서.
0: 자, 오늘도 선생님이랑 신나게 월요일 수업 진행해 볼 텐데요. 준비됐어요? 준비되었다면 All eyes on Chrissy. 얘들아, 오늘 무슨 요일이라고요? What's the day today? That's right. Today is Monday.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조금 지쳐도 힘내세요, 얘들아. 자, 월요일은 뭘 공부하는 날이에요? 빠밤! 어휘, 단어를 공부하는 날입니다. 준비됐죠? 어떤 주제의 단어들이 나올지 궁금하지? 확인해 보러 갈까요? 자, 이번 주의 주제는요. Week 6. Animals in the wild. One more time. Animals in the wild. Oh, animals는 동물이라는 거 우리 저번 주에 배웠어. 그치, 얘들아? 저번 주에 우리 농장에 사는 동물들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 이번 주는요, wild에 사는 동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야. wild는 바로 야생이란 뜻입니다. 야생에 사는 동물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선생님이랑 보러 갈 텐데. 자, 오늘의 단어들 소개시켜 드릴게요. 잘 들어봐.
2: Lion, Elephant, Monkey, Giraffe, Zebra.
0: Okey-dokey, 우리 친구들 야생 동물들 단어들 잘 들어봤어요. 자, 그럼 우리 하나씩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첫 번째 단어는요, 바로 사자예요. 사자는 영어로 lion 되겠습니다. Lion, lion. 자, 여기에 L 발음을 주의해야 돼. 자, L의 소리의 강세를 둬볼게요. 그냥 라이언이 아니란 뜻이야. 자, lion 할 때 L 소리를 아주 자신감 있게, 사자가 마치 어흥 하듯이 L 소리를 강하게 내줄 거야. 준비됐어요? Lion, lion. 마치 사자가, 내가 사자가 되었다고 생각해봐. Lion, lion. 잘했어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문장에서 볼까요? 오, 길어요. 우리 천천히 읽어봅시다. Lions are the kings of the jungle. One more time. Lions are the kings of the jungle. 자, kings는 뭐야? 왕들이란 뜻입니다. jungle는 말 그대로 정글이야. 무슨 뜻일 것 같아? 사자는 정글의 왕입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자, 다시 해볼게요. Lions are the kings of the jungle. 친구들 잘해? Lions are the kings of the jungle.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동물은요. 오, 바로 코끼리인데요. 코끼리는 영어로 elephant입니다. One more time. Elephant. Elephant. 요번에도 이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네. 자, 요번에 이는요, 좀 길게 발음해 줄 거야. 코끼리가 조금 느리잖아요. 이를 조금 코끼리라고 생각하고 느리게 해주세요. Elephant. Elephant. Okay. 자, one more time. Elephant. Alright. 자, 이 부분을 되게 천천히 발음해 줘야 돼. 다시. Elephant. Elephant. Alright. 자, 그럼 문장에서 보겠습니다. Elephants have long trunks. One more time. Elephants

long trunks. 자, long은 긴이란 뜻이 길다, 갈 때, 긴이란 뜻이 나는데, trunks가 티처 뭐예요? 무슨 자동차 트렁크인가요? 자, 트렁크는 바로 코끼리 코예요. 우리 자동차의 트렁크도 트렁크라 그러는데, 자, 코끼리 코도 트렁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끼리들은 긴 코를 가지고 있어요. 라는 뜻이 완성돼요. 자, 다시 읽어볼게요. Elephants have long trunks. 친구들 잘해? Elephants have long trunks. 잘했어, 우리 친구들.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가볼까요? 자, 다음 단어는요. 오, 원숭이 나왔어요. 원숭이는 영어로 monkey. monkey. 자, 요번에는 M-O-N-E 빨간색으로 되어 있네요. 자, 강하게 발음해 줄게요. 자, 원숭이, mon, M-O-N을 뚜렷하게 발음해 줘야 돼. monkey. monkey. 그냥 몽키가 아니야. 몽키, no, no, no. 오케이? monkey. monkey. 자, 온몸을 다 이렇게 근육을 쓰면서 발음해 줘야 돼. monkey. monkey. 자, 자신감 있게. 자, 그럼 문장에서 볼게요. monkeys like bananas. 우리 바나나 배웠었는데, 예전에. 기억나요? bananas는 바나나입니다. 우리 banana라고 발음해주기로 했지요? 자, 다시 읽어볼게. Monkeys like bananas. One more time. Monkeys like bananas. 원숭이는 바나나를 좋아해요. 라는 뜻이에요. 친구들 잘해? Monkeys like bananas. 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기린이 나왔어요. 기린은 giraffe. giraffe. 이번에는 RASFE 부분을 길게 발음해 줄 거야. 마치 기린의 목처럼 길게 뻗어나가는 것처럼. 시작. giraffe. giraffe. 할때 이렇게 목이 쭉 늘어난다고 생각해. giraffe. 오케이? 자, 문장에서 볼게요. giraffes have long necks. One more time. Giraffes have long necks. 자, 기린들의 long, 긴이었죠? Necks는 뭘까? 바로 목입니다. 기린들은요, 긴 목들을 가지고 있어요. Giraffes have long necks. 친구들 잘해? Giraffes have long necks. 잘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단어는 zebra가 되는데요. 얼룩말입니다. zebra. zebra. z 발음을 마치 핸드폰 진동소리처럼 강하게 내줘야 돼. zebra. zebra. 자, 오케이. 자, 얼룩말의 무늬가 되게 뚜렷하잖아요? z를 되게 뚜렷하게 발음해줘야 돼. 자, 그러면 문장에서 볼게요. 오, 길어요. 준비됐어요? zebras have black and white stripes. 자, zebra, 얼룩말은 black, 검정색과 white, 하얀색의 얼룩, stripes가 있대요. 오케이, 그래서 얼룩말이죠? stripes는 줄무늬란 뜻이거든. 자, 그래서 검정색과 하얀색의 줄무늬가 있어요. One more time. Zebras have black and white stripes. 친구들 잘해? Zebras have black and white Stripes.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그럼 이 단어들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 재밌게 우리 chant 불러볼게요. 얘들아, 이제 chant 타임이 왔는데요. 선생님 혼자 하면 부끄러우니까 꼭 따라해 주기요. 역속할 수 있지요? 자, 선생님이 따라 부르면 그 뒤로 우리 친구들이 입을 크게 벌려서 자신감 있게 신나게 불러주면 됩니다. 준비됐죠? Drop the beat. Lion, lion, lion, lion. Lions are the kings of the jungle. Lions are the kings of the jungle. Elephant, elephant, elephant, elephant. Elephants have long trunks. Elephants have long trunks. Monkey, monkey, monkey, monkey. Monkeys like bananas. Monkeys like bananas. Giraffe, giraffe, giraffe, giraffe. Giraffes have long necks. Giraffes have long necks. Zebra, zebra,

0: Zebra. Zebras have black and white stripes. Zebras have black and white stripes. Great job, everyone! Excellent! 얘들아, 어땠어? 챈트가 조금 이제 유치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라도 챈트를 해야지 단어들이 머릿속에 슉슉슉 잘 들어온다? 그치요? 자, 우리 친구들 단어도 잘 학습해주고 챈트도 쌤이랑 잘 공부해줬으니까 우리 게임 한번 해야죠? 자, unscramble the words. 무슨 뜻이었지? 마구마구 지금 섞여있는 알파벳들을 알맞게 배열을 해주는 시간이에요. 준비되었어요? Unscramble the words.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가봅시다. 빠밤. 자, 첫 번째 그림이에요. 이거 뭐야 얘들아? 목이 긴 기린이 왔어요. 자, 기린은 영어로? 맞아요. Giraffe 였지요? Giraffe 할 때 그 두 번째 음절 R-A-F-F-E 부분을 유의하면서 발음하기로 했지요? Giraffe. Giraffe. 자, 그럼 스펠링 해봅시다. 선생님이 지금 엄청난 힌트를 줬어. 자, G 소리부터 나야죠? G, G, G. G랑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 I가 와야 되겠죠? G까지 났어요. 근데 두 번째 음절에서 길게 우아하게 뻗어나가는 이 소리는 바로 주인공이 R-A-F-F-E였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게. R-A-F-F-F-E 좋아요. Giraffe. Giraffe 발음할 때 내가 마치 기린의 목이라고 생각하고 쭉쭉쭉 뻗어나가면서 발음을 해야 되는 거야. Giraffe. Okay? 자, 그 다음에는요. 얼룩말 나왔어. 얼룩말이 영어로 zebra였죠? 자, 뚜렷하게 발음을 해주는 z, z. Zebra였습니다. Z, Z가 오고 E가 오겠죠? Z, E니까. 그 다음에 bra, B, R, A가 오겠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Zebra, Zebra. 내가 마치 핸드폰 진동소리가 된다고 생각해야 돼. Zebra, okay? 자, 그 다음에는요. 오, 문장을 읽고 설명하는 단어를 맞춰보세요. This animal likes to climb trees. 이 동물은 나무를 오르는 걸 좋아한대요. It has a long tail, 긴 꼬리를 갖고 있고요. And loves to eat bananas, 바나나 먹는 걸 좋아한대. 뭘까요? 3, 2, 1. 뭐예요? 정답 뭐야 얘들아? 바나나 좋아하는 동물이 있었잖아. 바로 monkey였습니다. monkey, monkey, monkey. 원숭이지요? 자, M-O-N 부분에 좀 강세를 줘서 하는 거 기억하지? monkey, monkey.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듣고 따라해보는 시간이에요. 어깨 쭉 펴고 배에 힘주고 듣고 따라해보세요.
1: Lion. Lions are the kings of the jungle. Elephant. Elephants have long trunks. Monkey. Monkeys like bananas. Giraffe. Giraffes have long necks. Zebra. Zebras have black and white stripes.
0: Yeah. 얘들아, 잘 듣고 따라해봤어요? 오늘 월요일인데 우리 친구들 고생 많았어요.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좋은 에너지를 뿜뿜 줬길 바래요. 자, 그럼 저녁 맛있게 먹고 우리는 내일 이 시간에 봐요. Everybody, goodbye. Butterfly.
2: Kings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직진도.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조리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재료에 따라 조리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 개,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 개, 음식의 적정 보관 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펭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안녕, 나는 그레이스. 이 세상에 모르는 게 없는 똑순이지. 내가 똑똑한 거야 스스로 잘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 그런데 내가 영어로 질문을 하는 게 처음이라 내가 똑똑한가요? 라고 물어보기 위해서 I am smart? 라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비동사를 앞에 넣어서 Am I smart? 라고 질문해야 되는지 좀 헷갈려.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을 하는 거 아니냐고? 역시 너희도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럼 이것 좀 부탁할게. 도와줘. Hello everyone. 초등 영문법 독해의 힘 레벨 1의 김은혜 선생님입니다. 와, 우리 벌써 10강 두 자릿수로 들어섰습니다. 유닛 4에서는요. 현재 시제 의문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앞에서 그레이스 만나고 오셨죠? 뭔가를 물어보고 싶을 때 내가 똑똑한가요? 질문을 할 때는 어떠한 표현을 사용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 공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42쪽을 바로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바로 시작해볼게요. 비동사 현재 의문문, 우리 비동사 현재 시제 배웠고요. 또 부정하는 표현에 대해서도 배웠는데 오늘은 의문문입니다. 의문문은 앞서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질문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대답을 듣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을 우리가 의문문이라고 하는데요. 순서는요. am, are, is, 비동사가 먼저 나오죠. 우리가 I am a student, 무슨 뜻이었죠? 나는 학생이다, 일 때는 I, 주어가 먼저 왔었어요. 그런데 의문문, 물어볼 때는요, am, are, is라는 비동사가 가장 먼저 옵니다. 그래서 지금 대문자로 시작하는 거 보이시죠? 문장의 첫 글자여서 대문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어가 오고요. 주어를 설명하는 말이 온 뒤에 물어볼 때는 항상 물음표를 붙여야겠죠. 그래서 비동사, 주어, 그 다음에 주어를 설명하는 말 다음에 물음표를 붙이면 주어의 정체가 무엇인가요? 주어의 상태가 뭐뭐한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의문문이 완성되는 겁니다. 예문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볼게요. Is the backpack light enough? 자, is라는 비동사가 먼저 왔네요. Is, 그 다음에 주어 한번 찾아볼까요? 문장의 주인공이 되는 말. 그렇죠, the backpack. The backpack, 그 배낭. Light, 가벼운이라는 뜻입니다. Enough, 충분히. 그 배낭은 충분히 가벼운가요? 라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순서 다시 한번. Is the backpack light enough?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가방, 그 배낭은 충분히 가볍다라는 문장이었다면 뭐가 가장 먼저 왔을까요? 그렇죠. 주어가 가장 먼저 왔겠죠. The backpack, 그 다음은 is 비동사 오고 그 다음에 light enough 한 다음에 마침표로 끝났겠지만 물어볼 때는 비동사, 주어, 그다음 주어를 설명하는 말, 물음표, 우리가 question mark라고 하기도 합니다. 영어로 물음표까지 해서 의문문을 완성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self-check로 넘어가 볼게요. 비동사 의문문에 의하여 문장을 해석하세요. 첫 번째, are the chefs good at Italian food? 자, 비동사 맨 앞에 나오죠. 비동사 뭐 쓰였나요? are. 자, are, am, are, is 중에 어떤 거를 사용하는지 정하는 거는 주어의 개수를 확인하는 거예요.

되었습니다. Are이 나오네요. 주어는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The chefs. The chefs. 그 요리사들. Chef에 S가 붙었네요. 그래서 복수 주어여서 are이라는 비동사로 시작을 한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네요. Good. 잘하나요? 무엇에? Italian food. 우리 이 나라 배웠는데. 베니스 얘기하면서 Italy라는 나라 배웠던 거 기억하나요? 자, 이렇게 썼었죠. Italy.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이탈리아라는 나라였는데요. 이탈리아 음식을 얘기할 때는 Italy food라고 하지 않고 Italia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인 또는 이탈리아어를 얘기할 때는 Italian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그 요리사들은 이탈리아 음식을 잘 하나요? 라는 의문문이 됩니다. 그래서 비동사, 주어, 주어를 설명하는 말, 그리고 물음표 순서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Is the cat with her owner? Is the cat with her owner? 비동사 어딨죠? 저 가장 처음에 is 왔습니다. 대문자 I로 반드시 써주셔야 하고요. 주어는요? The cat일까요? 아니면 owner 어떤 게 주어죠? 네, the cat. 그 고양이 with 우리 전치사 얘기 살짝 하면서 얘기했었는데 뭐뭐와 함께 있다 할 때 with라는 전치사를 사용한다고 했었습니다. 그 cat, 고양이가 주인과 함께 있나요? 이런 뜻입니다. 그 고양이는 그녀의 주인과 함께 있나요? 라는 의문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넘어가 볼게요. Is 또는 are there 뭐뭐뭐 하면서 이것도 역시 질문의 형식인데요. 우리 순서를 바꾼 there is, there are 너무 익숙하죠? 무슨 뜻이었죠? 우리가 배웠었는데. 그렇죠. There is 또는 there are 이것은 무엇 무엇이 있다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의문문, 질문 형식으로 한다면 순서가 이것도 바뀌게 됩니다. 역시나 비동사가 먼저야.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겠죠? Is, are 먼저 오고요. 둘 중에 뭐가 쓰일지는 뒤에를 봐야 알겠죠? 다음 there 오면 뜻이 무엇 무엇이 있나요? 그렇죠? 무엇 무엇이 있다를 물어보면 질문 형태로 바꾸면 무엇 무엇이 있나요가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문 보면 Are there many stars in the sky? 자, there are 아니고요. Are there 순서 바뀐 거 보이시나요? Are there? 그럼 무엇 무엇이 있나요? 라고 물어볼 건데 무엇이 있냐고 물어볼 것이냐? 뒤에 보세요. Many stars. 많은 별들이 하늘에 있나요? 자연스럽게 하늘에 많은 별들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비동사 현재 시제 의문문과 똑같이 여기 앞에 비동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역시나 물음표 question mark로 끝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there is, there are 뭐뭐뭐의 의문문에 유의하여 문장을 해석하세요. 첫 번째, is there much water in the bottle? 자, is there이네요. Is there 그러면 아 무엇 무엇이 있냐고 물어보겠구나. 뭐가 있냐고 물어볼까요? Much water. 자,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우리 water. water이 나왔을 때 is랑 어울린다고 했나요? are과 어울린다고 했나요? 물을 많이 틀어놓으면 양이 아주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확하게 개수를 셀 수 없는 것은 3인칭 단수 취급을 해서 is와 함께 쓴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is, water 이렇게 어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많은 물이 있냐고 물어보고 있나요? in the bottle. 그래서 그 병에 많은 물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두 번째, are there elephants in the jungle? 자, are there 나왔네요. 자, are there 무엇이 있을까요? elephant, elephant 무슨 동물인가요? 코끼리죠? 근데 뒤에 s가 붙었습니다. 코끼리 여러 마리인 것 같아요. in the jungle, 그 정글에 코끼리들이 있나요? 라는 질문 되겠습니다. 그 정글에는 코끼리들이 있나요? 그래서 여기가 복수 주어니까 are 이라는 비동사가 사용되었고 다시 한번 보면 water 우리가 셀 수 없는 3인칭 단수 취급을 하니까 is 라는 비동사가 사용되었구나
라고 다시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C. 일반 동사 현재 의문문입니다. 우리 비동사 현재 의문문 배웠으니까 일반 동사도 빠질 수가 없죠. 자, 일반 동사는요, do와 does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었습니다. do와 does. 동사긴 동사인데, 원래 진짜 동사를 도와주는 세 글자로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나요? 뭐라고요? 그렇죠. 동사는 동사인데, 조동사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do, does, 진짜 원래 동사로 쓰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할 때는 조동사라고 부른다고 했었습니다. do, does. 먼저 와요. 순서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어가 오고, 선생님 여기에 별표 쳤었던 거 기억나나요? 도움을 받는 대신에 s, 이런 거 붙으면 안 되고, 원래 형태, 사전에 검색할 때그 기본형을 적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문문이니까 역시나, 물음표 사용해주고요. 그래서 do not does 주어 동사 원형 이렇게 물음표까지 붙인다면 의미가 주어가 뭐뭐 하나요? 이렇게 됩니다. 뭐뭐 하나요? 자, 동사 우리가 크게 비동사와 일반 동사가 있다고 했었는데 비동사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일반 동사라고 했었죠. 근데 일반 동사의 예시를 보면 뭐 like, study, play, 좋아하다, 공부하다, 놀다, 뭔가 행동을 하는 게 단어 자체에 드러나죠. 그래서 주어가 뭐뭐 하나요? 라는 의미가 완성이 됩니다. 그럼 예문을 볼게요. Does the man often visit there? 자, do랑 does 중에 does가 쓰였네요. Does, 주어는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The man. The man이 주어예요. 선생님이 man이면 남자 한 명. men이면 남자 여러 명이라고 했습니다. mans 아니에요. 똑같이 발음이 man이지만 man은 한 명입니다. 그래서 does가 오게 되었죠. 3인칭 단수. 그래서 does the man, 그 남자는 often, 종종 visit. 자, visits 아니고요. 동사 원형 visit로 사용된 거 확인하셨나요? So, does the man often visit there? 그 남자는 그곳을 종종 방문하나요? 자, 하나요의 의미로 쓰인 거 확인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 동사 현재 의문문은 조동사, do does, 주어, 동사, 원형 이렇게 순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Self check. 일반 동사 의문문에 유의하여 문장을 해석하세요. 1번. Do people buy things online? 두랑 더즈 중에 두 쓰였습니다. 그 다음 주어 한번 찾아볼까요? 그렇죠. But things? People? Online? 뭐죠? People. Do, does 다음에 주어가 온다고 했었습니다. 자, people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사람 한 명은 우리가 person이라고 하는데요. 사람 여러 명이면 무조건 복수라고 s만 붙는 것이 아닙니다. persons 아니고요. people 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람들 이라는 뜻이에요. 혹시 몰랐다면 위에 이렇게 적어둡시다. people 사람들이니까 복수 주어여서 do를 사용해줬고요. 동사 한번 찾아보실 수 있나요? 동사.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 어디 있다고요? 그렇죠. buy. buy는 사다. 물건을 사다. 동사 원형이죠? S 안 붙었습니다. 그래서 조동사 do, 주어 people, 그 다음 동사 원형 buy. 무엇을 샀을까요? 물건들을 온라인으로.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나요? 뭐뭐 하나요? 라는 질문이죠. 두 번째. Does his grandma read books to him at night? 좀긴 문장인데요. 차근차근 찾아봅시다. Do, does 중에 does 쓰였습니다. 주어가 뭐길래 does가 쓰였을까요? 주어. 좀 긴데 찾으실 수 있나요? 그렇죠. His grandma까지가 주어가 되겠죠. 그의 할머니. 우리가 할머니라는 표현할 때 grandmother이라고 하기도 하고 grandma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의 할머니가 read. 읽다라는 동사 찾았네요. 그렇죠. read. 자, books. 책들. books.
동사인가? 헷갈리시면 안 돼요. read라는 행동이 드러난 일반 동사 여기 있습니다. 책을 읽어줍니까? 그에게 언제요? at night. 우리 at이라는 전치사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그의 할머니는 밤에 그에게 책을 읽어주나요? 라는 형태의 의문문이 되겠습니다. 자, D. 부정 의문문입니다. 반가운 단어 나왔네요. 우리 부정 배웠습니다. 부정은 뭐였죠? 아, 뭐뭐가 아니다 할때 우리가 부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새롭게 배운 의문문도 있어요. 그럼 부정 의문문이라는 것은 뭐뭐가 아니다 플러스 질문 형태니까 뭐뭐 안나요 하는 것이 이제 부정 의문문인데요. 차근차근 볼게요. 아, 반가운 거또 나왔습니다. isn't. 이건 발음 어떻게 했죠? aren't. 밑에는요? don't. 여기는 doesn't. 이렇게 발음하죠. 그러면 뭘 줄였는지 먼저 복습해 볼게요. don't, 아, isn't. 무엇을 줄인 거였죠? 자, is와 not. isn't 였고요. aren't는요? are not. 그리고 don't, do not. 자, 그리고 doesn't는 does not. 이렇게 줄여서 썼었죠. 뭐라고요? 아, 선생님, A 이렇게 썼나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렇게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다 들려요. 이런 순서로. Sorry. 자, 그래서 is not, are not, do not, does not 줄임말이라는 거한번더 확인하겠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봅시다. isn't 또는 aren't 주어 나오고 주어 설명하는 말 물음표 하면 뭐뭐이지 않나요? 또는 뭐뭐 있지 않나요? 라는 뜻이고요. 자, do와 does는 항상 이 동사, 일반 동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자, don't 또는 doesn't 주어 그다음 동사 원형이 와서 질문을 하면 뭐뭐 하지 않나요? 여기는 뭐뭐이지 또는 뭐뭐 있지 않나요? 이거는 뭐뭐 하지 않나요? 둘다 부정 의문문이기 때문에 뭐뭐 이나요? 이거 인가요가 아니라 뭐뭐 안나요로 끝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 isn't, aren't고 어떨 때 don't, doesn't일까요? 그렇죠. isn't, aren't 이미 비동사 가 하나씩 있죠. 그런데 두 번째 경우에는 동사, 진짜 동사는 여기 있고 이 동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조동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의 차이는 뭐 의미에서도 있지만 이거는 비동사, 이건 일반 동사 부정 의문문이 되는 겁니다. 자, 예문 한번 살펴볼게요. Isn't she lovely? Isn't she lovely? 하면 그녀가 사랑스럽지 않나요? 라는 뜻입니다. isn't, is not의 줄임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문장에서 일반 동사 여러분 찾으실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do, not, does not이 오는 것이 아니라 is not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그녀는 사랑스럽다라고 하려면 she is lovely가 되죠. do나 does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문문을 만들 때도 순서만 바뀌는 거니까 isn't she lovely? 사랑스럽지 않나요? 이런 부정 의문문이 되는 것이죠. 아, 어떤 상황이 하나 생각나는데요. 만약에 어떤 남자, 여자친구, 예쁜 여자친구가 생긴 겁니다.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고 싶어요. 근데 is she lovely?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부정 의문문 아니고 is she lovely? 하면 무슨 뜻이죠? 그녀가 사랑스러운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굉장히 의미가 이상해집니다. 자기가 제일 잘 알면서, 여자친구가 사랑스러운 건 가장 잘 알면서, 그녀가 사랑스러운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크게 싸움이 납니다. Isn't she lovely는 어떤 의미예요? 사랑스럽지 않나요? 너무 사랑스럽죠? 이런 의미니까 두 가지 의미가 확실히 다르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냥 일반 의문문과 부정 의문문의 차이를 여러분이 확실히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셀프 체크 보겠습니다. 부정 의문문에 의하여 문장을 해석하세요. Don't many people go hiking? Don't. Do not의 줄임인
Don't many people go hiking? 주어는 어디

그렇죠. Don't many people에서 주어 many people. 그러면 does가 아니라 do인 거 여러분 아시겠고요. 그럼 동사는 어디 있어요? 뭐라고요? Hiking, go. 그렇죠. go. 가다라는 일반 동사죠. 역시나 동사 원형을 사용해 줬습니다. 그러면 don't 부정 의문문이니까 뭐뭐 안 나요? 이렇게 물어보죠.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가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되겠네요. 두 번째, aren't there dishes on the table? aren't, are not. 그러면, dishes, 접시들이죠. aren't there, 그곳에 접시들이 있지 않나요? 근데 on the table까지 해석해줘야죠. 그쵸? 그 탁자 위에 접시들이 있지 않나요? 우리 is there, are there 하면 무엇 무엇이 있지 않나요? 있나요? 했는데 aren't까지 해주세요. are not there이니까 있지 않나요의 의미까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배웠던 것이 차곡차곡 더해져서 우리가 이제 아, aren't there 하면은 뭐뭐 않나요도 되지만 are there이니까 무엇 무엇이 있다라는 뜻까지 더해져야 하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탁자 위에 접시들이 있지 않나요라는 부정 의문문이라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의문문에 대한 내용은 모두 다 배웠어요. 그래서 A부터 D까지의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Let's review. 네, let's review.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들어갈 말을 적어보자. 1번. 자, 빈칸 있고, I smart? 뜻은 내가 똑똑한가요? 라는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했던 말 같은데, 그쵸? 자, 여기에 들어갈 비동사, 어떤 게 와야 될까? 헷갈리신다고요?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서, 나는 똑똑하다. 나는 똑똑하다. 어떻게 쓰면 될까요? 한번 불러주세요, 선생님에게. 크게. 그죠? I와 어울리는 비동사. am smart. 이렇게 하면 나는 똑똑하다죠. 근데 이걸 의문문으로 만들려면 순서를 바꿔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am. 가장 먼저 와야겠죠? am I smart? 하면 내가 똑똑한가요? 이런 질문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순서가 바뀐다는 점. 두 번째. She lovely. 그녀가 사랑스럽지 않나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she가 나왔으니까 is라는 비동사가 들어가야 하는데 is she lovely일까요? isn't she lovely일까요? 저 해석했을 때 그녀가 사랑스럽지 않나요? 하는 것은 부정 의문문이죠. 그러면 isn't she lovely가 되는 겁니다. Is she lovely? 하면 굉장히 이상한 뜻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사랑스러운가요? 여자친구인데. 정말 사랑스러워요. 몰라서 물어보는 것 같은 그런 뜻이 되니까 isn't she lovely가 답이 되겠습니다. 3번. Much water in the bottle. 자, water. water이라는 주어가 있네요. 그 병에 많은 물이 있나요?니까 그 병이 아니라 많은 물이 주어가 되는데요. 우리가 물을 3인칭 단수 취급해서 is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is가 와야 되는데 is much water 뜻이 되나요? 있나요? 하면 there is, there are 이것이 뭐뭐가 있다라는 뜻인데 질문형으로 만들려면 순서를 바꿔서 is there 이라고 해줘야 되겠죠. Is there much water in the bottle? 했습니다. 그럼 water 말고 셀수 없는 명사 또뭐 있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water 말고 세개 어려운 거 선생님 동작 힌트. 그쵸? air. 그리고 달콤한 것 중에서 술을 세기 힘들었던 거죠. Sugar도 있었고요. 또 선생님의

이 마음과 관련된 것, 그죠? Love, 사랑도 셀수 없는 명사여서 is와 어울린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 So, is there much water in the bottle? 하면 그 병에 많은 물이 있나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4번. 자, people buy things online.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물건들을 사나요? 자, 사다 라는 일반 동사가 들어가 있네요. 동사 원형이고요. 주어이고 맨 앞에는 그렇죠. 동사를 의문문으로 만들기 위해서 do, not, does 거어야 하는데 people, 사람들이네요. 그렇죠. Do people buy things online? 5번. Many people go hiking. 자, 뜻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가지 않나요? 부정 의문문이겠네요. 그럼 여기도 many people이니까 don't 일까요? 아니면 doesn't 일까요? 그렇죠. 위에서랑 똑같이 don't. Many people go hiking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등산 가지 않나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workbook으로 넘어가서 조금 더 연습해 볼게요. workbook 8쪽 펴주세요. A. 다음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꿀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E. The backpack is light enough. 이것을 의문문으로 바꾸려면 비동사가 먼저 와야 합니다. Is the backpack light enough? 하면 의문문이 되죠. 2번. There are elephants in the jungle. 이것을 의문문으로. 그 정글엔 코끼리들이 있나요? 자, there are. 이것을 의문문으로. 그렇죠. Are there. Are there elephants in the jungle? 이렇게 완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3번. She reads books to him. 오, S가 많이 붙었네요. 이것을 의문문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녀는 그에게 책을 읽어 주나요? 자, 일단, 동사 어딨나요? 비동사는 없고, book, 책이죠. 우리가 명사라고 했었습니다. 사물에게 붙은 이름. 그럼 이것은 동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read. 가 동사인데 여기서는 she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s를 붙여줬습니다. 그럼 read라는 일반 동사를 의문문으로 바꾸려면 그쵸? she니까 does she reads 그대로 써주나요? 동사 원형 조동사의 도움을 받았으니까 read books to him.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별표 하나 달게요. 동사 원형으로 바꿔줍니다. 그다음에 Many people don't go hiking을 의문문으로 만들면, 자, 먼저 와야죠. Don't many people 동사 원형 써서 go hiking 이렇게 완성을 해줘야겠습니다. Don't many people go hiking? 자, 마지막 5번 보겠습니다. You listen to music when you relax라는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꾸려면 첫 단어부터 주어가 오는 것이 아니죠. 조동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do, does 중에 어떤 조동사가 오는지 알려면 주어를 확인해야겠네요. 주어가 you입니다. 자, you가 주어일 경우에는 조동사 do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do you listen to music when you relax? 하고 물음표로 마무리해주면 알맞은 의문문으로 바꿀 수가 있겠네요. 그럼 한번 적어볼까요? Do you Listen to music when you relax 라고 완성하면 휴식을 취할 때 당신은 음악을 듣나요? 라는 의문문이 완성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현재 시제 의문문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오늘의 퀴즈 확인하고 넘어가야죠. Today's quiz는요. 내가 똑똑한가요? 라고 물어보기 위해서 I am smart. Am I smart? 중에서 어떤 문장이 맞는지를 여러분 고르셔야 합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꼭 복습하시고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Bye everyon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잉글리시 트레이너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월요일입니다.
1: Yeah.
0: Alright, 자, start of the week 한 주 시작해 볼 건데요.
1: 네.
0: 자, 가정 영어 가보겠습니다.
1: Mm-hmm.
0: 자, 그 중학생 딸의 privacy라고 해서 이게 그 뭐라 그럴까요? 완전 어린 친구라면은 그런 그쵸. 거를 별로 상관은 안 하겠지만
1: 네.
0: 어느 정도 나이가 이제 들게 되면은 본인만의 시간,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1: 또. 그리고 이제 사춘기가 시작되고
0: right.
1: 또 이 한국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중2병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좀 뭐 문도 좀 세게 닫고
0: 네,
1: 말 걸지 마 뭐 이런 얘기도 좀
0: 누구나
1: 하고
0: 누구나 좀 거쳐가는
1: 예.
0: 시기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슬기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자녀분들이 굉장히 어리잖아요.
1: 아직은 어리죠.
0: 근데 결국에는 그 시기를 좀 거쳐가게 될 텐데
1: 벌써 무서워요.
0: 그래서 미리 제가
1: 네.
0: 준비하시라고
1: 한번
0: 영어로 만들어봤어요.
1: 네. 네. 미리 좀 영어로 경험을 해볼까요?
0: 오케이. 오케이. 네. 자, 중학생 딸 방에 들어간 시츄에이션인데요.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미안. 노크했어야 했는데.
1: 아,
0: 그렇죠.
1: 그쵸, 그쵸. 이게 노크를 사실 안 하고 들어가도 되거든요, 지금 저는. 예. 근데 예전에 저도 중학생 때
0: 네.
1: 엄마한테 괜히 반항을 했던 기억이 많이
0: 그렇죠.
1: 나요.
0: 누구나
1: 예.
0: 겪는 하나의 페이즈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이제 리스펙트를 해야 될 때다.
1: 맞아요.
0: 네, 맞습니다.
1: 예, 조금은 좀 이렇게 신경 써줘야죠.
0: That's right.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이제부터 더 주의할게. 그래도
1: 아오.
0: 굉장히 배려하고 또 그런,
1: 착한 엄마다.
0: 뭔가 그런 부모의 느낌으로
1: 맞아요.
0: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1: 좋습니다. 중학생 딸의 프라이버시 그래도 지켜줘야겠죠?
0: Alright.
1: 열심히 영어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2: Mom, can you knock before you come in?
1: Before come in, knock?
2: Yeah, can you knock before you come in?
1: 미안, 미안. 노크했어야 했는데.
2: What?
1: Sorry, I'm sorry. I knocked before I can't.
2: You didn't knock.
1: Sorry.
2: What? Listen, I'm 13 now.
1: 응?
2: Please respect my privacy.
1: 아이고, privacy?
2: I'm 13 now. Please respect my privacy.
1: 알았어. 13살 딸아. 이제부터 더 주의할게. 응.
2: What are you saying? Speak to me in English.
1: Okay, from now, I'll be careful.
2: Promise?
1: Promise.
2: Okay.
1: 간간스러워.
2: Next time you better knock.
1: 어머머머.
0: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Mom, can you knock before you come in? I'm sorry, I should have knocked. I'm 13 now. Please respect my privacy.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지금 갑자기 확 문을 열고
1: 아,
0: 엄마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1: 그쵸. 아유.
0: 엄마, 들어오시기 전에 노크 해줄 수 있어요? 하고 좀
1: 네.
0: 약간 살짝 짜증이 나 있는 느낌.
1: 조금 예민한 톤이에요.
0: Yes.
1: 예. 그러니까 약간 그대로 중학생 딸의 비니에서 얘기하자면, 엄마, 들어오시기 전에 노크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약간
0: 지금,
1: 이런 톤이에요.
0: 엄마에서
1: 예,
0: 느꼈습니다.
1: 엄마. 예, 그죠? Mom, can you, before you come in? 여기서 한번 끊어보고.
0: Alright. 뭐, mom,
1: Mom.
0: can you, 뭐,
1: 예, 그쵸. 노크 할수 있어요?
0: 뒤에가 뭐예요?
1: 들어오기 전에. 들어오기 전에.
0: 오케이.
1: 당신이 들어오기
0: 오케이,
1: 전에.
0: 오케이.
1: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노크하다가 들어가야겠네요. 노크. 예. Can you knock?
0: 오.
1: 예.
0: 단어는 진짜
1: K 묵음.
0: 믿고 보는 슬기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K를 넣었네요. 오케이.
1: 네.
0: 자, 보겠습니다. Mom, can you knock? 언제요? Before you come in. 정답.
1: Yes.
0: 맞습니다. 크낙이 아니겠죠,
1: 네, 그쵸,
0: 당연히.
1: 그쵸.
0: 다이도, 우리도 노크라고 쓰잖아요, 노크. 근데
1: 맞아요.
0: 누군가 예전부터 뭐 크노크 잘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쵸?
1: 그쵸.
0: 우리가 뭔가를 알다라고 할때 크노우라고 안 하고 우리 노우라고
1: No.
0: 하듯이 K는 묵음이 되겠습니다. 근데
1: 네.
0: 노크보다는 knock 이런 식으로 오의 강세가 가면 여러분들 대부분은 이 모양이 벌려지게 돼 있죠.
1: Knock.
0: 그래서 knock 이렇게 하지 마시고 노크 이건 절대 안 되고요.
1: 네.
0: 가보겠습니다. knock, knock.
1: Knock, knock.
0: 좋아요. So can you knock 해줄 수 있어요? Before you come in. 자, 근데 여기서 저는 끝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1: 네.
0: 오늘은 다행히도 그냥 knock 할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 뭔가에다가 노크를 하는 거, 뭐 문에 노크를 하는 건지, 뭐 벽에 하든지 이렇게 쓸 때는 전치사 하나가 필요합니다.
1: 그래요?
0: 네.
1: 아.
0: Knock the door이라고 쓰면 안 돼요.
1: 예.
0: 뭘 써야 될것 같아요?
1: On.
0: Why?
1: 위에다 하는 거니까.
0: 우에다가요?
1: 위에다 하는 거니까.
0: 맞죠? 그
1: 예.
0: 면에다가 하는 것이기
1: 그쵸.
0: 때문에,
1: 예.
0: right? Knock on을 쓰는 게 맞아요.
1: 네.
0: So, 만약에 여기에 the door이라는 단어 들어갔다, 그러면은 knock on the
1: Knock
0: door이라고
1: on the
0: 해야지,
1: door.
0: knock the door이라고 하시면 안
1: 오,
0: 됩니다.
1: 네.
0: Alright, so 이렇게 예문으로 같이 사실 교재에 필기해 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So
1: 네네.
0: 여기는 지금 the door가 있으니까 on. So, hey, someone is knocking on the door.
1: 오!
0: 누가 the door에다 이렇게 하고 있어. 그
1: 야,
0: 면에다가, 그쵸? Right?
1: 그렇죠.
0: 물론 the door가 없으면 그냥 someone is knocking이라고도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보세요. Can you knock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뒤에 뭐뭐 하기 전에라고 하려고 무슨 단어 나왔어요?
1: Before.
0: Before 나왔습니다. 자, before는 뭐뭐 전인데
1: 네.
0: 뒤에 시간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 한데 you come in 이건 뭐예요? You come in
1: 문장인데요,
0: 맞아요.
1: 평서문?
0: That's right.
1: 네.
0: So before 평서문이라고 하면 그 평서문이기 전에라는 느낌.
1: 아.
0: So come in 들어오기 전에가
1: 그쵸.
0: 되는 거죠.
1: 네.
0: 예를 들어 당신이 여기 도착하기 전에 내가 여기 도착하기 전에 get을 써보세요. get이
1: 예.
0: 도착하다죠?
1: 그쵸. Before you get here.
0: 그렇죠. Before you get here. get은 원래 get to가 도착하다인데 here는 to가 필요 없습니다. So,
1: 네.
0: before you get here. 이렇게 쓸수 있겠고요. 다시 한번. 두 번째는 제가 예문을 만들어 보긴 할 건데 이거랑 똑같습니다. 내가 들어오기 전에.
1: Before you come in.
0: 자, 문장 만듭니다, 이제.
1: 네.
0: 나한테 전화해. 너 여기 도착하기 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미리 나가 있게.
1: 그렇죠.
0: 시간, 저는 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1: 예.
0: 팍팍팍 하고 가는 거 좋아해서.
1: 맞아요.
0: 나한테 전화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1: Call me.
0: Call me. 내가 여기 도착하기 전에.
1: Before you get here.
0: 그렇죠. Hey, call me before you get here.
1: 맞아요.
0: 내가 미리 나가게. Right?
1: 5분 전에 전화해. 도착 5분 전에.
0: 오,
1: 이런
0: 쓰기
1: 느낌으로.
0: 너무 좋죠. 자,
1: 네.
0: how about this? 입는 거는 put on, 동작 강조할 때.
1: 그렇죠.
0: 벗는 건 뭘까요?
1: Put off. Get off.
0: take off.
1: Take off. 다
0: 다
1: 틀렸네요.
0: 틀렸네요? take off입니다. 그러면,
1: 예.
0: 너신 벗어. 내가 들어오기 전에. 자,
1: 아하.
0: 외국인 친구인데
1: 예.
0: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1: 그렇죠.
0: 한국에서는 신발을 벗어야 되는 걸 모르는 거니까. 자,
1: 모르죠.
0: 알려주세요.
1: 예.
0: 당신의 신발을 벗으세요. 일단,
1: Take off your shoes
0: 당신이 들어오기 전에
1: before you come in.
0: 그렇죠.
1: Yes.
0: Take off your shoes before you come in.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1: Yep.
0: 문장이 엄청 길어졌죠.

0: 그렇죠? 얘는
1: 와,
0: 심지어 더 길어졌어요. 얘는
1: 이렇게?
0: 반반 정도 되네요.
1: 예.
0: So, before 같은 경우에는 거의 확장 패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케이,
1: 네.
0: 그래서 문장 두 배, 세배 길게 말하는 것은 엄청난 매직일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자,
1: 오케이.
0: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Hey, call me before you get here.
1: Call me before you get here.
0: Oh, take off your shoes before you come in.
1: Oh, take off your shoes before you come in.
0: 자, 이번에는 부탁하는 느낌.
1: 네.
0: Mom, can you knock before you come in?
1: Mom, can you knock before you come in?
0: 자, 이랬을 때,
1: 네.
0: 이제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약간 섭섭할 수 있지만,
1: 그쵸.
0: 그래, 이제 그럴 때가 왔구나 하면서,
1: 네.
0: 아이고, 미안, 노크했어야
1: 아,
0: 했는데라고
1: 진짜.
0: 합니다.
1: 너무 멋진 엄마입니다.
0: Right?
1: 저 같으면은, 뭐, 여기가 내 집이지, 네 집이야? 이거 바로
0: 약간
1: 나오거든요.
0: 현실적인 느낌인가요?
1: 그러니까 이런 그 대화나 이런 것들 보면서 많이 배워요, 저도.
0: 오케이. Okay. 약간
1: 예.
0: calm하고 아,
1: 그쵸.
0: 인정해 줘야 된다.
1: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는 거. I should have knocked. 내가 노크를 했어야 됐는데, 이건가 보네요. 아, 그럼 여기 미안은 무조건, 우리는 미안해는 무조건 I'm sorry, you're sorry.
0: I'm
1: I'm
0: sorry.
1: sorry.
0: Okay. sorry. 맞습니다.
1: Yeah.
0: Okay. So, I'm sorry. 이거는 미안 아니지만 원래는 기본적으로 마음이 안 좋은 이런 뜻에서
1: 네.
0: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안 좋아, 안 됐어, 뭐 미안해, 후회가 돼 이런 거에도 다쓸수 있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1: 네.
0: 대신에 발음할 때 소리는 좀 심하죠. 소리는 아니니까 써에 가깝게 입모양 살짝만 벌려주고 발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 Yes.
0: sorry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sorry, sorry.
1: Sorry. Sorry.
0: 그렇죠. I'm sorry. I should have not. Hold on. 여기 지금 should have이라고 했죠?
1: 네.
0: apostrophe ve가 있는데 이거를 풀면 어떻게 될까요? should.
1: Should have.
0: 그렇죠. should have. should have를 붙인 게 should have. should have입니다. 오케이?
1: 네.
0: 그래서 읽을 때는 여기에 리을 비슷하게 가주면 빠르게 할수 있죠.
1: Should have.
0: should have 이러면 너무 오래 걸리고 딱딱하고 불편해요.
1: 네.
0: so should have처럼 should have
1: Should have.
0: 이렇게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패턴 때문에 그래요.
1: 네.
0: 바로 should have pp라고 하는
1: 아.
0: 패턴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 할 때는 대부분 사람들을 원어민들을 I should have 이렇게 안 해요. I should
1: Should have.
0: have done something. 그렇게
1: 아하.
0: 하면 더 편한 게 should have하고 얘만 바꿔주면 되거든요.
1: 그쵸.
0: 자, 이 should have pp는 사실 어떻게 보면 you know, technically 따지면 왕초보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투 이, 아, 이런 의미의 패턴을 할수 없으면 소통이 안될 때가 있습니다.
1: 그렇죠.
0: 자, 나 뭐뭐 했어야 됐는데. 아, 내가 거기 갔어야 됐는데. 아, 너나 깨워줬어야 됐어. 이런
1: 맞아요.
0: 말은 결국에는 그렇게 했단 얘기 아니에요.
1: 못했대요.
0: 못했다. 후회,
1: 네.
0: 원망,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1: 그쵸.
0: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1: 네.
0: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필수로 왕초보 영어지만 해야 돼요. So,
1: Yes.
0: again, should have로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하실 때는 should have 추천을 드려요. 오케이?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두번 확인을 했어야 됐는데, 이러면서, 이런 거예요. 가방에 여권을 넣고 온줄 알았는데, 잘못 엉뚱한 걸본 거예요. 내가 본 거는, 여권이 아니었던 거죠. 지갑을 보고 내가 갖고 왔다고 생각한 거야.
1: Yes.
0: 그랬을 때,
1: 네.
0: 두번 영어로 보여요. 두 번.
1: Twice.
0: twice. 그러면, 내가 두번 확인했어야 했는데.
1: Oh, I should have checked twice.
0: 그렇죠. Oh man, I should have checked twice.
1: Yeah.
0: 이렇게 쓰는 거겠죠. 자, how about this? 아, 너 그거 팔았어야 됐어. 이런 거 있죠. 인형 같은 건데, collector's item 같은 거 있단 말이에요. 근데
1: 네.
0: 그게 한참 가격이 나갈 때 팔지 못한 거예요.
1: 그쵸.
0: 그랬을 때, 아, 너 그거 팔았어야 했어. 팔다가 sell인데,
1: 예.
0: PP 형태가 뭐예요?
1: Sold?
0: sold예요.
1: 어.
0: 그럼 너 그거 팔았어야 됐어.
1: You should have sold it.
0: 그렇죠. Oh, you should have sold it. Why didn't you sell it? 이런 느낌.
1: 네.
0: should have. 너무 잘해줬습니다. should have 줄이는 거 아주 추천한다.
1: Should have.
0: Yes. 여러분, 읽을 때 실제로 안 그랬으니까 약간 아쉽죠? 그
1: 그쵸.
0: 뉘앙스 살려서 한번 해볼게요. I should have checked twice.
1: I should have checked twice.
0: You should have sold it.
1: You should have sold it.
0: There you go. 그리고 나중에, 오늘 아니지만 부정도 가능해요.
1: 네.
0: I shouldn't have done something. 이거는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실제로는
1: 해버렸네요.
0: 해버린 거. 그것도 살짝 추천입니다.
1: Yes.
0: 읽어볼게요. Oh, I'm sorry. I should have knocked.
1: I'm sorry. I should have knocked.
0: 실제로는 knock을 안 한 겁니다.
1: 그렇죠.
0: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Mom, can you knock before you come in?

0: 때 딸이 얘기하는 거예요.
1: 네.
0: 저도 이제 13살이에요.
1: 오.
0: 프라이버시 존중해 주세요. 이게
1: 야.
0: 미국에서는 더 심해요. 미국에서는
1: 오.
0: 더욱더 어렸을 때 뭔가 본인이 성인에 가깝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것도
1: 그래요.
0: 그렇고 이게 법 자체도
1: 네.
0: 이미 10대에 운전을 하기 시작하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1: 예.
0: 약간 좀 인디펜던트한 거 있죠. 독립적인 거를 중요하다
1: 맞아요.
0: 보니까
1: 예.
0: 이거는 거기선 더 심합니다.
1: 그렇군요. I am 13 now. 나 이제 13살이에요. Please, my privacy. 존중해 달라. 예,
0: 존중해달라.
1: 존중하다에 뭔가 여기 앞에 들어가면은, 예, please랑 같이 해가지고 약간 공손한 표현으로 저는 respect.
0: 이것도 사실 외래어로 많이 쓰죠.
1: 맞아요.
0: Right?
1: 저는 그래서 이제 뭐,
0: 힙합 같은데 특히.
1: 네, 존경하는 분들 만나면, 저 진짜 완전 respect해요.
0: 어, respect
1: 예,
0: 해요.
1: 이렇게 또
0: 오케이.
1: 쓰기도 해요.
0: Okay. Alright.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m 13 now. Please respect my privacy. 정답? 맞습니다.
1: Yes.
0: R-E-S-P-E-C-T. 막 노래도 있잖아요. 이
1: 네.
0: respect 한다는 것은 뭔가를 존중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1: 으흠.
0: 약간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1: 뭐죠?
0: admire 이라는
1: 아,
0: 동사가 있어요.
1: 예.
0: 얘는 공경하다인데, 사전에 찾으면, 이게 둘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럴 수가 있어요.
1: 그죠?
0: 자, respect보다 사실 admire는 더욱더 강합니다.
1: 뭔가 우러러보는 느낌?
0: 맞아요. 정확히
1: 예.
0: 그거예요. respect는 상대방의 뭐 프라이빗을 인정해주는 정도,
1: 예.
0: 아니면 부모님을 리스펙트한다는 거, 부모님의 의견을 나도 귀담아 듣고 이런 거 인정해준다는 느낌이 좀 강한데,
1: 네.
0: 어드마이어는 진짜 감탄하면서 진짜
1: 뭔가 이런 BGM이 깔려야 될것
0: 딱
1: 같은.
0: 그거예요. 와, I admire you.
1: 예.
0: 나는 못할 것 같아요.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라는 식으로
1: 마유?
0: 반해줘요.
1: I admire you.
0: 오, no, my sorry. So, 그 정도의 좀 강력한 게 있다.
1: 네.
0: admire는 굉장히 우러러보는 겁니다.
1: 음흠.
0: 자, 근데 여기서는 respect를 좀 해줘라. 난좀 인정해줘라. 아, 좀 my
1: Yes.
0: privacy를. 근데 다행히도 어떻게 보면 privacy는 이것도 한국에서 프라이버시라는 말이 많이 쓰이지 않나요? 그렇죠? 외래어로.
1: 그쵸, 그쵸.
0: 그래서 다행인 겁니다. 그렇죠?
1: 예.
0: 나의 사적인 그런 스페이스 같은 거죠. 그렇죠? 나에게도 좀 여유 공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privacy. 대신에 발음할 때 V가 나왔습니다.
1: 네.
0: 프라이버가 아니라 입술이 붙으면 안 되죠. 자, V는 F와 비슷하게 입술이 붙으면 안 돼요.
1: Yes.
0: So, 아랫입술 위에 윗니를 살짝 올리고 바람을 뿜는 겁니다. 그래서 V. V, V 해보세요.
1: V,
0: 음흠. 그렇죠. 그래서 privacy 이제는 no, no,
1: 네.
0: privacy, VC 이렇게
1: Privacy.
0: 돼야 됩니다.
1: 네.
0: 자, 여기 보세요. 어려운 구조 아니죠, 솔직히 말해서.
1: 맞아요.
0: 나는 13살, right?
1: 네.
0: 제발 나의 privacy respect 해달라.
1: 네.
0: 명령어처럼 쓴 거고요, 그렇죠?
1: 네.
0: 근데 앞부분에 please가 들어왔습니다.
1: 그쵸.
0: 많은 분들이 please를 너무 간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유 그거 너무 교과서적이다 1번, right? 그래서
1: 예.
0: 굳이 이런 걸 쓰는데 이걸 한번 쓰느냐 마느냐가 진짜 상대방의 리액션이 달라져요. 저도
1: 그래요.
0: 실제로 그 이민 생활을 하면서 이걸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1: 네.
0: please 그다음에 명령문을 쓰면 강하지 않아요, 그죠? 부드러워지죠, 훨씬,
1: 네.
0: right?
1: 간곡한 뭔가 부탁을 하는
0: That's
1: 듯한.
0: right.
1: 네.
0: 명령문 앞에 붙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밖에서 기다려주세요라고
1: 아.
0: 하면, 밖에서 기다려! 이렇게 하면 너무 딱딱하죠?
1: 그쵸.
0: 그럼 그 앞에 넣는 거예요.
1: Please wait outside.
0: Exactly. Please wait outside. 자, 이번에는, 조용히 해주세요.
1: Please be quiet.
0: 그렇죠. Please be quiet. 이거를 그냥 be quiet 하면, 오, 싸움이 날 수도 있어요.
1: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근데 딸들한테 그렇게 해야 돼.
0: 아이한테 be quiet.
1: Be quiet.
0: 그죠.
1: 네.
0: Right. 근데 타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라면,
1: 그쵸.
0: 그거는 그렇죠. 무리예요. So, 읽어보겠습니다. Please wait outside.
1: Please wait outside.
0: Please be quiet.
1: Please be quiet.
0: 본문 읽어볼게요. I'm 13 now. Please respect my privacy.
1: I'm 13 now. Please respect my privacy.
0: 네. 자, 이랬을 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존중을 정말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 오.
0: 그래 이제부턴 더 주의할게라고 하는 거예요.
1: 야.
0: 오히려 그렇게 되면 상대방에서도 막 흥분을 했다가 내가 좀 너무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1: 그쵸. 저는 엄마의 이런 태도, 이 부모님의 이런 태도를
0: 네,
1: respect 하게 되네요.
0: respect.
1: 예. I will

0: from now on. 지금부터는 나는 더
1: 나는 더 뭐 할 거다.
0: 주의한다.
1: 주의한다.
0: 이렇게 끝나도 되겠네요.
1: 그게 좋을 것 같아요.
0: 네. 그럼 주의하다. 주의하다. 조심하다. 이거잖아요. 아, 나는 I'll be more careful. 이렇겠네요. 조심하는 거니까요. 네. careful.
1: 명령으로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그죠?
0: 예, 예, 예, 예.
1: Be careful. 이렇게 하는 거 들어봤을
0: 그쵸,
1: 겁니다.
0: 그쵸, 그쵸.
1: So C-A-R-E-F-U-L 이라고 spell out을 했는데 맞는지 볼게요.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0: 오.
1: 맞죠?
0: 네.
1: 조심하는, 주의하는, 그런데 발음도 주의해야 합니다.
0: 그쵸, 그쵸.
1: 자, R, L 다 들어갔어요.
0: 오.
1: So, careful 이러면 절대 안 되죠.
0: 아.
1: Right? F를 일단 신경 쓰는 것도 있지만은
0: 네.
1: 혀가 뒤로 당겨졌다가 앞쪽으로 펴져야 되는 게 다 돼야 돼요. So, careful, careful 이렇게 해야 되지. careful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0: 아.
1: care 할 때 이미 혀는 뒤쪽으로
0: care.
1: 당겨져 있어야 돼요.
0: Yes.
1: So care 하고 R 할 때 혀가 뒤로 갔다가 L는 앞쪽으로 혀를 이렇게 뻗치는 거라고 했었죠?
0: 네.
1: 그래서 fall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careful, careful, careful.
0: careful, careful.
1: 오, 좋아요.
0: Yes.
1: 오, 너무 좋았어요. Alright, so careful 할게요. 저 뒤에 from now on 있잖아요.
0: 예.
1: 솔직히 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저는.
0: 저는 좋아하는 노래 제목이에요.
1: 어, from now on.
0: 예, from now on 이 노래 있어요.
1: 더 해주시겠어요?
0: 거기밖에
1: 아,
0: 몰라요.
1: 알겠습니다.
0: 예, 거기만 들려요.
1: 오케이. So, from now on 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이렇게 아마 암기하신 아.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죠?
0: 네.
1: 자, 이게 사실은 from now까지만도 틀린 건 아닌데
0: 어, 그래요?
1: on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지속된다라는 뉘앙스를
0: 아~
1: 줍니다. 실제로 영어에서 그렇게 앞으로도 많이 쓸 거고요.
0: 네.
1: 오케이.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얘를 문장 뭐 뒤에 넣을 수도 있고 앞에 넣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will 써서 어, 나 공부 이제부터 열심히 할래요. 이 얘기를 한번 해 볼까요? 나 열심히 공부할래요. 그러면은
0: I will study hard
1: 이제부터
0: from now on
1: I'll study hard from now on.
0: 오.
1: 자, 이번에는 from now on을 앞에 한번 써 볼게요.
0: 네.
1: 이제부터 나는 좋은 학생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0: From now on
1: 나는 will 쓸게요. 나는 좋은 학생이 될 거예요.
0: I will be 아하. a good student.
1: Yes, yes,
0: wow.
1: yes. Alright. 이런 느낌. So 뒤에 들어가도 되고 앞에 들어가도 되지만
0: 네.
1: 만약에 그랬을 때는 앞에 쓰고 comma를 찍어주세요.
0: 아하.
1: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0: 네.
1: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I will study hard from now on.
0: I will study hard from now on.
1: From now on. I will be a good student.
0: From now on, I will be a good student.
1: 네, 이런 거 이제 응용해도 되죠. 뭐, I will, from now on, I'll be a good husband. I'll be a good wife.
0: 아, 네,
1: 둘이
0: 네.
1: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죠.
0: 좋네요.
1: 자, 그리고 참고로 있잖아요. From now on을 암기만 하지 마시고 아깝잖아요.
0: 네.
1: 응용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는 from now on이면 오늘부터는 뭘까요?
0: From today on.
1: 쓰면 돼요. Today on. 그리고 이 순간부터, 이 순간 뭘까요?
0: 이 순간?
1: This
0: moment.
1: Yeah. 그럼 이 순간부터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0: From this moment on.
1: From this moment on.
0: Yeah.
1: You know? 아, 그 순간부터 난 그녀에게 반했다. 뭐 이러면 From that moment on.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0: yeah.
1: 창의적으로 만드셔야 돼요. Okay? 자, 읽어보겠습니다.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0: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1: All 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리터 트레이닝 할게요.
2: I'm 13 now. Please respect my privacy. I'm 13 now. Please respect my privacy.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1: 네, 미션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미안, 노크 했어야 했는데.
0: Oh, I'm sorry. I should have knocked.
1: 네, 두 번째는요. 이제부터 더 주의할게.
0: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1: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1: Mom, can you knock before you come in? Mom, can you knock before you come in?
2: I'm sorry. I should have knocked.

0: I'm sorry. I should have knocked.
1: I'm 13 now. Please respect my privacy. I'm 13 now. Please respect my privacy.
0: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2: Nick, 입으로 직접 영작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3: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2: 네, 첫 번째는 쉽진 않겠지만 여러분 보고하셔도 괜찮고요.
3: 네네.
2: Should have PP 줄여서 should have PP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네. 아쉬운 느낌, right? 자, 아 내가 노크 했어야 했는데 아 내가 노크 할 걸 이런 느낌이죠.
3: I should have not.
2: 그렇죠. I should have not. 두 번째, 너 그거 팔았어야 했어. 넌 그것을 sold 했어야 됐다.
3: You should have sold it.
2: 그렇죠. Oh, you should have sold it.
3: Mm-hmm.
2: 오, 샀어야 했어. You should have bought it, right?
3: 예. Yeah.
2: 자, 이번에는 내가 두 번 확인했어야 했는데 아.
3: I should have checked twice.
2: Twice.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 should have knocked. You should have sold it. I should have checked twice. Very good.
3: Yeah.
2: 자, 다음은요. From now on, 이제부터, 사실은 이제부터 계속인 겁니다. 오케이?
3: 네.
2: 가볼게요. 이제부터는 열심히 공부할게요. Will. 순간 의지를 살리면서 나 열심히 공부할게요. 이제부터는.
3: I will study hard from now on.
2: I will study hard from now on. 두 번째. 이제부터 더 주의할게. I로 쓸게요. I'll be 이러면서.
3: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2: 좋습니다.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뭐
3: yes.
2: careful 대신에 다른 형용사 이런 거 써도 되겠죠.
3: 네.
2: I'll be
3: I'll be
2: nice,
3: more
2: 뭐 이런 식으로.
3: I'll be more beautiful from now on.
2: 깜짝이야. 아, 변할 수 있는 거군요. 오케이. 세 번째입니다.
3: Yes.
2: 이번에는 from now on을 앞에 써 볼게요. 이제부터는 좋은 학생이 될게요.
3: From now on, I'll be a good student.
2: 아주 좋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I will study hard from now on.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From now on, I will be a good student. 어,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Mom, can you knock before you come in?
5: I'm sorry. I should have knocked.
4: I'm 13 now. Please respect my privacy.
5: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2: 미션 해결할까요?
3: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해결!
6: Mom, can you knock before you come in?
7: I'm sorry. I should have knocked.
6: I'm 13 now. Please respect my privacy.
7: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6: You should be.
7: Yeah, knock.
2: Great job, you guys.
3: Wow.
2: 아, 월요일 깔끔하게 시작합니다.
3: 정말.
2: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3: 나 3개월 있다가 돌아와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m coming back in 3 months.
2: Okay, very nice.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이죠. 조금 수준이 있었죠?
3: 맞아요.
2: Should have PP. 요거 사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아, 내가 널 도와줬어야 했는데
3: 아~
2: 실제로는 못 도운 느낌.
3: 그렇죠.
2: 아, 내가 널 도와줬어야 했는데 네.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 열심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2: 네, 여러분들 왕초보 영어 이렇게 시청하시면서 문법 관련해가지고 같이 병행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진짜 실력이 두세 배로 빠르게 됩니다.
3: 와우.
2: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 네.
2: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3: See you every day.
8: Bye.

everyone. 내가 누구? 나는 대충 레이디. 하하하 얘들아. 세상에는 참 갈데가 많아. 그치? 이렇게 세계 여행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바로 언어지. 언어 중에 뭐? 영어. 그런데 그거 영어 대충 해도 돼. 대충 해도 우리 다 소통할 수 있잖아. 하하. 얘들아. 너네 혹시 Do you like flowers? 너네 꽃 좋아하니? 내가 진짜 신기한 꽃을 하나 발견했거든. 어떤 꽃이냐면, 짜잔! 이거야, 이거, 이거. 이거 근데 잘 봐봐. 이거 뭔가 꽃잎이 조금 이상하지 않아? 이 끝에 보면은 물이 묻어있는 꽃잎이 투명하다? 굉장히 신기하지? 자, 이 꽃은 글쎄, 비가 와서 물이 닿으면 꽃잎이 투명하게 변한대. 아,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꽃이니까 flowers. 그리고 아 뭔가 예쁘잖아. 그러니까 flowers pretty. 그리고 뭔가 투명하지. 투명하니까 투명하다가 비친다 뭐 이런 거니까 see through. 그렇지. 그래서 flower pretty see through. 이 꽃. 잠깐만요. 이거 뭐가 틀린 거죠? 선생님 이거 뭐가 틀렸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충 레이디를 완벽 레이디로 바꿔주는 저는 누구? 바로 보미쌤이에요. 여러분, 대충 레이디가 오늘은 형용사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싶었나 본데, 아, 뭔가 삐걱거렸죠. 자, 그럼 오늘은 무엇에 대해 배운다? 짜잔! 바로 형용사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형용사라는 말잘 알고 있을 거예요. 형용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해요. 꾸며준다라는 건 무엇이냐? 바로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저기 의자가 있거든요? 근데 의자가 매우 튼튼해 보여요. 튼튼한 의자. 여러분 어때요? 뭐뭐한. 이렇게 뭐, 니은 해가지고 무슨 의자다? 이렇게 튼튼한 의자라고 꾸며주는 거예요. 자, 김치찌개를 제가 한번 먹었거든요? 너무 매워. 우리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 이건 뭐예요? 매운? 김치찌개. 이렇게 앞에, 명사 앞에 있어서 바로 이 명사를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 좀더 자세한 정보를 준다라고도 할수 있죠. 이게 바로 누구의 역할이다? 바로 형용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요, 형용사가요,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역할도 한답니다. 영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명사에 무엇을, 모양이라던가 크고, 작은, 저기, 모양이 어떤지, 그리고 색깔, 뭐, 하얀색인지, 빨간색인지, 그리고 크기, 크고 작은 거, 개수도 우리가 알려줘야 많은지, 적은지, 또는 일부만 있는지, 그리고 성질 등을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꾸며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Good, bad, cute, happy,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형용사라고 한다. 끝에 보니까 다 니은. 니은, 받침 니은으로, 뭐뭐한, 뭐뭐, 이렇게 끝나고 있죠. 이게 바로 형용사. 형용사는 누구랑 제일 친하다? 명사랑 절친이다.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자, 역할 한번 볼게요. 명사를 수식해요. 방금 말한 거죠? 뭐 했다. 수식이라는 거는 꾸며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준다라는 거죠. 어디 앞에 위치한다? 명사 앞에 위치한다. 우리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우리말에서도 잘알 거예요. 예쁜 꽃. 어때요? 꽃을 지금 예쁜이라는 형용사를 통해서 꾸며주고 있죠.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 조금 생소한 게 있는데요. 이게 바로 명사를 보충 설명해줘요라는 거예요. 자, 명사를 보충 설명한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영어 문장에서 우리 친구들 주어가 있고요. 그리고 동사가 있죠. 그리고 동사에 따라서 이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목적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I라는 게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I am 뭐예요? 나는 지금 뭐할 거냐면 hungry. 자, hungry 배고픈이라는 거죠. 그래서 헝그리, 나를 지금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내가 지금 배고프다라는 걸 지금 보충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 형용사가 명사 앞에 위치하지 않고 있는데요. 누구를 지금 보충 설명해줘요? I라는 지금 주어, 여기 주어로 나오는 이 명사를 보충 설명해준다. 물론 뭐 대명사라고 우리가 말하기도 하는데요. 자, 이렇게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자세한 건 우리가 좀더 뒤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y built a strong bridge over the river. 자, 그럼 여기서 they는 그들은 주어 나왔어요. 그럼 동사 나오겠죠? 동사가 built는 뭐예요? build라는 만든다, 짓다라는 동사의 과거형이에요. 지었어요, 만들었어요. 뭐를요? 무엇을에 해당하는 게 나와야겠죠? 무엇을 찾아볼게요. A strong bridge. bridge라는 건 다리예요. 그런데 다리라는 이 명사 앞에 지금 뭐가 있어요? 어, strong, 튼튼한 다리래요. 다리를 좀더 보충 설명해주고 있죠. 어떻게 해요? 자세한 정보를 주고 있어요. 아, 튼튼한 다리구나. 명사를 지금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강 위로 튼튼한 다리를 건설했다, 만들었다, 지었다. 여기서 한번 over the river. 강 위로. 그강 위로 무엇을 만들었다? A strong bridge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목적어에서 여기 bridge 라는 단어를, 아, 이렇게 꾸며주고 있구나. 이 역할을 하고 있구나. 여기 명사 앞에 형용사가 위치하고 있구나. 알수 있습니다. 주로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해요. 그런데요. 보통은 이렇게 하는데요. 자, 이런 단어로 끝나는 대명사는요. 형용사가 어디에서 수식한다라는 거예요? 뒤에서 수식한다라는 거예요. What's up, man? 이렇게 물어봤어요. 별일 있어?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nothing special 이렇게 말했어요. 자, nothing special. 스페셜한 거 있어 없어? 없어. 별거 없어.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nothing special. 선생님, 그럼 nothing을 꾸며주려면 스페셜이 앞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special nothing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요? 이렇게 thing, something, nothing, 그 다음에 body, somebody, anybody 이렇게 끝나는 단어들은요. 어떻게?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준다라는 거죠. They forgot something important. Important은 뭐예요? 중요한이라는 형용사인데요. 그들은요, forget의 과거죠. 뭐 했어요? 잊었어요. Something important. 중요한 무언가를 잊었어요. 그래서, 아, important가 앞에 있는 something을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구나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요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그냥, 아, something이나 body로 끝나는 건 뒤에서 수식하는 거, 이렇게 외우지 말고, 이렇게 nothing special. 이 단어 하나로 그냥 외워두세요. 아, 그러면 special이라는 형용사가 뒤에서 nothing을 앞으로 수식해주는구나.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 볼게요. 자, 이제 문장을 해석해 보는 거예요. 두 문장이 있죠? There is 또는 there are.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바로 뭐뭐가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가 있다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여기가 is가 나오는지 are가 나오는지 누가 결정해요? 바로 there is, there are 다음에 나오는 여기 있는 주어가 결정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is가 나왔으니까 단수, 3인칭 단수가 나오지 않을까? 우리 단수 명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A special menu냐? menu special이냐? 자, 그러면 보통 형용사는 명사를 어디서? 앞에서 꾸며준다. 그러니까 special, 특별한 뭐예요? 메뉴. 요렇게 꾸며줘야겠죠? There is a special menu가 어디에 있어요? 전치사 다음에 전치사의 절친, 친구, 명사 나옵니다. In the restaurant. 어디에? 식당에 특별한 뭐가 있다? 메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식당에는 특별한 메뉴가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두 번째. Did they find? 그 다음에 여기 쭉 나오고요. There? 거기? Did they find? Find라는 거는 뭐예요? 발견하다라는 거죠. 주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동사.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앞에 조동사가 튀어나갔죠? 자,

Did는 두의 과거예요. 그러면 Did they find? 그들은 발견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들은 또는 찾았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뭘 찾겠어요? Anything strange를 찾았을까요? Strange anything there? 자, anything, thing으로 끝나는 거 나오면 형용사가 어디에서? 뒤에서 수식한다. 그러니까 anything 다음에 뒤에서 꾸며주는 뭐가 될까요? Anything strange. Anything 뭐예요? 그 무언가. 잘 몰라요. 무언가, strange, 이상한 무언가를 발견했나요?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들은 거기서 이상한 무언가를 발견했나요? There, 거기서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우리 함께 봤고요. 이번에는요, 명사를 보충 설명하는 형용사예요. 자, 선생님이 예상하건대 여기 설명에서,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괜찮아요. 선생님 말했죠? 자, 여기 있는 지금 한 번만으로 설명을 이해한 다음에 우리 친구들, 와, 진짜 대단한 건데, 자, 여기 있는 거 선생님 계속해서 독해하면서 설명할 거니까 지금은, 그래, 이런 게 있구나. 자, 이렇게 들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복습하면서, 그리고 다른 독해 지문 한번 읽어보면서, 워크북 있잖아요. 워크북도 우리가 연습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면 우리 친구들, 이게 이런 말이구나라는 걸알수 있거든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these boxes are heavy. 자, 여기서 주어는 뭐가 해당해요? These boxes. 자, 이 상자들은, box에 es 붙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복수.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구나. 자, are. 그래서 비동사에 are가 나왔는데요. 그 다음에 heavy. 뭐하다? 무겁다. 자, 그럼 이 heavy라는 형용사는요. 누구에 대한 설명이에요? are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기 box에 대한 설명이에요. boxes. 여기 이 box들이 뭐하다? 이 상자들이 뭐하다라는 거예요? 무겁다. 이 상자들의 상태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죠. 그런데요. 여기서 이 상자들은 누구였어요? 주어였어요. 그래서 주어를 지금 보충 설명하고 있구나라고 해서 우리는 얘는 나중에 주격 보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에서 보어로 사용된다라는 거는 보가 보충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충 설명하는 언어로 단어로 사용돼요.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요. 지금 여기 있는 예시는 누구를 보충 설명하고 있다. 앞에 있는 누구?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문제에서, 얘가 뭐 주격 보어를 쓰였는지, 목적격 보어를 쓰였는지 그 단어를 물어보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 문장을 해석하면서 헤비가 지금 뭐가 무겁다는 거지? 이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주어, 바로 상자들이 무겁다라는 뜻이구나라는 걸 알긴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바로 설명한 거, 헤비가 주어 these boxes를 설명하고 있다. 자, 그럼 하나 더 볼게요. 여기 볼게요. He made. 뭐 했다라는 거야? 그는 만들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뭐 만들었는데 우리가 동사 중에 목적어가 꼭 필요한 동사들이 있어요. 무엇을에 해당하는 게 필요해요? His parents. 오, his parents 뭐예요? 그의 부모님이죠. 자, 그런데 그의 부모님을 어떻게 하게 만들었다? 해피하게 만들었다. 행복하게 만들었다. 우리 make 라는 거 한번 알아두고 갈게요. 자, make 다음에는요, 바로 목적어가 두개 나오거든요. 첫 번째 목적어, 두 번째 목적어라기보다 우리가 설명해주는 말이라고 할게요. 자, make 다음에 무엇을에 해당하는 목적어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어떻게 목적어 두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뒤에를 이렇게 설명해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make 무엇을 뭐뭐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He made his parents 뭐예요? 누구를에 해당하는 게 나왔고요. 그리고 뭐뭐하게에 해당하는 단어로 지금 형용사가 나온 거예요. Happy, 행복하게 만들어주는데 누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Happy가 지금 보충 설명해주는 누구예요? Parents죠. 그래서 부모님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누구에 대한 보충 설명이다.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이다. 그래서 목적격 보어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말은 어려웠는데, 이 형용사가 누구에 대해서 좀더 설명하고 있는지, 주어를 설명하고 있는 건가, 목적어를 설명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따져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형용사에 유의해서 문장을 해석하세요라고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형용사를 먼저 찾아보고 형용사가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는지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1번, You look so sad today 라고 했죠. 자, You look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So 너무 sad 뭐예요? 너무 슬프게 보여요. 야, 너 오늘 너무 슬퍼 보인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sad가 누구를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아, 너. 여기 나오는 주어. 이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 너 오늘 되게 슬퍼 보인다 라는 거죠. 슬퍼 보이는 게 누구예요? 바로 여기 나오는 you가 되겠죠. 그리고 today는 오늘이에요. 그래서 오늘 너는 오늘 너무 슬퍼 보인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He made everyone angry. 오, 선생님 앞에서 설명한 make라는 동사 나왔어요. make 다시 써볼게요. make라는 동사 주어 다음에 make라는 동사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두 개가 나올 거예요. 무엇을 해당하는 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게. 주어는요.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요라는 뜻이죠. 여기서는 어떻게라는 거에 뭐예요? 형용사가 여기 나왔어요. 형용사가 어떤 뜻을 가지는지 볼게요. 그는 만들었어요. 주어 동사. Everyone 모두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Angry. 화나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는 모두를 화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Made는 과거니까 화나게 만들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되는데 이 angry가 지금 누구에 대한 보충 설명? angry한 사람 누구예요? 바로 everyone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 여기 목적격 보어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어렵죠? 선생님 주격, 목적격 이거 갑자기 나와서 너무 어려워요. 보어 헷갈려요. 자, 이러한 용어가 헷갈릴 때는요, 여러분 교재 맨 앞에 보시면 각각의 품사 또는 여러분 문장의 구성 성분에 대한 뜻이 나와 있거든요. 잘 모르겠다 싶으면 여러분 교재 맨 앞을 펴서 자세한 설명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오늘의 문법 개념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 문법 개념들을 독해 지문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배운 문법과 관련된 이 독해 지문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아까 우리 대충 레이디가 아주 신기한 꽃을 봤다라고 했어요. 그 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There are, 아까 there is 또는 there are 나오면 뭐뭐가 뭐하다, 있다라는 뜻이죠. 자, 그럼 there are 뭐가 있어요? 주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주어예요. Flowers, 뭐가 있대요? 꽃이 있습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꽃인데요? 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요. 꽃에 대한 보충 설명, 정보가 좀더 있으면 좋을 텐데. 자, 그걸 바로 called, 뭐라고 부르는. 자, 이 부르는, 뭐라고 부르는. 자, 요거예요. 자, 이게 바로 형용사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형용사는 아닌데, 그러니까 딱 형용사로 call은 동사잖아요, 원래. 근데 컬에 ED가 붙더니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우리가 뭐 과거분사나 현재분사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새로운 또 용어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아,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구나. 자, 그러면 누구에 대한 보충 설명이다? flower에 대한 보충 설명을 지금 갈 거예요. flowers. 어떤 flowers냐? called skeleton flowers라는 거예요. 자, skeleton은 뭐냐면은 이거 뭐예요? 우리 스켈레톤 해골이죠, 해골. 자, 그래서 자, 스켈레톤 플라워스. 뭔가 되게 좀 무서운데 이름이. 그쵸? 자, 그리고 the name sounds scary. 바로 그 얘기합니다. 그 name 뭐예요? 그 이름은요. sounds 들려요. 어떻게 들리냐면요. scary. 여기 형용사죠. 무서운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러면은 아, 무섭게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은요, 무섭게 들려요. But, 그러나, they are very special. 뭐하다라는 거예요? special이라는 형용사 있습니다. 그들은, 근데 그 꽃들은요, 매우 뭐하다? special. 특별하다라는 거죠. 왜 특별할까? When it rains, 뭐냐면, when은 뭐뭐 할 때, when it rains, 비올 때, 자, 비올 때, their white petals turn clear like glass. Their white

페어스 뭐냐면 페어스는 꽃잎이에요. 자, 꽃잎들. 그 꽃의 꽃잎들은요. 근데 어떤 꽃잎이냐면 white petals. 뭐예요? 하얀 꽃잎은 turn 변한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변했냐면 clear. 자, 여기 나오는 clear는 투명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투명하게 변해요. 자, 그럼 여기서 their white petals까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냐면 주어로 보고요. 그다음에 turn 변해요. clear. 형용사 나왔네. 어떻게 변한다? 투명하게 변하는데 like glass 뭐처럼 여기 있는 like는 뭐뭐처럼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전치사죠. glass 유리처럼 변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우리가 turn이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turn은 주어의 이 주어의 상태 변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주어가 원래 이렇게 white 하얀색이었는데 뭘로 변했다? clear 투명하게 변했다라는 거죠. 이 변화를 알려주는 동사가 바로 turn이라는 건데요. turn 말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get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become이라는 동사도 있어요. become. 자, 이런 동사 다음에요. 우리가 아, 형용사가 나오면요. 요렇게 요렇게 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주어의 상태 변화를 나타내 주는 동사들이 요렇게 있구나. 그러면 해석할 때 어떻게 해 준다? 이렇게 형용사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유리처럼 아무튼 변해요. 비가 오면요. This happens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this happens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그럼 앞에 있는 this 이건 뭐예요? this라는 거는 바로 이렇게 비 오면 하얀 꽃잎이 유리처럼 변한다라는 걸 말하죠. 이 문장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은요, happens 발생해요. because 왜냐하면 그럼 because 다음에는요, 이유가 나와야 돼요. 여기 다음에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꽃잎이 투명하게 변하는 거예요? Water fills the petals. 물이요. Fills. 가득 채우는 거죠. 채워요. The petals. 뭘 채워요? 꽃잎을 채우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로, 아, 하얀 꽃잎이 투명하게 변하는구나. 그 다음에, it makes them see through라고 합니다. See through는 뭐예요? clear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투명하게 되는 거죠. 속이 다 비치게 되는 거예요. 투명해서 속이 다 비쳐요. 우리 시스루 옷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see through라고 하는데요. through 이게 뭔가 통한다라고 우리가 보면 돼요. 이렇게 통과한다. 그럼 앞에 있는 it은요, 뭐가 될까요? 그것은요, 만들어요. 그들을 어떻게? see through 하게 만들어요. 자, 여기 이 물이 꽃잎을 가득 채우게 되면요, 꽃잎이 어떻게 된다? 바로 속이 다 비치게 된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it도 이 앞에 있는 because 다음에 있는 이 문장이 되겠죠. water, because 다음에 다시 주어, 동사 나오는 거 우리 한번더 살펴볼게요. Then, 그리고 나서 they look like skeleton.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보인다? 이렇게 해골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They look. 근데 like는요, like 뭐예요? 뭐뭐처럼이라는 여기 전치사 look like 같이 기억하시면 돼요. 뭐뭐처럼 보인다. 그러면 뒤에 뭐가 나올까요? 명사가 나오는 거예요. 뭐뭐처럼 보인다. skeleton. 바로 이런 해골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When the petals dry라고 했어요. When 뭐뭐 할 때, the petal 꽃잎이요. 뭐할 때? 건조할 때. They turn. turn 또 나왔어요. White again. 꽃잎이요. 물이 없어요. 건조할 때는요. 다시 어떻게 된다? 하얀색으로 된다. 하얀색으로 된다. Isn't it amazing? Amazing은 뭐냐면 놀라운이죠. 정말 놀랍지 않아? 라고 묻고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 뭐예요? 다 형용사예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형용사가 어떻게 쓰였는지, 그래서 어떤 쓰임으로 쓰였는지 우리 친구들 잘 살펴주세요. 자, 그럼 여기 앞에 있는 scary 뭐예요? 아까? 아, 그 이름. 이름이 scary하다. 이름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는 거였다. White petals. 여기 꽃잎을 꾸며주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용사들의 역할 다시 한번 알아두세요. 문제 볼게요.
그래, 밑줄 친 skeleton flowers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원래 꽃잎

하얀색이었어요. 오, 그런데 비가 오면 이 하얀색이 어떻게 변한다 그랬어요? 투명하게 변한다 그랬죠. 두 번째, 물에 젖으면, 그렇죠. 꽃잎이 떨어진다? 꽃잎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 없었어요. 세 번째, 비를 맞으면 꽃잎이 투명해진다.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뭘까요? 알맞지 않은 거? 정답 2번이 되겠죠. 2번 볼게요. 글에 밑줄 친 this와 it이 가리키는 것을 우리말로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this와 it이 무엇인지 글 속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this happens. 자, 이러한 상황은 발생해요. 자, 이러한 상황은 바로 이렇게 지시 대명사가 나오면 우리 친구들은 이 앞에 있는 문장을 살펴주면 돼요. 자, 이러한 상황은요, 일어나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도대체 뭐야? 바로 이 앞에 있는 거. 하얀색 꽃잎이 뭘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비를 맞으니까 바로 이렇게 유리처럼 투명하게 변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러한 상황을 말해줘요. 그 이유는 뭔데? 물이 꽃잎을 채우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그 물이 꽃잎을 채우는 것은 어떻게 꽃잎을 투명하게 만든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앞에 있는 문장 전체의 내용을 받아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쓴다? 자, 첫 번째 this는 비 오면 하얀 꽃잎이 유리처럼 투명하게 변한다라는 해석에서 우리가 알수 있어. 그 상황에서 this happens. 앞에서 말한 이 모든 게 happens 일어나네라는 거였죠. 그다음에 C는요, 바로 앞에 있는 거 because 다음에 나오는 이유를 말하는 거였죠. 아니, 이게 이렇게 만드네. 꽃잎을 어떻게 만들어? 투명하게 속이 다 비치게 만드네. 그거 왜 그러는 거지? 그 앞에 바로 물이 꽃잎을 채워서 그렇다라고 했죠. 그래서 물이 꽃잎을 채우는 것, 문장 전체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형용사 첫 시간이었는데요. 자, 형용사. 가장 먼저 우리가, 꾸며준다. 누구를 꾸며준다? 명사를 꾸며준다. 자, 그렇다면 명사를 어떻게 꾸며주는지 우리 친구들이 그 방법을 잘 알아야 돼요. 한번 우리 친구들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배운 형용사의 일단 뜻은 뭐예요? 명사의 모양이나 색깔, 크기, 그리고 개수나 성질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였는데요. 역할이 매우 중요하죠. 명사 앞에 있을 때는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했어요. There is a strong bridge처럼 strong bridge, bridge 앞에 쓰여서 명사 앞에서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명사를 보충 설명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These boxes are heavy. 이것처럼 앞에 주어를 보충 설명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주어 말고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도 있었죠. 같이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친구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친구들. 형용사. 우리가 우리말에서 사실 형용사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영어에서도요, 우리말처럼 이러한 형용사를 가지고 다채로운 문장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형용사, 다양한 형용사 단어들도 우리가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 문장 안에서 어떤 단어들이 형용사의 역할을 하면서 무엇을 꾸며주는지 찾아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우리 친구들이 독해를 더욱더 잘할 수 있겠죠? 어렵다 생각 말고, 우리 형용사에 대해서도 다음에 계속해서 배우니까 포기하지 말고, 우리 친구들 워크북으로도 꼭 복습해 주세요. 친구들,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여러분과 기초 영문법 공부를 함께할 유진쌤입니다. 우리 오늘은 다시 워크북 문제풀이 강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유닛 15에서 16 문제 풀고 오실게요. 자, 그러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열공도장 챌린지 정답 한번 확인해 볼게요. 두 가지 문장을 우리가 빈칸을 채워보는 것이었는데 첫 번째 문장은 나는 어제 숙제를 했다. 과거형 동사인 did를 써야 됐고 부정문으로 쓰면요. I didn't do my homework yesterday. 이렇게 두 가지 문장이 정답이었습니다. 어때요? 잘 풀어보셨나요? 그러면 우리 오늘의 열공도장 챌린지는 바로 이 일반 동사의 과거형을 사용해서 나만의 문장을 직접 만들어 보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썼던 문장 말고 여러분이 다른 동사를 활용해서 한번 적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먼저 A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닛 15예요. 자, 일단 올바른 동사를 고르는 건데 우리가 주어를 잘 보고 이 주어가 취하는 적절한 동사 형태를 골라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1번은요. My sister and I. 내 여동생과 나가 주어죠. 그렇기 때문에 eat 동사 원형을 고르면 됐었습니다. 자, 2번은요. Korea. 한국은 사계절이 있다. 한국이라는 주어는 3인칭 단수 주어입니다. 그래서 has를 써주면 되죠. 자, 3번은요. My class. 3인칭 단수 주어다. 그치? 그래서 begins. 내 수업은 항상 9시 5분에 시작을 합니다. 자, 4번은요. Our teacher drinks가 되겠죠. 우리의 선생님도 3인칭 단수 주어. 자, 5번은요. We go 동사 원형을 취해줘야겠다. 그쵸? We go shopping every weekend. 우리는 매주 주말마다 쇼핑을 갑니다. 자, 6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6번은요. 그녀라는 주어가 나와요. She. 3인칭 단수 주어니까 lives. 그녀는 아파트에 삽니다. 자, 7번은요. 마찬가지로 pushes. He pushes the first door. 그는 첫 번째 문을 민다가 되겠고요. 8번도 has가 돼야겠죠. My sister has. 9번은 Mr. Kim likes. S가 붙어야 되죠. 그리고 10번도 he라는 3인칭 단수 주어가 나옵니다. 올바른 형태는 play 뒤에 s가 붙은 plays가 되겠죠. 자, 우리 이렇게 A번 문제 풀어봤는데요. B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동사를 보기에서 골라 현재 시제나 현재 진행 시제로 고쳐 쓰는 거예요. 동사는 한 번씩만 사용할 것. 자, 1번에 나는 슈퍼마켓에서 애플파이를 삽니다. 우리 사다라는 동사를 써볼게요. I는요. 네, 그대로 동사 원형 by를 써주면 되죠. 자, 2번에 he, 그는요, on weekdays, 평일이란 뜻입니다. 그는 평일에 학교에 갑니다. 가다, go라는 동사를 쓸 텐데요. 지금 주어가 3인칭 단수 주어다. 그러면 go 뒤에 뭘 붙인다? 이 s를 붙이면 되겠죠. 자, 3번입니다. Jim은요, every morning, 매일 아침마다 뭘 한다? 샤워를 한다. 우리 샤워를 하다. take a shower 이라고 하는데요. take 뒤에 뭘 붙인다? 그쵸. 주어에 맞춰서 s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볼게요. 우리는 커피를 마신다. 자, 마시다 라는 동사 drink. we가 주어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 drink 그대로 적어볼게요. 자, 5번입니다. heavily 라고 하면 무겁게 라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비가 많이 내린다 라는 의미로 쓰여요. 비가 말 그대로 무겁게 내린다, 많이 내린다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자, 비가 내리다, 우리 rain이라는 동사를 쓰면 되겠는데요. it이라는 주어에 맞춰서 s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현재 진행 시제로도 고쳐 쓸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도 I am buying 현재 진행 시제로도 여러분이 써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2번이나 3번 같은 경우에는 습관을 나타내잖아요. 매일 학교에 간다 또는 매일 아침마다 샤워를 한다. 2번과 3번은 현재 진행 시제가 아니고 현재 시제로밖에 못 씁니다. 대신에 4번, 5번도 We are drinking coffee. It is raining heavily. 이렇게 현재

진행시제로 써도 네, 맞는 답이었어요. 자, 그럼 우리 이어서 6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배가 고프다. 자, 우리 비동사를 써야겠죠? 비동사를 맞춰서 쓰면요. They are이 되겠다. 그쵸? They are hungry. 그들은 배가 고픕니다. 자, 7번은요. Lisa는 her shoes. 그녀의 신발을 at the door. 문에서 묶는다. 끈을 맨다. 자, 그러면은 묶다라는 동사. tie를 쓸게요. Lisa ties her shoes. 또는 현재 진행형으로 쓰면요. Lisa is tying. 네. 이렇게 ty에 ing, y로 바꿔가지고 써주는 겁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쓸 때는. 자, 8번은요, Jane. Jane는요, in class, 수업에서 질문을 한다. 우리 질문을 하다, ask라는 동사를 쓸게요. Jane asks questions라고 쓰면 되겠죠. 자, 9번 보겠습니다. Do you, 너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니? 라는 질문을 쓰면 돼요. 자, 어디 있을까요? Do you wait? 네, wait이 있네요. Do you wait for the bus? 너는 버스를 기다리는 중이니? do로 시작하니까 의문문, do 주어, 동사 원형의 형태로 동사 원형을 쓰는 겁니다. 자, 10번은요. The students, 학생들은 for the key, 키를 찾는다, 찾는 중이다 라고 쓰면 되겠죠. 자, 우리 무엇을 찾다? Look for, look이라는 동사를 쓰면 됩니다. 자, students, 복수 주어니까 look for이라고 써도 되고요. 아니면 현재 진행시제로 쓰면 the students are looking for the key라고 쓸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10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괄호 안에 동사를 알맞은 형태의 한 단어로 한번 고쳐보는 거예요. 자, 1번 보겠습니다. The baby, 아기는요, every day, 매일 크게 운다를 적을게요. 매일 반복되는 어떤 일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현재 시제에 맞춰서 cries라고 쓰면 되겠죠. 네, cry는 뒤에 s를 붙일 때 y를 i로 바꾸고 es를 붙여줍니다. 자, 2번입니다. 그는요, next to me. 내 옆에 뭐 하고 있다? 앉아 있다. sitting. 지금 앞에 비동사가 있으니까 현재 진행형 시제로 써주면 돼요. sit 뒤에 t를 하나 더 붙이고 ing를 붙여서 he is sitting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vegetables. 야채는요, good for your health. 너의 건강에 좋다. 지금 vegetables 복수 형태로 쓰여져 있는 주어죠. 그래서 동사 are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볼게요. he is been kind the dishes now. 우리가 설거지를 하다를 wash the dishes 라고 합니다. 앞에 비동사가 있는 걸 보니 현재 진행형으로 써줄게요. wash 뒤에 ing를 써주면 되겠다. 그쵸? 자, 5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항상 나를 위한 many plans,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지금 have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주어가 they, 그들이죠. 그래서 have라고 쓰면 되겠죠. They always have many plans for me. 자, 이어서 우리 6번부터 10번 한번 볼게요. 자, 6번은요. 민수라는 3인칭 단수주어가 나옵니다. 민수는 영어를 잘해요. 자, speak, 말하다인데 3인칭 단수주어에 맞춰서 s를 붙여주면 되겠죠. 자, 2번입니다. My father, 내 아버지는 on weekends. on weekends라고 하면 주말마다란 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요일 뒤에 s가 붙으면요, 매주 반복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마다 아버지는 무엇을 하신다? 세차를 한다. 자, 그러면요, wash 쓸 텐데요. 3인칭 단수주어 나오죠? es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8번에 그녀는 지금 런던에서 지내는 중이다. 앞에 비동사 나와 있어요. 그러면 동사 뒤에 ing 붙여서 현재 진행형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She is staying in London now. 자, 9번 볼게요. 톰은요, every day, 매일 신문을 읽는다. 자, 그러면 read, 읽다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이때도 톰이라는 주어에 맞춰서 s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볼게요. Jane, Jane은요, 마이크를 뭐 한다? love, 사랑한다 라는 동사가 있어요. 자, love 뒤에 Jane이라는 3인칭 단수주어에 맞춰서 뭘 한다? s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10번 문제 다 풀어봤어요. 앞에 주어가 3인칭 단수주어면요. 지금 동사 뒤에
S나 ES 붙이는 연습했죠. 그리고 현재 진행형은요.

비동사 뒤에 ing를 붙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D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괄호 안에 지시대로 문장을 바꿔 쓰는 건데, 1번을 보니까 He is dancing at the hall. 이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꾸래요. 지금 현재 진행형을 우리가 의문문으로 바꾸려면, 비동사를 어떻게 한다? 문장 앞으로 보낸다 라는 규칙이 있었죠. 해보겠습니다. Is he, 그는 dancing, 춤을 추는 중이니, 어디에서? At the hall, 홀에서. 네, 이렇게 의문문을 완성해 봤습니다. 자, 2번은요, 부정문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자, they are taking a walk. 그들은 산책을 하는 중이다. 자, 부정문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비동사 뒤에 not을 붙이면 되지. 그래서 they are not. 우리 줄여서 aren't로 써볼까요? They aren't taking a walk. 그들은 산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3번 한번 볼게요. You are looking for your children. 너는 너의 아이들을 찾는 중이다. 자,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비동사를 앞으로 보내면 되겠죠? Are you looking? 너는 찾는 중이니 무엇을? For your children. 너의 아이들을 찾는 중이니 라는 의문문이 완성이 됩니다. 어때요? 잘 적어보셨어요? 네, 우리 이어서 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She is lying on the floor. 여기서 lying이라고 하면 누워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현재 진행형 문장인데요. 부정문으로 바꿔주면 비동사 뒤에 not을 붙이면 되겠죠. is와 not을 우리 축약해서 isn't라고 쓸수 있습니다. She isn't lying. 그녀는 누워있지 않아요. 어디에? On the floor, 바닥에요. 자, 5번을 의문문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Jane is reading a book. Jane은 책을 읽는 중이다. 자, 비동사 문장 앞으로 보내서 의문문으로 바꿔볼게요. Is Jane? Jane은 책을 읽는 중이니? Reading a book. 이렇게 우리가 의문문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지금 유닛 15 문제 다 풀어봤는데요.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유닛 16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이제는 과거 시제와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 1번 보겠습니다. He, 그는요, 축구를 잘했다. 우리 play 뒤에는요, ed를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바른 형태가 아니고, he played soccer well이 올바른 정답이 되겠죠. 그는 축구를 잘했다. 자, 2번은요, she, 그녀는 선생님이다, 선생님이었다, 뭘 골라야 될까 하고 봤더니요, 아, 뒤에 2000년도라는 년이 나와요. 그러면은, 과거죠. 과거의 선생님이 없다. was가 되겠습니다. 자, 3번은요. 그는요, a cold, 감기에 걸렸다라고 할때 우리가 catch의 과거형을 쓰면 돼요. 올바른 과거형은 got이 되겠습니다. He caught a cold yesterday. 그는 어제 감기에 걸렸습니다. 자, 4번은요. Bill은 많은 questions, 질문을 했대요. 자, 그러면은 asked가 돼야 돼요. ask가 안 되는 이유는 현재형으로 쓰려면 우리가 빌이라는 3인칭 단수조에 맞춰서 S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거형으로 골라야 된다. 자, 5번은 나는요, got his text message. 그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get의 올바른 과거형은 got이 되어 got. 자, 그럼 우리 6번으로 가볼게요. 그녀는 10 minutes ago. 10분 전에 어땠어요? 배가 고팠대요. 그러면 she라는 주어에 맞춰서 was를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7번은요, Willie는 the music, 그 음악을 좋아했다, liked를 골라줘야 됩니다. like가 안 되는 이유는요, 현재형이면 우리가 s를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liked가 올바른 답이다. 자, 8번은요, 그들은 go는 올바른 형태가 아니고 go의 과거는 went죠. They went to the church. 그들은 교회에 갔습니다. 자, 9번은요, 너는 yesterday, 어제 슈퍼마켓에 갔다, 과거형을 골라줘야겠죠. went. 그리고 마지막 10번은요. 내 친구는 upset. 화가 났었다. was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A번 풀어봤는데요. B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괄호 안에 동사를 알맞은 형태의 한 단어로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자, 1번을 보니까 지금 뒤에 on Saturdays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거 뭘까요? on Saturday.

토요일이야. 그래서 토요일에 빨래를 했다? 선생님 이거 과거형 아닌가요? 혹시 이렇게 푼 친구들 있어요? 괜찮아요. 틀릴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 S가 붙잖아. 아까 전에 우리 위켄드 뒤에 S 붙었을 때 뭐라고 해석했어요? 주말마다. 자, S가 붙었습니다. 여기도 토요일마다라는.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come의 과거형 써야겠죠. She came back to Korea last week. 그녀는 지난주에 한국으로 돌아왔다. 3번 보겠습니다. Anne Frank. Anne Frank라는 사람은요, 1940년대에 뭘 했다? 일기를 썼다. 자, 과거형으로 써줘야겠죠. keep의 과거형은 kept가 되겠습니다. 자, 4번. They are. 그들은요, now. 지금 콘서트로 가는 중이다. 현재 진행형으로 쓰면 돼요. 앞에 지금 비동사가 나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go 뒤에 ing를 붙여서 they are going. 그들은 가는 중이다. 현재 진행형으로 써주는 겁니다. 자, 5번 한번 볼게요. 나는요, little prince, 어린 왕자를 last month, 지난달에 읽었다 라고 해야겠죠. with의 과거형, read입니다. 발음만 다르지만 형태는 똑같죠. 그래서 I read the little prince.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너는 last year, 작년에 부끄러움이 많았다. 과거형으로 쓰는 겁니다. you는요, 네, 과거형 동사 were 써줘야겠죠. you were. 7번은요, a few minutes ago, 몇분 전에라는 과거의 시점을 표현하는 시간의 부사구가 나옵니다. 자, 그럼 몇분 전에 그녀는요, 내 가방을 벤치에 놓았다. put의 과거형 볼까요? put은 동사 원형 과거형 똑같습니다. put. 그래서 she put my bag. 그녀는 내 가방을 놓았습니다. 자, 8번 볼게요. 우리는 yesterday, 어제, Jane에게 a pretty doll, 예쁜 인형을 주었죠. 그쵸? 과거형으로 쓰겠습니다. give의 과거형은 gave가 되죠. gave. 자, 9번입니다. The train, 기차는요, 비동사가 지금 있어요. 그치? 그리고 now, 지금 천천히 멈추는 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겠다. 현재 진행형으로. 자, 그럼 우리 stop 뒤에 ing를 붙일 텐데요. 이렇게 stop처럼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는 동사는 자음을 한번더 붙여주죠. 그래서 the train is stopping slowly now. 이렇게 돼야겠습니다. 자, 10번 한번 볼까요? 수지는 every Saturday. Every Saturday 무슨 뜻이냐? 매주 토요일마다란 뜻이에요. 토요일마다. 아까 Saturdays랑 같은 의미입니다. 토요일마다 그림을 그립니다. 자, 매주 반복이 되는 습관이에요. 그러면 현재 시제로 써줘야겠죠? 자, 수지라는 3인칭 단수주어에 맞춰서 S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Suzy draws. 자, 그래서 과거 시제 파트의 문제였지만 우리가 적절하게 현재 시제, 현재 진행형도 함께 골라서 써줘야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10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써보는 건데요. 지금 주어를 보니까 1번, J and I, J와 나라는 1인칭 복수주어가 나온다. 그러면요, was가 아니고 비동사 were 써줘야겠죠. were not을 우리 축약해서 weren't라고 한번 써볼까요? 네, J and I weren't busy. 자, 2번은요, Mary isn't라고 나와 있는데, 뒤에 보니까 yesterday, 어제 Mary는 한가하지 않았대요. 그러면요, is라는 동사를 우리 과거형인 was로 바꿔줘야겠죠. 자, 부정문이니까 wasn't가 되겠습니다. 자, 3번 한번 볼까요? You, not, er. 이상하다. 지금 부정문인데 순서가 이상해요. 비동사 뒤에 not이 나와야 돼요. 또 하나, 뒤에 보니까 last Friday, 지난주 금요일이라는 과거의 시점을 표현하는 이 시간 부사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요, or를 우리 일단 were 과거형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not을 붙여서 이렇게 축약해서 써볼 수 있겠죠. You weren't in class last Friday. 지난주 금요일에 너는 교실에 없었다. 자, 4번입니다. 지금 의문문 같아요, 그치? 근데 주어가 누구예요? 민주가 주어입니다. 그럼 were이 아니고 was 민주라고 우리가 질문을 써줘야겠죠. were를 was로 바꾸면 된다. 자, 5번 보겠습니다. Are they here 1 hour ago? Are they는 맞는 형태이긴 하지만 시제가 지금 어떤 시제예요? 1 hour ago라고 하면 1시간 전입니다. 그들은 여기에 1시간 전에 있었니? 라는 질문이죠. 그러면 are를 과거형인 were they로 바꿔줘야겠죠. 정답은
were 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6번 한번 볼게요. I didn't knew. 자, 여러분, didn't가 나오면은 우리가 일반 동사 과거형의

지정문으로 써주면 되는데, 디든트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동사 원형이 나옵니다. 그쵸? 근데 뉴는요, 동사 원형이 아니거든요? 뉴의 동사 원형은 no가 되죠. I didn't know her email address. 나는 그녀의 이메일 주소를 몰랐다. 자, 7번에 They don't play soccer yesterday. 자,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거형으로 바꿔줘야겠죠. 과거형으로는 don't가 아니고 didn't로 써줘야겠습니다. They didn't play soccer. 그들은 축구를 하지 않았다. 8번에 Did she go to Japan? 그녀는요, 일본을 갔나요? No래요. No, she doesn't. 자, 근데 지금 did로 질문을 하죠. 그치? 과거에 갔나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 대답도요? No, she didn't로 대답을 해야겠습니다. 자, doesn't를 뭘로 바꾼다? didn't로 바꿔준다. 자, 9번 보겠습니다. Did they pass the exam? 그들은요, 시험을 통과했나요? Yes, they 하고 비동사가 갑자기 쓰이네요. 8번과 마찬가지로 9번도 did로 질문을 했으면 대답도 did로 해줘야겠죠. 긍정문이니까 yes, they did로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볼까요? Do your parents had the same car last year? 자, 지금 굉장히 틀린 부분이 좀 많이 있는데요. Last year, 작년에 너희 부모님은 같은 차를 갖고 계셨니라는 질문입니다. 자, 그럼 일단 시제가 과거형이죠. 둘을 먼저 바꿔줍니다. 어떻게요? 디드로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의문문 쓸때 주어를 먼저 쓰죠. Did your parents? 자, 그 다음에 이 had라는 동사 원형으로 바꿔줘야겠지. 어떻게요? Have. 그래서 Did your parents have the same car last year? 이렇게 고쳐주면 됐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제 D번으로 한번 가봅니다. 괄호 안에 지시대로 문장을 바르게 써보는 거예요. 1번, 과거 시제로. 자, 그러면, The boy falls off the horse. 소녀는 말에서 떨어진다. falls off를 과거 시제로 한번 써보면 어떻게 될까요? fall의 과거형은 fell입니다. 그래서, The boy fell off the horse. 소녀는 말에서 떨어졌다라는 문장이 되겠죠. 자, 2번 한번 볼게요. The telephone rings loudly. 전화기는 크게 울린다. 근데 과거 시제에 부정문으로 바꾸세요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과거 시제로 일반 동사에 부정문을 써줄 때 무엇에 도움을 받죠? didn't에 도움을 받잖아. 그치? 그래서 the telephone didn't.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줘야 되는데요. rings의 동사 원형. 네, ring입니다. s를 빼고. The telephone didn't ring loudly.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과거 시제로 바꾸시오. 자, 지금 보니까 he doesn't tell me the truth. 그는 나에게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 현재 시제죠? doesn't를 뭘로 바꾼다? didn't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He didn't tell me. 그는 나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The truth. 사실을요. 자, 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She keeps the secret. 과거 시제로 쓰면 그녀는 비밀을 간직했다. keep의 과거형 kep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he kept the secret. 이렇게 고쳐서 써주면 되죠. 자,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5번입니다. My friend sent me a letter. 내 친구는 나에게 편지를 보냈다. 자, 현재 시제로 쓰면 동사 원형은 send입니다. 근데 3인칭 단수저니까 s로 바꿔 쓸게요. 네, 그래서 My friend sent me a letter. 이게 올바른 답이 되겠다. 그쵸? 자, 6번에 과거 시제 의문문으로 쓰래요. 자, 그럼 우리 의문문을 쓸 때는 일단 did로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주어, the team. 그리고 동사는 어떤 형태로? 동사 원형으로. 그러면, did the team win the race? 그 팀은 경주에서 이겼나요? 라는 의문문이 되는 겁니다. 자, 7번으로 가볼게요. He came home late yesterday. 그는요, 어제 집에 늦게 왔다라고 합니다. 의문문으로 바꿔볼게요. 자, did. 그리고 주어를 써주죠. Did he? 동사 원형. Come home.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나머지 것들을 써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쓰면 Did he come home late yesterday? 그는 어제 집에 늦게 왔나요? 라는 의문문이죠. 8번 보겠습니다.

0: 과거 시제 부정문으로 쓰래요. 그의 농담은 재미가 없었다라고 써야겠죠. 자, 그러면 his joke 그의 농담을 주어로 써 주고요. 과거 시제 부정문으로 쓰면은 일단 비동사를 was로 바꿔줘야겠다. 그리고 not을 붙여주면요. 축약해서 써볼까요? His joke wasn't. 그 다음에 funny. 이렇게 쓰면 그의 농담은 재미가 없었다라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렇게 문제를 다 한번 풀어봤는데요. 오늘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문제 풀었던 거 여러분 본 교재에 있는 랩업 부분으로 한번 쭉 개념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현재 시제는요, 동사의 현재형을 쓰고 현재 상태, 습관, 되풀이되는 행위를 묘사를 합니다. 자, 현재 진행 시제는요, 바로 비동사의 현재형을 쓰고 동사 뒤에 ing를 붙여서 현재 진행 중인 동작을 묘사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부정문과 의문문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현재 진행 시제의 부정문은 비동사의 현재형 뒤에 뭘 붙인다? not을 붙입니다. 의문문은요, 원래 주어 뒤에 있던 비동사가 문장 앞으로 와서 비동사 주어, 동사 ing 형태로 우리가 질문을 만들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 과거 시제 보겠습니다. 과거 시제는 과거의 동작이나 상태, 역사적 사실을 묘사할 때 쓰는데요. 만드는 방법, 바로 was랑 were. 비동사는 was랑 were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not을 붙여서 wasn't, weren't로 줄여 쓸수 있었죠. 일반 동사는요, 무엇의 도움을 받죠? did not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didn't, 동사 원형의 형태로 써 주었습니다. 자, 의문문도 볼게요. 비동사 같은 경우에는 was, were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주어의 형태로 써줍니다. 대답은요? yes, 대명사 주어, was나 were. no는요? 주어 다음에 wasn't, weren't로 대답을 하면 되겠죠. 자, 일반 동사의 의문문은 did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did 주어, 동사 원형의 형태로 질문을 해주고요. 대답은요? yes, 주어, did. 부정의 대답은 no, 주어, didn't로 해주면 됐었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많았는데요. 우리 이렇게 워크북 문제까지 풀면서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마스터를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의 열공도장 챌린지, 바로 일반 동사의 과거형을 사용해 나만의 문장을 직접 만들어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강의의 예문을 활용하셔도 좋지만, 그래도 우리 이제 어느 정도 문장 쓸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과거에 했던 일, 어제 했던 일, 지난주에 했던 일을 직접 한번 이 동사의 과거형을 활용해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닉네임 25강 열공 인증해 주시면 열공도장을 쾅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제 시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어떤 시제 배웠죠? 과거 시제, 현재 시제. 자, 이제 뭘 배울 차례? 미래 시제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미래 시제 열심히 공부해 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군산 원도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반갑습니다. All in one 중학영어. 자, 오늘은 286강. 자, 월요일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월요일 날은 저하고 이제 어법 공부하시는 그런 날인데요. 자, 우리 이제 시제 공부를 계속 해오고 있어요. 자, 오늘이 시제 공부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시간이고요. 자, 완료 시제를 지난 시간에 한 시간에 다 다룰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시간까지 연결해서 완료 시제로는 두 번째 시간, 시제 전체를 보자면 네 번째 시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완료 시제의 개념 알려드렸고, 그 중에 두 가지 용법만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추가적으로 또 두 가지의 용법을 여러분께 소개하는 것이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험적 용법과 완료적 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완료 시제도 여러분들 현재 완료만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과거 완료도 있고 미래 완료도 있는데, 자, 이 부분도 개념 설명드리고 어떤 경우에 그런 시제를 정답으로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지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역시 자 퀴즈로 갑니다. 자, 그러시면 첫 번째 경험적 용법부터 시작을 좀 해보는데요. 현재 완료라고 하는 것은 과거 시점과에 시작된 어떤 일이 현재까지 계속되든가, 과거 시점에 어떤 일이 끝났는데 그 결과가 현재까지 지속되든가, 이런 두 가지 경우에 쓴다 그랬죠. 결론적으로 현재 완료 시제는 현재의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일종의 현재 시제다라고 했는데요. 경험적 용법도 똑같은 논리인지 한번 좀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를 기준으로 한 경험을 그 표현하게 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경험이라고 하면 이미 내가 해봤던 거니까 과거 시점을 떠올리기가 쉬운데요. 나 그 영화 본 적 없어 라고 하면 지금 현재도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행위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지금도 그 행위를 나는 안 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와 단순 과거는 분명한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어로는 잘 이런 것들을 구분지어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국어로는. 그런데 영어는 분명하게 이것을 구분지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나는 과거 시점에 뭐뭐를 해본 적이 있어, 혹은 지금까지 나는 그런 거 해본 적 없어, 그러면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경험 상태를 나타내서 현재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어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땐 주로 뭐라고 하나요? 내가 몸으로 해본 적이 지금까지 있다 없다로 여러분들이 번역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테크니컬하게, 자, 우리는 이제 수업 영어를 이제 공부하는 프로그램이니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그 분명히 과거 시점을 딱 지정하는 그런 어구들이 세상엔 되게 많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yesterday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거는 어저께 뭐뭐 했다기 때문에 지금까지라고 하는 이것과는 맞지 않아요, 여러분들. 난 지금까지 이런 걸 해본 경험이 있어, 혹은 지금까지 나는 이런 걸 해본 경험이 없어 라고를 표현하는 경험적 용법에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경험이라고 하면 경험은 이미 한 거니까 과거잖아. 근데 왜 과거 시제로 못 써? have pp를.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시험을 보러 이제 들어가시면, 자, 중학교 시험에서 이런 게 이제 출제가 되죠. 요런 yesterday 같은 것을 주고 과거 시제를 쓸 거냐 현재 완료 시제를 쓸 거냐를 같이 줍니다. 개념이 분명치 않으면 여러분들 현재 완료는 왜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yesterday는 분명히 어제 벌어진 일이니까 지금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거는 어제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그래서 자, 지금까지의 경험을 나타내는 현재 완료의 경험적 용법과는 이거는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생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분명한 과거를 표시하는 어구와 함께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여러분께 강조를 드립니다. 자, 요거를 잘 기억하고 계시면 나중에 이제 시험을 보러 들어갔을 때 자다가도 떡으로도 먹을 수 있어요. 자, 그러시면 예문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yesterday라고 쓰시면 여러분들 자, yesterday가 왔을 때 have seen 이라고 쓰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이건 분명히 과거 시제로 여러분들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어때요? 나는 before, 이전에, 나는 이전에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어. 지금까지 중에서 나는 이전에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어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예문은요, SHL's repair person. 저 SHL은 뭐 회사 이름이겠죠? 이 회사에 자 수리공이 수리하는 분이 어떻게 돼요?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뭐를요? appointment는 약속이죠. 시간 약속을 어겨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어겨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계속일 수도 있어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의 개념인 거거든요. 자, 이제 느낌이 좀 오세요? 이게 바로 영어의 시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경험적 용법이죠. 자, 두 번째 완료적 용법인데요. 자, 이제 현재 완료에서는 마지막 용법이에요. 이게 지금 네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여러분들? 그렇죠. 계속적 용법, 결과적 용법, 경험적 용법,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완료적 용법인데, 이 완료적 용법이 사실은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그런,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용법인 것 같아요. 자, 뭐냐면, 현재를 기준으로 이미 완료된 사건을 표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한국말을 읽고 여러분들이, 현재를 기준으로 이미 완료됐으면 과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예문으로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자,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He has already eaten his lunch. 그 사람 점심 먹었대, 이미.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과거에 먹은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장 어때요? 자, eat의 과거가 ate니까 he ate his lunch. 그 사람 점심 먹었대. 똑같이 사실은 과거 시점에 먹은 거예요. 그런데 현재 완료는 반드시 여러분들 무슨 정보를 줘야 된다 그랬어요? 바로 현재의 정보를 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이 점심시간인데 걔가 이미 점심을 먹었대더라 라고 하는 것이면, 그래서 현재를 기준으로 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이 점심시간인데 아유 그 사람 벌써 점심 먹었대, 이렇게 쓸 때는 여러분들 현재 완료로 써야 돼요. 현재를 기준으로, 현재 점심시간을 기준으로 이미 완료됐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 he ate his lunch. 그러면 지금 점심시간 아니에요. 저녁때예요. 그건 점심 안 걸르고 먹었댄다. 요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한국인 입장에서 완료적 용법을 정확하게 구사해서 글을 쓰거나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 웬간해서는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쉽지 않은 그런 용법이에요.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완료적 용법은 똑같이 과거 시제와 똑같이 이미 끝난 거를 표현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준점을 이렇게 현재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현재 완료로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가지의 용법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는데, 우리가 네 가지의 용법을 사실은 1, 2, 3, 4 이렇게 4분의 1씩 지금 번호를 붙여서 공부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2개, 이번 시간에 2개. 그런데 사실은요, 현재 완료에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 용법이 있어요. 계속적 용법, 경험적 용법, 결과적 용법, 뭐 완료적 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안타깝게도 수업 영어에서는, 안타깝게도는 아니죠, 다행이라고 표현해야 될것 같아요. 예. 자, 계속적 용법이 주로 출제됩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시작돼서 지금까지 계속 일해왔다, 요런 경우가 주로 출제되고요. 나머지 용법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어감 차이만 좀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수업 영어에서는 자주 다루지 않습니다. 4분의 1씩 제가 설명을, 4분의 1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은 가중치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 용법에 절대적으로 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점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부담이 좀 덜어지지 않을까. 아, 어머나, 내가 완료적 용법도 앞으로 좀 시험 문제로 많이 풀어야 되나?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요것들은 어감 차이만 아시면 되고요. 그 어감 차이를 알면 어때요? 영어가 재밌죠? He has already eaten his lunch 하고 he ate his lunch의 느낌 차이를 알면 좋잖아요. 그쵸?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정도만 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고요. 현재 완료가 있으면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과거 완료도 있고 미래 완료도 있겠죠? 그래서 다음은 과거 완료부터 먼저 저희가 좀 살펴보는데, 과거 완료는 어때요? 똑같이 계속, 결과, 경험, 완료를 나타내요. 근데 기준점이 현재가 아니라고요. 이것은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부터 계속됐던 것, 혹은 과거 시점 이전에 경험했던 것, 그죠? 혹은 완료, 결과 다 똑같은 거예요.
1: 과거보다 더 과거에 마무리가 되었고, 이때까지 과거까지, 자, 그

결과가 지속되는 경우에도 쓰거든요. 자,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이거를 우리가 과거보다 더 과거인 대과거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사실 대과거라고 하는 저 표현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사실은 살짝 언급을 했어요. 과거보다 더 과거를 대과거라고 하고 그때는 head plus pp를 쓰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체계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과정 안에서 이것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자, 보셔요, 여러분들. 예문으로 증명해 볼게요. Yesterday, 어저께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먹다는 eat도 좋지만 have 동사도 많이 쓰죠. 자, 그런데 어제 먹었는데 어제는 분명히 과거에 먹은 거잖아요. 그런데 after가 나오네요. 뭐한 다음에? 바로 영화를 본 다음에 저녁을 먹었어요. 그러면 똑같이 어저께 발생된 일은 맞거든요. 이것도 어제 발생된 거고 이것도 어제 발생된 건데 after라고 하는 접속사의 특성상 영화를 본 다음에 뭐 했어요? 저녁 먹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 더 과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head plus pp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대과거 시점을 과거 완료로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여기도 함정이 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after, before, when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건데요. 자, 논리는 간단합니다. after 다음에 had pp를 쓰면 주어 다음에는 과거 동사를 쓰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after는 같은 시점 안에 선후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A 한 다음에 B 했다라고 하는 과거 시점의 선후 관계를 나타낼 땐 얘가 더 과거니까 had pp를 쓰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어떻게 하죠? had pp 대신에 일반 과거 동사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시점처럼 보이죠? 요렇게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요렇게 돼 있어요. after가 명백한 선후 관계를 보여주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had plus pp로 대과거를 표시하지 않아도 더 과거인 걸 누구나 다알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이렇게 쓰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쓰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 여기에 had watched가 아니라 그냥 watched라고 과거로 써도 잘못된 것이 아니니까 그점 차고 있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Before는 반대 아니겠습니까? 이거 하기 이전에 이것을 한 거니까 얘가 먼저라고요. 그래서 had pp를 써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논리로 여러분들 자, 대과거 표시를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 과거를 표시할 때는 head pp로 써야 읽는 사람이 더 과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지만 before나 after가 써 있으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뭐 before나 after가 써 있으니까 얘가 더 과거잖아. 하기 때문에 일반 과거로 자, 똑같이 보이지만 더 과거를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when입니다. when은 어때요? A 할때 B 했다니까 둘은 같은 시점이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A 했을 때 이미 그 이전에 뭐뭐뭐를 했어 라고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시험 보러 들어가서 when이 나왔는데 자, 같은 시점이어도 좋지만 요게 head pp로 쓰였다고 해가지고 이거 이상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문으로 증명해 볼까요? 내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콘서트가 어떻게 됐어요? 이미 끝났어요. 자, over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서 형용사의 보호입니다. 전치사, 부사 아닙니다. 형용사입니다. over,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도착했을 때 어때요? 이미 끝났다기 때문에 자, 도착했을 때 뭐뭐 했다도 이게 다수예요. 그래서 같은 시점으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많지만 이렇게 대과거로 표현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셔야 여러분들이 자, 시험을 보러 들어가셔서 수업 영어에서 오류를 찾아내거나 오류가 아닌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거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head pp는 딱 한마디만 기억하세요. 뭐 복잡하게 뭐그 과거를 기준으로 한 무슨 계속 뭐 결과, 경험, 완료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종합적으로 결론이 뭐예요? 과거보다 더 과거일 때 쓰는 거예요, 이거는.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0: 마지막 미래완료입니다. 미래완료는 어때요? 이거 똑같죠. 미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또네 가지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자, 방식은 뭐겠어요? 그렇죠. 앞에 있는 have 동사를 will have로 쓰는 거예요. will have PP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미래 완료 시점은 실제로 현실의 생활에서 원어민들도 그닥 그렇게 많이 쓰는 시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래 완료 시제로 써야 하는데 어때요? 요거는 그냥 will 플러스 동사 원형. 단순 미래라고 하면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이죠? 자, 요걸로 쓰기도 합니다. 자, 이것도 예문으로 증명해 드릴게요. By next weekend. 제가 이제 이건 이미 설명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by가 들어가면 뭐라 그랬어요? 늦어도 다음 주말까지는.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다음 주말이 여기라고 치면, 늦어도 이때까지는 내가 미스터 킴에게 이메일을 보내게 될 거야인데, 그러면 이메일을 보내는 시점이 언제예요? 바로 늦어도 이때까지는 경험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메일 보내는 거를 경험하게 될 거야. 이메일 보내게 될 거야.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시점에 보낸다는 얘기가 아니라 늦어도 이때까지는 보내면 되니까 언제 보낼지 모르는 거죠, 저도 지금. 그래서 특정 미래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경험 상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런데 이때는 will have PP를 쓰는 게 맞죠. 하지만 will send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원어민들이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거꾸로 중학 과정에서는 미래 완료 같은 것들이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겠습니까? 실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이건 너무 복잡한 개념이라 나중에 고등 과정쯤 가야 이것은 이제 다루는 내용인데, 자, 시험에 출제하는 내용인데 개념은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예문을 제가 좀 반대로 드린 거예요. Tomorrow가 나와 있습니다. Tomorrow는 by tomorrow랑은 다르죠. 내일 뭐할 거야?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요거는 자, 단순 미래로 써야 됩니다. 그러면 거꾸로 단순 미래를 써야 되는 상황에서 미래 완료로 이렇게 바꿔 쓰는 건 가능해요? 이것은 가능치 않습니다. 이건 잘못된 문장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미래 완료로 쓴 것은 그냥 단순 미래로 그냥 원어민들도 사용한다. 마지막입니다. 자, 요건 여러분들 단순 암기 사항인데요. 예외 상황입니다.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그것들을 이끄는 접속사는 제시되어 있고요. 그 안에서는요. 미래를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돌아오기 전에 방 청소할게요. 라고 하면 돌아오는 시점도 미래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현재를 써서 미래를 표시를 하니까 그 점도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자, 오늘 강의 모두 마무리 짓고요. 자, 퀴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미래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는 C번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자, 정답은 D번입니다. 자, 그리고 2번으로 갈게요. 자, 시간과 조건 부사절 아닌 거. 자, A번이죠? 자, 그 다음에.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특정 과거 시점 이전에 완료된 거 뭘까요? 자, 이건 과거 완료 시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오늘 강의 마무리가 다 되었어요. 자, 필요한 복습들 꼼꼼하게 잘 부탁드리고요. 내일하고 모레, 자, 반복 학습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 <놔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5: 이게 뭐야?
4: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법의 효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재밌는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논픽션, 비문학책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친구들 항공기가, 비행기가 어떻게 저렇게 큰 물체가 떠다니는지 아십니까? 그 원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How Do Airplanes Stay Up? 이라는 책입니다. 와, 이렇게 무거운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에 떠 있을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알아보는 시간이라 할 수 있고요. 오늘부터는 이 논픽션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책을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관계대명사가 쓰인 문장 구조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징을 알면 아, 이 자리에는 뭐가 필요하구나, 이게 바로 이거구나, 바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한번 음원으로 이 책을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책을 펼쳐볼까요?
1: How Do Airplanes Stay Up? by Debbie Velarde. Chapter 1. Four Forces. People can fly even without wings. They ride in airplanes. They soar higher than most birds. Airplanes fly by balancing four forces. These forces are gravity, lift, drag, and thrust. Together, these forces keep an airplane up and moving forward. The Wright brothers made the first flight on December 17, 1903. It lasted for 12 seconds. Chapter 2. Overcoming Gravity. Gravity is a force that pulls things toward Earth. It is the reason things fall down. An airplane must overcome gravity to fly.
0: 자, 오늘은 비행기가 하늘에 어떻게 떠다닐 수 있는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와, 저 큰 게 어떻게 하늘을 저렇게 날아다닐까? 라는 생각 저는 어릴 때 많이 해봤거든요. 그 비밀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볼 책의 제목은 How Do Airplanes Stay Up?이 되겠습니다. 바로 보도록 할까요? Chapter 1. Four Forces. 네 개의 힘이 되겠습니다. Force라는 것은 바로 힘입니다. 힘. 근데 네 가지 종류의 힘이 있답니다. 네 가지를 하나씩 양파 까듯이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People can fly even without wings. 사람들은 날 수가 있답니다. 이게 아니고요. Even, 심지어 뭐 없이도요. Without이라고 하면 뭐뭐 없이가 되겠죠. With는 뭐뭐를 함께 가지고 오라는 의미고요. Without은 그 반대말이 되겠죠. 뭐뭐 없이. 뭐 없이요? 날개 없이도 사람들은 날 수가 있답니다. They ride in airplanes. 그들은 무엇을 타냐면 바로 비행기를 타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비행기를 탑니다. They soar higher than most birds. 그들은 soar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soar이라는 것은 날아오르다, 솟구치다, 급증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날아오르다가 적합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날아오릅니다. higher, 더 높게 날아오릅니다. 뭐보다요? than most birds. 그래서 they는 비행기가 되겠죠. 비행기들은 날아오릅니다. 무엇보다 더 높이요? 대부분의 새들보다 더 높이 날아오릅니다. 즉, 새들이 예를 들어서 지구에서 이게 지구 땅이라면 그 위를 날아다닌다면 비행기는 그것보다 더 위에 날아다닌다라는 것이 되겠죠. 넘어가 볼까요? Airplanes fly by balancing four forces가 되어 있네요. 비행기들은 날아다닙니다. 무엇을 함으로써요? by라는 것은 뭔가의 수단 혹은 뭐뭐를 함으로써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무엇을 함으로써? balancing, balance라고 하면 바로 균형을 잡다. 어이구, 이렇게 균형을 잡는 것이죠. 균형을 잡음으로써 무엇의 균형을 잡냐 하면 네 개의 힘들을 균형 잡으면서 비행기들은 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These forces are gravity, lift, drag and thrust. 와, 여기 생소한 단어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 어떤 의미인지를 활용해서 비행기의 그 힘, 비행기가 극복하고 이렇게 떠가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힘을 자세히 설명해 주거든요. These forces, 이 힘들은 are gravity. Gravity라고 하면은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 되겠죠. 제가 지금 이 리모컨을 떨어뜨리면 이렇게 되겠죠. 지금 떨어지잖아요. 이게 제가 손을 탁 놨는데 이게 휙 날아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땅으로 떨어지는

0: 중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lift라고 하면은 양력이라고 합니다. 양력이라고 하는데요. 양력이 뭐냐면 뜨는 힘입니다. 뜨는 힘. drag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막 이렇게 달린다고 가정을 한다면 누군가 뒤에서 저를 잡고 끄는 힘, 못 가게 하는 힘, 맞죠? 뒤로 가는 힘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and thrust라고 하면 thrust는 제가 막 달린다면 앞으로 가는 힘이 되겠죠. 추력이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 힘입니다. 그렇죠? 이네 가지 힘을 균형 잡으면서 비행기는 날아다닌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Together, these forces keep an airplane up and moving forward. 그리고 이네 가지가 함께, together, 함께, these forces, 이 힘들은 keep, 유지합니다. An airplane up, up인 상태로 비행기를 유지한다. 즉, 떠 있게 한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네 가지 힘들은 비행기를 떠 있게 하고요. And moving forward,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게 추가 설명이 있네요. The Wright Brothers. 아, 들어봤습니까? 라이트 형제가 되겠죠. Wright Brothers. 그래서 이 라이트 형제는 made,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flight. Flight는 바로 fly의 명사형이 되겠죠. 그들의 첫 번째 비행을 만들었습니다. 언제 만들었냐면, on December 17. 그렇죠? 12월 17일에. 언제예요? 1903가 되겠죠. 1903년에 첫 번째 비행. 1903년. 12월 17일에 첫 번째 비행을 했답니다. 근데 이첫 번째 비행, it lasted for 12 seconds가 되어 있는 그첫 번째 비행은 lasted. last는 마지막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요. last가 동사로 쓰이면 바로 지속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행, 첫 번째 비행은 지속했습니다. 얼마 동안 지속했냐면 for 12 seconds, 12초 동안 지속했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첫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음원으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도 만나보도록 할까요?
1: Chapter 1. Four Forces. People can fly even without wings. They ride in airplanes. They soar higher than most birds. Airplanes fly by balancing four forces. These forces are gravity, lift, drag, and thrust. Together, these forces keep an airplane up and moving forward. The Wright brothers made the first flight on December 17, 1903. It lasted for 12 seconds.
0: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Chapter 2, Overcoming Gravity라고 되어 있네요. Overcome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Overcome. 아, Overcome. 뭐죠? Overcome이라는 것은 극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극복하다. 자,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저에게로 오는데 중간중간에 막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장애물을 자꾸 넘어서 오는 거예요. Over. Over, over, 맞죠? 넘어서 넘어서 저에게 온다. Come. 그래서 극복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 단어가 그렇게 만들어졌답니다. 그래서 overcome이라고 하면 극복하다라는 것인데 지금은 명사형 ing가 붙어서 극복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쓰였죠. 중력을 극복하는 것이 되겠죠. Gravity is a force. 중력은 is a force. 힘입니다. 어떤 힘이냐면 that pulls things toward Earth, 지구를 향하여 무언가를, 물건을 당기는 힘입니다. 그래서 제가 리모컨을 이렇게 다 떨어뜨리면은 지구를 향해서, 아래쪽이 지구잖아요. 지금 맞죠? 제가 밟고 있는 게 지구를 밟고 서 있는, 지구 쪽으로 무언가를 당기는 그 힘이 바로 중력이 되겠죠. It is the reason things fall down. 그래서 이것이 바로 the reason, 이유입니다. reason은 이유이죠. 어떤 이유냐면 물건이 떨어지는 이유입니다. 중력이 있기 때문에 물건이 떨어지는 것이 되겠죠. An airplane must overcome gravity to fly. 가만히 생각해 보면 비행기가 뜨잖아요. 뜬다라는 것은 이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가잖아요. 중력은 지구로 가는 것이고, 만약에 중력이 엄청나게 강하다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뜰수 없겠죠. 지구에 붙어 있겠죠. 땅에요. 그런데 한 비행기는 must overcome, 극복해야만 합니다. 무엇을 극복해야 됩니까? 중력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To fly,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날기 위해서요. 아, 그렇죠. 그냥 한마디로 중력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극복하고 이거 이상의 뜨는 게 있어야지, 극복을 해야지 날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푸른색으로,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한 부분, 이게 바로 관계대명사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계대명사가 들어있는 문장의 특징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Fun Reading Grammar로 넘어가 볼까요? 관계대명사가 쓰인 문장 구조의 특징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이 관계대명사가 도대체 무슨 관계대명사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은 이 표를 알아야 됩니다. 이 표는 외워야 되는 것들 중 하나이고요. 사실 관계대명사에 소유격이 있는데 오늘은 사실 소유격이 필요가 없어서 일단 좀 떼두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릴 것 같아서 주격과 목적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격이라는 것은 이 관계대명사가 주어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고 목적격이라는 것은 이 여기 있는 이 관계대명사가 목적어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예문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관계대명사는 기본적으로 두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합치는 것입니다. 그게 관계대명사인데요. 그러면 이 두 문장을 단순히 어떻게 그냥 end 같은 걸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부분은 삭제를 하고 무언가 새로운 표현을 써서 조금 더 짧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문장은 실제로 숫자가 2잖아요. 근데 이거를 1로 만드는 그런 작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I saw the man. He was wearing a red ha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어떤 남자를 봤습니다. He was wearing a red hat. 그런데 그는 무엇을 쓰고 있었냐면 빨간색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문장을 합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문장을 통해서 지금 여기 있는 표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단어가 공통되죠. 항상 무언가를 삭제를 할 때는 중복되는 것을 영어에서는 삭제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I saw the man에서 the man과 그 다음에 he가 동일한 he잖아요. 이 the man과 he는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he를 삭제하게 됩니다. 그럼 이 he는 이 문장을 보면 he was wearing a red hat이라고 되어 있죠. 그는 빨간색 모자를 쓰고 있는 중이다.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he는 이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나요? 바로 주어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이 문장의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he는 사람이 되겠죠. 맞죠? 그리고 주어 역할을 하고 있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주격의 이 칸을 보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선행사가 지금 무엇이냐 하면은 선행사라는 것은 중복되는 두 단어 중에서 앞에 것을 의미합니다. 맞죠? 두 중복되는 단어 중에서 앞에 먼저 나온 것, 그게 선행사거든요. 선, 먼저 선. 행, 갔다라는 말이죠. 먼저 간 단어. 그래서 the man과 he 중에서 뭐가 먼저 나왔습니까? the man이 먼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선행사, 먼저 나온 단어를 보니까 the man, 사람이에요? 아니면 사물, 동물이에요? 아니면 사람, 사물, 동물이에요? 보니까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who를 선택하면 되는 것이죠. 주어 역할을 하고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그래서 who, 그래서 너니까 여기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설명드릴 게 뭐냐면 이 관계대명사가 쓰인 문장의 특징이 뭐냐 하면 관계대명사가 쓰인 이 문장까지 그 뒤에 있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I saw the man who, 그 뒤에 있는 걸 보면 was wearing a red hat이라고 되어 있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관계대명사가 쓴 것까지 그거를 딱 잘라내면은 그 뒤에 나머지 문장이 있잖아요. 이걸 보면은 이 앞에 있는 관계대명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뒤에 보니까 was wearing a red hat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was는 동사인데 앞에 주어가 없네. 아, 여기 있는 이 who는 주격 관계대명사이구나. 주어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이구나. 왜? 관계대명사까지를 딱, 그까지를 딱 잘라봤을 때 그 이후에 뭐가 없다? 주어가 없네. 그러니까 주어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이네. 바로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아시겠습니까? 관계대명사까지를 딱 기준점으로 봤을 때 그 이후에 무언가 문장 요소가 하나가 비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관계대명사의 역할입니다. 넘어가 볼까요? I know the girl. You met the girl. 이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나는 어떤 소녀를 안다. 어떤 여자아이를 안다. You met the girl. 너는 그 여자아이를 만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the girl과 the girl이 중복되는 거죠. 그러면 이 뒤에 나오는 이 the girl을 삭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붙여보겠습니다. I know the girl.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you met the girl. 너는 그 소녀를, 여자아이를 만났다. 즉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 너가 만난 그 대상에 지금 여기에 여자아이, the girl이 쓰여져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삭제하고 아, 목적어로 쓰였구나. 목적격을 이제 확인하면 되는 것이죠. 목적격을 확인하는데 선행사라고 하죠. 먼저 나간 단어, 중복된 단어 중에서 먼저 나간 단어. 저기 앞에 있는 the girl이 바로 사람이냐, 사물이나 동물이냐 그걸 확인하면 되겠죠. 사람이네. 그래서 여기 있는 who나 whom을 쓰면 되는 것입니다. who를 써도 되고 whom을 써도 되고 혹은 that을 써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whom이 적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I know the girl, whom까지를 딱 끊어서 보면 그 뒤에 you met만 남잖아요. 그러면 이 whom이라는 친구는 과연 어떤 정체인가? 바로 you met, 너는 만났다. 누구를 만났지? 뒤에 목적어가 없잖아요. 아, 여기 있는 이 whom이라는 것은 목적어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이구나를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혹시

0: 합격 시험에서 이 whom이 생략이 되어 있거나 여기에 바른 관계대명사를 넣으라고 하면은 바로 뒤에 있는 걸 보면 되는 거예요. You met. 여기에서 무엇이 없는지. 이걸로는 완전한 문장이 아니잖아요. 너는 만났다. 누구를 만났지? 누구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가 필요하구나. 근데 여기에 두 문장을 연결하는데 바로 앞에 보니까 the girl이라는 게 있네. 그러니까 who나 whom이나 that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who, whom이 있고 그다음에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는 that도 넣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 우리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요. 그리고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Chapter 2. Overcoming Gravity. Gravity is a force that pulls things toward Earth. It is the reason things fall down. An airplane must overcome gravity to fly.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을 만나보았는데 그 표현들을 모아서 정리해보는 시간 함께 가져보겠습니다.
2: Force. Airplanes fly by balancing four forces. Soar. They soar higher than most birds. Gravity. These forces are gravity, lift, drag, and thrust. Last. It lasted for 12 seconds. Overcome. An airplane must overcome gravity to fly.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어휘를 확장해 보도록 할까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어떤 표현을 통해서 거기에 뭔가를 덧붙여서 이렇게도 단어가 만들어질 수 있구나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over입니다. over는 뭔가를 넘어서 가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여기 장애물이 있다면 이걸 넘어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overcome. 오기는 오는데요. over, 넘어서 오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누군가가 저에게로 오는데 그 중간중간에 장애물이 있어요. 근데 그걸 넘어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저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overcome이라는 것은 극복하다라는 말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소리도 있어요. 소리. 예를 들어서 소리가 들리는데 무언가를 넘어서 들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있는데 이 옆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렇게 희미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을 넘어서 들리는 거죠. 맞죠? 넘어서 저의 귀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overhear 이라는 것은 우연히 듣다, 엿듣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over는 뭔가 넘어서 라는 의미를 가지고요. 이걸 활용해서 여러 단어들에 쓰이고 있으니 우리 친구들도 한번 적용해 보시고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한번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리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자, 오늘 첫 방송으로 시작하는 영어뉴스 핵심 패턴은 여러분들께서 영자 신문을 읽거나 영어뉴스를 들으실

0: 정말 도움되는 비법을 중심으로 방송을 꾸려봤습니다. 물론 때로는 중요한 표현, 또 중요한 패턴, 또 많이 틀리는 그러한 내용들도 모아 모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첫 방송인데요. 편안하게 20분 동안 보고만 계셔도 충분히 똑똑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준비됐나요? 출발합니다. 파트 1에 Today's Topics라고 해서 첫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일매일 Today's Topics에는 두 가지 주제를 골라서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중요한 비법을 함께 합니다. 자, 오늘 Today's Topics의 첫 번째 토픽입니다. 바로 제프 베조스라고 하는 아마존의 CEO, 그리고 창업자가 Two Step Down. 요거 중요하죠? Step Down이라고 하는 말은 밑으로 내려온다. 즉, 하야하다, 물러나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고요. 헤드라인에 투부정사가 나오게 되면 항상 미래를 얘기합니다. 즉, 제프 베조스가 이번에 사임할 예정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1: 제프 베조스 to step down. Last month, Amazon, America's third most valuable public company, announced that Jeff Bezos will step down as chief executive later this year.
2: Jeff Bezos to step down. Last month, Amazon, America's third most valuable public company, announced that Jeff Bezos will step down as chief executive later this year.
0: 잘 들어보셨습니까? 듣기에는 짧은 내용 같습니다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 문장인데요. 세부적으로 보기 전에 뉴스 키워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 Valuable.
2: Valuable.
1: Step down.
2: Step down.
1: Chief Executive Officer.
2: Chief Executive Officer.
0: 자, 첫 번째 단어는 valuable이라는 단어인데요. 아마 다 아시겠습니다만 소중한, 가치 있는 이란 단어가 되겠고요. 두 번째 단어는 헤드라인에 나왔죠. Step down. 뭐 정치인과 경제인 모두에게 활용되는 단어입니다. 무대에서 내려온다라는 의미로 퇴진하다, 하야하다, 사임하다, 즉 resign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군요. 자, 그리고 마지막 단어입니다. Chief Executive Officer, CEO라고 하죠. 최고 경영자라고 합니다만 우리는 흔히 사장님으로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Chief Executive Officer, Chief Operating Officer 이런 식으로 중간자만 조금씩 바꾸면서 최고 무슨 뭐 중력이라고 얘기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가장 그중에 직위가 높은 CEO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부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짧지만 많은 정보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핵심은 무엇인지 일단 last month, 지난달이라고 해서 시기가 나와 있고요. 아마존이라고 하는 주체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마가 나와 있고 뭔가 설명하는 문장이 나와 있죠. 보통 우리가 고유명사가 나올 때 항상 뒤에 설명하는 문장이 따라 붙습니다. 여기의 경우에는 Amazon, the rainforest in Brazil이라고 해서 브라질의 열대우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America's third most valuable public company라고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꼭 아셔야 되는 게 valuable이란 단어. 그리고 public company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얼핏 보면 미국에서 세 번째로 가치가 있고 소중한 public company, 공기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잘못된 해석이 되겠군요. public company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공기업이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긴 합니다. state owned companies, 그럴 때 쓰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아마존이 미국의 공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뭔가 좀 핀트를 바꿔봐야 되겠군요. 자, 가치의 기준이 바로 이 퍼블릭이란 단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을 보통 구분할 때 많은 기준이 되는 것이 상장사냐 비상장사냐, 즉 주식이 상장된 기업이냐를 따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상장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영어로 go public이란 말을 쓰는 거죠. The company will go public tomorrow라고 하면 내일 상장될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public company라고 하면 이것은 공기업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상장 기업, 즉 상장사를 얘기한다라는 것을 꼭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장사의 valuable 가치 기준은 뭘까요? 바로 기업의 가치 시가총액을 얘기하는 거죠. 조금 어려운 표현입니다만 market capitalization이라고 하거나 market value라고 하는 것이 시가총액인데요. 즉

아마존이라고 하는 기업은 미국에서 시가총액 3위에, 즉 기업가치 3위에 상장 기업이다라는 말을 이렇게 간단하게 쓴 겁니다. 참고로 우리가 상장사라고 할때또 쓰는 표현이 listed companies란 말도 쓰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0: 하는 단어예요. 오늘의 꿀팁입니다. 자, late this year 그리고 later this year 어떻게 다를까요? 흔히들 구분을 좀 못하시는데요. late this year는 late이 형용사기 때문에 말에라는 의미죠. 금년 말에. 예를 들면 뭐 11월, 12월쯤 되겠군요. 그런데 later는 비교급이죠. 뭐와 비교해야 될까요? 바로 지금 시점. 즉, 지금 시점으로부터 늦은 금년입니다. 즉, 내년도 아니고 후년도 아니고 금년 중에 일이 벌어진다라고 할 때 later this year죠. 즉, 오늘 날짜 기준으로 12월 31일까지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니까 요 late과 later 꼭 좀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1: Jeff Bezos to step down. Last month, Amazon, America's third most valuable public company, announced that Jeff Bezos will step down as chief executive later this year.
2: Jeff Bezos to step down. Last month, Amazon, America's third most valuable public company, announced that Jeff Bezos will step down as chief executive later this year.
0: 오늘의 두 번째 토픽이죠. 바로 The Income Gap Widens 라고 되어 있군요. 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인데요. 전체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1: The Income Gap Widens. South Korea's household income dropped in the fourth quarter from a year earlier, and the income gap between the haves and the have-nots widened.
2: The income gap widens. South Korea's household income dropped in the fourth quarter from a year earlier, and the income gap between the haves and the have-nots widened.
0: 잘 들어보셨습니까? 몇 가지 어려운 단어가 나와 있긴 합니다만 함께하면 해결됩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뉴스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1: Household income.
2: Household income.
1: Quarter.
2: Quarter.
1: Haves and have-nots.
2: Haves and have-nots.
0: News keywords 첫 번째 단어는 household income이죠. Household, 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정을 얘기하죠. 가계 소득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Quarter, 4분의 1. 그래서 1년으로 따지면 분기를 얘기합니다.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이렇게 석 달씩 끊어가게 되는 거죠. 자, haves and have-nots. 정말 중요한 표현인데요. 이때 haves, 명사고요. have not, 명사가 되겠습니다. 즉, 가진 이들과 가지지 못한 이들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보편적으로 두 경우에 많이 쓰죠. 첫 번째로는 빈부, the rich and the poor라는 개념으로 쓸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nuclear haves, 핵을 가지고 있는 핵 보유국과 nuclear have nots, 핵을 가지고 있지 않은 비핵 보유국을 얘기할 때 많이 쓰는데요. 지금 본문의 경우에는 첫 번째, 빈부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전체 내용을 이제 세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South Korea's household income,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한국의 가계소득이 dropped in the fourth quarter라고 되어 있군요. 4분기죠. 즉,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하락했습니다. 감소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죠. 경제를 얘기할 때 정말 뭔가가 하락하다, fall, drop, decline, 대표적으로 쓰는 표현이고요. 반대로 뭐뭐가 상승하다라고 할 때 rise, 그리고 increase, 이런 표현은 뭐 기본적으로 나오는데요. 중요한 거는 경제에서 뭔가가 올라가다 내려가다라고 할 때 항상 시제가 두 개 나옵니다. 언제 올라갔는데 혹은 떨어졌는데, 그리고 뭐랑 비교했을 때. 그래서 꼭 시제가 두 개 나온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실제로 이제 기준선은 작년 4분기가 되겠습니다만 from a year earlier, 1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오늘의 꿀팁이 있습니다. 자, earlier란 단어가 나왔는데요. earlier란 말과 ago란 말 어떻게 다를까요? 여기에 과연 ago란 말을 써도 될까요?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ago는 항상 내가 말하는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즉, 만약에 a year ago라고 하면 2021년 3월 말 기준으로 그 1년 전이 되겠지만 지금은 작년 4분기, 즉 과거 기준으로 더 과거로 올라갈 때는 꼭 earlier를 써야 되는 거죠. 작년 4분기 대비 1년 전이니까 2019년 4분기와 비교해 봤을 때 이거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And the income gap between the haves and the have-nots widened. 이렇게 돼 있군요.

0: The gap between A and B라고 하면 A와 B 사이의 격차를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소득 격차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the haves and the have-nots.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빈부. 여기서는 소득 상위층과 소득 하위층 사이의 소득 격차가 widened, 심화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오늘 gap, widen,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잠시 후에 오늘의 표현과 패턴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본문을 다시 한번 듣고 정리합니다.
1: The income gap widens. South Korea's household income dropped in the fourth quarter from a year earlier, and the income gap between the haves and the have-nots widened.
2: The income gap widens. South Korea's household income dropped in the fourth quarter from a year earlier, and the income gap between the haves and the have-nots widened.
0: 자, 오늘의 표현 그리고 패턴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봤던 두 가지 주제 가운데 정말 중요한 표현 혹은 패턴을 골라서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활용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선정한 표현과 패턴인데요. The gap in something between A and B, 즉 A와 B 사이에 뭔가에 관한 격차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즉 between은 누가 비교 대상인가를 보여주는 거고요. in이 나올 경우에 뭐에 관한 이야기인가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빈부의 격차라고 할 때 the gap between 뭐가 들어갈까요? 네, the rich and the poor가 들어가도 되겠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the haves and the have-nots 이렇게 쓰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the gap in something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그냥 이것만 있어도 빈부의 격차라는 말이 해결이 되기 때문인데요. 엄밀히 말하자면 빈부 사이에 뭐에 관한 격차일까요?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The gap in income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라고 하면 빈부 간의 소득 격차가 되겠고요. The gap in wealth라고 하면 빈부 간의 부의 격차가 되겠죠. 그리고 the gap in living standards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라고 한다면 빈부 간의 생활 수준 격차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직접 문장을 만들어 보죠. 빈부의 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일 때 우리가 알 것 같아요. The gap in income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is widening.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자, 한글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빈부의 격차는 심화된다. 라고 할 때 widen 혹은 get worse. 둘 다 됩니다만 widen 이란 말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이 문장 들어보실까요?
1: The gap in income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is widening.
2: The gap in income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is widening.
0: 자, 오늘 파트는 being an anchor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돼보는 겁니다. 앵커가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사 작성이죠. 그래서 역시 기사 작성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두 가지 주제 가운데 첫 번째 주제, 아마존과 제프 베조스에 관한 기사. 한번 내가 직접 영어로 작성해보고 말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아마존은 전 세계 최대 인터넷 유통업체예요. 지난달 제프 베조스는 자신이 설립한 아마존의 CEO직을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CEO직을 내려놓는다라는 표현은 조금 전에 봤기 때문에 조금 편안하게 갈 것 같고요. 인터넷 유통업체, 설립하다, 창립하다, 그리고 폭탄 선언을 했다. 요 세 가지 표현을 중심으로 한번 엮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마존은 전 세계 최대 인터넷 유통업체인데요. 우리가 흔히 유통업체라고 하면 retailers란 말입니다. 그런데 인터넷 유통업체는 뭘까요? 한 단어만 붙으면 되겠죠. 예, 바로 그겁니다. online retailers라고 쓰시면 인터넷 유통업체예요. 자, 그렇다면 오프라인의 유통업체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온라인 대신에 offline retailers라고 하시거나 brick and mortar stores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brick, 벽돌과 mortar, 이게 회반죽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실제로 건물을 만들 때 들어가는 표현이죠. 그래서 brick and mortar companies라고 하면 굴뚝 산업을 얘기합니다. .com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offline 기업을 얘기할 때 많이 쓴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군요. 자, 그렇다면 Amazon is the world's biggest online retailer 라고 쓰시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0: 하시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장 볼까요? 지난달 제프 베조스는 자신이 설립한 아마존의 CEO직을 내려놓겠다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일단 영어를 직접 작성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순서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structure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주어는 뭐라고 할까? 동사는 뭘로 할까? 목적어는 뭘로 할까? 그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거기에 가장 맞는 단어와 표현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전부거든요. 자, 먼저 우리가 회사를 설립하다라고 할 때 found a firm, establish a firm, create a firm. 세 가지 종류를 보통 많이 쓴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선언하다, 발표하다라고 할 땐 make an announcement. 여기까지는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CEO직을 내려놓다라고 할 땐 step down as chief executive officer라고 하면 되니까요. 이제 한번 해봅니다. 자, last month, 지난달에 Jeff Bezos made a blank announcement. 자, 폭탄 선언을 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어떤 단어 들어가면 좋을까요? That he would step down as CEO from the company he founded, created.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군요. 자, last month, Jeff Bezos made a bombshell announcement. Make a bombshell announcement. Make a surprising announcement. 폭탄 선언을 하다라고 쓴 표현이고요. 상업하다. He founded. He created. 예, 그렇게 쓰면 됩니다. He created. 자, 이제 전체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1: Amazon is the world's biggest online retailer. Last month, Jeff Bezos made a bombshell announcement that he would step down as CEO from the company he founded.
2: Amazon is the world's biggest online retailer. Last month, Jeff Bezos made a bombshell announcement that he would step down as CEO from the company he founded.

0: 자, 이제 today's expressions만 남았습니다. 오늘 배웠던 여러 가지 표현 가운데 중요한 표현들을 모아봤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1: The third most valuable public company.
2: The third most valuable public company.
1: Step down as.
2: Step down as.
1: Household income.
2: Household income.
1: Haves and have nots.
2: Haves and have nots.
1: Make a bombshell announcement.
2: Make a bombshell announcement.
1: Found a company.
2: Found a company.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오늘 방송에 쓰였던 모든 스크립트, 그리고 MP3 다운이 가능하니까요.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 세 번, 네 번, 열 번이라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이용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영어가 제일 재밌어지는 시간, 제이쌤입니다. My Grammar Coach 기초편 25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부정문, 의문문 배워볼 건데요.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일반 동사의 부정문입니다. 일반 동사의 부정문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 동사의 부정문은요. don't 혹은 doesn't 혹은 didn't 이런 친구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전에 비동사의 부정문은 어떻게 만들었었죠? 비동사 뒤에 not을 붙이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일반 동사의 부정문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동사 원형 앞에다가 don't를 붙이거나 doesn't를 붙이거나 didn't를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떤 경우에 doesn't를 붙이고 어떤 경우에 didn't를 붙일까요? 가장 일반적으로는 don't를 붙이는데요. 주어가 3인칭 단수예요.

그때는 doesn't를 붙입니다. 그리고요, 시제가 과거일 때, 그때는 didn't를 동사원형 앞에다가 붙여주는 거예요. 우리 예문을 한번 볼게요. I don't like pet cats. 나는 애완고양이를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문장이죠. 주어가 I, 나예요. 1인칭 단수 주어죠. 이럴 때는 동사원형 앞에다가 don't를 붙여서 부정문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나는 애완고양이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요. 또요, you don't like pet dogs. 너는 애완강아지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번에는 주어가 you입니다. you도 마찬가지로 3인칭 단수는 아니죠. 2인칭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때는 don't의 도움을 받아요. like 동사원형 앞에다가 don't를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너는 애완견을, 애완강아지를 좋아하지 않는다. 반면에 주어가 he일 때를 한번 볼까요? he는 3인칭 단수 주어죠. 이럴 때는 don't가 아니라 doesn't를 써줍니다. doesn't 그 뒤에 동사 원형을 쓰는 거예요. He doesn't have a car. 그는 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과거형일 때는요. She didn't get a good grade in history. 자, 과거형일 때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전부 다 didn't를 붙여주는 거예요. 어디에? 동사 원형 앞에다가. 그래서 she didn't get a good grade in history라고 하면 그녀는 역사에서 좋은 성적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don't, doesn't, did, didn't 그 뒤에 동사 원형을 쓴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don't와 같이 생긴 거 이런 거본적 있어요, 여러분? 이건 대체 뭘까? 이런 궁금증이 들것 같은데요. 이 두가요, 일반 동사 뭐뭐를 하다라고 쓰였을 때이 do 앞에다가 don't라든가 doesn't라든가 didn't를 붙여서 부정문을 만들어줍니다. 이 앞에 있는 don't는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부정문을 만들 때 쓰는 도움을 주는 친구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조동사라고 부릅니다. 앞에 있는 don't는 조동사입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do는요, 뭐뭐를 하다.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런 아이를 본동사라고 해요. 자, 예문을 보겠습니다. My father doesn't do housework at all. 나의 아버지는 가사 노동을 전혀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기서 doesn't do 이 표현에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집안일을 한다. 한다라고 할 때는 do. My father does housework. 이렇게 쓸 건데요. 그런데 이걸 부정문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때는 이 does를 동사원형으로 일단 바꿔줍니다.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본동사는 동사원형으로 적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부정문을 만들 때 도움을 주는 친구, 바로 조동사를 써주는 거죠. 주어가 my father. 3인칭 단수니까 이때 필요한 조동사는 doesn't가 되겠어요. 그래서 My father doesn't do housework at all.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도 볼게요. I don't do very well in science. 나는 과학에서 매우 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내가 한다.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본동사가 있는데요. 부정문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do 앞에 조동사가 들어가게 되죠. I가 주어니까 이때는 don't를 붙여서 써주는 거예요. I don't do very well in science. 마찬가지로 don't는 조동사, do가 본동사 되겠습니다. You didn't do well in math in your childhood. 너는 어린 시절에 수학을 아주 잘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문장인데요. 과거형일 때도 마찬가지로 didn't, 조동사, 그 뒤에 본동사인 do를 넣어서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너는 어린 시절에 수학을 아주 잘 하지 않았다. 그래서 don't do와 같은 형태를 봤을 때, 이거 틀린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앞에 있는 don't 혹은 doesn't 혹은 didn't는 조동사입니다. 부정문을 만들 때 도움을 주는 친구들이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do는 본동사, 뭐뭐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주어에 맞는 동사의 현재 부정형과 과거 부정형을 쓰세요랍니다. 자, 현재 부정형도 만들어 보고요. 과거 부정형도 만들어 보라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부정형 만들 때는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게 있죠.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뭘 써줘야 된다? doesn't를 써줘야 된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과거 부정형일 때는 주어에 상관없이 항상 뭘 써주면 된다? didn't를 써주면 된다. 요거 기억하시면서 우리 문제 들어가 볼게요. 주어가 I이고요. 동사는 have를 쓰라고 합니다. 주어가 I, 나는 1인칭 단수죠. 그러니까 don't를 쓰면 되겠습니다. I don't have. 이렇게 쓰면 현재 부정형은 완성이고요. 과거 부정형 쓸 때는 didn't를 쓰면 되니까 I didn't have. 이렇게 써주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여러분? 2번부터 더 해볼게요. She. 이번에는 3인칭 단수 주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don't가 아니라 뭘 써줘야 된다고요? 현재 부정형에서는 doesn't를 써줘요. 그래서 she doesn't 써주고요. 그 다음 우리가 원래 긍정형에서는, 긍정문에서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make 동사에 s를 붙여서 써야 돼요. 이런 이야기 배웠는데요. 부정문에서는요, doesn't를 썼죠. doesn't에 이미 이 s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make 동사 원형으로 써야 됩니다. She doesn't make. 이렇게요. doesn't, don't, didn't 뒤에는 전부 다 동사 원형을 쓴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과거 부정형은요. She didn't make. 이렇게 써주면 완성이죠. 3번. 주어가 we입니다. we. 1인칭 복수 주어니까 don't를 써서 현재 부정형 만들어 볼게요. We don't like. 과거형일 때는요. We didn't like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는 좋아하지 않았다. 4번 they. 그들이 주어예요. 자, 그러면 3인칭 단수 아니니까, 그쵸? 복수니까요. don't를 쓰면 되겠습니다. They don't wear. 그들은 입지 않는다. 그들은 입지 않았다 할 때는 they didn't wear.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5번 the children. 그 아이들이 주어예요. 이번에도 복수 주어네요. 자, 복수 주어니까 우리 don't를 써서 현재 부정형 만들 수 있죠. The children don't play. 그 아이들은 놀지 않는다. 과거형일 때는요. The children didn't play.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6번 Sally. 주어가 셀리예요. 자, 셀리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다른 사람 한 명. 3인칭 단수죠. 3인칭 단수 주어이기 때문에 이번에 필요한 조동사는 doesn'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셀리 doesn't 써주고 그 다음에 뭘 써줘야 돼요? go는 동사 원형으로 써주는 거죠. 과거형일 때는요. didn't go라고 하면 돼요. Sally doesn't go. Sally didn't go. 7번 the buildings. 그 건물들인데요. 건물들 S가 붙어 있습니다. 복수 명사네요. 자, 그러면 don't를 쓰면 되죠. 3인칭 단수 아니니까 don't need. The buildings don't need. 이렇게 현재 부정형 써주고요. 과거 부정형은 didn't need. Didn't need. 이렇게 써주면 완성입니다. 8번 Our classroom, 우리 교실이에요. 자, 동사는 have를 쓰라고 하는데요. 우리 교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다른 거 하나니까 3인칭 단수입니다. 자, 3인칭 단수 주어일 때는 don't 말고 doesn't 쓰기로 했죠. 그래서 our classroom doesn't have 이렇게 쓰면 돼요. doesn't 뒤에는 동사 원형, 과거형일 때는요. didn't 쓰면 되니까요. our classroom didn't have가 되겠습니다. 9번 she 주어가 3인칭 단수네요. 그러면 she doesn't를 쓸 거예요. 그런데 괄호 안에 동사가 뭐예요? do입니다. 그녀는 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로 쓰라는 거겠죠. 이때 do는 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는 본동사인데요. 부정문으로 만들 때 이 본동사 앞에 doesn't 조동사도 붙여주죠. 과거형일 때는 she didn't do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doesn't는 조동사, do는 본동사, didn't는 조동사, do는 본동사예요. 이 do는 항상 동사 원형의 형태로 이렇게 doesn't나 didn't 뒤에서 동사 원형의 형태로 써주셔야 됩니다. 10번 we, 우리가 주어입니다. 우리는 1인칭 복수예요. 그쵸? 그러니까 don't를 활용해 줄 건데요. 이번에도 본동사는 do입니다. don't 뒤에다가 do 동사 원형으로 붙여주면 돼요. 과거형일 때는 didn't do가 되고요. We don't do, we didn't do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여러분 A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죠? 우리 이제 B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문장을 부정

만드세요. 우리 이제 문장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children catch colds easily. 여러분, catch가 원래 잡다라는 뜻인데요. catch 뒤에 이렇게 colds가 붙으면 감기에 걸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아이들은 쉽게 감기에 걸린다 라고 하는 뜻의 문장인데요. 이거 부정문으로 만들어 볼게요. 동사가 뭐예요? catch. catch가 여기서는 걸리다 라는 뜻으로 볼 수 있겠죠. 자, 일반 동사입니다. 그러면 부정문으로 만들어줄 때 어떻게 쓴다고요? 비동사는 뒤에 not만 붙이면 됐는데요. 일반 동사는 조금 더 생각할 게 있죠. 앞에다가 don't나 doesn't나 didn't를 붙여줄 건데 일단 시제 보세요. catch. 현재 시제니까 didn't는 안 되겠죠. 또요, 주어가 children입니다. 아이들, 여러 명이니까 doesn't도 안 되겠네요. 그냥 don't 써주면 돼요. 그래서 children don't catch colds easily. 이렇게 써주면 아이들은 쉽게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 라는 뜻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2번도 해볼게요. I take medicine when I have a cold. 나는 감기에 걸렸을 때 약을 먹는다 래요. 감기 걸리면 나는 약을 먹는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의 동사는 뭘까요? take. take가 take도 가져가다 이런 뜻도 있지만 약을 먹는다라고 할 때 복용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복용하다라는 의미의 동사로 쓰였어요. 부정문으로 만들어 볼까요? 어떻게 쓰면 돼요? 자, 주어가 I니까 take 앞에 don't를 붙이면 되겠다. 그쵸? don't 그리고 take 동사원형 그대로 써주시고요. medicine까지 붙여주면 완성입니다. I don't take medicine when I have a cold. 나는 감기에 걸렸을 때 약을 먹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3번, this meat looks fresh. 이 고기는 신선해 보인다. 자, 주어가 뭐예요, 여러분? 이 고기입니다. 이 고기는 3인칭 단수 주어죠. 그래서 일반 동사 현재형에 s를 붙인 거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looks라고 적어줬습니다. 이거 우리 부정문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don't, doesn't, didn't 중에서. 일단은 현재형이니까 didn't는 안 되겠죠. 그리고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doesn't를 써야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거, doesn't 뒤에 looks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doesn't 뒤에는 동사 원형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this meat doesn't look fresh. 이렇게 적어주면 이 고기는 신선해 보이지 않는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looks 라고 되어 있지만 부정문으로 만들 때는 look, 동사 원형을 쓴다. 여기에 별표 하나 달아주세요. 4번, she ate snacks between meals. 그녀는 먹었다. 무엇을? snacks, 간식을 먹었답니다. between meals니까 식사 사이에 라는 뜻이죠. 그녀는 식사 사이에 간식을 먹었다. 요거 부정문으로 만들어줄 건데요. ate, 먹었다가 동사입니다. 요거는 과거형 동사죠. 그러면 부정문 만들 때도 우리 과거형으로 만들어 볼게요. 과거형 부정문 만들 때는 주어에 상관없이 항상 뭘 써준다? didn't를 써준다. 그리고 나서 동사 원형을 써야 되니까요. didn't ate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ate의 동사 원형 is을 didn't 뒤에다가 붙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she didn't eat snacks between meals 이렇게 적어주면 완성입니다. 그녀는 식사 사이에 간식을 먹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5번, she buys clothes at the department store. 그녀는 옷을 산다. 어디서요? 백화점에서요. 자, 주어는 she, 3인칭 단수예요. 그래서 동사 by에 s를 붙여서 써주었습니다. 요거 부정문으로 만들어 볼게요. 시제가 현재고,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doesn't를 써야 되겠다. 그쵸? doesn't buy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buy는 동사 원형으로 she doesn't buy 요렇게 써줘야 됩니다. She doesn't buy clothes at the department store. 그녀는 백화점에서 옷을 구매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에요. 6번, he had a happy childhood. 그는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행복한 어린 시절을 가지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주어가 he인데요. 여기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면 과거 시제 부정문 어떻게 써요? didn't를 써주면 되죠. 그리고 didn't 뒤에는 동사 원형 써야 돼요. had가 아니라 have를 써줘야 됩니다. 어떻게요? He didn't have a happy childhood. 그는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지 않았다. 행복한 어린 시절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7번, people in this country use chopsticks. chopsticks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젓가락이죠. 이 나라 사람들은 젓가락을 사용한다 랍니다. 주어가요? people이에요. 이 나라의 사람들. 사람들은 복수죠. 그래서 동사 use에 따로 s 붙이지 않았습니다. 복수 명사가 주어예요. 자, 부정문 만들 때 어떻게 써줘요? don't 뒤에 동사 원형 쓰면 되겠다. 그쵸? 시제가 현재니까요. People in this country don't use chopsticks. 이 나라 사람들은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8번, Sally did the dishes after dinner. 자, 여러분 여기서는요, did가 보이는데요. do the dishes의 과거형입니다. do the dishes가 무슨 뜻이죠? 설거지를 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 did the dishes의 did는 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는 본동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요거를 부정문으로 바꿔줄 거예요. 시제가 과거니까 뭘 써줘야 되죠? didn't, didn't를 써줘야 되고요. 그 뒤에 need라고 쓰지 말고 본동사는 동사 원형으로 써줘야 되겠습니다. Sally didn't do the dishes after dinner. 요렇게요. Sally는 저녁 식사 후에 설거지를 하지 않았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음 C로 넘어갈게요. 다음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치시오. 자, 1번부터 찾아볼까요? Most people like not snakes. 대부분의 사람들은 뱀을 좋아하지 않는다 라는 뜻인데요. like는 일반 동사죠. 그런데 일반 동사 부정문 어떻게 만들어줬어요? like 뒤에다가 not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비동사 부정문 만들 때는 비동사 뒤에 not을 쓰는데요. 일반 동사 부정문 만들 때는 어떤 친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구죠? don't나 doesn't나 didn't. 이때 주어는 most people 복수이고 시제는 현재이니까요. don't를 쓰면 되겠다. 그쵸? like not이 아니라 don't like 이렇게 고쳐주도록 할게요. most people don't like snakes. 2번 this machine don't work. 이 기계는 작동하지 않는다. 자, 주어가 뭐죠, 여러분? This machine, 이 기계예요. 이 기계는요, 한 대죠? 그쵸, S가 안 붙어 있으니까. 3인칭 단수예요. 3인칭 단수 주어일 땐 don't가 아니라 뭘 쓴다고요? doesn't를 쓴다고요. 그래서 don't를 doesn't로 바꿔주세요. This machine doesn't work. 이 기계는 작동하지 않는다. 3번, William has not any coins in his pocket. 윌리엄은 가지고 있지 않다. 어떠한 동전도 그의 주머니에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여기서의 동사는요, have의 3인칭 단수형이 쓰였어요. 그런데 그 뒤에다가 not을 붙여서 부정문 만들었습니다. 동사가 일반 동사인데 일반 동사 뒤에 not을 붙여서 부정문을 만들었다고요. 이렇게 쓰면 틀리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고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주어가 William이에요. 3인칭 단수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아이는 doesn't가 되겠죠. 그리고 doesn't has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doesn't 뒤에는 동사 원형을 써야 되니까 has not을 doesn't have 이렇게 고쳐주도록 할게요. William doesn't have any coins in his pocket. 이렇게요. 4번, I don't see her last night. 나는 그녀를 어젯밤에 보지 못했다 라는 뜻이죠. 어젯밤이라고 했으니까 시제는 과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don't를 썼어요. 자, 과거 부정문은 어떻게 만들어요? don't가 아니라 didn't를 써야죠. 그러니까 I didn't see her last night 이렇게 고쳐주도록 할게요. 나는 어젯밤 그녀를 보지 못했다. 다음 5번, You didn't kept our secret. 너는 우리의 비밀을 지키지 않았어 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여기서의 주어는 you고요. 지금 과거 부정형이 쓰였는데요. didn't 뒤에 kept라고 썼어요. kept는 keep, 동사의 과거형이죠. 그런데 don't, doesn't, didn't 뒤에는 항상 동사 원형이 옵니다. 그러니까 kept가 아니라 keep으로 바꿔주세요. You didn't keep our secret. 이렇게요. 6번입니다. Mark doesn't pay the bill until yesterday. Mark는요, until yesterday니까 어제까지 pay the bill 하면은 고지서를 지불하다 이런 뜻이에요. 고지서에 청구된 금액을 지불하다. 그러니까 Mark는 어제까지 고지서에 청구된 금액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어제까지 하지 않았다라고 했으니까 시제는 과거 시제가 되겠습니다. doesn't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didn't라고 바꿔줘야 되겠죠. Mark didn't pay the bill until yesterday. 요렇게요. 다음 7번 갈까요?
The telephone rang. 전화가 울렸습니다. But I don't hear it. 하지만 나는 그걸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전화가 울렸는데요. 그걸 못 들었대요. 그럼 그걸 못 들은 것도 과거 시제로 적어줘야 되겠죠. 그런데 don't hear 이라고 했으니까 don't를 뭘로 바꿔줘요? didn't로 바꿔줘야겠습니다. The telephone rang, but I didn't hear it. 전화가 울렸지만 나는 그걸 듣지 못했다. 이렇게 고쳐주세요. 8번, many students doesn't get an enough sleep. 많은 학생들이 충분한 잠을 가지지 못한다. 충분한 잠을 얻지 못한다.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주어가 뭐예요? many students. S가 붙었으니까 복수명사죠. 그런데 doesn't를 썼어요. doesn't는 3인칭 단수주어일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doesn't가 아니라 don't라고 바꿔줄게요. many students don't get enough sleep. 9번, he don't do his homework on time. 이번에는 반대로 주어가 3인칭 단수인데 don't를 썼습니다. 요거 고쳐줘야 되겠죠? 어떻게요? He doesn't do his homework on time. 요렇게요. 그는 제때 그의 숙제를 하지 않는다란 뜻입니다. 10번, they didn't their best on the final exam. The final exam 하면 기말고사예요. 그들은 기말고사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요런 의미인 것 같은데 보세요, 여러분. didn't 뒤에 동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didn't는요, 뒤에 있는 동사 원형을 도와주는 조동사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사 원형이 빠졌습니다. 우리 최선을 다하다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동사 do가 있죠. do one's best 하면 최선을 다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do 본동사를 didn't 뒤에다가 동사 원형의 형태로 적어줘야 되겠습니다. 어떻게요? They didn't do their best on the final exam. 이렇게 써주면 그들은 기말고사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C 유형도 전부 다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 유형 넘어갈게요. 주어진 우리말에 맞게 영문을 완성하세요. 1번부터 가겠습니다. 지미는 목욕을 날마다 하지는 않는다. 주어가 지미입니다. 지미는 3인칭 단수네요. 그러니까 하진 않는다. 부정문 만들 때 어떻게 쓰면 돼요? doesn't를 쓰면 되겠다. 그죠? doesn't 뒤에 동사 원형이요. 목욕을 한다라고 할 때 이렇게 take a bath라는 표현 쓰거든요. 그러니까 doesn't 뒤에 take a bath 붙여주면 완성. Jimmy doesn't take a bath every day. 요거는 시제 현재형이죠. 날마다 하지는 않는다니까요. 요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비가 오는 날에는 밖에 나가지 않는다. 주어가 누구예요? We, 우리는입니다. 그 다음에 밖에 나가지 않는다 라고 했으니까 부정문으로 적어줘야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가 오는 날에 안 나간다는 얘기니까 역시 시제는 현재 시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주어가 we니까 don't를 써줄 거예요. 나가다는 go. go 동사 원형으로 쓰면 되죠. 그래서 we don't go outside in rainy weather. 이렇게 채워주면 완성입니다. 3번, 엄마는 어젯밤에 쓰레기를 내놓지 않으셨다. 주어는 엄마, mom이고요. 내놓지 않으셨다라고 했습니다. 부정문이네요, 역시.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는 시제가 어떻게 돼요? 어젯밤에 내놓지 않으셨다라고 했으니까 과거 시제가 되겠습니다. 과거 시제 부정문일 때는요, 주어에 상관없이 항상 didn't의 동사 원형을 써주죠. 자, 그러면 didn't 뒤에 동사원형 붙여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를 내놓다, take out the garbage라는 표현 그대로 활용하면 돼요. take 동사원형으로 그대로 붙여줄게요. Mom didn't take out the garbage last night.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4번, 이 기계는 전기를 많이 소모하지 않는다. 주어가 이 기계는이에요. this machine 잘 써줬고요. 동사 자리 봤더니 소모하지 않는다 부정문으로 쓰였습니다. 자, 주어가요. this machine 3인칭 단수예요. 그러면 현재 부정형 어떻게 써요? doesn't의 도움을 받죠. doesn't 뒤에 동사 원형을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써요? this machine doesn't 하고 사용하다 use를 동사 원형으로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this machine doesn't use much electricity 이렇게 채워주면 끝이에요. 다음 5번도 볼게요. 일부 운전자들이 교통규칙을 따르지 않는다. 자, 주어는 some drivers, 일부 운전자들이에요. 동사는 따르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사실에 대한 이야기니까 현재 시제로 써주면 되겠고 주어가 복수니까 필요한 조동사는 don't가 되겠습니다. don't에다가 동사 원형 붙여줄게요. 규칙을 따르다라고 할 때 이렇게 follow란 동사를 쓰거든요. 동사 원형 그대로 써주면 돼요.
Some drivers don't follow traffic.

Traffic rules. 이렇게 채우면 완성입니다. 6번. 다니엘은 나에게 10달러짜리 지폐를 주지 않았다. 주어가 누구예요? 다니엘. 그 다음 동사는요. 주지 않았다입니다. 시제가 과거예요. 그러니까 didn't를 써야죠. didn't. 그리고 주다는 give 동사를 쓰니까요. give 동사 원형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나에게 10달러짜리 지폐를, 요거 우리 이전에 배웠던 4형식이네요. 그쵸? didn't give를 동사 자리에 쓰고 나에게 간접 목적어 me 적은 다음에 그 뒤에 직접 목적어 a $10 bill 채워주면 완성입니다. 7번 그 아이는 밥을 먹을 때 그의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았다. 주어가 누구죠? 그 아이는 the child가 주어입니다. 동사는 뭐예요? 사용하지 않았다입니다. 자, 사용하다가 use인데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시제가 과거니까 부정문 만들 때 didn't를 써야 되겠죠. 그 다음 동사 원형 use 적어줄 거예요. 무엇을? 그의 숟가락을. 그러면 didn't use 뒤에 his spoon 더해주면 되겠죠. The child didn't use his spoon when he ate. 이렇게 채우면 끝입니다. 마지막 8번. 엔젤라는 이번 주말에 숙제를 많이 하지 않았다. 자, 주어는 엔젤라고요. 동사는요. 하지 않았다입니다. 하다는 do, 이 동사를 쓰는데요. 부정문, 심지어 과거형입니다. 그러면 do 앞에 누굴 붙여주면 돼요? didn't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쵸? didn't. do 본동사는 동사 원형의 형태로 적어줘야 되니까요. Angela didn't do 라고 해주고 숙제를 많이 하지 않았대요. much homework까지 뒤에 써주면 완성. Angela didn't do much homework this weekend. 이렇게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일반 동사의 부정문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의 퀴즈입니다. 다음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주세요. Lisa don't like pizza. 리사는 피자를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의미의 문장인데요. 어법상 틀린 부분이 하나 있죠. 정답을 알겠는 친구들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일반 동사 의문문 어떻게 만드는지 같이 배워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수행평가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문해력 저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0: 중학생 때 나의 저우명은?
1: 한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자라는.
0: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1: 전국 논술경시대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0: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0: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1: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지영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0: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 제 삶에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1000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 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 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0: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1: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0: 1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1: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하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0: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 것 같아요.
0: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1: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탐구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0: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가르치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오지선다 주석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1: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참 잘 왔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자기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토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수능 영어 자신감을 함께할 저는 이상미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정말 잘 왔어. 네.

0: 아, 진짜 이 강의까지 찾아오는 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선생님은 가끔 하거든요. 이 강의 준비를 하면서. 우리 친구들 그냥 해설지 보고, 막,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도 예전에 공부를 할 때, 이걸로 충분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하는 방법이 뭔가 맞지 않았는지, 그게 충분하지 않았는지, 내가 생각했던 만큼의 결과가 또 나오지 않게 되면, 내가 공부하는 방법이 뭔가 좀 잘못됐나?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어디부터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강의를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선생님이랑 들으면서는, 선생님이 이제 이 강의를 이렇게,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큰 도움이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 문제가 워낙 많고, 문장도 어렵고, 해석도 어렵고, 내용도 어렵고, 막 그래요. 그죠? 그런데, 선생님은 단순히 그냥 해석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문을 보면서, 아,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혹은 문장의 지문의 구조가 이러니까 이 부분을 잘 봤어야 되는구나. 다음번에는 나오면 이런 구조에서는 이 부분을 특히나 중요하게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야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겠다. 이런 깨달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풀면서 그냥 처음부터 쭉 해석하는 것보다는 예, 오늘도 이제 우리가 빈칸을 풀 텐데 빈칸 추론에서 이 부분에서 가장 큰 단서로 작용했던 게뭔거 같냐? 이렇게 선생님이 물어볼 거예요. 그럼 뭐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만히 있어봐. 내가 봤을 때는 이거였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발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네. 선생님도 학교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 그냥 있으니까 풀지 이렇게 하는 친구들보다는 아, 왜 얘가 답일까를 좀 끈질기게 수학 문제 풀듯이 끈질기게 해보는 친구들이 성적이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얻어지는 거 없어. 그죠? 보세요. Extraordinary dreams. 뭔가 특별한 꿈들은요. Demand extraordinary effort. 정말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범상치 않은 노력. 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 스스로한테 아 내가 진짜 열심히 한게 맞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내가 정말 열심히 했나? 내가 앞으로 한다고 해도 이보다는 더할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했나? 만약에 거기에 그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만한 노력과 그만한 대가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안정적인 수능 1등급, 영어 1등급을 원한다. 그러면 지금 하시는 것처럼 그냥 대충 아 이러니까 그냥 답이 되지 이렇게 가지 말고 왜 얘가 답이고 왜 답이 될 수밖에 없고 얘는 왜 답이 안 되는지 한번 끈질기게 한번 이번 시간에도 가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 잘했지만요. 자, 똑똑 유형 분석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초반부에 빈칸이 있는 경우랑 후반부 중 후반부에 빈칸이 있는 경우 좀 나눠보자 얘기했어요. 초반부에 빈칸이 있으면 오히려 더 쉬울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보셔도 된다 얘기했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예시나 실험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예시 실험을 너무 꼼꼼하게 보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이 예시가 시사하는 바가 뭐야? 그래서 이 실험의 결론이 뭐야? 이걸 보면서 그 결론과 빈칸 문장을 대입해서 한번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초반부에 빈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문장이 주제문일 거야. 그러니까 그 주제문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표현을 한번 고르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단 말이지. 똑같은 의미는 아닌데 약간 비유적인 표현으로 혹은 맥락상으로 들어가면 의역을 해서 아,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표현들을 잘 찾아내는 게 사실은 관건입니다. 자, 오늘도 다섯 개의 문제 준비해 봤거든요. 충분히 잘할 수 있으니까 한번 첫 번째 문제, 4번 문제부터 3번 문제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빈칸이 어디 나와요? 첫 문장에 나와요. 그죠? 첫 문장 빈칸 뭐라고? 주제문이라고. 하트가 있는 문장이 주제문일 수도 있고 결정적인 근거나 단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문장 안에 뭐가 있는지 먼저 보세요. 그렇지. but이 지금 숨어져 있습니다. 자, but, 하지만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기는 하지만 이렇다라고 나오면서 이 문장에서 또 but 이하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Not necessarily라고 하면 필연적으로 그렇지는 않다. 이게 뭘까요? 네, 꼭 그런 건 아니야. 이렇게 부분 부정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전체를 나타내는 말과 부정어가 같이 섞이면 부분 부정이에요. 선생님, 얘가 왜 전체를 나타내는 말입니까? necessary라고 하면 필수적인 이런 뜻이죠. 뭘할 때마다 그게 필수적이라는 건열 번이면 열번다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얘가 전체를 나타내는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얘는 부사로 쓰여서 반드시 필연적으로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꼭 이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뒤에서 계속 뭔가로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줄 거예요. 뭐라고 메시지를 주는지. 특히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예시가 나와요. 그죠? 예시가 어디 나와? 아, 여기에 예시가 나오지.
1: 아.

Britain의 경우가 나와요. 특히 어떤 경우야? Forestry Commission. 이 삼림위원회가 하는 일이에요. 삼림위원회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생태학자들이 자주 불평을 해.

뭐죠? 그렇지. 숲이에요, 숲. 숲은요, are relatively diverse. 상대적으로 어떻대? diverse. 그렇지. 다양한 이란 뜻입니다. 그렇죠. 숲 속에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엄청 다양하죠. 식물이든 동물이든 그 이외의 것들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다양한 건 맞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다양하다라는 이 사실이 should not necessarily 반드시 be인 것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다양한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죠. 그런데 이 숲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는 그것이 반드시 꼭 이런 거는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전체 부정이 아니라 부분 부정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걸잘 기억해 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주인공은 누구? 그렇지, Forest예요. 숲이 가지고 있는 어떤 측면? 일단 네, 다양한 측면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다양성이 있는 거는 맞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다양성 때문에 무엇인 것은 꼭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볼까요? 자, wetlands, meadows, and grassland. 얘네들은 숲이에요. 숲이라고 딱 말하기는 어렵죠. 그죠? 습지라든가, 목초지라든가, 혹은 초원이라든가, 이런 곳들은요, have a unique biota too. 야, 역시 생물상을, 독특하고 고유한 생물상을 역시 갖고 있습니다. 숲이랑 마찬가지로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비록 모이긴 하나, 그것이 it is often not as rich as a forest biota. 그게 숲의 생물상만큼 그렇게 rich, 풍요롭진 않고 풍성하진 않지만, 어쨌든 얘네들도 굉장히 다양한, 고유한 이런 그 생물권을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왜 나왔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숲이 물론 다양한 건 맞지. 그리고 굉장히 풍요로운 건 맞아. 근데 이런 지대들도 역시 어느 정도는 이 고유한, 그 자체로의 고유한 생물권을 가지고는 있어.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럼 숲과 지금 뭐를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대비한다기보다는 비교하고 있는 겁니까? 맞아요. 습지. 아니면 목초지. 아니면 하나나 grassland, 초원. 뭐 얘네들은 뭐 다시 말하면 뭐니? 이것들은 숲은 아닌 거죠. 맞아요? 네. 자, the ecological problems of this process. 여러분, 이 과정이 나왔습니까? 이 과정은 안 나왔는데. 그죠? 근데 여기 this process라고 말한 건 분명히 앞에 과정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겠지. 그죠? 그래서 빈칸의 내용이 아마도 과정에 대한 내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이 과정에 있어서의 근데 문제점이 있어요. 생태학적인 이런 문제점이 have been described from 뭐로부터 설명이 되었어요? A number of 다수의 장소로 설명이 됩니다. Such as Iceland, Iceland, South Africa, Australia 이런 지역에서 다수의 지역에서 이걸 설명할 수 있어요. 이 과정. 그러면 이 빈칸의 내용은 바로 뭐라는 거알수 있어? 우리가 그냥 단순히 어떤 사실이라기보다는 어떤 과정에 대한 것이고, 이 과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명심하면서 이따 선택지에서 답을 한번 선별해 보겠습니다. 자, 이곳이 있는데, 하지만 the classic example of this, 자, 이것의 아주 전형적인 사례는요, comes from Scotland and Northern England. 이두 개의 지역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두 개의 지역에서 전형적인 예시가 나타납니다. 자, here, 바로 이 지역. 이두 개의 지역, 스코틀랜드 그리고 잉글랜드 북부 이 지역은요, The Forestry Commission 삼림위원회가요, has drained, fertilized, and fenced extensive areas of wetlands. Wetlands 아까 습지였죠? 자, 습지를 어떻게? 습지에 있는 수분을 물을 갖다가 다 drained 배수를 해서 빼내요. 그리고 fertilized 기름지게 하고요. 그리고 fenced 어떻게 써? 울타리를 쳐요. 그큰 넓은 광범위한 부분들을 다 이렇게 만들었단 얘기예요. 왜 이렇게 만들었지? 자, 이것은 to facilitate, 촉진하기 위해서죠. 그 습지대를 뭘로 촉진해? 숲으로 촉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이 과정이 나왔네요.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야? 습지를, 즉 숲이 아닌 곳을 뭘로 만드는 과정이야? 숲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럼 우리 이미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 어느 정도 좀 나왔어요. 그럼 우리 뭐 확인하면 돼? 습지와 같은 숲이 아닌 곳을 숲으로 만드는 거. 이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 얘기 아니겠어? 그죠? 내용 계속 보겠습니다. 자, increasing the extent of forests in Britain. 영국에서요, 그 숲의 범위를 증가시키는 거, 늘리는 것은요, 숲을 더 키우는 거지. 이것은 certainly a desirable goal. 바람직한 목표이기는 해요. 그리고 most of the forestry commission's efforts, 이 삼림위원회의 대부분의 이런 노력들은요,
are directed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어디로 방향이

되어 있어요. 어디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Towards site. 어떤 지역을? That war forest. 어떤 지역? 과거에. 과거형의 동사를 썼잖아요. 과거에 숲이었어요. 숲이었던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야. 그럼 과거의 숲인 건 지금은 아니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죠. 뭐 하기 전에 숲이었어요? Before sheep and their keepers. 양과 양을 지키는 양치기들이 came to the island. 이 섬에 오기 전에 숲이었던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은 숲은 아닌데 원래 숲이었던 곳이야. 그곳을 숲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숲의 이 범위를 늘리려고 어디가? 영국이 지금 삼림위원회에서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야, 그럼 원래 숲이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자, however, 하지만은요.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인데. 근데요, ecologists, 누구는? 생태학자들은요, frequently complain, 자주 불평을 한대요. About the commission's work, 그 위원회가 하는 그 일, 작업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야. 야, 이거 잘못됐잖아. 이렇게 불평한다는 얘기입니다. 불평의 이유 좀 들어보죠. 자, 이유가 뭐야? 하나, 이유, 둘, 이유, 셋. 이렇게 세 개의 부사절,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이 쭉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장이 길어진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 이유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t is not restricted to the former forest sites. 그게 이전의 숲의 지역에만 제한된 게 아니래요. 국한된 게 아니래요. 그럼 다른, 원래 숲이었던 데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막 이렇게 숲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and because of forest established, 이렇게 만들어진 그 숲, 조성된 그 숲이 are usually composed of 뭘로 구성이 됐어요? Exotic trees. Exotic이 뭐예요? Exotic 하면 얘는 foreign의 뜻이야. 이거 좀 기억해도 이국적인 이란 뜻입니다. 자, 이국적인 나무가 뭐겠어요? 외래종이죠, 외래종. 원래 토종이 아니라 외래종을 갖다 심는 거야. 그게 뭐가 나빠요? 나무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그치. 외래종이 들어왔을 때 다른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잖아. 원래 토종들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외래종이 나무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because the wild threatened by this activity, 이러한 활동, 이렇게 숲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활동에 의해서 위협당하는 그 wildlife, 야생동물이 include, 누굴 포함하고 있어? Many uncommon species, 흔치 않은 많은 종들을 포함하고 있대. 그 희귀종들한테 많은 위협이 되고 있다는 얘기야. 희귀종들은 지금 그냥 잘 지켜도 부족한데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서 희귀종이 더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평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야기가 뭐야? 자, 숲이 아닌 곳을 뭘로 만드는 거? 숲으로 만들었을 때 뭐가 생길 수 있다? 그렇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숲이라는 곳이 다양한 건 맞아. 그래서 좋은 건 맞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양한 건 맞지만 하지만 습지와 같은 숲이 아닌 곳을 숲으로 만드는 게 반드시 옳은 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지?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 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몇 번이 눈에 좀 띄니? 우리 마지막 것 좀 볼까요? A justification. Justification이 뭐야? 정당화죠, 정당화. 타당화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For converting. Convert라는 게 여러분들 전환하고 바꾸는 겁니다. 바꾸면 A에서 B로 바꾸겠죠. 자, 뭐에서 뭐로 바꾸는 거야? 숲이 아닌 곳을 숲으로 바꾸는 것의 정당화가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게 필요한 건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필수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숲이 다양하다고 해서 숲이 아닌 곳을 숲으로 만드는 게 타당하다라는 건 아니에요. 어때? 맞지. 가장 적절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5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자, 관련 없는 선택지 한번 지워볼까요? 이렇게 지워질 것 같아요. 조사하는 거 아니고요. 전체 생태계에 뭔가 제도적인 도움을 확대하는 것에 있어서의 근간, 뭐 전혀 관련 없습니다. Exotic species가 나오긴 했었죠. 그죠? 근데 이 외래종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이유로서 이 생태계의 이유로서 이유로 받아들이는 것, 이유로 여기는 것이라는 의미인데 역시 관련 없습니다. Increase ecological enrichment. 오히려 ecological enrichment가 만들려고는 하지만 오히려 희귀종들한테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긴다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 4번의 내용도 전체적인 전반적인 내용과는 좀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선생님, 이것도 답이 되지 않아요? 4번도 답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뭐에서는 좀 거리가 있어요. 과정에서는 거리가 있죠. 그죠? 지금 어떠한 과정이 문제점이 있다. 그 과정이 뭐야? 숲이 아닌 곳을 숲으로 만드는 그 과정이 여기서는 지금 뒤에서도 계속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가장 타당한 걸 골라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이제 다음 문제. 좀 선택지가 길었지? 5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5번은 뭐가 들어가야 돼? 딱

하나의 단어만 들어가주면 될것 같아요. 자, 요 문제 어땠어요? 이 문제 괜찮았어? 특히 뭐 때문에 괜찮았어? 맞아. 예시가 몇개 나왔어? 그렇지, 두 개가 나왔어. 예시가 이렇게 나왔을 때, 오, 재밌네 하고 그걸 계속 읽으면 안 돼. 예시가 시사하는 바가 뭔지만 알면 된다 했어. 누구와 누가 나오지? 그렇지, ant와. 일단 여기 지금 보시면, for example, skilled ant, 숙련된 개미가 나오고요. 그리고 killer whales. 오, killer whale은 뭐라고 해석하니? 범고래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두 개의 케이스에서, 이두 개의 사례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요거죠. 그죠? 얘네들이 숙련된 개미랑 어미 범고래가 야, 그 밑에 있는 뭐 초보 개미들이나 아니면 그 자식들, 새끼들한테 가르친대. 그죠? 가르친다고 보는 게 뭐야? 아, 그치. 도와주기 위해서인 것 같다. 그리고 이걸 봤더니 분명히 얘네들은 이 범고래가 새끼들한테 사냥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 같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빈칸을 봤을 때 여기에 teaching이 나와요. 이거는 teaching이라는 것이 무엇을 함축하고 나타내고 있냐면 A level of blank on the part of the model.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모델이 되는 부분에서, 모델이 되는 그 입장에서, 모델이 뭐야?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표본이 되는, 본보기가 되는 애예요. 그죠? 그 본보기의 그 입장에서 어떤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teaching이라고 볼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선생님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알아듣는 친구들은 이 지문을 어느 정도 지금 이해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정말 선생님이랑 강의를 하면서 공부했다고 할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해석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 가볼게요. 자, 인간 심리, 그리고 교육계, 교육 공동체니까 교육계라고 할까요? 인간 심리학과 그리고 교육계는요, 뭐뿐만 아니라 일부, 이 동물의 연구가 될 뿐만 아니라 바로 이런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거나 교육계, 인간의 교육하는 이런 담당하는 이그 분야들은요 have been against 반대를 해왔대요. 뭐라고? 뭐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 referring to 일컫고 말하는데 부르는데 반대했대. 누구를 뭘 하는데? teaching이라고 부르는 걸 반대했다는 얘기야. 뭘할 때? when describing social learning in animals 동물에서요 사회적인 학습을 설명할 때 동물들도 이제 사회성 특히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그 무리 생활을 하는 대표적인 애가 누구야? 개미잖아. 그죠? 그런 사회생활을 내는 애들을 설명할 때, teaching이라고 부르는 걸 반대해 왔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심지어 동물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그랬다는 얘기예요. 이거 가르쳐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근데 그 이유가 있죠. 자, mainly because. 그 이유는요, teaching, 가르침이라는 것이 함축하고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의 무언가를요. 누구의 입장에서? 그치, 모델. 본보기가 되는 그 입장에서의 무언가를 시사하고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델은 바로 뭔데? 모델은 that is difficult to measure in animals. 이 선행사는 얘네요. 그죠? 뭐라고? 동물에 있어서는 측정하기가 어려운 무언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측정하기는 어렵고 본보기 입장에서 무언가를 한다 이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의 내용은 바로 뭐에 관련된 거? teaching에 관련된 거예요. teaching 중에서도 사람들 간의 teaching이 아니라 인간들 간의 teaching이 아니라 바로 뭐? 맞아요. 동물에 있어서의 티칭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바로 누구야? 예, 누구의 입장에서? 모델의 입장. 즉, 본보기의 입장에서의 무언가가 있어야 티칭이라고 할수 있는데, 동물들한테 이게 없는 것 같기 때문에 티칭이라고 부르지 않아.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보기가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teaching이 아니야. 동물들은 teaching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there has been a movement. 어떠한 움직임이 있죠? Within the animal cognition community. 동물 지각의 공동체. 동물 지각을 하는 동물에 대한 인식의 어떤 공동체 혹은 관련된 연구를 하는 그 관련 조직. 이 내에서는요. 어떤 움직임이 있죠? To say, 말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Animals can, in fact. 실제로 동물들이 할수 있다는 걸요. 뭘할수 있어? Teach one another. 서로를 가르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말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입증을 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것과 관련된 움직임이 있대요. 그러면 teaching이라고 말할 수 있는 본보기를 보이는 대상의 입장에서 무언가가 핵심인데, 근데 그것은 어떻다고 얘기했어 아까? 측정하기 어렵다고 했어. 추상적이라는 이야기죠. 그죠? 특히 동물한테는
측정하기가 굉장히 힘들 수 있다.

0: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요, 숙련된 개미는요, engage in, 어디 어디 무언가를 그냥 하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돼요. 어디에 대해 참여하다, 뭐뭐에 관여하다, 뭐 이런 뜻인데, 그냥 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어떤 행위를 해요? 어떤 행위를 해? 이 숙련된 개미는 tandem running이라는 이 행위를 한대요. 근데 이 tandem running의 그 행위 안에서는요, and watch they touch their bodies. 그들의 신체를 접촉한대요. 어디에 접촉해? To the body of the novice ant. Novice라는 표현이 여러분들 신참입니다. 초보예요, 초보. 그러면 초보 개미의 신체에 자신의 신체를 접촉한대요. 뭐 하면서요? As they lay down chemical trees. 그들이 화학물질을 남기면서요. 근데 이것은 화학물질을 남기면서 걔네들은 몸에, 자신의 몸을 걔네들의 몸에다 이렇게 접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이 뭐예요? Presumably, 추정컨대, to assist the newcomer with root learning. Root learning. 경로적? 경로의 학습에서 누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Newcomer. 새로 오네, 신참. Novice ant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화학물질을 이렇게 남기면서 걔네들의 신체, 자신들의 신체를 접속시키면서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떤 의도가 있지? 본보기가 뭘 하는 거야? assist 하려는 의도죠. 근데 이게 도와주는지 안 도와주는 건지 사실은 측정하기가 사실 어렵죠. 그죠? 이럴 이유로 얘네들이 도와주려는 그런 이유로 이 행동을 하는지 다른 목적에서 하는지 그거 어떻게 측정해? 그죠? 그러기가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Presumably, 측정컨대, 추정컨대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상컨대,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볼게요. Killer whales, 범고래가 나오죠. 범고래는 또한요, repeat the same seal hunting, seal. 아, 물개요, 물개. 물개 사냥, 동일한 물개 사냥을 반복한대요. 동일한 물개 사냥 기술을 반복합니다. 누구 앞에서요? 그들의 offspring, 새끼들 앞에서요. 자식들 앞에서 똑같이 사냥을 계속 반복한다는 얘기요. 그게 뭐가 잘못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Sometimes, 때때로는요, without, 뭐 하지 않고요? Even killing the seal. 그 물개를 죽이지 않고요. 사실 얘를 사냥하려고 하고 먹으려고 했으면 죽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죽이지 않고 계속 그 행동을 반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leading, 이끌었죠? 초래했죠? 뭐가 뭐 하도록? 연구자들이 to ask, 묻도록 초래했습니다. 지금 이런 행동을 보니까 연구자들이 물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뭘? Why they would repeatedly catch and release the seal? 왜 그 물개 한 마리를 잡았다가 놓아줬다가 반복적으로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을 수밖에 없었단 얘기야. 만약에 뭐 한다면 if they were not planning to eat it, 그 물개를 먹을 그런 계획이 아니었다면 그럼 왜 자꾸 잡았다가 놨다가 잡았다가 놨다가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본보기가 뭐하고 있는 거야? 사냥을 하는데 사냥이 그냥 뭐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잡았다가 놨다가 잡았다가 놨다가 다시 말하면 사냥이 죽일 의도가 아닌 것처럼 계획이 아닌 것처럼 뭘 한다? 사냥을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그럴까를 물어봤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 케이스예요. 첫 번째 케이스랑 두 번째 케이스랑. 그죠? 자,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죠? Considering the amount of energy they would have to spend, 그 범고래들이 소비를 해야 되는 그 에너지의 양을 고려할 때 물개 잡으면 얼마나 힘들겠어. 얘네도. 그치? 그 에너지를 고려할 때 there would need to be a good reason. 분명히 타당한 이유가 필요한데 근데 그 이유가 아마도 측정하기는 어렵다고 얘기했으니까 추정하는 거죠. 그죠? 아마도 뭘까요?
1: 가르쳐주기 위한 거죠.
0: 그죠? 그러면 죽일 의도는 아닌데 사냥을 해.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이것이 바로 뭔 것 같아? 알려주려고 하는 것 같아. 가르쳐주려고 하는 것 같아. 이 의미를 담고 있는 선택지를 한번 최대한 좁혀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본보기를 보이는 애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수준? 본보기를 보이려고 하는 그 본보기의 입장에서의 어느 정도의 수준을 함축하고 있지? teaching이라는 건 어떤 수준을? comfort. 편안함의 수준이야? courage. 나 이만큼 용기 있어. 아니지? 자, frustration. 좌절. 일단 여기 긍정적인 단어가 들어가 주는 게 좀 적절할 것 같은데요. 근데 inventiveness. 창의성? 독창성? invent니까 뭔가 만들어내고 발명하는 거잖아요. 그죠? intentionality. 뭐죠? intend가 뭔말 의도이다. intention, 의도. intentionality, 의도성.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가르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죽이지는 않고 사냥만 계속 하거든요. 어때? 의도성이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에요? 그렇지. 5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아주 똑같이는 표현하지 않지만 얘가 지금 나타내고 있는 그걸 함축하고 한 단어로 담아낼 수 있는 단어가 도대체 뭘까를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아, 이러니까 얘가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두 개의 예시가 시사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6번 갈게요. 자, 6번은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narrow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이 narrow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중요한데, narrow가 원래 좁은이라는 뜻이죠. 동사로 하면 좁히답니다. 근데 이 의미가 바로 뒤에 보시면 이 예시를 보면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그죠? 어떤 의미로 쓰였어요? 그치. 집중하다. 한 곳으로 집중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자, 빈칸의 위치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라고 나왔어요. 자, 잠시 동안은 trade-off라는 게 이제 뭐 거래, 상쇄 뭐 이런 뜻인데요. 이렇게 상쇄를 하는 것이 can be worthwhile. 어떻게? 가치가 있어요.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다. 그럼 뭐야? 분명히 가치가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입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고 분명히 이 빈칸의 내용은 뒤에서 뒷받침이 될 거야. 반전이 지금 중간에 있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빠르게 가볼게요. 자, when we narrow. narrow가 무슨 뜻이라고? 우리가 좁힐 때, 즉한 곳으로 집중을 할 때, 자, 우리는요, redirecting, 다시 방향을 향해요. 다시 방향을 조정합니다. All of the computing power, 우리의 연산 능력을 어디로 방향을 조정해서 그쪽으로 향해요? To the handful of processes that matter. matter 무슨 뜻이야? 문장이잖아, 지금. 그치? Be important의 동사로 쓰인 겁니다. 중요한 몇 개의 그런 과정들의 우리의 연산 능력을 다시 조정합니다. 다시 방향을 틀어요. 즉, 우리가 좁히게 되면 우리의 연산 능력을 여러 개를 막 우리가 그걸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굉장히 좁은 몇 개의 그런 과정에 집중을 시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것은 as if, 마치, 뭐와 같아요? To,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뜻이 되겠죠? 자, 느린 와이파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와이파이가 엄청 느려요. 그럴 때 이걸 좀 도와주기 위해서, 상쇄시키기 위해서 we disconnect. 우리는 연결을 끊죠. 우리의 전화나 태블릿의 연결을 끊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비디오 컨퍼런스, 화상회의 call, 이 화상회의가 won't lag, 지체되지 않도록 그렇게 않도록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로 에너지가 분산되게 하지 않고 에너지가 좀 집중돼가지고 흐름을 잘 이어갈 수 있게끔 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는 지금 narrowing이 좋다, 나쁘다. 한 곳으로 집중을 시켜주니까 이것은 효율적으로 무언가 일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긍정으로 보시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도움이 된다. 뭐 하는데 도움이 돼? Won't lag. 지체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narrowing. 이렇게 한 곳으로 집중을 하는 것은요. Also help. 또한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맥락이 계속 같이 긍정적으로 가고 있어요. 어디에도 도움이 되는데, goal attainment. 목표 달성에도 역시 도움이 됩니다. It cuts out. 그것은 삭제해버려요. 이렇게 narrowing 하는 건요. 뭐를요? All of the other distractions. 모든 다른 방해가 될 만한 것들. 자, distractions라고 하면 방해가 될 만한 것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방해가 될 만한 걸다 삭제해버리고, and placed, places. 놓습니다. 위치시켜요. The most important goal from and center. 자, 정면, 가운데, 정중앙에 중요한 목표를, 가장 중요한 목표를 위치시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학 문제를 풀거나 영어 문제를 풀거나 정말 중요한 어떤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면 다 방해가 될 만한 거 어떻게 해? 다 삭제해버리고 거기에 오롯이 여러분들이 딱 중요한 문제를 정면에 중앙에 놓게 되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뭐야? Narrowing이요. 그러니까 Narrowing은 바로 뭘할수 있다? 그렇지. Goal attainment. Goal achievement. Goal attainment를 할수 있다. 목표 달성을 할수 있게끔 도와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when it home in. 우리가 home in에 있을 때야. 우리가 정말 한 곳에 너무 아주 집중을 하고 있을 때. 전념하고 있을 때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럴 때 we increase 우리는 늘립니다. motivational intensity 동기 강화를 끌어올립니다. 이걸 해야 돼라는 동기 강화를 올려요. 그리고 reinforcing 이것은 강화를 시키죠. 뭐 what is in front of us 우리 앞에 있는 것이 is what we should be after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동기를 막 이만큼 끌어올려서 다른 거 다

이렇게 해서 다른 거다 아니고 요거.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강화시켜서 우리 앞에 있는 것에 집중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바로 뭐야? 집중할 수 있게 하는 narrowing의 효과. 긍정적인 장점이에요. For a brief moment. 잠시 동안은요, the trade-off. 이렇게 상쇄를 하는 거. 나머지는 다 줄이고 한 곳에 이렇게 집중을 하는 게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것은 can be worthwhile. 도움이 돼요. 지금까지 말한 게 도움이 된다. 이 얘기한 거죠. But. 하지만, when we, 우리가 어떻게 할 때, we start to miss cues and signals. 우리는 뭘 하게 돼요? 단서와 신호를 miss. 놓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뭐가 나오지? 부정적인 측면이 나와줘야 되는데, 우리가 뭐할 때? 우리가 뭐뭐할 때? 근데 이할 때가 지금 바로 뭐야? 우리가 한 곳에 굉장히 집중을 할 때. 즉, 다시 말하면, narrowing을 할 때, 부정적인 측면이 생긴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닐까? 뭐할 때? 내로잉을 할때 부정적인 측면이 생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집중을 해서 나쁜 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죠. 추가적인 정보가 나와줘야 될것 같아요. 볼게요. We can lock in. 우리는 갇힐 수 있어요. On one path. 단 하나의 길에 갇힐 수 있습니다. Without being able to step back. 뒤로 물러날 수도. And see a better route. 그래서 더 나은 길을 볼수 없는 채로 우리는 한 곳에 갇힐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지문 여러분들 읽을 때도 어때요? 맥락을 크게 보기보다는 그 단어 하나하나씩 보다 보면 어떻게?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죠. 단서들. 그죠? 이런 것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When we stop. 우리가 갇혀요. 그래서 꼼짝없이 할 수가 없을 때. Narrowed in. 너무 집중한 나머지 거기에 꼼짝 못해. 그것도 어떻게 해요? For too long.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꼼짝하지 않은 채로 집중을 할 때요. Accidents go up. 어떻게? 사고는 올라가고 증가하고 그리고 이 수행은 떨어지게 됩니다. 성과는 떨어지게 되죠. 부정적인 측면이 나왔어요. 우리는요, mishearing alarms. 경고를 듣는 것을 못하게 됩니다. 경고를 듣지 못하게 돼요. 근데 그 경고는 바로 뭔데? There is a problem elsewhere. 다른 어떤 곳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그런 경고들을 못 듣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데 너무 다른 걸다 차단하고 여기에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너무 narrowing 하다 보니까. 그것도 어떻게? 너무 오랫동안 내로잉을 하다 보면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 중요한 신호들을 놓치고 거기에 갇히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성과는 떨어지고 사고는 올라가고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놓치기 시작한다. 뭐 할 때? 우리가 너무 집중하고 있을 때. 너무 집중하는 걸 오랫동안 할 때까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Get distracted. 자, 지금 주의가 분산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1번의 get distracted는 잘못됐고. 자, rely too heavily on. 너무 많이 어디에 의존할 때? 디지털 기기에, 장치에 의존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얘기 없어요. 그죠? 자, randomly switch between tasks. 과업들을 왔다 갔다 한다고 얘기했어? 그런 얘기 없었어. remain zooming in. zoomed. 예, 한쪽으로 이렇게 쫙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for too long. 너무 오랫동안 집중한 상태. 너무나도 한 곳에 집중한 상태로 남아있을 때. 정답 몇 번? 그렇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맞아. 5번도 볼게요. 자, fail to control our feelings. 우리 감정이나 정서를 통제하는 걸 실패했을 때. 정서 통제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네, 그러니까 몇 번이? 4번이 정답이 되겠고, 방금 전에 지운 것처럼 이렇게 관련 선택지들 지워지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어렵지 않지? 좋아, 좋아. 자, 7번도 가보자. 7번도 보니까 첫 문장에 빈칸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소재가 뭐야? 아, literature. 이거 뭐, literature가 뭐야? 어떤 경우에는 문헌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죠? 그죠? 특히 이제 어떤 학문에서 literature review라고 하면 문헌 검토? 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얘는 문학이라는 의미로 쓰였고요. 문학이 어디에 도움이 된대요? language learning process. 언어 학습 과정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바로 뭐야? 이유예요, 이유. 뭐 때문에?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이 부분이 여러분 살짝 구조가 헷갈릴 수 있는데, 자, 그것이 뭔지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독자들을 어떻게 foster, 길러줄 수 있는, 독자들에게 있어서 길러줄 수 있는 무언가 때문에 literature가 언어 학습 과정에서 도움이 된다. 이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바로 literature, 문학이에요. 문학의 뭐지? 기능이죠, 기능. 문학의 기능에서 특히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거야? 독자에게 도움이 되는 거야. readers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 독자에게 도움이 돼요? language learning, 언어 학습 과정에 도움이 된다.

말이죠. 자, 근데 그 과정에서 뭐 때문에? 바로 빈칸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걸 찾자, 찾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자, Core Language Teaching Materials, 핵심 언어 교육 자료, 핵심 언어 교육 자료는 must concentrate on, 어디에 집중을 해야만 해요? How a language operates, 어떻게 언어가 작동하는지요? Both, A and B, A, B 둘 다, 뭐뭐로서 그리고 뭐뭐로서 둘 다 어떻게 언어가 작동하는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전념해야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언어가 하는 기능이 뭔데요? Rule-based system, 바로 규칙 기반 시스템과 그리고 social semantic system, 사회 의미론적인 그런 체계 둘 다에서 이 언어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아직까지 여기 지금 literature의 기능을 literature가 아니라 literature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그 기능을 아직 찾지 못했으니까 일단은 뒤에 있는 내용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Very often, 아주 흔히요. The process of learning, 학습의 그 과정은요, is essentially analytic, piecemeal, and at the level of personality, fairly superficial. 분석적이고 단편적이며, 그리고 개인적인 수준에서는 상당히 superficial, 피상적입니다. 겉으로만 보이는 그런 피상적인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어학습은 본질적으로 이렇다, 아니, 어떤 학습의 그런 본질, 학습의 과정에서는 눈에 보이고 분석적이고 단편적이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engage라는 게 여러분들 engaging, 뭔가를 그냥 하다라고 해석하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근데 얘가 몰입하다의 의미가 있어요. 자, 몰입하고 몰두하는 거. 그것도 어떻게 해요? 상상력을 가지고 어디에 몰두하는 거? Engage with literature. 문학에 몰입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문학 작품을 읽을 때 너무 그냥 그 있는 텍스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뭐야? 머릿속에 그 장면들을 그리잖아요. 그죠?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문학에 몰입하는 거는요. Enable learners, 학습자로 하여금 to shift the focus, 초점을 전환시키게 해줍니다. 그들의 주의에 대한 초점을 어디를 뛰어넘어서 전환시켜줘요? The more mechanical aspects, 기계적인, 보다 기계적인 측면을 뛰어넘는데요. 그럼 기계적인 측면 말고 다른 측면으로 독자들을 전환시킨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 전환되는 시점이, 전환되는 곳이 어딘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기계적인 부분은 of the foreign language system, 이 그 외국어 체계의 이런 기계적인, 보다 기계적인 측면 그 이상으로 그 독자들의, 그 학습자들의 주의를 집중을 전환시켜줍니다. 그럼 이 전환은, 몰입을 해서 전환은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볼게요. 자, when a novel, play, or short story. 소설, 희곡, 그리고 단편 소설. 그죠? 단편 이야기, 단편 소설은 explored. 뭐 할 때? 탐험이 될 때, 탐구가 되어질 때. 즉, 이런 것들을 탐구할 때, 그것도 한동안,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우리가 이런 걸 탐구하고 탐색할 때, 그 결과는 이런 소설이나 희곡이나 아니면 단편 소설 같은 걸 읽는 거야. 그럴 때 그 결과는 the reader begins. 독자들이요, 뭐 하기 시작하죠? inhabit the text. 그 텍스트 안에 어떻게 돼? 그치, 속하게 된대요. 그 안에서 살게 된대. 그 안에 완전히 스며들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속으로 완전히 풍덩 빠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지? 몰입을 하게 되는 거 아니야? 몰입함으로써 독자들한테는 언어학습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몰입이 나오잖아요. 그죠? 계속 볼게요. 자, 그 독자는요, is drawn into the book. 책에 완전히 끌어들이게 돼요. 즉, 거기에 완전히 빠지게 되죠. Pinpointing what individual words or phrases may mean becomes less important. 어디에 집중하고 뭔가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거? 개별적인 어휘나 아니면 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명확하게 찾아내는 것은 덜 중요해집니다. 뭐보다 pursuing the development of the story. 그 이야기의 전개를 추구하고 찾아내는 것보다요. 따라가는 것보다. 그러면 얘가 앞에 것이 뒤에 것보다 덜 중요하다는 건 뒤에 게 더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 지금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치. 그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걸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단어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 보다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흐름에 자신을 맡기고 거기에 몰입해서 완전히 빠져들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언어학습에 도움이 된다. 독자들의 언어학습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냐 말이죠. 자, the reader, 독자는요. is eager to. 근데 be eager to라고 하면 뭔가를 열망하다, 갈망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독자들은요. 뭐 하려고 열망을 해요? Find out what happens as event unfold. 이벤트들이, 사건들이 unfold, 펼쳐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내고자 열망을 해요. 여러분들 왜 밤새서 책 읽어본 적 없어요? 선생님은 여러분 만날 때 되게 많았는데
재미있는 책이야. 그러면 이 다음에 뭐가 전개될지 몰라. 그러니까 계속 보는 거지. 그치? 자,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 독자는요, feels close. 아주 가깝게 느껴집니다. To certain characters. 그렇지. 특정 등장인물에게 아주 가깝게 느껴지고, 친밀감을 느끼게 되고, and share their emotional responses. 그, 등장인물들의 정서적인 그런 반응을 공유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되게 슬픈 일이 일어났을 때 막 너무 슬퍼서 어떻게 같이 울잖아요. 이렇게 독자들은 반응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The language becomes transparent. 자, 여기 보세요. 언어가요. 어떻게 돼? Transparent. 얘가 무슨 뜻이야? 투명한 이라는 뜻이야. 무슨 말이야? 언어가 투명해진대. 언어가 투명해진다는 건 다시 말해서 뭔데? The fiction. 그 소설이 draw the whole person. 그 전체 사람. 그 사람 전체. 독자가 되겠죠? 그 독자를 어디로 draws, 이끌어요? its own world. 그 책 속, 그 책 속 세상, 그 자체의 세상으로 이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야? 이제 글자가 완전히 다 사라지고 거기에 완전히 빠지게 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 거죠. 그죠? 여러분들 막 읽을 때 어때요? 엄청 가속이, 가독성이 빨라지잖아요. 그러면서 막 읽으면서 완전히 내가 이걸 문자를 읽고 있다는 생각 전혀 하지 않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언어학습이라는 건 몰입을 통해서 학습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걸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literature, 문학이라는 건요, can be helpful,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in the language learning process, 언어학습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왜? 그것이, 그 문학이 독자들에게 길러주는 뭐 때문에? 몰입 때문에. 거기에 완전히 빠질 수 있게끔 하는 그 몰입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linguistic insight. 언어적인 통찰력. 언어적인 통찰력이 아니죠. 오히려 단어들은 다 사라진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artistic imagination. 예술적인 거 나왔어요? 없죠. 자, 문학적인 감각. 문학적인 감각을 길러준다는 얘기 없었고. alternative perspective. 대안에 대한 관점. 대안적인 관점. personal involvement. 이거 뭐야? 개인적인 참여? 개인적인 참여가 뭐야? involvement가 engagement랑 비슷합니다. 그렇지, 몰입이라는 뜻이에요. 개인적인 몰입. 완전히 그 안에 한 사람이 그 이야기에 풍덩 빠지게끔, 거기에 스며들게끔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아까 뭐라고도 나왔어요? inhabit 이라고도 나왔죠. 거기 산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완전히 거기에 빠져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몇 번?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요, 여러분. 난이도가 좀 높았어요. 난이도가 높았다는 거는 오답률이 좀 높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치. 요 의미를 제대로 여러분들이 몰입이라는 그런 의미로 잘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개인적으로 거기에 참여하게 된다. 어디에 참여하게 된다는 얘기야? 책 속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책 속에 완전히 빠지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계별로 생각하시면서 공부, 이 문제를 푸셨어야 얘가 답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나머지는 답이 될 만한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이 될 만한 게 있으면 얘가 어떻게 해서 답이 될 만하게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5번 정답을 해주시면 되겠고, 나머지 관련 없는 거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갈까요? 네, 한번 가볼게요. 이것도 한번 위치 좀 보자. 일단 얘는 뭐에 대한 거야? 뭐 교육이죠? 교육. 그죠? 근데 그냥 단순히 교육이 아니라 교육의 효과예요. 교육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바로 critical thinking. 비판적인 사고를 키워줄 수 있다. 여기입니다. 그리고 그 비판적인 사고가 또 뭘 하게 할 수 있다? 약간 이게 점층적인 거죠. 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을 통해서 비판적인 사고가 길러지고, 그 비판적인 사고를 기르면 to avoid accumulating two emotional pressures. 감정적인 압박에서 굴복하는 걸 피할 수 있대요. 그럼 감정적인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육을 받으면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감정 압박에서 벗어난다? 이게 무슨 말이야? 다시 말하면 감정 압박에서 벗어난다는 게 정신적인 해방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봐도 그냥 키워드 중심으로 봐도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럼 뒷부분을 보면서 좀 내용을 파악하시면 되는데, 뒷부분에 바로 뒷부분에 뭐가 있어요? 빈칸이 있죠. 빈칸. 그리고 빈칸 문장에 뭐가 있어? 우리가 제일 빈칸 문제에서는 제일 싫어하는 벗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 독해에서는 벗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막 눈여겨서 보게 되는데, 빈칸 문제에서는 지금 반전을 주는 그 문장 안에 벗이 들어있으면 얘가 진짜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잖아요.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뒷부분에서 뒷받침이 되겠죠. 그쵸? 자, 그치만, 심지어 불완전한 소유조차도, 그것에 대한 소유조차도, 그걸 불완전하게 갖고 있어도 이런 뜻이죠. 그게 뭘까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게 뭘까? 그걸 좀 완전하게 안 갖고 있어도, 그래도 어떻게 해?

빈칸할 수 있다 이런 의미요. 빈칸할 수 있거나 빈칸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봤더니 being stimulus driven 자극으로 추동되는 자극으로 막 자극이 돼가지고 거기에 막 밀리는 거야. 자극으로 추동되는 것에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 지문의 난이도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조금 추상적인 생각이 드는 수 있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자, 교육이라는 건요, 가장 아주 멋진 그림에서는, 멋진 모습으로는, 그죠? 가장 좋은 모습으로는 교육이라는 것이 teaches, 가르쳐줍니다. More than just knowledge, 지식 이상의 것을 가르쳐주죠. 그치, 우리가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지식만 쌓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식으로부터 그 과정에서 뭔가 얻는 게 있잖아. 그죠? 네, 이런 것들 가르쳐줍니다. It teaches, 그 교육이라는 건요, 뭘 가르쳐줘요? 그 지식 이상이라는 게 critical thinking, 비판적인 사고를 가르쳐줍니다. 알려줘요. 비판적인 사고라는 게 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죠. The ability to stop and think before acting. 행동하기 전에요. Stop, 멈춰서서 and think,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critical thinking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누군가가 뭐뭐 해라고 했어요. 근데 알았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과연 내가 지금 해도 되는 행동일까? 를 생각해보는 거죠. 멈춰서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비판적인 사고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됐죠? 네, 이것은요. 뭘 피하기 위해서요?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압박에 굴복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정서적인 압박을 피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볼게요. This is not thought control. 이것은요, 사고 통제는 아니에요. 사고를 통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it is very reverse.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반대가 뭔데? 사고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해방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까지 한번 아까 선생님이 도입부에서 살짝 이거고 이거고 이거고 이렇게 정리는 했지만 옆에다가 살짝 메모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교육을 받게 되면 교육의 효과예요. 교육은 정말 좋은 의미에서 뭘 할 수 있어? Critical thinking, 비판적인 사고를 길러줄 수 있어요. 그리고 비판적인 사고를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멈춰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능력이죠. 근데 멈춰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건 뭘 피하기 위해서야? 어떤 정신적인, 정서적인, 감정적인 압박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래요. 간단하게 이해하면 정서적인 압박에서 피하기 위해서가 되겠죠. 이걸 하지 않기 위해서. 그게 다시 말하면 이건 바로 뭘 이야기하느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자, 정신적인 liberation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네. 해방을 의미한대요. 벗어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는 얘기야. 정신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에서 뭔가 탈출할 수 있다.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야. 계속 가보겠습니다. Even the most advanced intellectual. 가장 발달된 지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사람이라고 해석했을까? The intellectual. 더 플러스 형용사를 형용사 people로 해석을 한 겁니다. 가장 지적인 발달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성인이라 하더라도 자, will be imperfect at the skill 이런 기술이라는 게 뭔데? critical thinking이에요.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그런 기술 그런 능력이 완벽하지 않아요.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완전하게 그것이라는 게 바로 그런 능력이죠. 비판적인 사고와 같은 그런 능력 그런 능력을 완벽하게 갖고 불완전하게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부족하긴 하지만 이게 완전하진 않아도 라는 뜻이에요. 비판적인 사고를 완전히는 아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면 이란 뜻이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자극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정서적인 압박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게 바로 stimulus driven 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자극에 대한 여러 가지 자극이 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흔들려 정신적으로. 그게 바로 정서적인 압박을 받는다고 할 수 있겠지. 그지? 자,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빈칸에 선택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다 동사하고요. 그죠? 자, 이것에 무엇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자, constantly, 끊임없이 reacting, 반응하면서요. To the immediate environment. 자, 근접해 있는 그런 환경. 그 환경이라는 게 뭔데? 뭔가 가장 밝은 색깔들이 있을 수 있고, 가장 시끄러운 소리들이 될 수 있고, 이런 자극들이 있잖아. 자극들로 막 이렇게 자꾸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밀려오는 이런 자극들로부터 어떻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뭐가 있다면은요? 이런 비판적인 사고가 있다면 정신적인 해방을 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건 뭐야? 정신적인 압박, 이런 자극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계속 갑니다. 자, being driven by. 방금 전에 우리 여기 stimulus driven 이라고 나왔던 거 있잖아. 그지? 자, 뭐에 의해서 heuristic responses. heuristic 이란 단어 몰라도 돼요. 뒤에 설명을 해줍니다. 이 heuristic 반응으로 우리가, 몰아져서, 예, 그런 상태에 의해서 우리는, 몰아진 상태가 되어서 그 상태가 바로 어떤 상태일까? living by instinct and emotion all the time. 얘가 뭐 체험적인 이라는 의미더라고요. 우리가 경험으로 겪은 뭐 이런 뜻이던데. all the time. 늘 감정과 instinct. 본능에 의해서 사는 게 바로 heuristic responses에 몰려져서 우리가 거기에 몰아져서 거기에 압박이 되어서 살고 있는 게 바로 driven by heuristic responses가 되겠죠. 그냥 여러분들 여기 뒤에 있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늘 본능과 그리고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is a very easy way to live. 살기에는 참 편할 수 있어요. 굉장히 편할 수 있습니다. 많은 면에서요. 왜? 생각이라는 건 생각을 한다라는 건 굉장히 수고스러운 일이 될 수 있죠. 노력이 많이 들잖아요. 이게 맞을까 틀릴까? 이런 행동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생각하는 거 굉장히 힘들 수 있잖아요. 노력이 필요해요. Especially for the inexperienced. 특히 누구에게는 이게 참 힘든 일이 될 수 있어요. 노력이 많이 듭니까? The inexperienced. The experienced. 더 플러스 형용사는 형용사 people이라고 얘기했죠. 숙련된 사람들이라고 하면 the experienced예요. 근데 the inexperienced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렇지. 숙련되지 않은. 즉 경험이 적은 사람들에게는 특히 이 생각이라는 것이 굉장히 수고스러운 일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게 굉장히 편해. 본능적으로 늘 감정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 굉장히 쉬운 방법이라는 얘기야. 아 밤이야. 그런데 지금 다이어트 중이야. 아 그런데 배가 고파. 아 라면 먹고 싶어. 그러면 바로 먹어. 본능에 의해서. 참 이거는 쉬운 일이죠. 그죠? 아 안 돼 상미야. 좀 더 참아야지. 내일 후회해.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일이잖아. 그죠? 이렇게 하는 게 쉬워요. 하지만 emotions, 감정이라는 건 are also exhausting. 또한 어때요? 소모적입니다. 굉장히 지치는 일이에요. 감정이라는 것도. 그리고 short-term reactions. 이렇게 단기간에 이런 반응들이 may not. In the long term, 장기적으로는요. may not be. 뭐가 아닐 수도 있어요. be the most beneficial for health and survival. 생존과 그리고 건강에는 가장 이로운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쉽기는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크게 여러분들의 생존과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롭지 않을 수도 가장 이롭지 않을 수 있다는 건 그죠?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계속 휘둘려서 사는 게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비판적인 사고가 필요하지.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Just as, 마치 뭐와 꼭 마찬가지로 라는 뜻이죠. We reach for burgers. 우리가 햄버거에 손을 뻗어요. 왜? For the sake of, 뭔가를 위해서 라는 표현입니다. 뭘 위해서요? Convenience. 그냥 편리함을 위해서요. 아 이런 거 저런 거 다 차리기도 괜찮고 건강하게 먹는 것도 괜찮고 그러니까 그냥 편리성을 위해서 이 햄버거에 손을 뻗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손을 뻗는다는 건 storing up the arterial fat. Arterial fat. Artery라는 단어가 원래 동맥입니다. 그럼 arterial이라고 하면 동맥의라는 뜻이에요. 그럼 동맥 지방을 쌓아가요. 동맥 여러분들 혈관 같은 데 지방이 쌓이면 어떻게 동맥경화증 온단 말이야. 혈관이 막힌다고. 그죠? 자 이렇게 쌓여. 근데 이것은 어떻게 돼? 어느 날엔가는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감정에 의해서 자극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 해가 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마찬가지로요. 모두 마찬가지야. Our reliance on feelings. 감정에 의존을 하는 것 역시 can do us. 우리에게 어떻게 돼? Great harm. 여러분 do harm 이라는 게 해가 되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큰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야.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감정에 너무 휘둘리거나 감정에 완전히 거기에 쏠리지 말고 그렇지. 생각을 하면서 비판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바로 뭐야? 그렇지.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서 정신적인 해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진 않다고 하더라도 being stimulus driven으로부터 어떻게 될 수 있다? 자유로워질 수 있다. 뭘 가지고 있는 게? 그것을 불완전하게나마 갖고 있다라는 것이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 찾아야 된다고 얘기했죠. critical thinking 정도로 보시면 된다 얘기했죠. 그죠? 비판적인 사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정도 파악했으면 자 이것으로부터 어떻게 liberation 아까 mental liberation이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정신적인 해방을 할 수 있다. 비슷한 내용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liberation과 비슷한 게 오 여기 free 있는데요. free is a person

person. 어떤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뭐로부터요? From the burden. 어떤 짐으로부터, 부담으로부터. 어떤 부담? 감정에 완전히, 자극에 완전히 쏠려 있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부담. 즉, 정서적으로 압박을 받는다라는 그런 부담으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그렇지.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선택지 한번 지워볼게요. Intensify가 뭐예요? 강화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위험을 강화시킨다. 여러분들, 이걸 갖고 있으면, 비판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면 오히려 우리가 어떤 건강이나 생존에 있어서 위험을 좀 줄일 수 있는 거 아닐까? 그죠? 강화한다라는 의미는 잘못됐고요. 우리의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다. 뭐에 대한 이해야? 어떤 이해? 이것에 대한 그냥 이해가 올라간다는 얘기일 뿐이에요? 아니지. 그치? 이거를 좀, 막아줄 수 있고, 이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해방할 수 있다. 해방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inevitable 이란 단어가 원래는 필수 불가결한이란 뜻이죠? inevitability이니까 필수 불가결한 것, 필연적인 것 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필연적인 것을 받아들이게 한대요. 필연적인 걸 우리가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극에 의해서 막 이런 건 압박에 대한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니까 오히려 받아들이는 것과 반대가 되겠죠. Requires one to have the experience.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경험을 갖도록 요구합니다. 이런 경험을 갖도록 요구한다. 역시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을 정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지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나요? 네. 여러분 잘하셨어요. 분명히 뭔가를 깨닫고 느끼는 바가 있으면 그 자체로도 잘한 겁니다. 오늘의 마지막 똑똑 볶아보겠습니다. Distract. Tract가 여러분 draw의 뜻이에요. 끌다. Attract가 한쪽으로 끌어들이는 거니까 얘는 집중시키다, 매료하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매료시키다라는 의미고 Distract는 그것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주의를 흐트러뜨리다,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다, 산만하게 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Distraction, 집중을 방해하는 것. S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집중을 방해하는 것들이라는 의미로 아까는 우리 복수형으로 봤죠? 이거 어디에? 그렇지. 수강위 게시판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Attract, distract, attraction, distraction 뭐 이렇게 같이 정리해 두셔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빈칸추로 풀다 보면 정말 재밌는 파트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또 이 보람도 커질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 시간에도 단서 찾고 오답의 근거 찾아서 만나겠습니다. 할 수 있지? 오케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월요일입니다.
1: Yeah.
0: Alright, 자, start of the week 한 주 시작해 볼 건데요.
1: 네.
0: 자, 가정 영어 가보겠습니다.
1: Mm-hmm.
0: 자, 그 중학생 딸의 privacy라고 해서 이게 그 뭐라 그럴까요? 완전 어린 친구라면은 그런 그쵸. 거를 별로 상관은 안 하겠지만
1: 네.
0: 어느 정도 나이가 이제 들게 되면은 본인만의 시간.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1: 또. 그리고 이제 사춘기가 시작되고
0: right.
1: 또 이 한국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0: Uh-huh.
1: 중2병이라고 할 정도로 uh-huh. 굉장히 좀 뭐 문도 좀 세게 닫고
0: uh-huh.
1: 네, 말 걸지 마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0: 누구나 좀 거쳐가는 예. 시기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슬기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자녀분들이 굉장히 어리잖아요.
1: 아직은 어리죠.
0: 근데 결국에는 그 시기를 좀 거쳐가게 될 텐데
1: 벌써 무서워요.
0: 그래서 미리 제가
1: 네.
0: 준비하시라고.
1: 한번.
0: 영어로 만들어봤어요.
1: 네. 네. 미리 좀 영어로 경험을 해볼까요?
0: 오케이, 오케이. 네. 자, 중학생 딸 방에 들어간 시츄에이션인데요.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미안, 노크했어야 했는데.
1: 아,
0: 그렇죠.
1: 그쵸, 그쵸. 이게 노크를 사실 안 하고 들어가도 되거든요, 지금 저는. 예. 근데 예전에 저도 중학생 때
0: 네.
1: 엄마한테 괜히 반항을 했던 기억이 많이
0: 그렇죠.
1: 나요.
0: 누구나
1: 예.
0: 겪는 하나의 페이즈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이제 리스펙트를 해야 될 때다.
1: 맞아요.
0: 네, 맞습니다.
1: 예, 조금은 좀 이렇게 신경 써줘야죠.
0: That's right.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이제부터 더 주의할게. 그래도
1: 아오.
0: 굉장히 배려하고 또 그런,
1: 착한 엄마다.
0: 뭔가 그런 부모의 느낌으로
1: 맞아요.
0: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1: 좋습니다. 중학생 딸의 프라이버시, 그래도 지켜줘야겠죠?
0: Alright.
1: 열심히 영어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2: Mom, can you knock before you come in?
1: Before coming knock?
2: Yeah, can you knock before you come in?
1: 미안, 미안. 노크했어야 했는데.
2: What?
1: Sorry, I'm sorry. I knocked before I can't.
2: You didn't knock.
1: Sorry.
2: What? Listen, I'm 13 now.
1: 응?
2: Please respect my privacy.
1: 아이고, privacy?
2: I'm 13 now. Please respect my privacy.
1: 알았어. 13살 딸아. 이제부터 더 주의할게. 응.
2: What are you saying? Speak to me in English.
1: Okay. From now, I'll be careful.
2: Promise?
1: Promise.
2: Okay.
1: 간간이 싫어.
2: Next time you better knock.
1: 어머머머.
0: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Mom, can you knock before you come in? I'm sorry, I should have knocked. I'm 13 now. Please respect my privacy.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0: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지금 갑자기 확 문을 열고 엄마가 들어온
1: 그쵸.
0: 거예요. 그래서, 엄마, 들어오시기 전에 노크 해줄 수 있어요? 하고 좀
1: 네.
0: 약간 살짝 짜증이 나 있는 느낌.
1: 조금 예민한 톤이에요.
0: Yes.
1: 예, 그러니까 약간 그대로 중학생 딸의 비니에서 얘기하자면, 엄마, 들어오시기 전에 노크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약간
0: 지금,
1: 이런 톤이에요.
0: 엄마에서
1: 예,
0: 느꼈습니다.
1: 엄마. 예, 그죠? Mom, can you, before you come in? 여기서 한번 끊어보고.
0: Alright. Mom,
1: Mom.
0: can you, 뭐뭐?
1: 예, 그쵸. 노크 할수 있어요?
0: 뒤에가 뭐예요?
1: 들어오기 전에. 들어오기 전에,
0: 오케이.
1: 당신이 들어오기
0: 오케이,
1: 전에,
0: 오케이.
1: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노크하다가 들어가야겠네요. 노크. 예. Can you knock? 예.
0: 단어는 진짜
1: K 묵음.
0: 믿고 보는 슬기씨라고 할수 있습니다. K를 넣었네요. 오케이.
1: 네.
0: 자, 보겠습니다. Mom, can you knock? 언제요? Before you come in? 정답.
1: Yes.
0: 맞습니다. 크낙이 아니겠죠,
1: 네, 그쵸,
0: 당연히.
1: 그쵸.
0: 다행히도, 우리도 노크라고 쓰잖아요, 노크. 근데
1: 맞아요.
0: 누군가 예전부터 뭐 크노크 잘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쵸?
1: 그쵸.
0: 우리가 뭔가를 알다라고 할때 크노우라고 안 하고 우리 노우라고
1: No.
0: 하듯이, K는 묵음이 되겠습니다. 근데
1: 네.
0: 노크보다는 knock 이런 식으로 오의 강세가 가면 여러분들 대부분은 이 모양이 벌려지게 돼 있죠.
1: Knock.
0: 그래서 knock 이렇게 하지 마시고 노크 이건 절대 안 되고요.
1: 네.
0: 가보겠습니다. knock, knock.
1: Knock. Knock.
0: 좋아요. So can you knock 해줄 수 있어요? Before you come in? 자, 근데 여기서 저는 끝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1: 네.
0: 오늘은 다행히도 그냥 knock 할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 뭔가에다가 노크를 하는 거, 뭐 문에 노크를 하는 건지, 뭐 벽에 하든지 이렇게 쓸 때는 전치사 하나가 필요합니다.
1: 그래요?
0: 네,
1: 아.
0: knock the door이라고 쓰면 안 돼요.
1: 예.
0: 뭘 써야 될것 같아요?
1: On.
0: Why?
1: 위에다 하는 거니까.
0: 우에다가요?
1: 위에다 하는 거니까.
0: 맞죠? 그
1: 예.
0: 면에다가 하는 것이기
1: 그쵸.
0: 때문에
1: 예.
0: right? knock on을 쓰는 게 맞아요.
1: 네.
0: So 만약에 여기에 door이라는 the door이라는 단어 들어갔다. 그러면은 knock on the
1: Knock
0: door이라고
1: on the
0: 해야지
1: door.
0: knock the door이라고 하시면 안
1: 오,
0: 됩니다.
1: 네.
0: Alright, so 이렇게 예문으로 같이 사실 교재에 필기해 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So
1: 네.
0: 여기는 지금 the door가 있으니까 on. So hey, someone is knocking on the door.
1: 오.
0: 누가 the door에다 이렇게 하고 있어. 그 면에다가 그렇죠? Right? 물론 the door가 없으면 그냥 someone is knocking이라고도 가능하겠죠. 네.

0: 자, 그리고 보세요. Can you knock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뒤에 뭐뭐 하기 전에라고 하려고 무슨 단어 나왔어요?
1: Before.
0: Before 나왔습니다. 자, before는 뭐뭐 전인데
1: 네.
0: 뒤에 시간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 한데 you come in 이건 뭐예요? You come in.
1: 문장인데요,
0: 맞아요.
1: 평서문?
0: That's right.
1: 네.
0: So before 평서문이라고 하면 그 평서문이기 전에라는 느낌.
1: 아.
0: So come in 들어오기 전에.

0: 다시 한번 두 번째는 제가 예문을 만들고 오긴 할 건데 이거랑 똑같습니다. 내가 들어오기 전에.
1: Before you come in.
0: 자, 문장 만듭니다, 이제.
1: 네.
0: 나한테 전화해. 너 여기 도착하기 전에.
1: 어.
0: 그런 거 있잖아요. 미리 나가 있게.
1: 그렇죠.
0: 시간, 저는 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1: 예.
0: 팍팍팍 하고 가는 거 좋아해서.
1: 맞아요.
0: 나한테 전화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1: Call me.
0: Call me. 내가 여기 도착하기 전에.
1: Before you get here.
0: 그렇죠. Hey, call me before you get here.
1: 맞아요.
0: 내가 미리 나가게, right?
1: 5분 전에 전화해. 도착 5분 전에. 오, 이런 느낌으로.
0: 쓰기 너무 좋죠.
1: 네.
0: 자, how about this? 입는 거는 put on, 동작 강조할 때.
1: 그쵸.
0: 벗는 건 뭘까요?
1: Put off. Get off.
0: Take off.
1: Take off. 다 틀렸네요.
0: 다 틀렸네요. Take off입니다. 그러면 네. 너 신 벗어. 내가 들어오기 전에.
1: 아하.
0: 자, 외국인 친구인데
1: 예.
0: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1: 그렇죠.
0: 자, 한국에서는 신발을 벗어야 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1: 모르죠.
0: 거니까. 자, 알려주세요.
1: 예.
0: 당신의 신발을 벗으세요. 일단
1: Take off your shoes.
0: 당신이 들어오기 전에
1: Before you come in.
0: 그렇죠.
1: Yes.
0: Take off your shoes before you come in.
1: Mm-hmm.
0: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1: Yeah.
0: 문장이 엄청 길어졌죠. 그렇죠?
1: 와.
0: 얘는 심지어 더 길어졌어요.
1: 이렇게?
0: 얘는 반반 정도 되네요.
1: 예.
0: So, before 같은 경우에는 거의 확장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 네.
0: 오케이, 그래서 문장 두 배, 세 배 길게 말하는 것은 엄청난 매직일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1: 오케이.
0: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Hey, call me before you get here.
1: Call me before you get here.
0: Oh, take off your shoes before you come in.
1: Oh, take off your shoes before you come in.
0: 자, 이번에는 부탁하는 느낌.
1: 네.
0: Mom, can you knock before you come in?
1: Mom, can you knock before you come in?
0: 자, 이랬을 때,
1: 네.
0: 어, 이제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약간 섭섭할 수 있지만,
1: 그쵸.
0: 어, 그래, 이제 그럴 때가 왔구나 하면서,
1: 네.
0: 아이고, 미안, 놓고 했어야 했는데.
1: 아, 진짜.
0: 라고 합니다.
1: 너무 멋진 엄마입니다.
0: Right.
1: 저 같으면은, 뭐, 여기가 내 집이지, 네 집이야? 이거 바로 나오거든요.
0: 약간 현실적인 느낌인가요?
1: 네, 그러니까 이런 그 대화나 이런 것들 보면서 많이 배워요, 저도.
0: Okay. 약간 네. calm하고,
1: 그쵸.
0: 아, 인정해줘야 된다.
1: 이해해주려고 노력하는 거. I should have knocked. 내가 노크를 했어야 됐는데, 이건가 보네요. 아, 그럼 여기 미안은 무조건, 우리는 미안해는 무조건 I'm sorry, just sorry.
0: I'm sorry. Okay. S-O-R-R-Y. 맞습니다.
1: Yeah.
0: Okay. 자, so I'm sorry. 이거는 미안한이지만 원래는 기본적으로 마음이 안 좋은 이런
1: 네.
0: 뜻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아, 마음이 안 좋아, 안 됐어, 뭐 미안해, 후회가 돼 이런 거에도 다 쓸 수 있는
1: 네.
0: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1: 네.
0: 대신에 발음할 때 소리는 좀 심하죠. 소리는 아니니까 써에 가깝게 입모양 살짝만 벌려주고 발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 yes.
0: 소리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Sorry, sorry.
1: Sorry, sorry.
0: 그렇죠. I'm sorry, I should have not. Hold on. 여기 지금 should have이라고 했죠? Apostrophe
1: 네.
0: VE가 있는데 이거를 풀면 어떻게 될까요?
1: Should have.
0: 그렇죠. Should have. Should have를 붙인 게 should have. Should have입니다.
1: 네.
0: Okay? 그래서 읽을 때는 여기에 리을 비슷하게 가주면 빠르게 할 수 있죠.
1: Should have.
0: Should have. 이러면 너무 오래 걸리고 딱딱하고 불편해요.
1: 네.
0: So should have처럼 should have. Should have. Should have.
1: Should have.
0: 이렇게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패턴 때문에 그래요.
1: 네.
0: 바로 should have pp라고 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 할 때는 대부분 사람들, 원어민들을 oh, I should have 이렇게 안 해요. I should have done something.
1: 아하.
0: 그렇게 하면 더 편한 게 should have 하고 얘만 바꿔주면 되거든요.
1: 그쵸.
0: 자, 이 should have pp는 사실 어떻게 보면 you know, technically 따지면 왕초보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투, 이런 의미의 패턴을 할 수 없으면 소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1: 그렇죠.
0: 자, 나 뭐뭐 했어야 됐는데. 아, 내가 거의 갔어야 됐는데. 아, 너 나 깨워줬어야 됐어.
1: 맞아요.
0: 이런 말은 결국에는 그렇게 했단 얘기 아니에요.
1: 못했대요.
0: 못했다.
1: 네.
0: 후회, 원망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1: 그렇죠.
0: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1: 네.
0: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필수로 왕초보 영어지만 해야 돼요.
1: Yes.
0: So, again, should have로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하실 때는 should have 추천을 드려요.
1: 네.
0: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아, 내가 두 번 확인을 했어야 됐는데 이러면서 생각 이런 거예요. 가방에 여권을 두고 넣고 온 줄 알았는데 잘못 엉뚱한 걸 본 거예요. 내가 본 거는 여권이 아니었던 거죠. 지갑을 보고 내가 갖고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1: Yeah.
0: 그래서

0: 때 두 번 영어로 뭐예요? 두 번?
1: Twice.
0: Twice. 그러면 아, 내가 두 번 확인했어야 했는데.
1: Oh, I should have checked twice.
0: 그렇죠. Oh man, I should have checked twice.
1: Yeah.
0: 이렇게 쓰는 거겠죠. 자, how about this? 아, 너 그거 팔았어야 됐어. 이런 거 있죠. 인형 같은 건데 collector's item 같은 거 있단 말이에요.
1: 네.
0: 근데 그게 한참 가격이 나갈 때 팔지 못한 거예요.
1: 그쵸.
0: 그랬을 때 아, 너 그거 팔았어야 했어. 팔다가 sell인데
1: 예.
0: PP 형태가 뭐예요?
1: Sold?
0: Sold예요.
1: 어.
0: 그럼 너 그거 팔았어야 됐어.
1: You should have sold it.
0: 그렇죠. Oh, you should have sold it. Why didn't you sell it? 이런 느낌.
1: 네.
0: Should have. 너무 잘해줬습니다. Should have 줄이는 거
1: should
0: 아주
1: have.
0: 추천한다.
1: Should have.
0: Yes. 여러분, 읽을 때 실제로 안 그랬으니까 약간 아쉽죠?
1: 그렇죠.
0: 그 뉘앙스 살려서 한번 해볼게요. Oh. I should have checked twice.
1: I should have checked twice.
0: You should have sold it.
1: You should have sold it.
0: There you go. 그리고 나중에 오늘 아니지만 부정도 가능해요.
1: 네.
0: I shouldn't have done something. 이거는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실제로는
1: 해버렸네요.
0: 그것도 살짝 연습 추천입니다.
1: Yes.
0: 읽어볼게요. Oh, I'm sorry. I should have knocked.
1: I'm sorry. I should have knocked.
0: 실제로는 knock을 안 한 겁니다.
1: 그렇죠.
0: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Mom, can you knock before you come in? Mom, can you knock before you come in?
0: 네. 와, 이랬을 때 딸이 얘기하는 거예요.
1: 네.
0: 저도 이제 13살이에요.
1: 오.
0: Privacy 존중해 주세요.
1: 야.
0: 이게 미국에서는 더 심해요.
1: 오.
0: 미국에서는 더욱더 어렸을 때 뭔가 본인이 성인에 가깝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1: 그래요.
0: 그것도 그렇고 이게 법 자체도
1: 네.
0: 이미 10대에 운전을 하기 시작하고
1: 아.
0: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1: 예.
0: 약간 좀 인디펜던트한 거 있죠. 독립적인
1: 맞아요.
0: 거를 중요하다 보니까
1: 예.
0: 이거는 거기선 더 심합니다.
1: 그렇군요.
0: Yeah.
1: I am 13 now. 나 이제 13살이에요. Please, my privacy. 존중해달라. 에, 존중해달라. 존중하다에 뭔가 여기 앞에 들어가면은 예, please랑 같이 해가지고 약간 공손한 표현으로 저는 respect.
0: 이것도 사실 외래어로 많이 쓰죠.
1: 맞아요.
0: Right?
1: 저는 그래서 이제 뭐
0: 힙합 같은 데 특히
1: 네, 존경하는 분들 만나면 어, 저 진짜 완전 respect해요.
0: Oh, respect해요.
1: 네, 이렇게 또
0: okay.
1: 쓰기도 해요.
0: Alright.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m 13 now. Please respect my privacy. 정답?
1: Yes.
0: 맞습니다. R-E-S-P-E-C-T. 막 노래도 있잖아요.
1: 네.
0: Respect 한다는 것은 뭔가를 존중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1: mm-hmm.
0: 약간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1: 그렇죠?
0: admire 이라는
1: 아,
0: 동사가 있어요.
1: 예, 예, 예.
0: 얘는 공경하다인데 사전에 어. 찾으면 이게 둘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럴 수가 있어요.
1: 그죠?
0: 자, respect보다 사실 admire는 더욱더 강합니다.
1: 뭔가 우러러보는 느낌?
0: 맞아요. 예. 정확히 그거예요. respect는 상대방의 뭐 privacy를 인정해주는 정도
1: 예.
0: 아니면 부모님을 respect 한다는 거 부모님의 의견을 나도 귀담아 듣고 이런 거 인정해준다는 느낌이 좀 강한데
1: 네.
0: admire는 진짜 감탄하면서 아~ 아~ 진짜
1: 뭔가 이런 BGM이 깔려야 될 것 같은
0: 딱 그거예요. 와, I admire you.
1: 예.
0: 나는 못할 것 같아요.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라는 식으로
1: 반해줘요. I admire you.
0: Oh, no. I'm sorry. So, 그 정도의 좀 강력한 게
1: 네.
0: 있다. admire는 굉장히 우러러보는 겁니다.
1: Mm-hmm.
0: 자, 근데 여기서는 respect를 좀 해줘라. 난 좀 인정해줘라.
1: Yes.
0: So my privacy를. 근데 다행히도 어떻게 보면 privacy는 이것도 한국에서 privacy라는 말이 많이 쓰이지 않나요? 그렇죠? 외래어로.
1: 그쵸.
0: 그래서 다행인 겁니다.
1: Yeah.
0: 그렇죠? 나의 사적인 그런 스페이스 같은 거죠. 그렇죠? 나에게도 좀 여유 공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privacy. 대신에 발음할 때 V가 나왔습니다.
1: 네.
0: Private가 아니라 입술이 붙으면 안 되죠. 자, V는 F와 비슷하게 입술이 붙으면 안 돼요.
1: Yes.
0: 그래서 아랫입술 위에 윗니를 살짝 올리고 바람을 뿜는 겁니다. 그래서 V, V, V, V 해보세요.
1: V.
0: V. 그렇죠. 그래서 프라이버시 이제는 no, no.

0: privacy, privacy. 이렇게 돼야 됩니다.
1: 네.
0: 자, 여기 보세요. 어려운 구조 아니죠, 솔직히 말해서.
1: 맞아요.
0: 나는 13살. Right?
1: 네.
0: 제발 나의 privacy, respect 해달라.
1: 네.
0: 명령어처럼 쓴 거고요. 그쵸?
1: 네.
0: 근데 앞부분에 please가 들어왔습니다.
1: 그쵸.
0: 많은 분들이 please를 너무 간과하는 것 같아요.
1: 어...
0: 그래서, 아유, 그거 너무 교과서적이다, 1번. Right?
1: 네.
0: 굳이 이런 걸 쓰는데 이걸 한번 쓰느냐, 마느냐가 진짜 상대방의 리액션이 달라져요.
1: 그래요.
0: 저도 실제로 그 이민 생활을 하면서 이걸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1: 네.
0: 그래서 please, 그 다음에 명령문을 쓰면 강하지 않아요. 그죠? 부드러워지죠. 훨씬.
1: 네.
0: Right?
1: 간곡한 뭔가 부탁을 하는 듯한.
0: That's right.
1: 네.
0: 명령문 앞에 붙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라고
1: 아.
0: 하면, 밖에서 기다려. 이렇게 하면 너무 딱딱하죠?
1: 그쵸.
0: 그럼 그 앞에 넣는 거예요.
1: Please wait outside.
0: Exactly. Please wait outside.
1: 자,
0: 이번에는, 조용해 주세요.
1: Please be quiet.
0: 그렇죠. Please be quiet. 이거를 그냥 be quiet 하면, 오, 싸움이 날 수도 있어요.
1: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근데 딸들한테 그렇게 해야 돼.
0: 아이한테 be quiet.
1: Be quiet.
0: 그죠, 그죠.
1: 네.
0: Right. 근데 타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라면,
1: 그쵸.
0: 오, 그거는 그렇죠. 무리예요. 그쵸. So, 읽어보겠습니다. Please wait outside.
1: Please wait outside.
0: Please be quiet.
1: Please be quiet.
0: 본문 읽어볼게요. I'm 13 now. Please respect my privacy.
1: I'm 13 now. Please respect my privacy.
0: 네, 자 이랬을 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존중을 정말 같이 해주는 거예요.
1: 오.
0: 그래서 그래 이제부터는 더 주의할게.
1: 야.
0: 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상대방에서도 막 흥분을 했다가 내가 좀 너무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1: 그렇죠. 저는 엄마의 이런 태도, 이 부모님의 이런 태도를 리스펙트 네. 하게 되네요.
0: Oh, respect.
1: 예, I will be more from now on. 지금부터는 나는 더
0: 뭐 할 거다.
1: 주의한다.
0: 주의한다.
1: 이렇게 끝나도 되겠네요.
0: 그게 좋을 것 같아요.
1: 네. 그럼 주의하다. 주의하다. 조심하다. 이거잖아요.
0: Mm-hmm.
1: 나는 I'll be more careful. 이겠네요.
0: Mm-hmm.
1: 조심하는 거니까요.
0: Mm-hmm.
1: 네. careful.
0: 명령으로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그죠?
1: 예, 예, 예.
0: be careful. 이렇게 하는 거 들어봤을
1: 그쵸,
0: 겁니다.
1: 그쵸, 그쵸.
0: So careful 이라고 spell out을 했는데, 맞는지 볼게요.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1: 오.
0: 맞죠?
1: 네.
0: 조심하는, 주의하는, 그런데 발음도 주의해야 합니다.
1: 그쵸, 그쵸.
0: 자, R, L 다 들어갔어요.
1: 오.
0: So, careful 이러면 절대 안 되죠.
1: 아.
0: Right? F를 일단 신경 쓰는 것도 있지만은
1: 네.
0: 혀가 뒤로 당겨졌다가 앞쪽으로 펴져야 되는 게 다 돼야 돼요. So, careful, careful 이렇게 해야 되지. careful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1: 아.
0: care 할 때 이미 혀는 뒤쪽으로
1: care.
0: 당겨져 있어야 돼요.
1: Yes.
0: So care 하고 r 할 때 혀가 뒤로 갔다가 l는 앞쪽으로 혀를 이렇게 뻗치는 거라고 했었죠?
1: 네.
0: So fall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careful. careful. careful.
1: careful. careful.
0: 오, 좋아요.
1: Yes.
0: 오, 너무 좋았어요. Alright. So careful 할게요. 저 뒤에 from now on 있잖아요.
1: 예.
0: 솔직히 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저는.
1: 저는 좋아하는 노래 제목이에요.
0: From now on.
1: 예. From now on 이 노래 있어요.
0: 더 해주시겠어요?
1: 거기밖에 몰라요.
0: 알겠습니다.
1: 예. 거기만 들려요.
0: 오케이. So from now on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이렇게 아마 암기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죠?
1: 네.
0: 자, 이게 사실은 from now까지만도 틀린 건 아닌데.
1: 그래요?
0: On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지속된다라는 뉘앙스를 줍니다. 실제로 영어에서 그렇게 앞으로도 많이 쓸 거고요.
1: 네.
0: 오케이.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얘를 문장 뭐 뒤에 넣을 수도 있고 앞에 넣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will 써서 나 공부 이제부터 열심히 할래요.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나 열심히 공부할래요. 그러면은
1: I will study hard
0: 이제부터
1: from now on.
0: From now on. I'll study hard from now on.
1: 오.
0: 자, 이번에는 from now on을 앞에 한번 써볼게요.
1: 네.
0: 이제부터 나는 좋은 학생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1: From now on
0: 나는 will 쓸게요. 나는 좋은 학생이 될 거예요.
1: I will be a good student.
0: Yes, yes,
1: wow.
0: yes. Alright. 이런 느낌. So 뒤에 들어가도 되고 앞에 들어가도 되지만
1: 네.
0: 만약에 그랬을 때는 앞에 쓰고 comma를 찍어주세요.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1: 네.
0: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I will study hard from now on.
1: I will study hard from now on.
0: From now on. I will be a good student.
1: From now on, I will be a good student.
0: 네, 이런 거 이제 응용해도 되죠. 뭐

0: Well, from now on, I'll be a good husband. I'll be a good wife.
1: 아,
0: 약간 우리
1: 네네.
0: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죠.
1: 좋네요.
0: 자, 그리고 참고로 있잖아요. From now on을 암기만 하지 마시고 아깝잖아요.
1: 네.
0: 응용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는 from now on이면 오늘부터는 뭘까요?
1: From today on.
0: 쓰면 돼요. From today on. 그리고 이 순간부터 이 순간 뭘까요?
1: 이 순간.
0: This
1: moment.
0: Yeah. 그럼 이 순간부터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1: From this moment on.
0: From this moment on.
1: Yeah.
0: You know? 아, 그 순간부터 난 그녀에게 반했다. 뭐 이러면 From that moment on.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 yeah.
0: 창의적으로 만드셔야 돼요. 오케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1: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0: Al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리터 트레이닝 할게요.
2: I'm 13 now. Please respect my privacy. I'm 13 now. Please respect my privacy.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0: 네, 미션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미안, 노크 했어야 했는데.
1: Oh, I'm sorry. I should have knocked.
0: 네, 두 번째는요. 이제부터 더 주의할게.
1: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Mom, can you knock before you come in? Mom, can you knock before you come in?
2: I'm sorry. I should have knocked. I'm sorry. I should have knocked.
3: I'm 13 now. Please respect my privacy. I'm 13 now. Please respect my privacy.
2: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0: 네, 입으로 직접 영작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쉽진 않겠지만 여러분 보고하셔도 괜찮고요.
1: 네네.
0: Should have pp 줄여서 should have pp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1: 네.
0: 아쉬운 느낌, right? 자, 아, 내가 노크 했어야 했는데, 아, 내가 노크 할 걸 이런 느낌이죠?
1: I should have knocked.
0: 그렇죠, I should have knocked. 두 번째. 너 그거 팔았어야 했어. 넌 그것을 sold 했어야 됐다.
1: You should have sold it.
0: 그렇죠. Oh, you should have sold it.
1: Mm-hmm.
0: 뭐, 샀어야 했어. You should have bought it, right?
1: 예. Yeah.
0: 자, 이번에는 내가 두 번 확인했어야 했는데, 아
1: I should have checked twice.
0: Twice.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 I should have knocked. You should have sold it. I should have checked twice.
0: Very good.
1: Yeah.
0: 자, 다음은요. From now on, 이제부터, 사실은 이제부터 계속인 겁니다. Okay?
1: 네.
0: 가볼게요. 이제부터는 열심히 공부할게요. Will. 순간 의지를 살리면서 나 열심히 공부할게요. 이제부터는.
1: I will study hard from now on.
0: I will study hard from now on. 두 번째. 이제부터 더 주의할게. I로 쓸게요. I'll be 이러면서
1: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0: 좋습니다.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뭐
1: yes.
0: careful 대신에 다른 형용사 이런 거 써도 되겠죠.
1: 네.
0: I'll be
1: I'll be
0: nice,
1: more
0: 뭐 이런 식으로
1: I'll be more beautiful from now on.
0: 깜짝이야. 아, 이거 변할 수 있는 거군요. 오케이. 세 번째입니다.
1: Yes.
0: 이번에는 from now on을 앞에서 볼게요. 이제부터는 좋은 학생이 될게요.
1: From now on, I'll be a good student.
0: 아주 좋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 I will study hard from now on.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From now on, I will be a good student.
0: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Mom, can you knock before you come in?
5: I'm sorry, I should have knocked.
4: I'm 13 now. Please respect my privacy.
5: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0: 미션 해결할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해결!
2: Mom, can you knock before you come in?
6: I'm sorry. I should have knocked.
2: I'm 13 now. Please respect my privacy.
6: I'll be more careful from now on.
2: You should be.
6: Yeah, knock.
0: Great job, you guys.
1: Wow.
0: 아, 월요일 깔끔하게 시작합니다.
1: 정말.
0: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나 3개월 있다가 돌아와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m coming back in 3 months.
0: Okay, very nice.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이죠. 조금 수준이 있었죠?
1: 맞아요.
0: Should have PP. 요거 사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아, 내가 널 도와줬어야 했는데 실제로는 못 도운 느낌.
1: 그렇죠.
0: 아, 내가 널 도와줬어야 했는데 네.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열심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여러분들 왕초보 영어 이렇게 시청하시면서 문법 관련해 가지고 같이 병행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진짜 실력이 두세 배로 빠르게 됩니다.
1: 와우.
0: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이게 뭐야?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was probably when I was looking for a job and I was thinking of going into translation or transcription, and I also had absolutely no idea of what to do with my life, as most young people, right? However, I never got curious to test my texting speed, which is obviously different from typing. I can use all of my 10 fingers when typing, but I can only use my two thumbs when texting. So the other day, I decided to see how quickly I can text. And oh boy, was I slow. I am twice as good at typing as I am at texting, with an average speed of only 45 words per minute when texting.
1: All right, it's been such a long time since I've heard of the typing, tests.
2: Typing speed test?
1: Typing speed test. We used to have to do that when I was in elementary school, actually. They used to make us do it for your grade.
2: So it was mandatory.
1: Yeah, it was mandatory. Back in my day.
2: 그 지역만 그랬나요? 아니면 미국 전체가 그랬나요?
1: 아, I don't know. At least for Georgia, we had to do that.
2: 그렇군요.
1: 예.
2: 메가 선생님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때꼭그 테스트를 타자 시험을 봐서 어느 정도 속도가 이상이 나와야 합격을 할수 있다는 거였죠.
1: 예.
2: 네, 그랬다고 합니다. 네.
1: I didn't like it.
2: 마르가리다 씨는 그런 시험은 겪어보지 못했던 것 같고 실제로 궁금해서 그냥 해봤더니 몇 점이 나왔다고 했는데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자,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줄한줄 공부해 볼까요?
1: Let's start.
0: I type really fast on my laptop. My average speed would be at around 90 words per minute, which puts me in the 95th percentile of all the people who have ever tested their typing speed.
1: I type really fast on my laptop.
2: I type, type라는 것은 뭐 a type of something이라고 할때 어떤 유형이라든지
1: It's my type.
2: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말 무슨 타입이다라고 하는 명사로도 쓰이지만 여기서는 정말로 그냥 동사로 타자를 치다.
1: Yeah,
2: 네.
1: you type on a computer.
2: Really fast on my laptop. 컴퓨터 여기서는 뭐 굳이 노트북 컴퓨터를 말하고 있지만 컴퓨터 타자 속도는 정말 빨라요라는 말이고요.
1: Perfect. Next, she says, my average speed would be at around 90 words per minute.
2: 저의 평균 속도 average speed는 would be 아마도 뭐뭐일 거예요라고 할때 그냥 is 대신에
1: It is.
2: 네, would be 이렇게 쓸
1: Yeah.
2: 수도 있습니다. At around 90 words per minute. 이 words per minute을 WPM이라고 표시하기도
1: Oh, yeah.
2: 하더라고요. 그런데
1: WPM.
2: 네, 근데 궁금해서 저도 English Typing Speed Test 이런 거를 한번 쳐서 봤어요.
1: Oh, you
2: 그런데
1: did?
2: 굉장히 빠르다고 생각을 하고
1: Oh.
2: 했는데 75 정도밖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1: Oh, you would have a C in
2: Really?
1: Georgia. That's a C.
2: So she's really fast
1: Yeah,
2: compared to me.
1: she's pretty
2: And I
1: fast.
2: thought I was fast too,
1: Right.
2: although it's not my mother tongue.
1: She's quite fast.
2: 예, 그래서
1: Yeah.
2: 1분에 90단어 치는 게 굉장히 빠르다는 걸 한번 여러분도 해보시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다음 줄에 뭐라고 말하죠?
1: She says, which puts me in the 95th percentile of all the people who have ever tested their typing speed.
2: 네, 이때 백분위 보통 그냥 percent라고 많이 쓰지만
1: Yeah.
2: 이때 이렇게 백분위 점수를 가리키는
1: Percentile. Percentile.
2: 이런 단어가 쓰입니다. In the 95th percentile, in the 90th
1: Yeah.
2: percentile이라든지.
1: In the 80th percentile.
2: 네,
1: You can use any number.
2: 물론,
1: Below 100.
2: 네, 물론,
1: 100 below.
2: 네, 뭐 100을 쓰진 않겠죠?
1: Yeah, we usually know. In the 100th percentile.
2: 네, 왜냐하면 우리가 번역할 때는 뒤집어서 생각을 해주면 좋아요. 지금 90, 상위 95% 수준이라는 것은 우리는 보통 상위 5%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1: Yeah.
2: 뺄셈을 좀 해야죠. 그래서 그 속도라면 which puts me, 나를 어디에 넣어준다. In the 95th percentile of all the people, 뭐전 세계 인구의 타자 속도를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1: Of course.
2: 그 점검을 안 해봤다면, 그래서 all the people who have ever tested their typing speed. 타자 속도를 한 번이라도 재본 사람이라면 그들 중에서 상위 5%에 puts me 해당됩니다.
1: Right. That is actually quite fast. You got an A plus in Georgia. Let's look at the next part.
0: The reason I even wanted to find out how quickly I type was probably when I was looking for a job and I was thinking of going into translation or transcription.
1: The reason I even wanted to find out how quickly I type was probably when I was looking for a job.
2: 이 문장 구조를 보자면 the time was when이 아니고 the reason was when이어서 mm-hmm. 약간 연결이 100% 매끄럽다고 볼 수는 없지만
1: right.
2: 그냥 의식의 흐름으로 보면은 이런 말 많이 하죠. 그 이유는 뭐뭐 때였을 거예요. 충분히 yeah. 무슨 말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The reason I even wanted to find out, 알아보다, 알다. 그래서 how quickly I type, 내 타자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알고 싶었던 이유, 왜 알고 싶었을까? Was probably, 아마도 when I was looking for a job, mm-hmm. 일자리를 찾고 있었을 때, 취업을 하려고 했을 때였을 거예요.
1: Mm-hmm.
2: 그리고
1: And I was thinking of going into translation or transcription.
2: 네, 먼저 단어부터 글로 받아 적는 것.
1: Transcription.
2: 네, 이 trans라는 것이 translate에도 쓰이지만 yep. 옮기는 것을 말하고요.
1: Transfer.
2: 파일을 이전하는 거, mm-hmm. 보내는 거, 돈을 송금하는 거 다 transfer죠.
1: Mm-hmm.
2: 누군가가 다른 회사, 다른 뭐 지사로 발령나는 것도. 그런데 transcription에서 transcribe, 뭐 script 이런 말 있잖아요.
1: Yeah.
2: 그게 다 글로 적혀 있는 걸 말하죠.
1: 그래서 Writing.
2: transcription 하면은 글로 받아 적는 것, transcribe를 mm-hmm. 하는 거. 받아 적어진 그 녹취본은 또 transcript라고 하기도 해요.
1: Yeah.
2: 그래서 그쪽 분야로 가볼까라고 생각했다고 하면서 mm-hmm. going into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어떤 분야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쪽 일을 하는 거.
1: Yeah,
2: I was thinking of going into translation mm-hmm. or transcription.
1: Mm-hmm. And what else does she have to say?
0: And I also had absolutely no idea of what to do with my life as most young people, right? However, I never got curious to test my texting speed, which is obviously different from typing. I can use all of my 10 fingers when typing, but I can only use my 2 thumbs when texting.
1: And I also had absolutely no idea of what to do with my life as most young people, right?
2: That was definitely some additional info.
1: yeah.
2: Typing과 관련은 없었지만. And I also had absolutely no idea.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Mm-hmm. 그러니까 타이핑 속도를 알고 싶었던 게 이쪽 일을 해볼까라는 이유도 있었고 또 그냥 앞으로 what to do with my life, 앞으로 내 인생을 가지고 뭘 할지라는 yeah. 걸 이제 직역하면 그렇고 일반적으로 하는 말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1: Yeah, like how do you want to live? But basically what job you want to have, yeah. what career mm-hmm. you want to pursue.
2: What kind of path you want to take
1: yeah.
2: with your life. 그래서 mm-hmm. 앞으로 뭘 하면서 살아야 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As most young people, 그러니까 나 혼자만 그런 게 아니고
1: yeah.
2: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이 그렇죠. Right?
1: right?
2: 동의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1: Right?
2: 그런데,
1: yeah.
2: 그런데.
1: Yeah. She says, however, I never got curious to test my texting speed, which is obviously different from typing.
2: 그래서 타이핑 속도는 빠르다는 거, 상위 5%라는 거 알고 있었지만, 알게 되었지만, however, I never got curious to test my texting speed. 문자 메시지를 얼마나 빨리 치는지는 한 번도 알고 싶었던 적이 없대요. Which is obviously different from typing.
1: Yes.
2: 당연히 타자랑은 다를 테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 get curious to 뒤에 아까는 요약 문장에서는 C가 나왔고,
1: C.
2: get curious, you are curious to What other verbs? Like see, know,
1: no.
2: 그런 것들 있잖아요. 보통 보는 거, 알게
1: yeah.
2: 되는 거,
1: find out,
2: get curious to, 여기서는 test라고 했습니다.
1: Hmm. All right? Perfect. And she tells us how it's different, which is something that we know. I can use all of my 10 fingers when typing, but I can only use my 2 thumbs when texting.
2: Obviously different라고 방금 전에 말을 한 뒤에 그래도 mm-hmm. 설명을 합니다. 물론 분명히 다르죠 하면서 I can use all of my 10 fingers when typing. 타자 칠 때에는 손가락 10개를 다 사용하지만 but I can only use my 2 thumbs, 엄지 두 개만 쓸 수 있죠. 언제? When texting. 물론 when typing, when texting 둘 다 when 다음에 when I am이 생략되었습니다.
1: Yes, for sure. Mm-hmm. Let's look at the next part.
0: So the other day, I decided to see how quickly I can text. And oh boy, was I slow. I am twice as good at typing as I am at texting, with an average speed of only 45 words per minute when texting.
1: So, the other day I decided to see how quickly I can text.
2: So the other day, 그래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mm-hmm. I decided to see, 한번 확인해 보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렇게 mm-hmm. 하기로 했습니다. How quickly I can text. 여기서는 can이 들어갔지만 how quickly I text 해도 똑같은 말이에요. Mm-hmm. 얼마나 빨리 칠 수 있는지, 얼마나 빨리 치는지. Yeah. 그런데
1: She says, and oh boy, was I slow.
2: 네, oh boy라고 하는 말이 앞에도 나왔는데 그때는 uh-huh. 뒤에 I was 이런 식으로 주어가 먼저 나왔어요. Uh-huh. 이렇게 순서를 바꾸진 않았거든요. 도치를 시키진 않았어요. Uh-huh. 근데 둘 다 가능해요.
1: Yeah, and actually this way feels more dramatic, uh-huh. right? Oh boy, were we late? 네. It feels a little bit more dramatic. So if you're going for the dramatic angle, use it like that.
2: 사실 정확한 묘사는 아니지만 이 감탄사가 뭔가 자석이라고 생각을 해서
1: yeah.
2: like a magnet,
1: yeah.
2: 약간 영향을 더 주면은 바뀌는 거죠. 보통 yes. Only when you do this will you be able to. 이렇게 yeah. 뭔가 조건이라든지 그럴 때만 이걸 할 수 있다. 조건 같은 게 앞에 나와줄 때 yeah. 뒤에 나오는 주어와 동사가 좀 위치가 바뀌면서 mm-hmm. 도치가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감탄사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Oh boy, I was slow 됩니다. Mm-hmm. 정말 느리더라고요.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1: Yeah. Lastly, she says, I'm twice as good at typing as I am at texting with an average speed of only 45 words per minute when texting.
2: 사실 wow. 이것도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1: Oh,
2: 45 words
1: because,
2: per minute.
1: Because you only use your thumbs.
2: Exactly.
1: So you would imagine that texting is automatically slower than typing.
2: It is automatically slower.
1: Yeah.
2: So I am twice as good at typing as I am at texting. Mm-hmm. 타자가 문자보다 두 배 빠르다. With an average speed of only 45 words per minute. 분당 45 단어만 칠 수 있대요. 평균 속도가 when texting, 문자를 쓸 때. 이게 45 글자가 아닙니다. 단어예요.
1: Yeah, they're words,
2: yeah.
1: right?
2: So that's fast.
1: yeah, that is still pretty fast though, mm-hmm. actually. Perfect. Let's review her clip once again.
0: I type really fast on my laptop. My average speed would be at around 90 words per minute, which puts me in the 95th percentile of all the people who have ever tested their typing speed. The reason I even wanted to find out how quickly I type was probably when I was looking for a job and I was thinking of going into translation or transcription, and I also had absolutely no idea of what to do with my life, as most young people, right? However, I never got curious to test my texting speed, which is obviously different from typing. I can use all of my 10 fingers when typing, but I can only use my 2 thumbs when texting. So the other day, I decided to see how quickly I can text. And oh boy, was I slow. I am twice as good at typing as I am at texting. With an average speed of only 45 words per minute when texting.
2: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 좀 해볼까요? 먼저 see how, quickly, slowly 이런 말 넣고 I 하면은 내가 얼마나 뭐뭐한지 보다. 그리고 두 번째로 be twice as good at doing something 이라고 하면 뭐뭐를 두 배 더 잘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만들어볼 영어 문장에 우리말 번역 보고 올까요?

네, 영어 문장 확인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패턴은 see how 뭐뭐뭐 I였는데 이걸 이용한 첫 번째 예문은 저는 제가 그걸 얼마나 쉽게 배울 수 있는지 보고 싶어요. I want to see how easily I can learn it.

0: 네, 오늘은 문자 메시지 속도가 느리다라는 내용에 관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가져왔습니다.
1: Let's take a look. I always use actual words and punctuation when I text. Translation, I text slowly. When you're typing a funny text, but the group chat is moving on too fast, you're just like, slow down. You're ruining my comedic timing.
0: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 Okay, so Baron says,
0: I always use actual words and punctuation when I text.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actual words, 그러니까 실제 단어를 쓴다는 말은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약자 안 쓰고
1: yeah. No LOLs 네. and BRBs.
0: I'll be right back, laughing out loud.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실제로 단어를 쓰고 punctuation, 그러니까 마침표, 점. 느낌표, 점 다 찍는다.
1: Exclamation
0: translate.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있게 배우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노래 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팝송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아마도 오늘의 이 노래가 꼽힐 가능성이 꽤나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노래를 생각하고 있는지 감이 좀 잡히시나요? 물론 제 주관적인 의견입니다만 비틀즈의 Yesterday가 가장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노래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 노래가 꽤나 옛날 노래라면 옛날 노래죠. 하지만 요즘에도 들었을 때 그 울림이 굉장히 크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고로 이 Yesterday가 떠나간 사랑에 대한 노래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요즘 친구들 모르는 친구들이 많던데 자, 이 Yesterday의 가사 중에 한 부분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같이 살펴볼게요. Suddenly, I'm not half the man I used to be. 한 번 더 읽어볼게요. Suddenly, I'm not half the man I used to be. 사실 이 문장이 어떤 그 떠나간 사랑에 대한 아픔을 굉장히나 잘 표현하고 있는 문장이거든요.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뭔가 아프다. 이런 내용의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이 문장이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헷갈리고 계시다면 오늘의 내용 끝까지 봐주셔야 돼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 이 가사의 제대로 된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부분이죠. used to be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used to 다음에 동사 원형에 사용되는 이 문법 요소를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이걸 그냥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뭐뭐 하곤 했다 정도의 뜻이라고 들 많이 배워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과거에 습관을 나타낼 때 우리가 used to를 씁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들 설명을 해 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게 틀리지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표현을 보도록 할게요. 단순히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요. 과거와 현재의 차이를 강조하는 쓰임으로써 이걸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즉, used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면 옛날에 내가 이걸 이렇게 했었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뉘앙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신경 써서 봤으면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쫙 이해가 되면요. 오늘의 가사가 진짜 그큰 울림을 가지고 있다는 거 보실 수가 분명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보면서 예문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 이렇게 나와 있죠. I used to work at a law firm. 한번 더. I used to work at a law firm. A law firm 하면은요, 이게 법률 사무소거든요. 법률 사무소. 그거 신경 쓰시면서 I used to work. 그만 해석을 해보자면 내가 일을 하곤 했었다는 거죠. 적어 드린 것처럼 뭐뭐 하곤 했다. 요렇게 그냥 해석하셔도 좋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자,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이게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는데 쓰일 수 있는 것도 맞지만, 내가 예전에 법률 사무소에서 일했던 게 과연 내 습관일까 따지면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used가 습관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과거에 일했었는데, 과로치고, 어떻게 말하자면, 과로치고, 지금은 더 이상 아니에요란 뉘앙스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라는 거죠. 옛날에는 내가 법률 사무소에서 일했었다. 근데 지금은 더 이상 아니에요라는 말을 used to work를 가지고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조금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참고로 요거 발음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used to라고 발음하지 않고요. 연음 때문에 used to. used to. 그러니까 중간에 used, d 발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I used to work. I used to work. 이 정도로만 읽으셔도 되니까 기억해 주시면서 다음 문장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e's a politician now, but he used to be an actor. 자, he's a politician now. Politician 하면 정치가죠. 그는 지금은 정치가예요. But 하지만 he used to be an actor. Actor 하면은 배우니까 그는 예전에는 배우 였었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뭐, 문장에서도 이 의미가 드러나지만, 지금은 더 이상 배우가 아니라는 뉘앙스를 used to be an actor. 여기서 우리가 캐치해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읽을 때는 used to be, 이 d 발음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이 표현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면요. 자, he used to be an actor. He used to be an actor. 요렇게 자연스럽게 발음해 주시면 된다는 거 생각을 해 주시면서 오늘의 문장 살펴보도록 할게요. Suddenly, 갑자기요. I'm not. 자, 잘라서 해석해 볼게요. I'm not. 내가 아니랍니다. 뭐가 아니냐면요. Half the man. The man 하면 그 남자잖아요. 그 남자의 반도 아니라는 거예요. I'm not half the man. 그 남자의 반도 내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남자냐면, I used to be. 내가 예전에 이었던. 그러니까, 내 옛날의 그 모습. 그 남자가 다른 남자가 아니에요. 내 옛날 모습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요, 내 옛날 모습의 반도 안 됩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철저한 마음이 느껴지세요? 사랑이 떠나간 거예요. 내 반쪽이 떠나간 거죠. 근데 조금 더 정확히는 내 반쪽보다도 더 가져갔나 봐. 5대5 지분이 아니라 내가 4였고 나의 사랑이 6이었나 봐요. 그래서 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반 이상이 나를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예전 내 모습의 반도 아니게 됐습니다라는. 사실 어딘가에 뭐 아프다, 슬프다 이런 단어가 사용되어 있지만 가사 자체가 우리에게 울림을 주고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신경 쓰시면서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베네사는 예전에 뉴욕에 살았어요. 지금은 더 이상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거 신경 쓰면서 문장 만들어 보면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겠죠? 먼저 주어 넣어줘야 되고요. Vanessa. 영어로는 Vanessa. 이런 식으로 읽습니다. 자, Vanessa가 옛날에 뭐뭐 했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이런 말할때 used to 써주면 된다는 거죠. 포인트는, 자, used to 다음에 동사 원형. Vanessa used to live. Vanessa used to live.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그쵸? 동사 원형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어디서 살았었는지 in New York 말해주시면 이 문장 완성된 걸볼 수가 있어요. 자, 읽을 텐데
발음에 신경 써서 used to는 아니다. used to 이렇게만 읽어도 된다. 자, 기억해 주시고요. 같이 가볼게요.

갑니다. 시작. Vanessa used to live in New York. 한 번 더 갈게요. 시작. Vanessa used to live in New York. 좋아요. 첫 번째 문장 함께 만들어 봤고요. 한 문장 더 남았습니다. 조금 더 길어졌어요. 제어.

주어는 내 엄마로 시작하면 되니까 두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used to 쓴다는 것까지 합쳐서 시작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My mother used to. My mother used to. 그리고 그 다음도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잠자기 전에 책을 읽어주긴 했다. 자, 일단은 이제 우리가 동사를 read 쓰면 되는 거 아니까요. 이렇게 한번 말해볼게요. My mother used to read me stories. 살짝 어색할 수 있거든요. Read me stories. 나에게 stories, 이야기들을 읽어줬다라는 게 됩니다. 자, 근데 언제 읽어준 거예요? Before bed. 침대 전에가 아니라 여기서 bed는 그냥 잠자리라는 의미로서 잠자리 전에, 즉 잠들기 전에 라는 의미가 완성되는 거죠. Every night. 매일 밤마다요 해서 오늘의 문장, 두 번째 문장이었죠? 완성이 된 거 볼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My mother used to read me stories before bed every night. 좋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든 내용 살펴봤습니다. Yesterday라는 노래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정말 3분만 시간 내서요 그 가사 음미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꼭 해보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Grammar Inside의 김승규였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0: While you sweat. 오늘 제가 오늘의 영어 표현 설명해 드린 동안 코브라 자세 하고 계셔도 괜찮고요. 쉬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어 표현 뭐였죠? ish였어요. ish. 되게 조금 이상해요. 그죠? 어떤 형용사 뒤에 ish를 붙이면 그 형용사의 약간 긴가민가한 버전이 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시간을 얘기하거나 예를 들어서 뭐 9ish 하면은 9시 경 이런 뜻도 되고 어떤 말을 내뱉었을 때 좀 그런 것 같아라는 걸 이렇게 추가하고 싶을 때 어떤 말을 하고 ish 이렇게 추가해서 얘기를 하기도 해요. 조금 헷갈리시죠? 그래서 아까 제가 if your back feels a little tired-ish, that's awesome 이랬어요. 혹시 등이 약간 이렇게 지치시다면 약간 지치시다면 That's awesome. 정말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화문 통해서 제가 조금 더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문 큐!
1: How was your date? He seemed a little sheepish in a cute way. That's good! Finally, you need to stay away from bad guys. He did say he has a girlfriend-ish.
0: 네, 첫 번째 대화 봤어요. How was your date? 친구가 데이트를 했나 봐요. So, how was your date? 데이트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친구가 He seemed a little sheepish in a cute way. 이렇게 얘기했어요. He seemed a little sheepish. 여기서 sheepish를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 sheepish에 나오는 그 ish는 오늘에 다루는 ish이긴 하나 sheepish 이게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조금 사람이 어리바리하고 아니면은 조금 너무 순진해서 조금 바보 같아 보일 정도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순진해 보이는 거를 sheepish 얘기해요. 그래서 he seemed a little sheepish 조금 어리바리해 보였는데 in a cute way 대신 조금 귀엽게 그랬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oh that's good 완전 좋은 거잖아 finally 드디어 You need to stay away from bad guys. 이랬어요. 너는 정말 stay away. 좀 피해야 돼. From bad guys. 나쁜 남자 좀 그만 만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He did say he has a girlfriend-ish. 이럽니다. Oh my gosh. He did say. 이렇게 얘기는 하긴 했어. 뭐라고? He has a girlfriend. 여자친구 있다고. Ish. 자기가 얘기해놓고도 약간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he has a girlfriend-ish. 그랬다고 얘기한 것 같기도 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I think he has a girlfriend-ish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화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1: Why was the boss so angry with you? He thought I was late to work today.
2: Were you?
1: No, I got there at 9-ish. That's not late.
0: 네, 그래서 두 번째 대화도 봤어요. Why was the boss so angry with you? 오늘 상사가 왜 이렇게 그쪽한테 화가 났던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 He thought I was late to work today.
0: 그가 그러니까 상사가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I was late. 내가 출근을 늦게 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Were you? Were you late? 그냥 줄인 거죠. So, were you? 늦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No? 아니요? I got there at 9-ish. 이랬어요. I got there at 9-ish. 한 9시쯤 도착했어요. Well, that's not late. 그건 늦은 건 아니죠. That's not late.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에 ish를 붙으면은 약 9시 경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 대화문 다 살펴봤고요.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3: So now your back is so much stronger because of the cobra pose. Great job. Next time we will do the prone hip opener and I'll show you what that looks like.
0: So 오늘 우리 코브라 자세를 통해서 등 근육을 좀 단련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엎드려서 하는 골반 열기 스트레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 ish 조금 생소하게 좀 다가왔죠. ish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긴 해요. 그래서 여기저기 끼워 맞춰보면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세요. 그럼 우리 내일까지.
3: I will see you so soon, okay? And bye.

0: Hi there, everybody. Welcome back to Beijing English. Tina Kim, Google, listening. There you go. Good to see you all, everyone. I'm your good buddy, Tina Kim. 여러분, 아만타니 섬은요, 잉카 문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내용상 전체 이야기 끝까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Take a listen.
1: It is precious to a farmer whose gray hair shows the sign of age. 오, He gives 오, one more stare, one more look out of thanks, out of sorry. In order to continue the Inca civilization, Amantani Island doesn't allow machines.
0: 네, 잘 들리셨어요? 잉카 문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기계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Whose gray hair shows the sign of age?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보면 그의 흰머리는 나이를 나타낸다. 여러분들 감은 오시겠죠?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One more look out of thanks, out of sorry. 감사한 마음에서, 또 미안한 마음에서 한 번 더 쳐다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 이야기 중에 이 부분을 문장 속에서 이어서 한번 들어볼 텐데요. 잘 캐치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very carefully.
2: Today's listening point. 1. It is precious to a farmer whose gray hair shows the sign of age. It is precious to a farmer whose gray hair shows the sign of age. 2. He gives one more stare. One more look out of thanks, out of sorry. He gives one more stare, one more look out of thanks, out of sorry.
0: 캐치 하셨나요? Good job. 자, 그럼 이제 뜻 알아볼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It is precious to a farmer whose gray hair shows the sign of age. 그것은, 즉 그것이 당나귀예요. 당나귀는요, 흰머리의 농부에게 소중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연세가 지긋하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볼까요? He gives one more stare, one more look out of thanks, out of sorry. 그는 한 번 더 쳐다보고 감사한 마음에서 또 미안한 마음에서 한 번 더 쳐다봅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 되셨겠죠? 자, 이번엔 그럼 자막을 보면서 본인이 놓친 부분 있죠, 여러분? 그리고 잘못 들은 부분 있을 거예요.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1: It is precious to a farmer whose gray hair shows the sign of age. He gives one more stare, one more look out of thanks, out of sorry. In order to continue the Inca civilization, Amantani Island doesn't allow machines.
0: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whose gray hair shows the sign of age. Whose gray hair shows. 다 중요한 내용이죠? Sign H. 더와 of만 기능어예요. 자, 강세 다 주시면서 Whose gray hair shows the sign of age. 자, sign of age 발음하실 때 들리는 소리가 sign of age 이렇게 들리죠? Sign의 은 소리가 자음, of의 어 모음, 연음현상 sign of. V, 철자는 F지만 소리는 V 사운드로 들리기 때문에 자음이에요. 뒤에 age의 에 모음이죠. 연음현상. Of age. So, sign of age. Sign of age. 이렇게 강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대로 be a copycat. Google listening 1. Whose gray hair shows the sign of age. 네. Google listening 2. Whose gray hair shows the sign of age. Sign of age. Okay. Google listening 3. Whose gray hair shows the sign of age.
3: 잘하시네요.
0: 자,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It is precious to a farmer whose gray hair shows the sign of age. One more time. It is precious to a farmer whose gray hair shows the sign of age.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which is one more look out of thanks, out of sorry. 자, 여기서는 전치사 of 뒤에 모두 다 자음이 나왔어요. 이런 경우 of의 F 소리는 V 발음이죠. 얘가 생략됩니다. 그리고 앞에 나온 out, 여기에 T 사운드가 각각의 그 강모음과 양모음 사이에 자리 잡고 있죠. 이런 경우에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는 R 이렇게 들려요. Out of thanks, out of sorry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One more look, out of thanks, out of sorry 해볼게요. Google listening one. One more look, out of thanks, out of sorry. 네, 천천히 하세요. Google listening two. One more look, out of thanks, out of sorry. Okay, Google listening three. One more look, out of thanks, out of sorry. There you go. 문장에서도 해보세요. He gives one more stare, one more look, out of thanks, out of sorry. 한 번 더. He gives one more stare, one more look, out of thanks, out of sorry. Excellent. 자, 과연 영국식 발음은 어떻게 들릴까요? 함께 들어볼게요. Let's go, go, listening.
2: Go, go, listening. One. It is precious to a farmer whose gray hair shows the sign of age. It is precious to a farmer whose gray hair shows the sign of age. 2. He gives one more stare, one more look out of thanks, out of sorry. He gives one more stare, one more look out of thanks, out of sorry.
0: All right, now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It is blank to a farmer whose gray hair shows the sign of age. 빈칸에 들어갈 말은 precious. 소중한, 귀중한 이런 의미죠. 그 당나귀가 소중해요. 누구에게? To a farmer. 그 농부에게. 근데 이 농부는요.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whose gray hair shows. 그 희끗희끗한 우리는 흰머리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북미권에서는 gray hair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희끗희끗한 머리가 shows the sign of age. 연령대를 알려주는 거죠. 가리키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머리를 갖고 있는 농부. 이렇게 저는 그냥 글자 그대로 이렇게 직독직해를 해봤고요. 자연스러운 해석은 앞에서 해드렸으니까 의미 파악은 되셨겠죠? He gives one more blank, one more look out of thanks, out of sorry. 자, 그는요, gives one more, 줍니다. 하나 더, 한 번 더, 몰려, stare. 그러니까 눈길을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표현해요? 쳐다보기 응시란 의미이기 때문에 한번 쳐다봅니다. 그리고 한번 또 쳐다보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Look out of thanks. One more look out of thanks. 감사한 마음으로 쳐다보고요. Out of sorry. 미안한 마음으로 쳐다본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Alright. Blank continued the Inca civilization. 빈칸에 들어갈 말은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의미로 이어가기 위해서 잉카 문명을요. Amantani Island doesn't allow machines. 기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Civilization, 영국식 발음. 북미권에서는 civilization. 기억하시죠? 자, 전체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보실 텐데요. 자, 100%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Give it a shot.
1: It is precious to a farmer whose gray hair shows the sign of age. He gives one more stare, one more look out of thanks, out of sorry. In order to continue the Inca civilization, Amantani Island doesn't allow machines.
0: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어요. www.evs.co.kr 오셔서 지난 김에 고고 리스닝을 통해서 청취 실력 업그레이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Don't forget to review. Bye, everyon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Welcome back to the program where we teach you the nuanced differences between two very similar words in English. All right,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Skinny versus slim. Skinny versus slim. Today, we're going to compare the words skinny 그리고 slim인데요. 외모 관련된 단어들이라서 더욱더 진짜 조심스럽게 사용하셔야 되겠죠. What's the difference? Let's find out. 첫 번째 단어 skinny부터 할게요. 발음 연습해 볼게요. 여기서는 skinny 이음절입니다. 그래서 skinny가 아니에요. 이거는 외래어고요. 영어로 확실하게 발음하실 거면 skinny. skinny. 네,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skinny 같은 경우는 보기 안 좋을 정도로 좀 삐쩍 여인을 skinny라고 합니다. 그리고 꼭 아셔야 되는 거는 조금 부정적인 어감으로 뭔가 깡 마른이라는 표현하고 비슷하게 skinny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Okay? So skinny does have a bit of a negative nuance. It can depend on your tone, but usually it's used in a negative way. So you have to be a little bit careful.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My parents are way too skinny. Those skinny jeans look too tight. I was a skinny kid. Skinny, 깡마른, skinny.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My parents are way too skinny. My parents are way too skinny. 네, 제 표정 보이시죠? 네, 이것도 부정적으로 좀 말하는 거죠. 부모님은 너무 마르셨어. 그래서 여기서 too, T-O-O.

라는 단어까지 넣으니까 더 강조를 하는 거야. 너무 마르셨어. My parents are way too skinny. My parents are way too skinny. My parents are way too slim 라고 하면 어색해요. 네, 여기서는 skinny 라고 하셔야 돼요. 네, 두 번째 문장이요. Those skinny jeans look too tight. 네, skinny 청바지, skinny jean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것도 영어로 skinny jeans라고 합니다. 네, jeans 이렇게 S를 꼭 붙여주셔야 됩니다. Those skinny jeans look too tight. 저 skinny 청바지는 너무 꽉 끼는 것 같아. 네, 여기는 skinny가 이제 형용사로 사용하니까 그렇게 부정적인 말은 아니고요. 그냥 되게 좀 이렇게 타이트한 그런 청바지를 의미를 하는 거죠. Those skinny jeans look too tight. 마지막 문장입니다. I was a skinny kid. I was a skinny kid. 이거는 나는 깡 마른 아이였어. 나 정말 말랐어. I was a skinny kid. Okay.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I was a skinny kid. I was a skinny kid. 다음은 slim입니다. 네, 발음 연습해 볼게요. 여기도 슬림 아니고요. 이름절로 slim, slim. 여기서는 I 발음이 있는데, I 발음은 한국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합니다. 우리나라 발음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에, 이런 소리가 나야 돼요. 이도 아니고, 에도 아니고요. 약간 중간이에요. 그래서 에, 해볼게요. 에. 거기다가 slim, slim. 네, 이거는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오케이. Slim, 사람의 체격 등이 호리호리한 이거를 slim이라고 하고요. Skinny보다는 긍정적인 어감으로 날씬한에 더 가까워요. Okay, so skinny does have a little bit of a negative nuance to it, but slim on the other hand means you are skinny but in a healthy way.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You look slimmer. She has a slim waist. How do you manage to stay so slim? Slim, 날씬한, slim. 첫 번째 문장 다시 볼게요. You look slimmer. You look slimmer. 너는 더 날씬해 보인다. 여기서 you look skinnier라고 해도 나쁘지는 않지만 좀더 조심스럽게, 좀더 긍정적으로, 보기 좋다는 뉘앙스를 좀 넣고 싶으면 you look slimmer. You look slimmer.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You look slimmer. Oh, wow. You look slimmer. 두 번째 문장입니다. She has a slim waist. 그녀는 허리가 날씬하다. 그럴 때는 she has 그녀는 가지고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She has a slim waist. She has a slim waist. 좋아요.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How do you manage to stay so slim? 문장이 좀 길죠? 여기서 how do you manage? 원어민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이거는 너는 어떻게 무엇을 유지하니? How do you manage? How do you manage? 이거는 통째로 외우시면 너무 좋아요. 네, 너는 어떻게 그렇게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니? How do you manage to stay so slim? You have three kids and you're already in your 40s. How do you manage to stay so slim? What do you do?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How do you manage to stay so slim? How do you manage to stay so slim? Very good. 정리해 드릴게요. Okay. Skinny 같은 경우는 이 마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주로 사용할 때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깡 마른, skinny,
skinny. 그래서 이거는 맥락 따라서 아주 조심히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외국 문화, 특히나 미국, 캐나다, 뭐 호주, 영어권 나라들에는 외모 관련된 말들은 아주 조심하게 사용하거든요. 오케이. 그리고 slim. slim은 좀더 긍정적으로 날씬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My parents are way too skinny. My parents are way too skinny. My parents are way too skinny. My parents are way too skinny. My parents are way too skinny. You look slimmer. You look slimmer. You look slimmer. You look slimmer. You look slimmer. Great work!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www.ebse.co.kr. All you have to do is look up our program, 세디나의 누구나 톡톡.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again soon. Bye for now.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요. 커피 한 잔을 가볍게 좀 마셨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좀 좋습니다. 이렇게 좀 잠이 깬 기분이고요. 자,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잠이 올때 드시기도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마시게 되는 게 커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 주 주제 바로 이 커피라는 주제입니다. 커피 관련된 주제 저희가 안 해본 건 아닙니다. 커피숍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커피를 마시면 방금 전에 제가 좀 잠이 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뭐 각성 효과라든가 카페인이라는 성분이 약간 중독성이 또 있잖아요. 계속 커피가 당기는 이유도 아마 카페인 성분 때문이라고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런 효과부터 시작해서 커피숍이나 이제 카페 관련된 얘기가 또 특화돼서 할수 있는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단어들 좀 살펴보고. 커피숍 앱은 왜 했냐면요. 요즘에 그 주문을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거리 두기 시대에 더 활성화된 게 뭡니까? 앱으로 주문하는 거. 저 원거리에서 주문하는 거. 그, 저기, 무인 주문기에서 주문하는 거. 그것도 안할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커피 변전사는 우리가 옛날에 정말 뭐, 설탕하고 커피하고 프리마하고 섞어서 먹던 시대에서 커피 믹스 나오고, 요즘 이제 원두 커피에 요즘 캡슐 커피 기계까지. 우리나라도 지난 40, 50년간 커피 마시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어요. 그 얘기를 좀 하고, 마지막에 커피 기계를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캡슐 커피 같은 거 많이 드시니까. 자, 커피 효과는 딱 나와야 되는 말들이 정해진 것 같아요. 뭐 나와야 됩니까? 카페인 나와야죠. 카페인 영어 발음이 참 이게 어렵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카페인. 카페인. 일단, 카는 아니고 약간 캬에 가깝고요. 뒤에다 강세를 주시고 이제 좀 끌어주셔야 돼요. 카페인. 카페인. 됐습니까? 자, 원어민 선생님 발음 한번 들어보세요.
1: 카페인. 카페인.
0: 됐죠? 카페인. 자, 카페인이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 뭐, 잠 깨는 효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각성 효과라고 뭐 부르는 것 같은데요. 영어에는 약간 stimulating 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좀 자극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졸려요. 나른해요. 커피 한잔 하면, 잠이 깨고 막 그런 stimulating effect. stimulating effect. effect. 요건 뒤에 강세 줘야 됩니다. 들어볼까요?
1: stimulating effect. stimulating effect.
0: 그 이런 걸 어떻게 연결하냐면요. Caffeine has a stimulating effect. 되게 어려운 말 같지만 그렇게 뭐 어렵지 않아요. 단어만 알면 카페인에 이렇게 좀 잠이 깨는 효과가 있다. 이런 말할 때. 자, 요것도 다 아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중독성. 즉 커피를 계속 마시고 또 마시게 되는 이유는 약간 이 카페인 성분의 중독성이 있기 때문이다. Addictive. Addictive. 형용사죠? Addictive. 읽어보세요. Addictive. Caffeine is addictive. 그죠? 카페인은 중독성이 있다. 들어볼게요.
1: Addictive. Addictive.

0: 교수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커피 효과 얘기하면서 필요한 말들이죠. 카페인 안에는, 자, 커피 안에는요, 카페인 성분이 중독성이 있게 만든다. 카페인 자체가 중독성의 원인이다. 뭐 이런 얘기네요. 자, 그럼 이제 카페인이 커피 안에 있는 거니까 in coffee 하면 될것 같고, 그것이 addictive하게 만든다. 이렇게 풀면 될것 같은데요. 주어를 카페인으로 잡을까요? Caffeine in coffee is what makes it addictive. 아, 요 뒷부분 조금 명작 어렵습니다. 자, 보세요. 커피 안에 카페인이 바로 그것을 중독성 있게 만드는 것이다. 문장 구조 파악되셨어요? 이런 영작이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요 뒷부분에 갑자기 의문사절이 들어가가지고 what makes it addictive, what makes it addictive, 즉요 caffeine을 꾸며주는 말로써 요걸 잡아줘야 되거든요. 자, 문장은 단어는 어렵지 않은데 요 콜로케이션이라고 하죠. 요 자체를 어떻게 여러분이 구어적으로 붙여서 영작할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caffeine 발음 잘하시고요. 자, 원어민 발음 들어보세요.
1: Caffeine in coffee is what makes it addictive. Caffeine in coffee is what makes it addictive.
0: 나른할 때 정신을 번쩍 들게 해준다. 그죠? 그래서 커피 한 잔을 점심 먹고 한잔 하게 된다. 나른할 때는 뭐 졸린 거는 sleepy 이거 아시죠? sleepy 이거 한번 볼까요? drowsy. drowsy. 이건 언제 쓰는 말이냐? 이거예요. 몸이 좀 나른해요. 네. 충곤증이나 뭐 식곤증 같은 거올 때라든가 아니면 어제 좀 늦게 자서 좀 졸려. 그때가 drowsy입니다. 그렇죠? 나른할 때. 자, 커피를 언제 먹어요? I drink coffee when I feel drowsy, when you feel drowsy. 자, when someone feels drowsy. 자, 들어보세요.
1: When you feel drowsy. When you feel drowsy.
0: 자, 그다음에 이렇게 나른할 때요. 커피를 마시면 이제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자, 이런 말을 할수 있는 표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딱한 가지만 일단 추천을 드릴 테니까 그거 연습을 해보죠. Perk someone up. 좀 생소한 단어죠. Perk 자체가 이렇게 기분을 띄운다의 어떤 어감이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perk up까지 들어가면 확실해집니다. 기분을 좋게 해주다 혹은 정신이 번쩍 들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Perk someone up. Perk someone up. 들어볼게요.
1: Perk someone up. Perk someone up.
0: 그죠? 그래서 when you feel drowsy, coffee can perk you up.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커피 별명이 있어요. 커피 한 잔은 cup of coffee 하면 될것 같은데 별명이 뭐냐면요, a cup of joe. 요거 커피라는 뜻이에요. 재밌죠? A cup of joe. A cup of joe perks me up. A cup of joe. 이게 커피라는 뜻입니다. 요게 a cup of coffee 대신에 요건 별명 중에 하나라는 거 알아두시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들어볼게요.
1: A cup of joe. A cup of joe.
0: 자, 그러면 나른할 때 커피 한잔 마시면 정신 번쩍 든다. 이 말을 영작을 해봄으로써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은데요. 커피는 나른할 때 정신이 번쩍 들게 해준다.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주어를 커피를 잡고 Coffee can perk you up. 됐죠? 배운 거 써봤죠? Coffee can perk you up. You는 그냥 일반인이에요. 일반화시킨 거예요. Coffee can perk you up when you feel drowsy. When you feel drowsy. 이 부분이죠. 그래서 나른하거나 졸릴 때 커피 한잔 하면 정신이 번쩍 들수 있다. 어려운 문장은 아닙니다. 이 표현만 잘 쓰면 돼요. Coffee can perk you up when you feel drowsy. 자, 들어볼게요.
1: Coffee can perk you up when you feel drowsy. Coffee can perk you up when you feel drowsy.
0: 카페인에 예민 증상이 있으신 분들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파트를 안 단어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카페인에 예민하다. sensitive라는 말을 쓰시면 돼요. be sensitive to caffeine. 자, to가 연결고리입니다. 카페인에 예민하다. sensitive to caffeine. 그죠? be sensitive to caffeine. some people are sensitive to caffeine. 그렇게 영작하면 돼요. 들어볼게요.
1: be sensitive to caffeine. be sensitive to caffeine.
0: 자, 그러면 이제 이두 단어가 카페인에 예민하신 분들이 커피 마시는지 나오는 증상들인데 이 단어 꼭좀 알아둘게요. Jittery. 처음 보신 단어지만 외웁니다. Jittery. 이게 무슨 말? 이거예요. 초조하고, 그죠? 신경 과민이고. Jittery. Jittery. Jittery. 들어보세요.
1: Jittery. Jittery.
0: 카페인 예민 증상 나올 때 항상 나오는 단어입니다. Jittery. 하나 더 있어요. Hyperactive. Active는 되게 좋은 거예요. 활동적인 거거든요. 근데 hyper는 과한 겁니다. 신경 과민이 이것도요. 비슷한 뜻이에요. 흥분된이란 뜻으로 이제 제가 써놨는데 hyperactive, hyperactive. 커피 마시면 너무 업돼. 이런 거 있죠? hyperactive, hyperactive. 그렇죠? 과다 섭취하거나 일단 커피 자체에 예민하신 분들, 카페인에 예민하신 분들은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죠. 들어볼게요.
1: Hyperactive.

0: hyperactive.
1: 자,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카페인에 예민한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면 신경과민이 될 수 있다. 그죠? 그럼 예민한 사람, sensitive to coffee 하신 분들은 jittery 될 수 있다. 고소할까요? Jittery. People who are sensitive to caffeine can feel jittery. Jittery. Feel jittery. When they drink coffee. 커피 마시면 신경과민 될 수 있다. 됐죠? 다시 한번. People who are sensitive to caffeine can feel jittery when they drink coffee. 이해되시죠? 요 문장 연습해볼게요. 자, 들어보세요.
2: People who are sensitive to caffeine can feel jittery when they drink coffee. People who are sensitive to caffeine can feel jittery when they drink coffee.
1: 오케이, 할 만한 문장이었습니다. 자, 커피의 효과 지금부터 정리합니다. 오늘 중요한 단어들. 자, 카페인 때문에 중독성이 있죠? Addictive. 들어볼게요.
2: Addictive. Addictive.
1: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Perk someone up. Perk someone up. 들어볼게요.
2: Perk someone up. Perk someone up.
1: 예민한 경우는 sensitive. Be sensitive to caffeine. 자, 들어볼게요.
2: Be sensitive to caffeine. Be sensitive to caffeine.
1: Caffeine. 발음 잘해주시고. 자, 이번 주는 여러분과 커피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커피 효과 관련된 이런 주제도 저희가 안 해본 주제죠. 그래서 잘 정리가 되셨길 바라고요. 다시 보기는 언제든지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무료로 가능하십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EBS 천사 참여 코드 넣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여러분 질문들 답변 드립니다. Alright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과 이제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전화통화로 거기 날씨는 좀 어때요? 거기 상황은 좀 어때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쪽에 있는 어떤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 있는 패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그쪽에 있는 어떤 것은 어떤가요? 라고 얘기를 해서 그 궁금한 상황을 여러분이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How is 궁금한 것 there?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 궁금한 것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 한번 뽑아봤어요. 거기 날씨는 좀 어때요? 라고 얘기를 할 때 그쵸, 바로 How is 궁금한 것 there? 이 패턴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How is 궁금한 것 there? 이라는 패턴이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일단은 궁금한 것의 그 상태를 물어보실 때는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How is 궁금한 것 혹은 How are 궁금한 것. 그래서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게 여러분 여기서 나온 거죠. How are you? 그렇죠? 넌 어떠니? 라고 그렇게 궁금한 대상을 물어봤던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보도록 하죠. 이제 여러분이 궁금한 것이 이제 그쪽 상황에서 어떤가요? 라고 해서 거기서는 그 궁금한 것의 상태가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 뒤에 there 붙여주시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어떤 상황인가요? 거기 지금 날씨가 어떤가요?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 이제 앞으로 궁금한 것 그 자리에다가 다양한 것들을 넣어서 이제 여러분이 물어볼 수 있는 질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are가 빠진 이유는요. 이제 궁금한 것을 단수로 오늘은 물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궁금한 것에 어떤 것들을 넣어가지고 그곳에 있는 그 상태를 어떻게 물어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장으로 날씨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날씨 어때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날씨, 그쵸? weather 넣으세요. How is the weather? 이렇게만 물어보면 어떻게 되죠? 그쵸? 날씨 어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뒤에 there 붙여주시는 순간, 그쵸? 거기 날씨는 어때요? 라는 질문이 되니까 there 넣고 빼고에 따라서 확실히 다른 느낌을 여러분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냥 여기에서 만났을 때 How's the weather? 날씨는 어때? 지금 그렇게 물어보는 거랑 거기 날씨는 어때? How is the weather there? 이렇게 여러분이 구분해 주셔야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How is the weather there? 한 번만 더. 시작! How is the weather there? 해서 거기 날씨는 어때요? 라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요즘 미세먼지가 이슈가 확실히 많죠. 그래서 거기 미세먼지는 좀 어때?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미세먼지는 아시아 국가에서 혹은 인도 이쪽에서 사실 이제 이슈가 많은 거고 사실 미국에서는 이 미세먼지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여러분이 중요성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단 미세먼지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니까 이 표현 알아두시면 좋겠죠. 바로 미세먼지 자체는 fine dust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공기질은 어때요?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how is the air quality? 라고 해서 air quality 어떤 느낌이요? 공기질이 되겠죠. 그래서 공기 상태는 어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걸 how is the air quality예요. 그런데 거기 미세먼지는 어때? 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 there까지 넣어서 how is the air quality ther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How is the air quality there? 한 번만 더. 시작. How is the air quality there? Quality, quality. 둘 다 발음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그쪽 상황은 좀 어때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은? 그쵸, 바로 situation이라는 명사가 있으니까 How is the situation there?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 상황은 좀 어때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How is the situation there? 한 번만 더. 시작! How is the situation there?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거기 좀 상황은 어때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되고요.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문장으로는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사는 거는 좀 어때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life라는 명사가 바로 삶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요, how is your life ther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거기서 좀 사는 건 어때? 라는 질문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How is your life there? 한 번만 더. 시작! How is your life there? 거기서 좀 사는 거는 어때? 라는 질문까지 한번 해봤어요. 자, 오늘은요, 궁금한 것을 이제 한번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때요? 라고 물어볼 때, 그쵸? 원래는 how is 궁금한 것으로 해서 그건 좀 어때요? 라는 질문이었지만 되게 전화통화로 얘기를 하는 것처럼 거기에서의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는, 그쵸? how is 궁금한 것, there 가지고 얘기를 해서 there 넣고 안 넣고에 따라서 직접 대면하는 것과 전화통화로 텔레커뮤니케이션 하는 느낌 여러분이 구분되어서 기억을 해주시면서 우리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1: How is the weather there? How is the weather there? How is the air quality there? How is the air quality there? How is the situation there? How is the situation there? How is your life there? How is your life there?
0: 첫 번째 문장으로 그쪽 날씨 어때요? 라는 질문. 그쵸? 바로 How is the weather there?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행을 갔다가 온 거예요. 혹은 출장을 갔다가 온 겁니다. 거기 날씨는 어땠어요? 라고 만나서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이 물어보시면 될까요? 그쵸? 어땠어요? 라고 과거로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How was the weather? How was the weather?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날씨는 어땠습니까? 라는 질문이 되고 거기 날씨는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 How was the weather there? 이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연습했었던 네 가지의 문장 그

그쪽 상황은 지금 어떠냐라는 거를 그쪽 상황, 그쪽 궁금한 건 어땠습니까라고 직접 만나서 물어보실 때는 How was 궁금한 것 there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How was the weather there? 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는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그쪽 미세먼지 어때? 라는 질문. 그쵸. 바로 How is the air quality there?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형용사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 궁금한 것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날씨 좋아. 뭐 여기 날씨 지금 여기 상황 괜찮아. 여기 산 좋아.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럴 때는 일단 the air quality 혹은 the situation 뭐 혹은 뭐 my life 이런 것들 혹은 the weather 이런 것들 넣고 나서 이제 is good, is bad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고 안 좋아를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미세먼지 나쁨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the air quality is bad here, 여기니까 here 넣어가지고 구분 지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이제 답변도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같이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The air quality is bad here. 이렇게 해서 답변하는 연습도 한번 해봤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그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라는 걸로 how is 궁금한 것 there. 그것에 대한 답변까지 하는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t's really wonderful that you're joining the program. Your 10-minute happiness and confidence, as you know, 매 10분 영어죠. 그 중에 딱 하루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입니다. Try again의 이근철이고요. 자, 오늘 어떤 문장,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지 맨 처음 the starting point is really important. 오늘의 mindset, mindset이라고 하죠. 마음가짐을 기다려요. 내가 그냥 받아 적고 공부하고 외울 거야. 이러면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그래서 도전이야. 해볼 거야. 내가 얼만큼 할지? 이런 나름대로 열정을 좀 불살라 보세요.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노력을 드리는데 왜 결과가 달라야 됩니까? 훨씬 더 좋아야 되겠죠. 그렇죠? 재미도 얻으시고요. 갑니다.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So did you give it a try? 한번 진짜 해보신 거 맞죠? 느낌은 이거예요. 어? 여자애가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혹은 여자분들은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무엇인가 궁금한데 방법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궁금증이 강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알아 그거를? 자,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어떻게 알아고요. 영어에서는 당연히 how로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how do you know if? How do you know? How do you know? 발음 하나만 주의하세요. How는 어떻게, do you know지만 빨리 하면 how do 할 때 the 발음이 리을로 변합니다. 그래서 how do you know? How do you know? 아시겠죠? 그 연결하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 연습해 보러 갈게요.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첫 번째 거는요. 앞에 나왔던 내용. 어떻게 알아? 이거 사실 옛날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뒷부분 계속 보시면서 아이 그거 안 했잖아, if. 이러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렇게 잘라서 보시면 돼요. if가 만일의 뜻도 있지만 인지 아닌지. 그래서 내 것인지 어떻게 알아? 익었는지 어떻게 알아? 막혔는지 어떻게 알아? 인지의 느낌이 if인 거죠. 자, 이게 네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증명할 수 있어? How do you know? 그 다음에 뒤에는 It is yours. 그 사이에 if만 집어넣으시면 돼요. So how do you know if it is yours? 발음도 if it is인데 빨리 하면 if it is. If it is. 이게 되는 거죠. If it is. If it is. 됐죠? 네 건지 어떻게 알아? 자, 그게 이거는지 어떻게 알아? 예를 들면 과일이나 뭐 다른 것들. 그죠? 그래서 how do you know if it is 익다가 뭐예요? 익은.

R-I-P-E, ripe라고 합니다. 그래서 how do you know if it is ripe? R-I-P-E가 익은의 뜻이에요. 자, 그게 막혔는지 어떻게 알아? 뭐 배수관이 막힐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예, 뭔가를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는 거죠. How do you know if it is blocked? 예, 그래서 blocked라고 쓰시면 돼요. 아니면 물론 이 단어 말고 stopped, 막혔다 아니면 clogged, C-L-O-G-G-E-D 쓰셔도 돼요. 근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빨리 다 외워야 됐다. 이러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하나만 딱 하시고요. 나 stopped가 마음에 든다. 그럼 하나만 하세요. 마음을 비우셔야 사실은 더 잘 들어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게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 How do you know if it is real? 자, 그래서 바로 R-E-A-L 이거 알아두세요. 발음이 real 하면은 이거는 진짜의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R-E-A-R 후방의 이란 뜻을 쓸 때는 rear. 걔는 rear, 얘는 real. 을 발음이 하는 거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 시간입니다. 어떻게요? 그렇죠. 바로 힌트 드리면 your turn time. 이게 내 건지 어떻게 알아? Your turn. 맞습니다. How do you know if it is yours? How do you know if it is yours? 얘를 보고 따라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상대편한테 야, 이게 네 건지 어떻게 알아? 이 책이 네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그게 익었는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How do you know? 맞습니다. How do you know if it is ripe? 됐고요. 막혔는지 어떻게 알아? Your turn? 맞습니다. How do you know if it is blocked? B-L-O-C-K-E-D. Stop도 써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자, 그러면 How do you know? 맞습니다. How do you know if it is real? If it is real. 아시겠죠? 자, 그러면 step 2. 연결해 볼까요? 여자애가 나를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지?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나 뭐 이런 어떤 body language를 읽고 싶다는 거죠. 뭐 머리를 뒤로 넘긴다든가 아니면 눈을 피하지 않는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Many signs that a girl, when a girl likes you, right? 여자애가 나를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 how do you know? How do you know? 그렇죠? 인지하는지 if. 그렇죠? A girl. 일반적으로 그냥 누구나 통치한 거예요. 그래서 if a girl likes you.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How do you know if a girl likes you? 빨리 하면 How do you know if a girl likes you? 이 발음은 자주 해드리겠지만 girl, G-U-L-L, girl, seagull, seagull 할 때 우리가 갈매기라고 할 때 그거는 girl 이거고요. 이거는 girl, girl 한 다음에 Earl 첨지를 땡기면 돼요. Girl. 됐죠? 아보카도가 익었는지 어떻게 알아?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아보카도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How do you know? 그렇죠? If it is ripe에서 그 이자리에 if an avocado is ripe.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아보카도라고 얘를 잘 비벼서 잘 익어서 후숙을 시킨 다음에 색깔이요. green인데 얘가 green이 becomes brown. brownish로 바뀌어요. 약간 브라운 색깔로. 그때 후숙을 한 상온에서 한 2, 3일 정도 시키면 잘 익습니다. 부드러워요. 걔를 쫙 비벼가지고 다른 거 집어넣고 토마토, 그게 과카몰리라고 하는 멕시코식 샐러드죠. 우리나라로 치면 된장 정도 됩니다. 된장. 쌈장 같은 느낌이 바로 과카몰리. 그게 바로 아보카도로 만듭니다. So how do you know if an avocado is ripe. 됐죠? 좋습니다. 자, 맨 마지막으로 누가 내 번호를 찾아냈어요. 이거 어떻게 알지? 전화가 안 되는데. How do you know if someone blocked my number? How do you know if 인자는지 if someone blocked whose number? My number. 이게 부담되시면 장면 떠올리시고요. 장면 떠올려도 부담되시면 다 버리고 문장 하나만 두 번 연습합니다. Try it again.

Let's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여자애가 있는데 그 여자애가 너를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지? 라고 했어요. 이때 반응이 뭐예요? 아, 무슨 뭐 이럴 때 하는가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고 여자한테 가서 물어봐. 나한테 묻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는 뭐였어요? How do you know if? How do you know if?

How do you know if? 이렇게 고까지만 딱 끊어보시고 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A girl likes you. How do you know if a girl likes you? 라고 했더니 Hey, go and ask a girl about it, not me. 그래서 go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Ask a girl about it, not me. 물론 제가 이렇게 해드렸지만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쌤, 혹시 무슨 사인이 있을까요? 예, 뭐 making eye contact, 뭐 눈을 맞춘다든가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With your sincerity and dignity. 여러분의 진정성과 무엇인가 integrity. 이런 어떤 진심을 갖고 말씀을 하시면 남자건 여자건 서로의 진심을 알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점에서요.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and it's an easy thing to do. Okay, it's a breeze. Where? Just right here. 아주 쉽습니다. 자, ebse.co.kr 오셔서 마음도 남겨주시고 함께 여러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wealth and health. And most of all, love. Bye!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2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견! 띠용띠용, 어디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댕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Welcome back to 매시문영어. 진아킴의 Google Listen. There you go. Good to see you all. I'm your good buddy, 진아킴.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킴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화면상에서 불을 지피는 모습이 나오게 될 텐데 이 무엇으로 불을 지피고 있는지 그걸 한번 잘 놓치지 말고 끝까지 듣고 캐치해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1: Everything, including farming, needs to be done manually. Like this, they coexist with Amantani Island. They start the fire with coca leaves, but the only thing that's being heated is the stone. The mane always appears last.
0: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어요? 네, 불을 지피는데 코카 잎들로 지금 불을 지피기 시작을 합니다. 캐치하셨다면 excellent.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needs to be done manually. 수동으로 해야 한다. 이런 의미죠?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s being heated is the stone. 가열되는 것은 돌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전체 문장 속에 이 부분, 문장 속에 이어져서 들릴 때는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게 되는지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Listen carefully.
2: Today's listening point. 1. Everything including farming needs to be done manually. Everything including farming needs to be done manually. 2. They start the fire with coca leaves, but the only thing that's being heated is the stone. They start the fire with coca leaves, but the only thing that's being heated is the stone.
0: 잘 들리셨겠죠? 자, 그럼 이제 뜻을 함께 알아보죠.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볼까요? Everything, including farming, needs to be done manually. 농사를 포함해 모든 것은 수동으로 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잉카 문명을 지키기 위함이겠죠, 이것도? 자,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that is. They start the fire with coca leaves, but the only thing that's being heated is the stone. 그들은 코카 잎으로 불을 지피는데요. 유일하게 가열되는 것은 돌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체 이야기 한 번 더. 이번엔 자막 보면서 들어보세요. Listen one more time.
1: Everything, including farming, needs to be done manually. Like this, they coexist with Amantani Island. They start the fire with coca leaves, but the only thing that's being heated is the stone. The mane always appears last.
0: Al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needs to be done manually.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여러분. needs가 아니라 needs. 바로 z로 가시면 되는데, 강세 e 이 부분에 주시고요. needs to be done. 여기 강세 주시고, 어떻게? manually. manual 할 때 혀가 with need로 붙게 되죠. manually.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Google Listening 1 needs to be done manually. Okay, Google Listening 2 needs to be done manually. 잘하시네요. Google Listening 3 needs to be done manually. Alright, 문장에서도 give a shot. Everything including farming needs to be done manually. One more time. Everything, including farming, needs to be done manually. Excellent. 이번엔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that's being heated is the stone. 자, that's being heated 에서 heated로 들리지 않고 t 사운드가 강몸과 양몸 사이에 지금 중간되어 있죠. 이런 경우 네, flap 현상에 의해서 t 사운드가 r 소리에 가깝게 들려지게 됩니다. 끝에 ed 자체가 r 이렇게 되는 거죠. So, heat it, heat it, heat it is the stone. s 사운드, t 사운드. 자, 경음화 현상이 일어나서 된소리 현상, stone 아니라 stone. 그렇게 발음하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자, 그럼 Google Listening 1. That's being heated is the stone. Okay, Google listening too. That's being heated is the stone. 잘하시네요. Google listening 3. That's being heated is the stone. Well done. Give her a shot in that sentence as well. They start the fire with coca leaves, but the only thing that's being heated is the stone. One more time. They start the fire with coca leaves, but the only thing that's being heated is the stone. Excellent.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 들으면서 북미권 발음과 비교해보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go, go, listening.
2: Go, go, listening. 1. Everything, including farming, needs to be done manually. Everything, including farming, needs to be done manually. 2. They start the fire with coca leaves, but the only thing that's being heated is the stone. They start the fire with coca leaves, but the only thing that's being heated is the stone.
0: 네, 확실히 영국식 발음은 T 사운드를 제대로 내주네요. 큰 차이점입니다. Alright, then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Everything blank needs to be done blank 했어요. 첫 번째 빈칸에 including farming 했으니까 뭐뭐를 포함하여 farming은 농사를 뜻하죠. 농사를 포함해 모든 것이요 needs to be done 되어져야 하는데요.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빈칸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기 빈칸에 두 번째 들어갈 한 단어 manually 이게 바로 수동으로 다 손으로 한다는 거죠. 기계가 아니라 like this 이렇게요. They blank Amantani Island라고 했는데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coexist with 뭐뭐와 공존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하면서 they coexist with Amantani Island. 아만타니 섬과 공존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들은 섬과 공존합니다. They start the fire 하면서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드렸던 질문의 핵심에 실마리가 들렸을 텐데 그들은 시작합니다. 뭘요? The fire, 불을 지피기 시작하는 거죠. 뭐로? With coca leaves라고 했습니다. 코카 잎들로 불을 지피기 시작합니다. But, 그런데요. The only thing that's being heated, 데워지는 그 한 가지 그건 무엇이냐 하면 is the stone. 돌만 데워집니다. 데펴집니다. 또는 뭐 달궈집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The main always appears blank 했어요. 빈칸에 들어갈 한 단어 뭘까요? 맞아요. Last죠? Last. 마지막에 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주인공은 항상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내용이었죠. 전체 이야기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처음 들으셨을 때보다 훨씬 더 쉽게

0: 쉽게 들을 수 있는지 점검하면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들어보세요. Let's listen to today's listening story one final time.
1: Everything, including farming, needs to be done manually. Like this, they coexist with Amantani Island. They start the fire with coca leaves, but the only thing that's being heated is the stone. The main always appears last.
0: 네, 여러분 잘 캐치캐치 잘 들어보셨겠죠? 정보를 가지고 듣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하시게 되면 안 들렸던 부분들이 모두 캐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원어민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직접 본인의 목소리를 내서 연습하는 것도 청취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포인트니까 잊지 마시고 들으면서 말하는 연습까지 더불어 반복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Take care, everybody. See you next time. Bye-bye.

welcome everyon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And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Of course, 출근 영어, business English. Oh my, it may sound a little hard and difficult and 재미없어. But actually, I will make it more fun for you because these expressions are expressions that we can use at the office but also in our everyday lives. So, I have a main dialogue ready for you. Let's check it out. Let's take a look. 상자와 버벌랩이 부족합니다.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창고에 더 있을 거예요. We should have more in the warehouse. 아, 그래요? 제가 가서 확인해 볼게요. Oh, really? Let me go check. Alrighty, guys, let's look at the entire dialogue. Okay, 뭐가 부족하고 뭐를 찾는데, where do I go? Okay, so let's look at this entire dialogue line by line. The first one is 상자와 버벌랩이 부족해요. 뭐 부족합니다. 상자, box, right? So let's see. We're short on boxes and bubble wrap. Okay, we're short on boxes and bubble wrap. 자, 상자와 bubble wrap이 부족합니다. 네, very easy. Now, 부족합니다 is actually the key part right here. 부족하다. We don't have enough. 뭐, there is not enough.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Well, the expression that I want to teach you is short on. To be short on. 그러면은 부족한 것만 그 다음에 말하면 돼요. We're short on boxes. 그러니까 boxes가 부족하다. We're short on bubble wrap. 아, bubble wrap이 없다. 네, 부족하다. We're short on pencils. We're short on erasers. It could be many things. A teacher can say that as well. So to be short on means 부족하다. Now, box는 아시는데 이 bubble wrap? Okay, so bubble wrap는 사실 한국 사람들이 좀 흔히 쓰는 그 뻑뻑이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은 막 그거 빡빡빡 터지는 거 얼마나 재밌어요. You like squeeze it.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해요. Alright, so bubble wrap. We call that bubble wrap. 자, bubble 아시죠? Bubble 이렇게. 네, 그걸로 이렇게 bubble 그 안에 공기가 있어서 그걸로 이렇게 싸는 거예요. Wrap. Okay, so bubble wrap. Alright, we should have more in the warehouse. We should have more in the warehouse. 자, 창고에 더 있을 거예요. 자, 이 한국말은 굉장히 어쩔 때는 간단하죠. We should have more. So, we should have more. 여기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럼 아마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비슷한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Okay, let's take a look at today's words. Example versus sample. Example versus sample. Today's words are example and sample. 네, 오늘 단어들은 example 그리고 sample인데요. 차이점이 뭘까요? What's the difference? Let's find out. 네, 일단은 첫 번째 단어 example. 네, 여기서는 발음을 example. Example. E-G처럼 시작해서 그 다음에 Z로 넘어가는 거예요. Example. Example. Okay. 강세가 어디에 들어갈까요?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Example. 네, 맞아요. Z에 들어가죠? Example. Example. 네, 그래서 발음도 중요하지만 강세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음을 어느 정도 잘 하시면 강세에 조금 신경 써보세요. Okay. Example. Example 같은 경우는 설명, 증명을 위한 본보기 또는 예시입니다. So example is something that helps to illustrate or prove a particular rule or principle.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is is a good example. It is a typical example of Murphy's Law. Can you give me some more examples? Example. 예제. Example. Example.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is is a good example. Good가 아니고요. Good. This is a good example. 이건 좋은 예제야. 이건 좋은 예제야. This is a good example. Okay, 안 좋은 예제야 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네, this is a bad example. This is a bad example. 근데 여기는 this is a good example. Okay, so an example is something that proves something or helps to illustrate something. Okay, especially when you're learning something. 두 번째 문장입니다. It is a typical example of Murphy's Law. 네, 머피의 법칙은 영어로 Murphy's Law라고 합니다. It is a typical example of Murphy's Law. 그건 머피의 법칙의 전형적인 예시야. It is a typical example of Murphy's Law. 네, 조금 길지만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큰 목소리로 자신 있게요.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네.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 주제는 커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커피의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뭐 카페인 성분 때문에 좀 각성 효과도 있고 이렇게 잠이 깨는 효과, 그 다음에 이제 중독성인 그런 이유도 카페인 성분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해봤습니다. 물론 카페인에 예민해서 신경 과민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해봤죠. 자, 오늘은요, 커피를 사 먹는 장소들이죠. 요즘은 물론 집에서 커피를 많이 또 만들어 먹지만 커피숍, 카페 관련된 얘기도 우리가 함께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커피를 일단은 사 먹으러 가는 카페나 커피숍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문을 하는 얘기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주문하면 진동벨 같은 거 주잖아요. 그런 말은 영어로 또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자, 첫째, 커피숍은 그냥 커피숍 하면 되는데 그 버전이 몇 가지가 있죠. 커피숍, 뭐 당연히 아는 단어인데 여기다가 place를 넣어서도 하셔도 돼요. coffee place. 우리도 이제 커피 전문점이라고도 하고 커피숍이라고도 하고 커피집이라고도 할 수 있듯이 이 place는 그냥 음식점 같은 거나 뭐 사먹는 공간 앞에다가 음식 주고 place 하면 그 장소를 말하는 거죠. 이건 예전에 저희가 음식점 같은 거 할 때 했었어요. coffee shop versus coffee place. coffee place. I know a good coffee place here. 그러면 shop 대신에 쓸 수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들어볼게요.
1: Coffee shop, coffee shop, coffee place, coffee place.
0: Okay. 커피 체인점이 있을 거고요. 동네 카페 같은 것들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좀 나눠볼게요. 자, 체인점은 그냥 체인이라고 하면 되는데 대형 체인점이란 major coffee chain, major coffee chain. 우리나라에 이제 뭐 예를 들어 점포수가 천 개가 넘는 대형 체인점들, 그죠? major, 주요 coffee chain 하면 커피 전문점, 체인점을 말합니다. Major coffee chain. 그 다음에 local cafe. 자, 요 카페 단어 발음은 항상 부탁드리지만 조금 특이하죠. 카페가 아니라 영어 발음은 cafe, cafe, ca에 가깝고 fe, fe. 웬만해서는 그렇게 비슷하게 좀 읽는 노력을 해주세요. 자, 영어에서는 그렇게 읽으니까 local cafe, local cafe 하면 뭐 대형 체인점보다는 우리 동네 카페 정도의 느낌입니다. 들어볼게요.
1: Major coffee chain. Major coffee chain. Local cafe. Local cafe.
0: 여기 약간 동네를 살려주는 단어죠. 크기가 큰, 자, 뭐 large, big인데, 자, 크기라는 말을 large와 이제 같이 콜로케이션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콜로케이션은 뭐냐면 단어의 조합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린다고요. Big in size. 크기가 뒤로 가요. Major coffee chains are big in size. 이렇게 갑니다. 크기 면에서라는 말을 뒤에다 주고 크기 면에서 크다. 다시 말해 대형 커피숍 체인점들은 보면 일반적으로 점포 크기가 크다. 로컬 카페보다는 이런 얘기할 때 big in size. 들어보세요.
1: Big in size. Big in size.
0: 어려운 게 아니라 어순을 잘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써야 되는지.

0: 주요 커피 체인점들은 크기가 굉장히 크다. 크기가 크다. 그죠? 그러면 major coffee chains are big in size.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야. 비동사 주고 are big in size. 자, 큰 커피 전문점 체인점들은 점포의 크기가 대체적으로 크다. Major coffee chains are big in size. 들어보세요.
1: Major coffee chains are big in size. Major coffee chains are big in size.
0: 자, 사방에 있다. 자, 여기저기에 다 있다란 말로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all over the place. 이겁니다. 이거 오늘 확실하게 콜로케이션 연습할게요. Be all over the place. Coffee shops are all over the place. 요즘에 뭐 커피숍 없는 데가 없지. 약간 이런 어감이죠? All over the place. 강세 여다 주시고 all over the place. 들어볼게요.
1: Be all over the place. Be all over the place.
0: Bingo. 커피를 뭐그 자리에서 사서 먹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커피를 테이크아웃으로 들고 나올 수 있죠? 자, 그럴 때 쓰는 표현 딱두 가지. 자, 그 자리에서 커피를 마시다. 요즘 이제 거리두기 때문에 아무튼 뭐 테이블은 좀 띄어져 있고 그러지만 자, 그 자리에서 커피 마시다. Drink coffee on the spot. Drink coffee 어디서? 그 자리를 뭐라고 그래요? On the spot. Drink coffee on the spot. 들어보세요.
1: Drink coffee on the spot. Drink coffee on the spot.
0: OK? 그 다음에 테이크아웃은 뭐 테이크아웃 커피라고 잘안 하고요. 뭐라고 하냐면 get coffee to go. 이거 쓰세요. 테이크아웃 커피 하지 마시고 그렇게 잘안 씁니다. Get coffee to go. 커피를 테이크아웃하다라는 말을 영어권에서 특히 미국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Get coffee to go. 호주나 이런 뭐 다른 나라에서 뭐 take away coffee 여러 가지 표현인데 일단 미국 영어에 맞춰서 표현 정리합니다. 들어볼게요.
1: Get coffee to go. Get coffee to go.
0: 오케이.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커피를 마시고요. 어떤 사람들은 커피를 테이크아웃 합니다. 자, 그럼 두 가지 표현이 다 필요하네요. Drink coffee on the spot이 필요하고, get coffee to go 이게 필요하고, 그죠? Some people drink coffee on the spot. 일부는 이제 사서 그 자리에서 먹을 잔을 먹을 때도 있고. While others get coffee to go. 다른 분들은 들고 나올 때가 있다. 이 while은 뭐뭐한 반면이란 뜻입니다. 뭐뭐하는 동안이 아니라 반면의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먹지만 반면 다른 이들은 커피를 테이크아웃 한다. 됐어요? Some people drink coffee on the spot while others get coffee to go. 아주 좋은 문장입니다. 조금 길지만 이게 지금 딱딱 어떤 표현들이 들어가는지만 파악이 되면 여러분도 충분히 할수 있는 문장입니다. 들어볼게요.
1: Some people drink coffee on the spot, while others get coffee to go. Some people drink coffee on the spot, while others get coffee to go.
0: 계산대를 뭐라고 하냐면 카운터라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주로 일반적으로 계산을 해주는 계산원이 있는 계산대를 캐시어라고 해요. 들어보세요. 캐시어. 캐시어. 계산을 해주는 직원분도 캐시어라고 하고요. 실제 계산을 하는 그 장소도 캐시어라고 합니다. 이건 알아두면 좋아요. 캐시어, 캐시어. 강세를 뒤에다 줘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에 이제 커피숍 가실 때 캐시어라는 단어 어디 적혀있나 한번 보세요. 외국 체인점들 같은 경우는 이 단어가 써있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 계산대 앞에 캐시어 들어볼게요.
1: Cashier, cashier.
0: 주문을 하다. 주문을 하다. order라는 단어가 들어갈 것 같은데 동사로 써도 되는데 make one's order. Make one's order. I make my order at the cashier. I make my order at the cashier. 주문을 하다 콜로케이션입니다. Make one's order. 들어볼게요.
1: Make one's order. Make one's order.
0: 마지막으로 그 진동벨 있죠? 자, 진동벨 드릴게요. 잉 울리면 가는 거죠. 자, 뭐라고 그럴까요? 들어보신 단어 있을 텐데요. 진동벨. Buzzer. Buzzer. 퀴즈 대회에서 버저 누른다고 하죠? 버저. 버저 비터. 그 저기 농구 경기에서 몇초안 남았는데 띠 끝나는 거 버저 그거예요. 진동기를 버저라고 합니다. 버저 들어보세요.
1: Buzzer, buzzer.
0: 자 그럼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계산대에 가서 주문을 하면 진동벨을 준다. 그죠? 그래서 진동벨이 울리면 이제 받으러 가는 거니까 주문을 하면 진동벨을 줍니다. 뭐 주어가 약간 생략이 됐네요. 그죠? 그쪽에서란 말로 뭐 주어는 그냥 they로 합시다. they 바리스타 분들이 they 진동벨 준다. Give you a buzzer. 그죠? 주문할 때 when you make your order. 그죠? you는 다 일반인이에요. 일반화 시켜가지고 you를 쓴 겁니다. when you make your order. 주문할 때 진동벨 줍니다. they give you a buzzer when you make your order. 별거 아니죠? 자, 들어볼게요.
1: They give you a buzzer when you make your order. They give you a buzzer when you make your order.
0: 자, 오늘은 커피숍과 카페 자체에 대한 커피를 사 먹는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리해볼게요.

0: 대형 커피 체인점은 major coffee chain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네 카페는 local cafe. cafe. 자, 강세 잘 주세요. 들어볼게요.
1: major coffee chain. major coffee chain. local cafe. local cafe.
0: 자, 커피를 그 자리에서 먹기도 하고 들고 나오기도 하는데 테이크아웃이란 말보다는 이 단어 꼭 기억하셔야 되는 이 콜로케이션은 굉장히 중요해요. Get coffee to go. 요거 씁니다. Get coffee to go. 들어볼게요.
1: Get coffee to go. Get coffee to go.
0: Very good. 주문하다. Make one's order. Make one's order. 주문하다죠? 다시 한번요.
1: Make one's order. Make one's order.
0: 자, 커피 관련된 주제 이번 주에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놓치셨거나 다시 보고 싶은 경우는 자, 다시 보기 무료로 저희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시니까 이용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방송 교환도 다 정리해서 일주일씩 이렇게 편집해서 올려드렸으니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 답변, 질문 답변 드립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제 어떠한 것이 좀 민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육감이 발달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떠한 감각이 특히나 좀 다른 사람들에서 발달했을 때 저는 어디에 좀 민감해요 라는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오늘은 그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바로 저는 어디에 민감해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I am sensitive to 무엇 해서 그 민감한 것을 말씀해 주시면은요, 저는 어디에 좀 민감한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 한번 뽑아봤어요. 저는요, 카페인에 좀 민감해요. 커피 한 잔만 마시면 막 잠을 못 자고요.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바로 I am sensitive to 민감한 것. 요거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I am sensitive to 민감한 것이라는 패턴이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저는 어떤 사람입니다 혹은 전 지금 어떤 상태예요 이런 얘기들을 할 때 그쵸,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I am 형용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I am sensitiv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저는 지금 민감한 상태입니다 혹은 전 민감한 사람이에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되게 어디에 민감합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때는 전치사 to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I am sensitive to 민감한 것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전 어디에 민감합니다 라는 표현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이 민감한 것 자리에 다양한 것을 넣어주시면은 전 어디에 좀 민감해요 라는 표현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그 첫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요, 카페인에 좀 민감합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근데 카페인은 영어로 카페인이라고 발음하지 않기 때문에 원어민들이 이거를 정확하게 인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음 기호 한번 알아두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카페인은요, 카페인, 카페인 이렇게 발음합니다. I'm sensitive to caffeine 이렇게 얘기를 하면 카페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카페인에 민감합니다. I am sensitive to caffeine.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 am sensitive to caffeine. 한 번만 더. 시작. I am sensitive to caffeine. 해서 카페인에 좀 민감합니다. 라는 표현

0: I am sensitive to caffeine.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어우 시끄러, 어우 시끄러. 다른 사람들보다 되게 소음에 민감한 거예요. 그럴 때, 어우 저는요 좀 소음에 좀 민감하거든요. 귀가 좀 많이 발달돼 있어서요. 이런 표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소음은 그쵸? 여러분 nois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 좀 소음에 민감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I am sensitive to noise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I am sensitive to noise. 한 번만 더. 시작. I am sensitive to nois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는 좀 소음에 민감합니다. 혹은 소리에 민감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이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 소음에 민감해요. I am sensitive to noise로 또 연습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럼 세 번째 문장으로는요. 어우, 저는 냄새에 좀 민감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는요. 여러분들 I am sensitive to smells로 표현을 해주시면 좋아요. 전 냄새에 좀 민감합니다. 전 좀 후각에 좀 민감해요. I am sensitive to smells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 am sensitive to smells. 한 번만 더. 시작. I am sensitive to smells라고 해서 저는 좀 냄새에 민감해요. 라고 또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네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저는 좀 날씨에 민감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는 그쵸? weather 넣으세요. I am sensitive to the weather.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전 좀 날씨에 민감합니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럼 되게 날씨는 찬 날씨랑 그리고 더운 날씨로 약간 좀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전 좀 추위를 조금 잘 타는 편이에요. 저는 좀 추위에 좀 민감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는 I am sensitive to the cold weather. 그럼 저는 좀 더위에 좀 민감해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쵸? I am sensitive to the hot weather. 해서 hot, cold를 여러분 중간에 넣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조금 더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 am sensitive to the weather. 한 번만 더. 시작. I am sensitive to the weather. 이렇게 해서 저는 좀 날씨에 민감합니다. 라는 표현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어떠한 감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서 조금 민감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쵸? 바로 I am sensitive to 민감한 것으로 얘기를 해서 다양한 표현들을 얘기를 할 수 있었거든요. 이것도 올려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들어보도록 하죠.
1: I'm sensitive to caffeine. I'm sensitive to caffeine. I'm sensitive to noise. I'm sensitive to noise. I'm sensitive to smells. I'm sensitive to smells. I'm sensitive to the weather. I'm sensitive to the weather.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하면서 응용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살을 붙여서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전혀 소음에 민감합니다 라는 표현. 그쵸? 바로 I am sensitive to noise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이거를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혹시 소음에 민감하세요? 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상대방에게 물어보시면 될까요? 그쵸? 바로 Are you sensitive? 라고 물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Are you sensitive to noise? 이렇게 물어보시면 혹시 소음에 민감하세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Are you sensitive to noise? 한 번만 더. 시작! Are you sensitive to noise? 라고 얘기를 해서 혹시 소음에 민감하세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 Are you sensitive to 무엇으로 여러분이 질문을 할 수도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카페인에 민감해요 라는 거. 그쵸? 바로 I am sensitive to caffeine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디에 민감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민감한 것의 반대의 의미는 뭐죠? 그쵸? 바로 둔감하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우 커피 몇 잔 마셔도 그냥 잠

잘 자요. 저는 카페인에 좀 둔감한가 봐요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둔감하다라는 거는 그쵸? not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I am not sensitive to caffein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는 카페인에 둔감해요 라는 표현으로 I am sensitive랑 I am not sensitive랑 그거 두 개를 여러분이 다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저는 민감하지 않습니다 라는 둔감합니다 라는 표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 am not sensitive to caffeine 해서 여러분이 I am not sensitive to 무엇을 가지고 그쵸? 저는 거기에 민감하지 않아요. 거기에 둔감합니다. 라는 표현까지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저는 어디에 좀 민감합니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쵸? 바로 I am sensitive to 민감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둔감하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같이 한번 살펴봤어요.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he show is so great that you're joining the program. 저는 이근철이고요. 매일 10분 동안 여러분과 함께, 그렇죠? 좋은 에너지도 만들고, 행복감도 만들고, 자신감도 올려드리고,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딱 한 문장만으로요. 오늘은요, The Weekly Review Time. 일요일에 나왔던 내용들을 쫙, 일요일에는요, 앞에 나왔던 내용들을 가지고 쫙 한번 모아보는 시간이 되겠죠. 자, 제가 이렇게 우리말 하다가 살짝 틀려도, 나 우리말 못해! 이러지 않잖아요. 영어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틀렸나 보구나. 그래서 바꿔서 얘기하면 되겠구나. 이런 마음가짐이 나 스스로를 편하게 만듭니다. Is that right? Okay, so the very thought will make you feel more comfortable. Alright, so today's What Mission Possible is waiting for you. Here we go. 네, 자, Mission Possible 월요일 거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다른 회의를 바로 잡아. 이렇게 얘기했죠. 했더니 필요하면 할게. 자, 필요하다면 if necessary. 아시겠죠? 그 다음에 set up another meeting. 바로 set up인데요. S-E-T, 그 다음에 U-P 할 때 U-P는 위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뭘 하다 할 때 set up이라고 합니다. 물론 누구한테 음모를 꾸며서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 frame someone, 이것도 set somebody up, set up someone 이렇게 쓰셔도 돼요. She set me up. 그 여자가 나를 음모로 몰아넣었어. 나를 모함했어 라는 뜻으로, 그죠? 예, 그래서 it was a set up. 그건 모함이었다고 해도 되지만 무엇인가 이렇게 잡는 것도 set up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if necessary, set up another meeting, ASAP, as soon as possible, 아니면 ASAP. ASAP이에요. 예, 됐죠? 자, 했더니 yep 하는 것은 친구 사이에서 혹은 뭐 가까운 사이에서 알았어요. 우리말로 넵 이런 식의 느낌인 거죠. 그래서 yep if needed. If needed인데 발음이 빨리하면 if needed. 똑같은 말이 if necessary. 구어체에서 이런 표현도 씁니다. If need be. 이것도 정해진 표현인데요. If 이게 ed가 없고요. if need 다음에 띄고 비동사 be를 쓰잖아요. 그러면 if need be. if need be. 얼핏 보면 틀린 표현 같은데 필요성이 be 존재한다면 이란 뜻으로 보시면 되는 그런 구조에서 if need be, if needed, if necessary 이렇게 세 가지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요일 표현은요. 감독은 후속편으로 새로운 영화를 만들고 있다고 하고요. 우와, 나 그 전에 나왔던 영화 재밌게 봤는데. 자, 뭐하고 있는 중이다는 옛날에 이미 많이 했었죠. The director is making a new film. 그렇죠? 그런데 뭘로써요? 로써란 뜻의 as a follow-up. 바로 이거죠.

버리고 전달하고 싶은 내용만 강하게 말씀하시면 그게 인토네이션이 돼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I를 크게 해볼까요? I, one, 뭐라고 한 거예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I는 약하게 읽고 enjoyed, enjoyed만 크게 하는 거예요. Enjoy the previous one. 그러면 아, 이전에 나왔던 걸 즐겼구나, 좋아했구나 이런 식으로 자연스러운 억양은, intonation은 강조할 부분을 커다랗게 발음하시면 자연스럽게 이어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요일권은요. 막판의 일정을 변경해야만 했어. 기억나시나요? 뭐뭐 해야만 했다. 그래서 have to의 지난 이야기니까 had to. 그렇죠? 그래서 we had to change our plans. 그렇죠? 아니면 plan이 하나면 plan이라고 하셔도 되겠고요. at the last minute. 그래서 we had to change our plan at the last minute. 그랬더니 뭐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지. things happen. 이 표현도 꽤 많이 스티커로도 보이니까 알아두시면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목요일 거는요. 그가 반짝 스타가 아니라는 걸 이게 증명할 거라니까. 그랬더니, 맞아. 나도 그의 재능을 믿어. 자, 증명해 줄 것이다. This will prove. 뭘 증명해 주는 거예요? He isn't. He is not. 뭔가요? 그렇죠? 바로 one hit wonder인데, 한 명이니까, one hit wonder. 됐습니다. So, this will prove that he isn't a one hit wonder. 이게 만약에 prove란 단어가 부담되시면은요, 이게 보여줄 거야. 얼마나 쉬워요? This will show. prove 자리에다가 show, 아시겠죠? w 하지 마시고요. This will show, this will prove. 그렇죠? That he isn't a one hit wonder.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는 그의 재능을 믿어. 역시 I believe in his talent too. 발음이요, t 발음이 겹치기 때문에 his talent too 이렇게 안 들리고 his talent too. 잘못되면 탤런트가 두 개야? 두 번째 탤런트야? 예, 그게 아니고요. I believe in his talent. 자, 금요일은요. 바로 이겁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랑 함께 해달라고. 이거 말씀드렸죠? ever만 붙이면 돼요. 그래서 wherever, 그렇죠? wherever you are, whatever you do, 함께 있어줘. stay with us. 자, 됐죠? wherever you are, whatever you do. 뭐더 이상 부르지 않더라도 아마 다 아실 것 같습니다. Stay with us. 자, 그랬더니 I will always be right beside you 하셔도 되고요. Behind you 해도 돼요. Behind you는 뒤에서 도와줄게. Beside you는 옆에 함께 해줄게 뜻이니까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Stay with를 beside you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 금요일이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여자애가 나를 좋아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지? 어떻게 알까? 그랬더니 그에 대해서 여자한테 물어봐 나 말고. 자, 그래서 뭔가 궁금할 때 이렇게 쓸수 있잖아요. How do you know? 어떻게 알아? How do you know? 이때 if는 인지 아닌지 하고 봐도 되고요. 뭐뭐 한다면으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에 맞게만 보시면 돼요. If a girl likes you. 여자애가 너를 좋아하는지. 이때 you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ask a girl about it. 여자한테 물어보라고. Not me. 내가 어떻게 알아? How do I know? 이렇게 그런 말을 대신 이렇게 쓴 거죠. 됐죠? How do you know if a girl likes you? 그랬더니 ask a girl about it, not me. 발음 하나만 주의하세요. 이거 걸 이게 아니고요. girl 한 다음에 뒤에 튀기면서 girl, girl 혀가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girl, girl처럼 발음하시면 돼요. girl, 됐죠? 자, 이어집니다. Today's quote. 네. 우리가 사실 영화를 보러 갔는데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고 맨 마지막에 영화 끝났다. The end만 보인다면 어떨까요, 기분이? 자, 음식을 먹었는데 중간에 와, 맛있어. 이런 생각은 하나도 안 들고, 거기에 디스플레이에서 나오는 거 이런 거 하나도 안 들고, 청국장에 아주 구수한 냄새도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그냥 배만 불러. 이러면 참 무미건조하고 재미가 없겠죠? 저는 인생이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이거죠, 여러분. 자, 인생은 경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풀어보면서 인생을 즐기시고, 그다음에 서둘러서 훅 끝낸다. 막 달려서 나몇등 했어.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그맨 마지막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중간은 무조건 힘든 거잖아요. 자, 영어로 한번 볼까요? 그렇죠. Life is not a race. 인생은요, 그렇게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경주가 아닙니다. It's a gift. 예, 바로 선물인 거죠. So, enjoy it. 예, 바로 즐기세요. 그리고 and don't rush through it.
절대로 서둘러서 끝내려고 하지

아세요. 그러면 인생의 맨 마지막 종착역은 뭐예요? 당연히 사라지는 거잖아요. 왜 일부러 사라지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과정을 다 매번마다 즐기시면 전체가 더 의미가 있더라. 그러면서 매 순간 행복을 느끼는 그 양이 더 많아지니까 참고 있다 맨 마지막에 느끼는 행복보다 훨씬 더 많은 행복을 느낄 수 있겠죠? 자, 나름대로의 멋진 행복론 다 갖고 계시겠지만, 뭐, 저도 한번 이렇게 같이 나눠보는 느낌으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복습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you know where to go, right? ebse.co.kr.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배우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저만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뭔가 명언을 읽을 때 그 명언을 한 사람이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 왠지 그 명언을 내가 정말 새겨들어야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명언은요,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가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는, 또는 세계적으로 가장 큰 부자야 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은 그 사람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아, 오늘의 명언 빌 게이츠가 한 말이에요. 그냥 한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의 뼈를 때리는 조언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ife is not fair. Get used to it. 아주 짧죠. 하지만 정말 뼈 때리는 조언이거든요.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Life is not fair. Get used to it.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문법적인 요소는 바로 이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Get used to it. 라고 적혀 있는, 사실은 문장이죠.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 seem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앞에 비동사 또는 get 동사가 사용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used to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명사가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 자, 비동사가 쓰인 경우에는요, 그 명사에 무엇에 익숙하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갯동사가 쓰인 경우에는 그 명사에 무엇에 익숙해지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지금 아하! 이렇게 아하! 하고 계실 거예요. 뭐냐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used to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used to의 쓰임이 다르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used to는 used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뭐 하곤 했다라고 해석이 됐고요. 지금 여기서는 used to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 것도 있고 플러스 앞에 비동사나 get동사가 붙는단 말이죠. 그렇게 돼서 무엇무엇에 익숙하다, 무엇무엇에 익숙해지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으니까 used to가 쓰였다고 두 가지가 똑같은 게 아니다라는 거, 요거 구별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참고해 보시면서 예문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읽어볼게요. She's used to the noise from her neighbors. She's used to the noise from her neighbors.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자, is 비동사가 쓰였고요. used to the noise. 해석해 보면 그녀는 소음에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소음에 익숙해요. 근데 그 소음이 어디서부터 오고 있는 겁니까? From her neighbors, 그녀의 이웃들로부터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이웃 주민들의 소음에 익숙합니다. 뭐 위층은 맨날 뛰어다니고요. 밑에층은 맨날 기타 쳐요. 그것도 밤에만 치더라고요. 하하, 저는 익숙해요. 뭐 이런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she is used to the noise. 요게 중요해요. 그리고 발음도, 아, 제가 지금 일부러 여러분들 잘 들리시라고 used to 이런 식으로 또박또박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지만 실제로 빠르게 읽다 보면요, 그 드 소리 잘 안 나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 나눴었어요. 해서 she's used to the noise. She's used to the noise. 이런 식으로 많이 읽히게 된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문장도 볼게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He's not used to the new work schedule yet. He's not used to the new work schedule yet. He's not used to. 익숙하지 않은 거죠. 무엇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The new work schedule. 새로운 근무 일정에 익숙하지 않은 거죠. 마지막에 이제 yet가 붙어서 뭐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정도의 뉘앙스가 추가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used to 동사 와만 헷갈리지 않으면 이 쓰임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쵸? 자, 요거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의 문장, 뼈 때리는 조언, 뼈 맞으러 한번 가볼게요. 자, 뭐라고 적었습니까? 뭐라고 적혀 있어요? Life is not fair. 삶은 공평하지 않답니다. 삶은 공평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Get used to it. Get used to it. 해석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익숙해지세요. 라는 거죠.
누가 말한 거예요? 빌 게이츠가 말한 겁니다. 빌 게이츠가 말한 말이에요. 삶은 공평하지 않으니까 불평하지 말고요. 그리고 뭐, 나는 안 될 거야. 나에게는 가망이 없어. 포기하지도 말고요. 그냥 삶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에 익숙해지세요. 굉장히 뼈때리는 조언이죠.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조언 안에 삶이 공평하지 않더라도 희망 잃지 마세요. 노력을 그만두지 마세요. 계속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냥 그것에 우리가 익숙해져야 돼요. 라는 사실 뼈때리는 것 같지만 굉장히 좀 따뜻한 마음씨가 녹아들어가져 있는 그런 명언이다. 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또 어떠실지 궁금한데 자, 이것들 사용해서 문장 몇 개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말 읽어보도록 할게요. 나는 그의 유머 감각에 익숙해지고 있는 중이에요. 라는 말. 요게요. 우리나라 어떤 그 대화에서는 이게 평상시에 보기 힘든 그런 종류의 문장이거든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말로 내가 우리 부장님 그 유머에 익숙해지고 있는 중이야 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 많이 본 적은 없으실 것 같아요. 굉장히 이게 영어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의 유머 감각이 너무 나랑 안 맞아. 이런 것을 살짝 애둘러서 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적응해 나가고 있는 중이야. 그 사람의 유머 감각에 이런 느낌이거든요. 자, 이거 영어 문장으로 만들어 볼 텐데 포인트는 내가 익숙해지고 있는 중이라죠. 진행형 써주는 겁니다. 해서 I am으로 시작해요. I am. 자, 적응을 해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Getting used to. I'm getting used to. I'm getting used to. 적응하고 있는 중이야. 무엇에 적응하고 있는 중이에요? To 다음에 이제 명사 또는 명사 구 넣어주면 되죠. His sense of humor. 문장 완성이 됐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I'm getting used to his sense of humor. 한 번 더. 시작. I'm getting used to his sense of humor. 이렇게 말하게 되면 내가 그의 뭔가 자꾸 저는 이렇게 부장님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죠. 그냥 그렇게 편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우리 부장님의 어떤 그 유머 감각에 적응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뜻은 사실 나랑은 좀 안 맞아 라는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다 해서 뭔가 원어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 숨겨진 뜻까지 여러분들이 잡아주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다음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말 이렇게 적혀있죠. 그녀는 밤에 혼자 공부하는 데 익숙해요.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밤에 공부하는 게 차라리 저는 더 좋아요. 익숙해요 라는 얘기 제가 종종 듣는데 이거 영어 문장으로 이제 말할 수 있겠죠.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주어는 이제 she, 그녀잖아요. 그리고 그녀가 익숙한 거니까 여기까지는 한 번에 나올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She's used to. She's used to. 그녀는 익숙해요. 근데 자, 여기가 중요해요. 이래서 여기가 지금 별 3개짜리 문장인 거거든요. 무엇에 익숙하냐면 공부하는 것에 익숙하진 거죠. 공부하는 대 익숙한 거예요. 그냥 여기다 동사 원형 study를 넣지 말고 공부하는 것이라는 의미 동명사를 넣어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익숙하다, 무엇무엇에 익숙하다라는 이 표현에서는 to 다음에 명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동명사가 들어간 거예요. She is used to studying. She is used to studying. 그리고 나머지 채워주시면 됩니다. 해서

alone, 혼자. 언제 근데 또 이거 공부하는 게 익숙한 겁니까? Late at night, 밤늦게 라는 의미까지 붙여주면 이 문장 완성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한 번만 같이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She's used to studying alone late at night.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든 내용 함께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그 빌 게이츠의 뼈 때리는 조언이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너무 와 이거 너무 심하잖아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속에 있는 따뜻한 메시지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Grammar Inside의 김승규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0: while you sweat. 아시죠? 오늘 영어 공부 같이 하는 동안 오늘 배웠던 골반 열기 자세 하고 계세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의 영어 표현 I see 그리고 I see it 표현입니다. I see를 나는 본다라고만 해석을 하셨다면 절대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I see 하면은 나는 이해한다라는 뜻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I see it. 뭔가 상상할 수 있다. 아니면은 뭔지 보이는 것 같아. 이렇게 뜻으로도 쓰인대요. 제가 아까 전에 그 몸이 H 모양, 성체 H 모양처럼 생겼는지 한번 보세요. Do you see it? 이랬어요. Do you see what I mean? Do you see what I mean?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제가 Can you see yourself straightening out your leg? 이랬어요. 혹시 당신이 언젠가 다리를 쭉 펴는 게 상상이 되시나요? 이렇게 했어요. Do you see it? I see it의 see였습니다. 그래서 대화문 통해서 조금 더잘 이해할 수 있으실 거예요. 대화문 보러 가겠습니다. I don't get why you were so upset back there. What's wrong? He closed the door on my face. Didn't you see? Oh, I see. Sorry, I didn't see that. It's okay. He's like that. 네, 첫 번째 대화 봤어요. I don't get why you were so upset back there. I don't get. 난 이해가 안 돼. I don't see.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이 쓸수 있습니다. I don't get why you were so angry or upset back there. 아까 저기서 너가 왜 그렇게 화가 나 있었는지 난 이해가 안 돼. What's wrong? 뭐 문제 있어? 그랬더니 he closed the door on my face. 문전박대라고 하죠. 정말 얼굴이 바로 있는데 문 앞에 얼굴에다 대고 문을 탁 닫았을 때 he closed the door on my fac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Didn't you see? 그거 못본 거야, 설마? 이렇게 물어봤어요. Didn't you see? 여기에서 see는 본다라는 see죠. 그러면 다음 친구가 Oh, I see.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 여기에 나왔어요. Oh, I see. 아, 이제야 이해가 됐어. Sorry, 미안해. I didn't see that. 그건 못 봤어, 내가 아까. I didn't see that. 얘기하니까 친구가 It's okay. 아, 괜찮아. He's like that. 이럽니다. He's like that. 무슨 뜻일까요? 그 사람 원래 그래. He's like that. She's like that.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래서 괜찮아. 걔 원래 그래. He's like that.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대화 보러 갈게요. Your daughter's so pretty. I absolutely agree, but unfortunately, she's not my daughter. She's Laura's. She's Laura's daughter? Oh, I see it. Right? They have the same eyes.
1: 네, 두 번째 대화도 같이 봤어요. Your daughter's so pretty. 따님이 너무너무 예쁘네요. 이런 얘기 막 이렇게 장터에서도 많이 하죠. Your daughter's so pretty. 이렇게 얘기하니까 I absolutely agree. 나도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But unfortunately,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쉽게도 she's not my daughter. 그녀는 내 딸은 아니에요. She's Laura's 로라 꺼예요처럼 들리죠? She's Laura. 누구 꺼라는 뜻이 아니라 누구누구의 자식이에요라고 할때 Laura's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She's Laura's 로라의 딸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She's Laura's daughter? 네? 로라의 딸이라고요? Oh, I see i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오늘의 표현 Oh, I see it. 아, 무슨 말인지 보이네요. 상상할 수 있겠네요. 그저 여자분이 로라의 딸이라는 게딱 상상이 됐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right? 그죠? They have the same eyes. 두 분의 눈이 정말 많이 닮았죠? They have the same eyes. 똑같은 눈을 가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개의 대화 다 살펴봤어요. 그럼 마무리하러 갈게요.
0: So, we got to open

0: up our hips while we're on our stomach. Yay! Next time, we are going to do the bow pose. Alright?
1: 오늘 우리 엎드려서 골반 열기 자세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활 자세라는 것을 해볼까 합니다. 활 자세 기대되죠? 영어 표현 I see 그리고 I see it 차이점을 같이 공부해봤어요. 나는 본다라는 뜻도 있지만 상상이 된다 또는 이해가 된다 이런 뜻이었죠. 그러니까 많이 많이 연습하시고 복습해 주세요. 알겠죠? 그럼 우리 내일까지 I will see you so soon and I hope you have the most amazing day. Okay? Bye.

0: 이게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Yeah.
1: Not just a piece of information. Like when you shoot a text, it's for a piece of information, 네. a date or something. But a conversation is, how are you? How was life?
0: 네.
1: You
0: know. 이 비슷한 예로 how를 어떻게 쓰냐면 뭐 어떻게 어제 어땠는지 알려줘라고 how was yesterday 이렇게 물었는데 mm-hmm. 친구가 이제 좀 과장해서 right. he gave me a whole presentation. 이렇게 yeah. 하면은 완전 길게 설명을 했다. 무슨 발표를 하듯이.
1: Yeah. He gave me a whole presentation about his whole day.
0: Mm-hmm. 네, whole used in two different places. 그래서 누군가와 긴 대화를 나누려고 하면 you should just call them, call them. 발음만 call.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C-O-L-L 뒤에 apostrophe 쓰고 E-M 붙이는 거예요.
1: Yes, and you'll notice a lot of people will talk like that as well. So that's what I wanted to tell you.
0: 네, 그냥 right. 전화를 걸어야 되고요.
1: Mm-hmm. Next, he says, with texting, there's no emotions and it's really difficult to misinterpret things. It was so difficult for me to say this sentence.
0: Because it's not correct.
1: Yes.
0: 근데 문법이 틀린 게 아니고요. 원래 really difficult 이 부분에 조던 씨가 misinterpret 있잖아요. 잘못 해석하다 다시 한번.
1: Right. Difficult to misinterpret.
0: Misinterpret.
1: She said. Misinterpret.
0: 그러니까 잘못 해석하기가 정말 쉽다고 말해야 이 문맥에 맞는데
1: yeah.
0: 실수로 difficult라고 해버렸어요.
1: Uh-huh.
0: 그걸 감안하고 봐주시면 with texting 문자를 보낼 때는 문자 메시지에 있어서는 there's no emotions 감정 전달이 안 되고
1: right.
0: 이모티콘 쓰더라도 다르죠.
1: Yeah.
0: And it's really easy easy로 바꿀게요.
1: Easy
0: to misinterpret things.
1: Yes.
0: 잘못 해석하기가 정말 쉬워요.
1: Yes.
0: Easy가 바로 다음 문장에도 연결돼야 됩니다.
1: Uh-huh. She says. And to not understand the way someone is feeling when they say something.
0: When they say something,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할 때, not understand, 이해를 못하기가 easy, 쉬워요. Yeah. 그게 yeah. 돼야겠죠. The way someone is feeling,
1: mm-hmm.
0: 그들이 느끼는 감정을, 어떤 지금 감정을 느끼는지 이해를 못하는 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정말 쉽다고 합니다.
1: That's right. Let's keep going.
2: So it causes a lot of miscommunication and confusion, and you should just pick up the phone and call someone and then talk to them if you really have something that you need to say.
1: So it causes a lot of miscommunication and confusion.
0: 그래서 it causes a lot of
1: miscommunication. Miscommunication.
0: 네, 의사소통의 오류 그리고 and
1: confusion. Confusion.
0: 혼동, 혼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1: Mm-hmm.
0: 그래서 그건 의사소통 오류와 혼동을 많이 야기합니다.
1: Mm-hmm.
0: cause라는 것이 야기하다, 어떤 일이 발생하게 mm-hmm. 만들다. 그래서 causes a lot of it. Mm-hmm. And
1: she says, and you should just pick up the phone and call someone and then talk to them.
0: 그렇기 때문에 whole conversation, 긴 대화를 나누려고 하면
1: yeah.
0: you should just pick up the phone and call someone.
1: Yeah.
0: 그냥 전화기를 들고 전화를 걸어서 and then talk to them.
1: Mm-hmm.
0: 이야기를 해야 해요.
1: Mm-hmm.
0: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야기를 나누다라고 할 때
1: mm-hmm.
0: 우리는 누구랑 이야기를 나눈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talk
1: with를
0: 쓰려고 해요.
1: Yeah.
0: 그런데 그것도 나쁜 건 아닌데
1: yeah.
0: talk to도 충분히 왔다 갔다 하는 주고받는
1: right.
0: 느낌이 있어요.
1: Yeah, it's not just me talking.
0: Mm-hmm.
1: That's talking at someone.
0: Mm-hmm.
1: But when you talk to someone, mm-hmm. it's talking with someone.
0: 맞아요. Talk at 하면은 누군가에게 대놓고 말하는 느낌이
1: right.
0: 되겠고요.
1: Mm-hmm.
0: Speak to, talk to 다 괜찮습니다.
1: Yes.
0: 그리고
1: lastly she says, if you really have something that you need to say.
0: 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문자가 나쁜 것만은 아니고 문자로
1: yeah.
0: 보내놓고 나중에 볼 수 있으면 보는 거 그런 거는 괜찮지만 if you really have something that you need to say.
1: Right.
0: 그들에게 정말로 해야 하는 말이 있다면 중요한 말이라면 something important that you
1: important.
0: need to
1: say. Important, right. Address. So no text breakups anymore, people.
0: text breakup 하면은 문자 메시지로 헤어지는 거 말하는 거죠?
1: Yes, it's important. You call them or
0: okay.
1: meet them.
0: If you want to break up with someone. Do it on the phone, call them. Okay,
1: right.
0: a life lesson from Megan 선생님.
1: Perfect.
0: All right.
1: Let's review her clip once again.
2: When I was a kid and texting was first getting really popular, I loved it. I thought it was the best way to communicate with people. But now that I'm older, I realize that I actually prefer calling people. Texting is super convenient, and if you need to shoot someone a message and have them send a really quick response, it's actually better than calling. But if you're trying to have a whole conversation with someone, you should just call them. With texting, there's no emotions, and it's really difficult to misinterpret things and to not understand the way someone is feeling when they say something. So it causes a lot of miscommunication and confusion, and you should just pick up the phone and call someone and then talk to them if you really have something that you need to say.
0: 네,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 좀 해보죠. 먼저 첫 번째 패턴, you should just 하면 그냥 직역하자면은 당신은 그냥 뭐뭐 해야 합니다라고 되겠지만 그냥 뭐뭐 하세요라고 어떤 명령을 하거나 아니면 경고를 하거나 조언을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cause a lot of라는 패턴도 쓰였습니다. 많은 뭐뭐를 야기하다. 자,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만들어볼 영어 문장의 우리말 번역 보여드릴게요.

0: 통화 중이에요.
1: Must be really important. In English, that is, he's been on the phone for an hour now.
0: 네, 한 시간째 지금 통화를 하고 있다 할 때는 be on the phone,
1: yeah.
0: 전화 위에 있는 거지만 전화를 하고 있는 거고요.
1: Yes.
0: 사용 중인 거고, he has been on the phone for an hour now. 지금까지 봤을 때,
1: yes.
0: 지금 한 시간째 통화 중입니다. 다시 한번.
1: He's been on the phone for an hour now.
0: I wonder what the phone call is about.
1: Right? Maybe it's a breakup. Just joking.
0: Better than a text.
1: Yeah. Let's move on to In the Social World.

0: 네, 오늘은 소셜미디어 포스팅 중에서 문자메시지보다 전화를 선호한다는 내용을 두개 가져왔습니다.
1: Let's take a look at our two posts. I prefer calling over texting. Calling is much more intimate and direct. I much prefer calling over texting. I'm a relationship-oriented person, and hearing a voice conveys much more emotion than words on a screen.
0: 네, 다시 한번 볼까요?
1: Cat says,
0: I prefer calling over texting. 문자보다 전화를 선호한대요. Calling is much more intimate and direct.
1: Direct.
0: 네, intimate 하면 친근감이 느껴지는 걸 말하죠. 그래서 전화가 더 사람의 온기가 느껴진다는
1: Yeah.
0: 이야기죠.
1: You feel the warmth, the love.
0: love까지는 아닐 수
1: Yeah.
0: 있어도 아무튼 intimate하고 더 직접적인 대화 느낌이 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1: And Brennan says,
0: I much prefer calling over texting. 이렇게 much를 쓰기도 해요. prefer라는 동사 바로 앞에.
1: I much prefer sweet potatoes to regular potatoes.
0: 오케이. 고구마를 훨씬 더 좋아한다. 감자보다. 그래서 문자 메시지보다 전화를 훨씬 더 선호합니다. I'm a relationship-oriented person. 관계 지향적인 사람이어서 and hearing a voice 어떤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conveys 전달을 해줍니다. Much more emotion 더 많은 감정을 훨씬 더 많은 감정을 than words on a screen 그냥 화면에 적힌 단어들보다 이렇게 문자 메시지라고 하지 않고 꼭 words on a screen, words on a piece of paper 이렇게 하는 그 단어가 의미 없다라는 느낌으로 표현해주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Yeah, so when you say that, it means less.
1: Yeah. For sure. It means much more less.
0: Yeah. Okay.
1: All right. Perfect. So those are definitely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that we had for today. But what about you guys? Do you prefer texting or calling?
0: And why?
1: Yeah, and why?
0: If you love texting, I'm sure it's because you don't want to talk on the phone and, you know, share too much of your emotions.
1: Right. And if you are that kind of person, do you share important information over text message? Or in that case, do you call?
0: I personally prefer text, although I mentioned it again, I mean, yesterday too, but let us know.
1: Yeah, let us know. And thank you guys so much for watching and tuning in with us today. We will, of course, see you next time, right?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1: All right,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0: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0: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1: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2: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3: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and welcome to my kitchen. 오라조 씨의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아, 오늘은 크리스마스 날이요? 뭐 상관없어요. 왜냐면 오늘은 크리스마스 요리하겠습니다. Today we're making a Christmas wreath bread. 오늘은 크리스마스 리스 브레드 빵 만들어 볼 거예요.

Here are today's ingredients. 네, 재료입니다. We have 호떡 mix. We have sweet corn. We have 치킨 네, 오늘은 치킨 만든 햄이요. 닭고기 만든 햄. We have cake syrup. 우리 케이크 위에 부르는 시럽이요. We have yeast. Yeast. We have dried oregano. 그 콘 오레가노. We have sriracha mayo. 그 sriracha mayonnaise 소스입니다. We have rosemary. 이거 로즈마리예요. We have onion, 양파, and we have one egg, 달걀 하나. 먼저 물하고 이스트 섞여서 해야 해요. We add the yeast, 이스트 들어가고, and warm water, 살짝 뜨거운 물. 아주 뜨겁지 아니지만, warm water, and we mix. And now we add the 호떡 mix. 호떡 mix 들어가고 and we mix that together. 이거 3분 정도 믹싱해야 해. 시간 조금 걸려요. 왜냐하면 밀 가루 물하고 이스트 섞였을 때 믹싱하고 이 밀 가루 모짜렐라 치즈처럼 즉 즉 갈 거예요. We're making very stretchy dough. 하, 이제 숟가락 하는 것은 힘들어요. 앞으로 손들 쓸 거예요. I'm going to use my hands now to knead the dough. 만족은 만들어야 돼요. So we keep mixing and stretching. 그리고 you can do it like this. Mix it together. 이렇게 만족 만들었을 때 살짝 쭉쭉 느낌이 있어요. 그거 됐을 때 준비됐어요. 솔직히 진짜 식빵 만들고 싶을 때 이런 니딩은 또 많이 해야 해요. 하지만 오늘은 우리 방은 케이크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Our dough is ready to make into balls. Okay, now we can cut our ham and our onion. 이제 우리 치킨 잘릴 수 있어요. 그리고 양파도 잘릴 수 있어요. We want to cut them the same size as the sweet corn. Cut this way. 손 조심하세요. 이렇게 잘라요. 그래서 큐브. 옥수수처럼 만든 거예요. And cut the onion. 이렇게 잘라요. 한 젓가락 먼저 자르고 양파 자랐을 때 조심해요. 왜냐면 좀 미끄러워요. 우리 양파 큐브 만든 거예요. And now we mix the ham

the onion and the sweet corn together. 이제 치캠하고 양파하고 옥수수 섞어요. In goes the ham. In goes the onion. And in goes the sweet corn. And mix. 다 됐어요. 이제 크리스마스 리스 브레드는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이 믹스 한 숟가락 정도 들어가고 and now we fold. Fold over. We fold over and over and over. 오늘 레시피는 크리스마스 리스 브레드. 혹시 리스는 아세요? 크리스마스 때 소나무하고 다른 데코레이션 동그라미 만든 거예요. 네, 치캠, 양파하고 옥수수는 안에 계속 있어야 돼요. 뚱! 나왔을 때 이쁘지 않나요? 그래서 폴딩 많이 하고 예쁜 동그라미 만들었을 때 훨씬 더 예쁘게 나올 거예요. And make it into a bowl. 따라! Merry Christmas! 하하! 달걀 하나 필요해요. We're going to make an egg wash. So, crack one egg. Mix. Like this. 이제 화가 될 거예요. I'm going to paint the egg wash. We paint like this. 그리고 달걀 안 먹는 친구들이 달걀 대신 우유 해도 돼요. 우유도 반짝반짝하는 방은 나올 거예요. 이 정도 아주 많이 안 해드려요. And then we're going to put some dried oregano. 우리 콘 오레가노 넣을 거예요. And now oregano. 이탈리아하고 그리스 사람 오레가노 많이 먹어요. 자기 음식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스파게티 아니면 피자 먹었을 때 이 맛이 날 거예요. 어, 좋습니다. 이제 어븐 들어가드려요. We're going to cook it for 10 minutes and then another 10 minutes. 네, 우리 먼저 10분, 그 다음 또 10분 할 거예요. 190도예요. 190 degrees. 10 minutes is up. It's time to turn. 이제 10분 됐어요. 우리 한 번 뒤져봐요. 반 시간은 이적으로 하고 반 시간 조적으로 하고 또 예쁘게 나올 거예요. 드디어 또 10분 됐습니다. The next 10 minutes is finished. It's ready. 와우! It looks so good. Our Christmas wreath bread. 하지만 아직 안 끝났어요. 왜냐면 우리 마지막 터치쯤 해야 해. First, we pour the syrup. 그리고 우리 브러싱 할 거예요. 또 화가 될 거예요. I'm a painter again. 시럽 많이 쏟으래? 아니면 조금 쏟으래? 아니면 안 쏟으래? 그리고 아주 예쁜 초록색 크리스마스처럼 로즈마리 좀 넣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데코처럼 안에 로즈마리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리고 고소한 매콤한 시라차 마요 소스는 여기 넣을 거예요. 와, Christmas wreath bread. 우리 크리스마스 리스 브레드 완성됐습니다.

어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요. 아 네네네네네 와우 진짜 크리스마스 느낌이 들어왔어요. 왜냐면 이 달콤한 케이크 시럽은 달콤한 크리스마스 생각나고 그리고 쫄깃쫄깃쫄깃한 크리스마스 브레드 Our Christmas Wreath Bread 완벽 만들었습니다. Come back soon and I'll make you something delicious. 다음에 또 맛있는 거 만들어 드릴게요. See you soon. Bye bye.

0: Welcome, welcome everyone to 영어 story time. I'm Kristen Cho. 반가워요. All right, we're going to finish our book, Classics and the Very Big Rabbit. 자, 저번에 학생들이랑 Miss Bennett랑 이제 교장 선생님한테 갔죠. 근데 교장 선생님이 어땠어요? 화가 났죠. 아, 빨리 다시 돌아와 했는데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So, can she turn back to Miss Bennett? Okay, we'll see. Let's look at our three words for today. All right, so the first word is to fetch. To fetch. 가져오다. Okay? To usually, 뭐 강아지들이 fetch a ball. 네, 그렇게 많이 쓰는데요. 공을 가져오는 거예요. All right. So the second word is hopeful. Hopeful. 네. 기대하는. Okay? And the last word is relief. Relief. Whew! 안 돼요. Okay. So these are the expressions that we're going to cover today. Let's go ahead and finish that book. Okay. So let's see if Miss Bennett, the very big rabbit, can turn back to Miss Bennett. Okay. Let's read. Chapter 4. How can we help? Please, Rachel said. We don't think Miss Bennett can wish herself back because she can't talk, only squeak. And the big rabbit nodded her head. Oh, dear, you've done it this time, Dorothy, the principal told the rabbit. Looks like you'll have to stay a big rabbit forever. 네, 우리 미스 베네트가 말을 못하니까 다시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레이첼가 그렇게 교장 선생님한테 말을 하죠. 이제 말을 못하니까 이게 다시 안 돼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You've done it this time. 네, 이 표현은 뭐냐면요. 아유, 정말 이번에 제대로 했네. 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Looks like you'll have to stay a big rabbit forever. 이제 너무 화가 나서 그냥 그대로 영원히 토끼로 살아야 되겠네. 네, 이렇게 혼내는 거예요. 네. All right, let's continue reading.
1: How can we help? Rachel said, trying to think. We could fetch her some lettuce and carrots. Ranjit suggested. The big rabbit turned up her nose.
2: Wait, Rachel said. Suppose we did the wishing for Miss Bennett?
1: Well, it might work, said the principal. The big rabbit looked hopeful.
2: We'll all wish together, said Rachel, and the big rabbit must wiggle her ears while we're doing our wishing.
1: The big rabbit clapped her paws together and squeaked as if to say yes.
0: 자, 우리 레이첼 학생이 아주 똑똑해요. 방법을 찾았습니다. Let's take a look. 자, 우리 레이첼가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Ranjit가 옆에서
2: We could fetch her some lettuce and carrots.
0: 자, here is our first word for today. Fetch, to fetch는 가지고 오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당근하고 상추를 좀 가져올까요? 네, 이렇게 아주 순수하게 물어보는데 자, 그림을 딱 보면은 이렇게 하죠. 네,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레이첼 가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아, 그러면은 우리가 대신에 Miss Bennett 대신에 우리가 차라리 소원을 빌면 어떨까? 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네, 우리 토끼가 이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The big

0: rabbit looked hopeful. 자, hopeful is our second word. 자, 여기에서는 hopeful는 기대하는, 네, 이런 뜻이에요. 여기 hope는 희망이잖아요. 뭔가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소원을 빌고 Miss Bennett, Rabbit는 실룩실룩 길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니까 오 이제 Miss Bennett 이 토끼가 막 이렇게 발로 네네 이제 yes 하는 것처럼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Alright, will it work? 될까요? 한번 볼까요? One, two, three, said the principal. And everyone shouted,
1: We wish our Miss Bennett was back!
0: While the big rabbit wiggled her ears, there was a fizz and a flash and a bang, and the big rabbit was gone, and there was Miss Bennett. Wow, what a relief, gasped Miss Bennett. 네, 드디어 Miss Bennett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성공. 네, 이렇게 이제 같이 소원을 크게 빌었죠? 네, 다들 We wish our Miss Bennett was back 하니까 짜다! 네, Miss Bennett가 여기 드디어 왔습니다. 그래서 Miss Bennett가 마지막으로 Wow, what a relief 이렇게 말을 하는데 친구들, our third word for today is relief. 안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후, 다행이다. 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Alright, let's finish off the book. You can say that again, muttered the principal. Then Miss Bennett thanked everyone in class 6 for their wishing, especially Ranjit and Rachel.
2: That's the last time we'll see our big rabbit, sighed Rachel.
0: But Ranjit found a new book on the class 6 reading shelf. It was about crocodiles. Ranjit gave it to Miss Bennett and hoped. 네, 다행히도 모두게 정상적으로 돌아왔고 이제 또 Miss Bennett가 다른 책을 읽을 것 같은데 궁금하네요. Alright, 자, 여기에서 그 전에 Miss Bennett가 what a relief. 아유, 다행이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이 문장이 있는데요. You can say that again. 자, 교장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는데 친구들 이 뜻은 뭐냐면은 아유, 그거 말이라고 해? 네. 그러니까 완전 강하게 동의하는 거예요. What a relief. 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친구들 요 마지막 페이지를 보세요. 네, 여기에서 보면은 악어에 관한 책인데 네, Ranjit gave it to Miss Bennett and hoped.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제 rabbit가 이렇게 토끼로 변신하고 이제 이 혹시 Ranjit는 악어로도 변신할 수 있을까? 네, 어떤 희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Alright, 자, 여기까지입니다. 네, 친구들, I hope you enjoyed that story. 자, 참 멋진 선생님, Miss Bennett. 자, 토끼로도 변하고, 네, 이제 앞으로, 네, 혹시 악어로 변할 수 있을까요? I don't know. 네, that was a fun story. I hope you enjoyed the story too. And that means I will be back with a new story next time. 네, 친구들, take good care and I'll see you soon. Bye!
3: Why do I
4: have to? This
5: atmosphere? Is it going to
4: be protected? The atmosphere? Will you follow?
6: This is a crisis.
4: Your crisis is also going to follow. Finance, not atmosphere, my plan. Safe financial life. The more you know, the more you'll be safe.

great. You look very nice. Right, girls?

I think we need more dandelions.

made with all the beautiful flowers.

here is for you. Now watch this.

0: 아,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끓여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2: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2: 어디로 가야 하지?
3: 어? 저기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3: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2: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2: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3: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업의 효리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재밌는 책을 한번 펼쳐보도록 할까요? 아주 유익하고 그 다음에 배울 것도 있는, 그러다 보니까 영어 실력이 점점점 쌓여서 영어를 잘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저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How Do Airplanes Stay Up의 바로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저도 이 책을 교재 준비를 하면서 아, 이래서 항공기가 뜨게 되는구나 조금 더 잘 알게 되었답니다. 신기하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과거, 미래, 그리고 현재 시제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으로 우리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그러면 바로 음원을 들어보고 책을 펼쳐보도록 할게요.
1: Airplanes need an upward force that is stronger than gravity. This force is called lift. Lift has to do with air pressure. Chapter 3. Achieving lift. Air moves from places of high air pressure to places of low pressure. Airplane wings are designed so the air pressure is lower above the wing. The top of the wing is curved. The bottom is flat. This increases the air pressure under the wing. The air pushes up on the wing. Lift happens. The airplane flies. The shape of an airplane wing is called an airfoil.
0: How do airplanes stay up? 비행기가 어떻게 해서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도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할까요? Airplanes need an upward force that is stronger than gravity. 자, 이렇게 non-fiction의 글이 나오면은 하나하나 그 의미를 곱씹어 가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단순히 이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하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아, 비행기가 있는데 그래 비행기가 뜨려면 필요하지 이렇게 하나하나하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지 쭉 연결해서 이어나갈 수가 있거든요. Airplanes, 비행기들은 need, 필요로 합니다. 무엇을 필요로 하냐 하면 an upward force. upward라는 것은 up, 위쪽으로, 맞죠? 위쪽이 되겠죠. world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위쪽 방향이니까 위로 향하는 게 되겠죠. 위로 향하는 force는 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비행기는 위로 향하는 힘이 필요로 하다. That is stronger than gravity. 그런데 이 위로 향하는 힘인데 그게 어떠냐 하면 that is stronger, 강하답니다. 더 강하답니다. 무엇보다 더 강하냐 하면 than gravity. Gravity는 바로 중력이 되겠죠. 중력이라는 것은 어떤 물체를 떨어뜨렸을 때 땅으로 떨어지는 이 아래로 내려가는 힘인데, 자 그러면 이 거대한 비행기가 하늘로 뜨려면은 아래로 당기는 힘이 더 커야 돼, 아니면 위로 올라가려는 힘이 더 커야 돼요? 당연히 뜨는 거니까 위로 올라가려는 힘이 더 커야 되겠죠.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걸 이해를 해야지 이 책을 계속해서 읽을 수가 있답니다. 이 책뿐만 아니라 모든 책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는 중력보다 더 큰 위로 향하는 힘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This force is called lift. 이 힘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이 힘은 부릅니다. 양력이라고 부릅니다. lift라는 것이 양력입니다. 우리가 동사로서는 무언가를 들어올리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명사로서는 양력, 뜨는 힘이 되겠죠. Lift has to do with air pressure. 이 lift, 양력이라는 것은 has to do with. 이게 뭐죠? has to do with. 제가 질문 드리는 것 아니고요. 자, have to do with는 무엇이냐면 바로 뭐뭐와 관계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have to do. 무언가 할 것을 가지고 있다. 근데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with, 무언가와 함께 할 것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걸 말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 보니까 뭐뭐와 관련이 있다, 관계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력이라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air pressure, 그렇죠. 공기의 압력이니까 기압이 되겠죠. 기압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넘어가 볼까요? Chapter 3, Achieving Lift. 자, 그러면 Achieving Lift. 이제 방금 어떤 내용이냐?

0: 그렇죠. 이 글이 쭉 문단과 문단 사이를 이어나갈 때도 이 흐름을 쭉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 직전에 뭐가 나왔습니까? 바로 양력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이렇게 쭉 양력, 뜨는 힘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로 다음 챕터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챕터 3, 양력에 대해서 쭉 나오는 것이죠. 챕터 3, Achieving Lift. Achieving, Achieve는 무엇이냐면 달성하다입니다. 달성하다. 그래서 양력을 달성하는 것, 즉 양력을 가지는 것, 양력을 확보하는 것, 달성하는 것이 되겠죠. Achieve가 달성하다라는 동사입니다. Air moves from places of high air pressure to places of low air pressure. Air, 공기라는 것은 move, 움직입니다. From, 어디로부터? Places of high air pressure. Pressure이라는 것은 압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장소냐 하면 높은 기압, 높은 기압의 장소로부터 공기는 어디로 움직이냐면 to places of low air pressure, 낮은 압력의 장소로 움직인답니다. 아, 기압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이 공기가 움직인다라는 것이 되겠네요. Airplane wings are designed. Airplane, 비행기의 wings, 날개. 비행기의 날개들은 디자인되었습니다. 어떻게 고안이 되었고 디자인이 되었냐면 so The air pressure is lower above the wing. 어떻게 디자인이 되었냐 하면 그 the air pressure 기압이 is lower 더 낮답니다. 어디가 더 낮냐 하면 above the wing 날개 위가 더 낮답니다. 즉 예를 들자면 이 지금 제 손이 날개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 날개의 아랫부분과 위쪽에 공기 압 기압이 있을 건데 위쪽이 더 낮다라는 거죠. 위쪽이 더 낮으니까 아래쪽이 기압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 날개가 뜰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날개가 쭉 앞으로 가면서 아래쪽이 기압이 더 높고 위쪽이 기압이 더 낮으니까 이게 뜰수 있게 되는 것이죠. 중력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음원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 내용으로도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Airplanes need an upward force that is stronger than gravity. This force is called lift. Lift has to do with air pressure. Chapter 3. Achieving Lift. Air moves from places of high air pressure to places of low pressure. Airplane wings are designed so the air pressure is lower above the wing.
0: 계속해서 보도록 할까요? The top of the wing is curved. 자, 이제 이 날개 구조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The top of the wing, 날개의 위쪽은 is curved. 어떻게 되어 있냐면 휘어 있답니다. 곡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The bottom is flat. 그리고 어떤 날개가 있는데 위쪽은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고 아래쪽은 평평하답니다. Flat이라는 것은 평평한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This 이렇게 위쪽은 곡선이고 아래쪽이 평평하다라는 것은 이게 this가 되겠죠. 이것은 increases. Increase라는 것은 증가시키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위쪽은 곡선이고 아래쪽은 평평한 이 날개의 구조, 모양이 증가시킵니다. 무엇을 증가시키냐면 the air pressure under the wing. 무엇을 증가시키냐면 기압. 날개 아래의 이 기압을 더 높게 만든다라는 것이겠죠. 아, 이제 이해가 되시죠? 날개가 위가 곡선이고 아래가 평평한데, 맞죠?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날개 아래의 기압이 더 높으니까 이게 위로 뜨는 힘이 발생한다. 이런 원리가 되겠죠. The air pushes up on the wing. 그렇죠. 그래서 이 공기가 pushes up on the wing. 날개를 위로 밀어 올립니다. Lift happens. 그래서 양력이 발생합니다. Lift happens가 되어 있죠. The airplane flies. 그래서 비행기가 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납니다. The shape of an airplane wing is called an airfoil. 그래서 이 비행기의 날개의 the shape, 모양의 is called, 부릅니다. 어떻게 불리냐면 an airfoil. Airfoil, 에어포일이라고 불립니다. 이 에어포일이 날개의 모양입니다. 위쪽은 곡선이고 아래쪽은 평평한 이런 게 에어포일이라고 부른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오늘 여기에 추가로 몇 개를 밑줄을 쳐두었죠. 이 부분 오늘 설명드리는데요. 이 시제를 한번 다 보시겠습니까? is, increases, pushes, 그 다음에 flies라고 되어 있죠. 모두 다 현재 시제입니다. 오늘은 현재 시제, 과거 시제, 그리고 미래 시제를 한번 보는데요. 이 현재, 과거, 미래를 이해가 조금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더 다른 개념으로 한번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 과거, 미래, 그리고 현재 시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제라고 하면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 시간이라고 하면 예를 들자면 나는 걸어서 학교에 간다. I walk to school 이라고 하면 오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오늘도 걸어가고 어제도 걸어갔고 내일도 학교에 걸어갈 거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이 현재 시제를 보면 오늘도 걸어가고 어제도 걸어갔고 내일도 걸어갈 거면 이게 현재 시제를 쓰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좀 헷갈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제가 새롭게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장소의 개념으로 우리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장소의 개념이라는 것은 과거 시제는 이미 다녀온 장소, 다시 갈수 없는 장소인 거예요. 이미 다녀왔어요. 그 장소에 갈 수가 없어요. 이미 갔다 왔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가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이 현실 세계, 우리 친구들이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지금 이 현실 세계를 현재 시제, 이 공간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래 시제는 무엇으로 생각하면 되냐면 나중에 갈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 가보지 않은 장소, 나중에 방문할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He walked to school yesterday. 그는 학교에 걸어갔습니다. 어떻게요? 어제 걸어갔습니다. 그러면 어제 학교에 걸어갔다라는 것은 어제라는 장소에 갔다 온 거예요. 예를 들는 거예요. 어제라는 장소에 갔다 왔으니까 오늘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제라는 곳으로 다시 지금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이미 갔다 왔다니까요. 이미 그 어제를 벗어났어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런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he walks to school이라는 것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거.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he walks to school. 그는 학교에 걸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말로 했을 때도 지금 현실 세계,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살아가는 이 공간에서 학교에 걸어간다라는 것은 아, 평소에 학교에 갈때 걸어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제도 걸어갔고 오늘도 걸어갈 거고 내일도 걸어갈. 그럴 때는 이 walks라는 현재 시제를 쓰는 것이랍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he will walk라고 되어 있죠. 이게 미래 시제입니다. will을 통해서 미래를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he will walk to school tomorrow. 아직까지 내일이라는 장소는 아직까지 가지 않았어요. 아직 온 장소가 아니에요. 아직까지 내가 방문한 장소가 아니에요. 내일 오겠죠. 그래서 아직 방문하지 않은 장소. 그래서 will walk라는 이렇게 미래 시제를 표현을 할 수가 있답니다. 아직까지 가보지 않은 곳인 거죠. 그게 미래 시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재 시제를 조금 더잘 이해하실 수 있겠죠. 현재 시제라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 과거의 그 공간, 미래에 오지 않은 그 공간이 아니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제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평소에 하는 습관이라든가 일반적인 사실이라든가 변하지 않는 진리라든가 그런 것들이 현재 시제로 표현이 될수 있는 이유랍니다. 그래서 현재 시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Water boils at 100 degrees. 그래서 물은 끓는다. 맞죠? boil 하면 끓다. 언제 끓냐? 100도에서 끓는다. 일반적으로, 물론 뭐 기압 차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 날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물은 100도에서 끓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사실을 표현할 때는 현재 시제를 쓰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어제 끓였어도 100도에서 끓었을 것이고, 오늘 끓여도 100도에서 끓을 거고, 내일 끓여도 100도에서 끓을 것이고, 그러니까 대표로 현재 시제를 쓰는 거예요.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현재 시제가 현실에서 일어나는 이 공간을 대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he reads books every night. 매일 밤에 그는 책을 읽는다. 그러면 어제도, 일주일 전에도, 오늘도, 내일도, 한달 뒤에도, 1년 뒤에도 매일 밤 그는 책을 읽는다라고 한다면 현실 세계의 이야기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의 이야기니까 바로 현재 시제를 대표해서 쓰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습관, 반복적인 일을 바로 현재 시제로 표현하는 이유이고요. 그다음에 2 plus 2 equals 4. 세상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2 더하기 2는 뭐예요? 4잖아요. 2 더하기 2는 4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경우는 진리가 되겠죠. 불변의 진리. 그래서 변하지 않는 진리는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러하고, 내일도 그러하고, 1년 뒤에도 그러한 것은 바로 진리는 현재 시제.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걸 현재 시제로 표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We are hungry right now. 피디님. 배고프시죠? 우리는 지금 배고프다고요. 농담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배가 고프다. 진짜 현재 일어나는 일, 지금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할 때도 현재 시제를 쓸 수가 있답니다. 자, 이렇게 과거와 미래, 그리고 현재를 공간으로 약간 빗대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쉬울 수가 있답니다.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The top of the wing is curved. The bottom is flat. This increases the air pressure under the wing.

0: stronger than gravity. Have to do with. Have to do with. Lift has to do with air pressure. Achieve. Achieve. He worked hard to achieve his goal. Flat. Flat. The bottom is flat. Increase. Increase. This increases the air pressure under the wing.
1: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은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air이라는 단어 모두들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공기를 중심으로 이 공기에 다른 단어들을 추가해서 또 다른 단어들을 막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자, 세 개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Airport, aircraft, air freight가 있습니다. 자, airport, port는 항구를 의미하거든요. 배가 드나드는 항구입니다. 그런데 바다에 있고 물에 있는 게 아니라 공기에 있는 거죠. 공기와 관련된 항구인 거예요. 공기와 관련된 항구. 아, 그래서 공기 중에 뭔가 날아다니는 것이 설 수 있는 그런 항구가 되겠죠. 그래서 그게 바로 공항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aircraft. craft는 바로 선박입니다. 아주 거대한 배, 선박을 의미하죠. 그래서 공기 중에 돌아다니는 선박.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 되냐면 항공기가 되는 것입니다. 공기 중에 돌아다니는 선박이니까 항공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air freight라고 할 때 freight는 화물이 됩니다. 짐이나 화물이 되겠죠. 그런데 짐이나 화물이 우리가 막 들고 다니는 그런 짐이나 화물이라기보다는 air freight라고 했으니까 뭐다? 공기 중에 돌아다니는 화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공 화물이 되겠죠. 비행기로 옮기고 나를 수 있는 이런 항공 화물을 air freight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단어가 이렇게 결합을 하면서 이런 새로운 의미가 추가되니 원래 있었던 그런 의미가 다 잘 녹아있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단어를 학습할 때 아, 이런 것들은 이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결합이 되었구나를 이해하면서 단어를 학습하면 훨씬 더 기억이 오래 가게 된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